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63% 하락한 배럴당 105.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5.66%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 하락은 미-이란 협상이 최종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사연 등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최종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 자리에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스트로 기소와 관련해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대구시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전기실이 침수돼 1,3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4시쯤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대다수 세대의 밤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4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발전차를 투입해 아파트 9개 동 가운데 4개 동에 전기를 임시로 공급하고 있다며 오전쯤 전력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 사이고 강원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순간풍속 초속 15m를 웃도는 강풍까지 불겠습니다. 오늘 비의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은 20도, 광주 21도, 부산 2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연휴 기간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저기압이야.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기상학에서 저기압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안으로 수렴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무겁게 안으로만 쏠리고 흐린 상태가 계속되죠. 그런데 저기압은 꼭 나쁜 날씨가 아닙니다. 저기압이 있어야 바람이 움직이고 대기가 순환하고 땅이 촉촉해집니다. 저기압이 없으면 고기압도 없죠. 감정의 저기압 역시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내면이 살아있고 기분 역시 곧 순환한다는 증거죠.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기의 기압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기압은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난기류 속에서도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숙님이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알려주셨네요. 모든 가정 예, 화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정답이 두 글자인데 최근에 30년 만기 미국의 이것 금리가 한때 5.2%까지 치솟았죠. 지금은 조금 약간은 좀 하향 안정을 찾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좀 팔고 이젠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수익률 즉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것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것 금리가 오르면요. 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게 되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기업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하고요.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을 이 두 글자로 합니다. 나라, 국자가 들어간다고 힌트를 또 더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아 김강수님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 21일이란 뜻으로 부부의 날인 거예요? 몰랐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증시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2: 네 오늘 코스피는 4.28% 오른 7,500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예상하셨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오르면서 29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는 18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증시가 출발이 좋은 거는 어제 뭐 삼성전자 노사 합의라는 좋은 네.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 1.31, S&P 500 1.08, 나스닥 1.55% 올랐고요. 자,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핵심이 이란 전쟁이잖아요. 네. 관련돼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5%가량 떨어졌어요. WTI 기준으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동안 유가가 급등하고 채권금리 급등했던 게 인플레이션 우려 키우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해왔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반영돼서 채권시장 발작 일어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왔었는데 어제는 그 근원지였던 유가가 하락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감 있습니다. 연준이 FOMC 4월 의사회의록을 공개했거든요. 네. 거길 보니까 다수 위원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장은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위험자산에는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환율 보자면요. 이달 초에 한 1450원대로 안정세. 제가 여기다 안정세를 붙이는데 조금 겸연쩍더라고요. 1450원이 안정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벌써 최근 4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장중 한때 1513원까지 갔습니다.
0: 지금 현재는 딱 1500원이네요.
2: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거세요. 뭐 10거래일 연속 조단위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외국인이 순매도한 물량이 한 44조 원인데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팔고 이거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 당연히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은 또 환율 리스크 때문에 또 주식을 팔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금 현재는 환율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뭐 두 배 거의 세 배 가까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한국 증시는 글로벌 비중 2%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더 커지니까 비중이 너무 커져서 기계적으로 덜어낸다. 이게 정

0: 설인데 글쎄요 이걸 언제까지 팔지 차라리 맞아요. 한국 비중을 더 높이는 게
1: 그게 맞지 않나요? 리레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을 텐데. 자 그리고 시장이 많이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1: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로 경신했고요. 그 여기 회계연도 1분기가 2월에서 4월이에요. 엔비디아는 네. 매출액이 816억 2천만 달러 지난 분기보다 20% 늘었습니다. 주당순이익 조정주당순이익 EPS도 1.87달러 월가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부분은 사실 92%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고요. 근데 사실 지난 분기 얼마나 잘했다 보다 시장이 관심이 갖는 건 다음이잖아요. 다음에 얼마나 잘할 것인가.
0: 아, 이제 가이던스를 좀 내놓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 성장세 2분기에도 이어질 거다. 매출에 910억 달러에 이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요거에는 중국 시장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 매출을 봤더니 3,700억 달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0: 그쵸.
1: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형 데이터 센터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계획이 일반 기업과 각국 정부 등으로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피지컬 AI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라고 그쵸. 하면서 여기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적 놓고 보면 가이던스도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가는 시간에 거래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0: 워낙
1: 너무
0: 높아요.
1: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간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0: 더 우리를 놀래켜줘.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이 정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 아, 그러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IT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 4, 5%대 가까이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좋은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항상 그늘도 있어요. 한때 그 2차 전지 시장 떠들썩하게 했었던 금양이라는 회사. 여긴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소속인데 코스피 쪽이었는데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1: 어제 상장 공시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금양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6일까지 상장 폐지 예고하고요. 이후 7영업일간 금양에 대한 정리 매매 허용한 뒤 상장 폐지할 계획입니다. 사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했어요. 그에 따라서 지난해 3월 2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금양은 당연히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광지 금양 회장이 3월 정기주총회 열렸는데 그때 만약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하면 우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정리 매매가 보류됩니다. 야, 이 금양은 정말 역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울고 울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2020년대 들어서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실 2차 전지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거의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3년 7월 26일 금양 주가가 장중 19만 4천 원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양의 홍보이사였던 박순혁 씨 이분 2차 전지 사업 진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사업 소개하면서 사실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직전 지난해 3월 21일 종가 금양 주가 9,900원 23년 7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94.9% 폭락했고요. 시가총액이 제가 아까 10조 원 육박한다라고 했잖아요. 6,300억 원대가 됐습니다.
0: 그러게요. 3년 전에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좀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만 내면 거의 뭐 역적이 되고 길거리에서 정말 그분들이 린치하다시피 물리적인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지고 참 무서웠죠. 그런데 항상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증시에 또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야, 쏠림이 얼마나 무서운가.
0: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1: 다행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43분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사가 브리핑을 열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교섭에 참여한 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위원장하고요. 사측에서는 여명규 DS부문 피플팀장 이제 두 분이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기대했는데 어제 극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번 합의안에 대해 22일에서 27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했고요. 여 부사장은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노사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습니다.

0: 모두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성과급 보상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은 돈 잘 벌 때가 더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뭐 이렇게 뭐 나눠달라 싸울 것도 없고.
0: 그거 같네요. 상속 재산이 없으면 가족들이 화목하다고.
1: 근데 또 나눠줄 재산 많아지면 이제 가족끼리 또 싸우는 것처럼. 또 하이닉스가 많이 받으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이야기 나오고. 최근에도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에서는 LS일렉에서 준 것만큼 또 우리도 달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그 GTX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이 많이 누락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국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0: 네. 어제 그 국회에서 국토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등 중대거람과 관련한 보고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우리는 관련 내용 세 차례 보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철도공단은 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국토위에서 이제 질의가 나왔어요. 서울시가 계속 보고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던데 철근 누락 사실만 적시해서 따로 공문이나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은덕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보고가 2000페이지가 넘는다. 이런 숨은 그림 찾기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나왔거든요. 서울시는 분명히 서면 보고를 했고 철도공단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51건을 공문으로 송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공단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절차를 이행했다라고 했어요. 사안을 둘러싼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그 GTX 역사에 철근이 빠졌다라는 혹은 그게
0: 누구 책임이냐죠.
1: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빨리 보완을 할까가 본질인데.
0: 그게 본질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지금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1: 보고했느냐 읽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아이고 그러게요. 또 하나가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0: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1: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 연 7%를 넘었어요.
0: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봤더니 연 4.29%에서 7.12%예요.
1: 최고 기준으로.
0: 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43에서 6.0상입니다. 네. 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니까 이 변동형보다 고정형이 1.0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억을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린다라고 가정하면 변동형 상단 금리를 적용받으면 매달 360만 8,884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정형 상단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404만 286원을 갚아요. 그러니까 월 차이가 43만 원이나 나요.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1: 싸니까
0: 변동형을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봤더니 3월 예금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40%,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1: 네.
0: 이 수치는 22년 6월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나 확대됐습니다.
1: 이거 항상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은 변동형이 나을까 고정형이 나을까 항상 이거 고민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0: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년 은행채 5년물 금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5년채 은행물 기준 금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금리 발작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 등 요거 지표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뭐냐면 은행이 예금 적금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비용을 반영한 지표예요. 그런데
1: 네.
0: 그동안 예금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정형이 훨씬 더 변동형보다 비싼 금리인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변동형 금리가 더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형이.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싸다라고 해도 추가의 금리 인상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변동형이 앞으로도 싸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싸니까 변동형으로 받으시는데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금리 상승분이 즉각적으로 가계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좀 고정형을 조금 더

0: 좀 택하셔라라고 하는 분위기지만 지금 현재는 변동형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리고 조금 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네요. 지금 한번 보면은 코스피가 4.47% 그리고 코스피 200은 4.67% 오르는데 약간 5% 이상 올랐나 봐요. 그래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다고 하고 며칠 전에는 매도 사이드카였잖아요. 헷갈립니다. 올해만 거의 사이드카 한 20번 가까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변동성 장세에서도 좀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28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참 쉬운데요. 정답은 두 글자고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미국 뭐 30년 만기 이것 금리가 한때 5.2%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도 호르무즈의 해협 뚫리질 않고 있고 유가는 높고 인플레이션 우려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또 기피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지 않겠어라고 염려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또 반대로 이것의 가격,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그 가격과 금리가 반대니까요. 이게 또 앞에서도 주담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계와 또 기업, 기업은 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실물 경제까지도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7294님,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으로 이것 보상운동과 지금의 이것과는 같은 의미인가요? 예, 그거 맞습니다. 나라 빚이라는 뜻이죠. 이것 보상운동이 사실은, 예, 이거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나라 빚을 갚자.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대구에 이거 보상운동 공원이 있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권혁중님 이제 성공예가 만들으면 하루가 찜찜해요. 루틴이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4603님은 만학도입니다. 등교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8546님 작년에 승진해서 누락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승진에 성공했네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어휴, 축하드립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커지고 있는 이것. 국가가 발행한 채권.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요즘 Z세대 젊은 세대들의 소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돈은 없는데 기분은 내고 싶어 이거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2030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도 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또 배워보시죠.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경기 안 좋으니까 Z세대들도 어떻게 좀 지갑을 닫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유엔이 그 이란 전쟁 같은 거에 영향으로 세계 경제 그 성장 전망치를 2% 정도 낮춰서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최근에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성비 좋은 밥집 소개하는 거지맵이라는 것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
1: 이름이 참 그래요.
3: 네, 그 1만 원 이하로 밥 먹을 수 있는 대부분 이제 한식 뷔페들인데 도시락을 또 싸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궁색하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소함과 동시에 생활 전반에서 실용성을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생활 방식을 힙하다, 재밌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오히려. 네. 예전에 보면 한 경기 안 좋을 때는 4천원, 5천원짜리 커피가 아니라 천 몇백 원짜리, 그쵸. 2천원짜리 커피를 대신 소비하는 거였는데 근데 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기분을 낸다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쓰는 플렉스도 아니고 그리고 무작정 아끼는 어떤 절약도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좀 독특한 소비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나 실속을 좀 추구하되 프리미엄한 형식을 좀 차용해서 즐기는 방식. 그래서 이른바 페이크 프리미엄이다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고급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이제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문화, 예를 들면 파인다이닝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따라하기는 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재미와 만족감을 얻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네.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네. 내자라는 거예요?
3: 네.
1: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뷔페 가면 그 다 청취자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꽉꽉 눌러 담거나 아니면
1: 여러 번 왕복을 하죠.
3: 네. 네. 그리고 다니기 귀찮아서 이제 막 가득 채우거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최근 SNS에서는 그 해산물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레스토랑 등에서 요즘 보통 이제 1인당 한 2,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뷔페에 방문을 해서 음식을 파인다이닝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담아서 먹는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유튜브나 KBS 콩으로도 보실 수 네. 있게 화면 띄우고 있는데
3: 네.
1: 그러니까 중저가 뷔페에 가서
3: 맞습니다.
1: 아주 비싼 호텔 음식처럼 접시에
3: 이렇게 소스를 뭐 이렇게 샥샥 뿌린다라거나 이런
1: 그러니까
3: 식으로
1: 접시에
3: 해가지고
1: 접시에 가득이 아니라
3: 네.
1: 디저트 막 비싼 거 나오는 것처럼 한두 개만 살짝살짝
3: 네, 그래서 요런 프리미엄이라고 여겨지는 식문화의 양식을 따라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놀고 여기에 이제 이걸 올리면서 영상이나 요런 코멘트를 달면서 전문 셰프의 흉내를 내는 게 핵심인데요. 이 소스는 저온에서 3시간 끓여서 농도를 알맞게 맞췄다. 이런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870만 회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걸 이제 또 많은 또 Z세대 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친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네. 각자 플레이팅 사진을 찍고 이걸 단톡방에 올려서 어떤 사람이 정말 셰프의 어떤 플레이팅 같냐라고 하는 것들
1: 플레이팅
3: 네 플레이팅 같냐라고 하는 거를 투표를 받기도 하는
1: 왜 고급 음식 정말 예쁘게 꾸며서 내주는 것처럼
3: 맞습니다.
1: 아까 그래서 그림 보니까 뭐 단무지 같은 것도 있던데
3: 네 단무지 같은 것도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놀이가 되는 어떤 페이크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페이크 프리미엄,
3: 프리미엄. 네 그렇습니다.
1: 내가 뭐 19,000원, 네. 29,000원짜리 먹지만 10만 원, 20만 원 음식처럼.
3: 맞습니다. 회한점을 굉장히 큰 접시 하나만 딱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기업들은 이걸 또 활용하지 않을까요?
3: 아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우리가 잘 아는 식품업체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한 크리에이터가 PC방이라든지 집밥, 편의점 같은 것들을 그런 음식들을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서 풀어내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요 인플루언서를 좀 빠르게 섭외를 해가지고 라면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0원 레스토랑이라는 컨셉트로 라면을 이제 다양한 음식과 조합을 해서 고급 요리처럼 설명해서 호응을 얻었는데 라면을 먹으면서 그냥 뭐 고소하고 맛있고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너티하게 어우러진 맛, 퓨어한 순두부 토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듯 모를 듯한 어떤 셰프의 이야기를 곁들이는데 화면은 그냥 편의점인 이런 형태로 네, 그런 형태로 네 재미를 어우러지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행이에요?
3: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해외에서도 유행이고 특히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초에 중국에서는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메뉴를 활용해서 다양한 초밥 모양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오마카세 그러니까 일명 맡김차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요?
3: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영상이 아마 준비되는 것으로
1: 예,
3: 제가 알고 있는데,
1: 있는데.
3: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이제 초밥처럼 뭉치고 그 위에 감자튀김이랄지 뭐 베이컨 어니어링처럼 이제 저희가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메뉴를 올려가지고 또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뭐 그 외에도 중국에서는 1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죠. 100위안 정도의 미쉐린 레스토랑 맛보기 같은 컨텐츠랄지 그리고 아니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쉐린 레스토랑처럼 플레이팅하기 같은 것들도 역시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재밌긴 하네요.
3: 네, 재밌긴
1: 한데 사실 네. 저렴한 걸 먹으면서도 네. 고급 레스토랑 음식처럼 꾸며서 먹고 싶다. 그렇죠. 거기 또 담겨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프리미엄, 그 고급 문화에 대한 안목 자체도 높아졌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는 사실 좀 즐기긴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그렇죠. 되고 예, 이런 현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좀 크고요. 또 무엇보다도 X세대나 86세대 같은 기성세대 분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Z세대 같은 상대적으로 어린 분들은

0: 어릴 때부터 이런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5성급 호텔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프리미엄 좌석이라든지 뭐 프레스티지 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값비싼 문화를 사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한 세대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좀 덜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어떤 파인 다이닝 어떤 컨텐츠들의 대인기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중국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햄버거나 편의점처럼 우리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브랜드가 주는 의외성 여기에서 오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컨텐츠들이 대부분 그 처음에 굉장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되게 그럴싸하게 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대부분에 이런 AI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쉽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이런 유행을 불러일으킨 것에 한몫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외식업계만 그런 겁니까? 먹는 것만? 다른 쪽도 있을까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시간과 돈이 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쉽사리 도전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SNS를 통해서 이 하이엔드 인테리어 컨셉이나 컨텐츠를 접하기는 하지만 또 이런 취향을 좀 학습한 후에 저렴한 생활용품점에 가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탈바꿈시키는 DIY 컨텐츠가 또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런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한 화병에다가 본인이 이제 검은색 페인트를 발라서 오브제, 장식품 같은 걸로 좀 찾아보기도, 만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화병 외에도 뭐 수반, 유리 접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품을 본인들이 조합을 해서 거기에 이제 LED 조명만 넣어서 무드 등을 또 직접 만드는데 단순히 그냥 본인이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해외 유명 조명 브랜드의 제품이나 카탈로그를 다 참고를 해서 본인이 만드는 그런 영상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재밌네요. 재미도 네. 있고 본인이 손수 해본다는 것도 있고 뭔가 고급화를 내가 따라간다는 것도 있고 일종의 새로운 문화? 예요 이것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코로나 때 플렉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치품들을 소비하는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고 젊은 분들이 테니스 골프 많이 친다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1: 저금리 시절에
0: 네,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고가품 소비가 젊은 층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유가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에 좀 신경을 쓰고 다만 이제 프리미엄 소비를 하는 것처럼 기분을 내는 걸로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 프리미엄, 페이크 네. 프리미엄인데 기분은 느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게 어떤 상품?
0: 네.
1: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 쪽에서도 이런 게 이제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혜택을 즐기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네. 겁니다. 그 수요가 좀 적은 시간에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건데 호텔이 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비교적 적은 낮 시간에 일정 시간 호텔을 이용하는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그 요금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이제 최대 8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일명 이런 걸 이제 자기들끼리 또 반캉스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 반캉스.
0: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이유즈 요금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반캉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정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예비 인기인데 이게 뭐 저렴한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은 거를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백화점의 어떤 식품 관이 같이 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식품 브랜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이야, 네. 그러게요. 뭐 호텔 여기도 성수기 주말이랑 네. 아니 비수기 평일이랑 가격 차이가 뭐 한 3배 이상 나니까요.
0: 맞습니다.
1: 그 빈틈이 있다라는 거고.
0: 네.
1: 가짜 고급화 현상. 사실 이거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어감이 참 차이가 많이 날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 네. 이런 현상이 또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0: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일회성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나 형식을 좀 차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그 해외 항공사가 이제 그 런칭 몇십 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팝업을 좀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비즈니스석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제 구현을 해놔서 직접 앉아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어떤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부담 없이 한 번쯤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마케터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또 이게 기분 내기도 좋을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왜 그 봉지 위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막 계란 예쁘게 뭐 파, 네. 야채 이렇게 올려서 또 기분이 또 좋아지고 네. 뭔가 대접받는 느낌도 네. 들고.
0: 또 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이.
1: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향후 10년간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과급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예고한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다들어 20일까지 수출은 527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64.8%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올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12분기 연속 신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다 막 신경 쓰고 배나라 감나라까지도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남의 삶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반대로 또 내 주변에서 날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도 오지랖이 조금 넓으신 편이신가요?
3: 전 사실은 좀 네.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조금 도망다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3: 사실 오지랖이 그 사전적 정의가 그 외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예. 한복의 윗두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이에요.
1: 앞자락?
3: 네. 그러니까 그 앞자락이 넓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1: 여기저기 닿는다.
3: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넓으면 좀 자신의 일 넘어서서 좀 타인의 관심이 좀 지나친 거. 남의 일에 어떤 면에서 좀 끼어드는 거. 그러니까 좀 간섭하고 좀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남의 걸 보면서 네. 간섭하면서 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좀 관심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관심이 어찌 됐든 간에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좀 중시하는 거라면 오지랖은 좀 내 생각과 해결책이 좀 중심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가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 뭔가 막 정답을 막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관심보다는 오지랖의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단순히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네. 이래라 저래라.
3: 네.
1: 아, 거기까지 이제 넘어갔을 때예요.
3: 그렇죠.
1: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독 어떻게 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인가요?
3: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지랖은 사실 만국 공통 인류의 특성입니다. 사실 저는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첫 번째가 나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하고 기자님하고 엄청 친한 친구라고 한번 예를 네네네.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한 거예요. 저한테만.
1: 네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자님, 저 친구가 기자님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3: 그럼 이제 기자님 관심이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1: 아, 궁금하죠.
3: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1: 내일?
3: 이러면 예. 밤에 잠이 안 오죠.
1: 그렇죠.
3: 제가 뭐.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1: 저 사람 궁금하게 신경 쓰이게.
3: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1: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3: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한 거고 또 하나가 딴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다른 사람 이야기.
3: 네. 사실 되게 유명한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1: 네.
3: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저서에서 인류가 지배를 인류가 지구를 좀 지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1: 네.
3: 다름 아니라 뒷담화였다.
1: 뒷담화가 있었기에
3: 네.
1: 사피엔스가 승리했다 뭐 이런
3: 네,
1: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물리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밥 먹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 네.
3: 그럼 물리학 교수님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물리학에 대한 거창한 이론을 막 얘기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3: 오히려 둘이 이제 셋이서 넷이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왜

0: 저 교수님 아직 안 오신 저 교수님은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저 교수님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번에 안 오신 교수님의 자식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 잠깐 화장실 간 사람 그 사람 이야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게 또 인류의 역사를 또 만들어왔다는 거네요.
0: 네.
1: 이렇게 또 남의 이야기에 관심 많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남 얘기 아예 안 하고
0: 네.
1: 남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0: 네.
1: 뭐 성향 자체가 다른 겁니까?
0: 그렇죠. 성향도 있고 또 기질적으로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뭐 예를 들자면 성격 이론에 보면은 외향성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향성이라는 건 이제 밖에 자꾸 외부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 또. 성실한 분들, 되게 성실한 분들. 이런 분들은 남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1: 내 일도 바쁘니까.
0: 네. 그리고 우호성이라고 해서 이게 관계성이 아주 낮은 분들. 그러니까 관계성이 되게 낮은 분들은
1: 신경 안 쓰죠.
0: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게임을 너무 행복해요.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그럼 게임 주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뉴스에는 좀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죠.
1: 아하.
0: 또 자신의 성장이나 자신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게 확실한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오지랖이 조금 낮고 관심도 좀 낮을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좀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러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좀 어떤 면에서 하나의 현상 같아요. 왜 보면은
1: 예.
0: 요즘에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SNS가 거의 다 가십거리들이잖아요. 그
1: 관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작용으로 좀 이런 것 때문에 관계의 번아웃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너무 피곤해요.
0: 네. 그러니까 막 타인의 삶을 내가 지나치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인맥 다이어트다, 아하. 자발적 아웃사이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관찰 예능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0: 네.
1: 나도 모르게 몰입하고 댓글 남기게 되고
0: 네.
1: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거 봐서
0: 네.
1: 그 출연자 걔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0: 네.
1: 또 어느 순간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0: 그리고 또 검색을 그걸 하다 보면 그런 SNS에서 그거에 맞춘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1: 뜨죠. 계속 뜨죠.
0: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뜨는 거야.
1: 왜?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남의 솔로 생활과 남의 연애 생활을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막 이렇게.
0: 그렇죠.
1: 저도 사실은 이제 남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하는 편인데
0: 네.
1: 진짜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출신, 고향, 뭐 학연, 지연, 뭐 네. 커리어 다 깨는 사람들도 있고
0: 네, 네.
1: 진짜 이게 성향 차이가 많네요.
0: 네.
1: 장정석 님이 오지랖 넓으신 분들은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 인류애가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0: 아, 네.
1: 이런 성향도 있을까요?
0: 아, 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근데 관심하고 오지랖은 조금 다르죠.
1: 아, 그렇죠.
0: 네.
1: 관여하고.
0: 네.
1: 이정옥 님이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께서 오지랖 진짜 넓으셔서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0: 네.
1: 지나고 보니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또 이렇게 보내셨고.
0: 아, 그렇죠.
1: 나이 들수록 오지랖이 좀 더 넓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0: 네.
1: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0: 네. 저는 굉장히 좀 그 흐름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조금 사회적 역할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자녀가 자꾸 독립하잖아요.
1: 그
0: 말은 내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1: 그러니까
0: 나이가 든다라는 건 내 영향력의 반경이 계속 축소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1: 그러면 어쩔 수 없이.
0: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어떤 존재론적인 소외감과 불안감은 좀 증폭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여러 행동과 말투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증명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1: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0: 네.
1: 짠하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네.
1: 근데 이제 관심 가져주고 어느 정도 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0: 네.
1: 진짜 패너라 감너라.
0: 네.
1: 정도가 좀 지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의 집안일까지 이제 간섭을 하고.
0: 네.
1: 이거 확실히 좀 선을 넘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경계를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친해지면 뭐 이렇게 조금 친해졌어요. 조금 그러면 결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아, 그 결혼 안 하셨군요. 이러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결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나이가 좀 많지 않아요? 결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어느 순간 조금 왜 이렇게 질문들이 많지? 왜 이렇게 뭔가 훈수를 좀 들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왜 여러 주제들 있잖아요. 결혼, 출산, 취업, 뭐 주거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왜 반전세로 살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반전세. 아, 아, 아. 집은 사야지 왜 반전세로 살아? 좀 돈을 지원해줄 것도 아닌데.
1: 아,
0: 그렇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게 뭐 할 말도 없고. 그럼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죠. 게다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이 계신데
1: 네.
0: 인간의 가장 강렬한 5대 욕구 중에 하나가
1: 예.
0: 자율성입니다.
1: 자율성.
0: 네, 자율성.
1: 침해받기 싫어하고.
0: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다섯 가지 욕구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니까 그러한 좀 오지랖이 이런 자율성을 좀 침범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좀 단체주의,
0: 네.
1: 집단주의가 좀 있잖아요.
0: 아, 네, 정확합니다.
1: 그런 것도 영향이 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히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러지 네. 않을 수도 있겠고.
0: 네,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전국 뭐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명절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높다라는 건 그런 거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1: 근데 또 아, 왜 그렇게까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좀 아유 참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걱정되니까 그렇지.
0: 네.
1: 다 너에 대한 관심이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0: 네.
1: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속뜻은 뭡니까?
0: 사실 오지랖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1: 마음속에?
0: 네. 그리고 네가 하는 선택은 틀렸고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은 옳다.
1: 내 말 들어.
0: 그렇죠.
1: 이거예요.
0: 그러니까 자꾸 훈수를 하거나 자꾸 해결책을 얘기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간 심리적인 우위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고
1: 경험도 많고
0: 지혜롭고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 이러면 이게 뭔가 결혼 이미 했는데.
1: 야, 세네요.
0: 굉장히 조금 이게 뭔가.
1: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 네. 마음 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흔하진 않은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수동적인 공격성과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은 공격성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1: 네.
0: 이러면 사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잔소리하는. 근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지를 씌우면 내 공격성이 조금 사라지고 좀 도덕적인 염려로 조금 탈바꿈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1: 포장.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관심이랑 네. 불편한 오지랖.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보면 좋을까요?
0: 저는 관심과 간섭은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요. 이걸 이소부와의 해와 바람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따뜻한 햇살을 비춰가지고 나그네 스스로 외투를 벗게 만드는 해 방식. 이거는 관심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끗 차이긴 한데 나그네 외투를 억지로 벗기려고 매서운 폭풍우를 몰아치는 바람의 방식은 간섭이다. 그러니까 관심은 이렇게 좀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주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들. 반대로 간섭은 뭐 이렇게 나의 불안과 좀 내 어떤 기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명령의 어떤 방식들. 이게 좀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네. 햇볕으로
0: 네.
1: 그 사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주변에서 나한테 너무 이제 불편하게 간섭하시는 분한테는
0: 네.
1: 뭐라고 좀 대꾸를 하면 좋을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들이 좀 관심이 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호하게 이걸 거절하기보다는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선택은 내가 하겠다라는 형식의 의사소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아,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또 안 될 테고.
0: 조금 다정하게 보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진짜 제가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서 제가 한번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다정하면서도 내 경계를 좀 지킬 수 있는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오늘 말씀도 잘 새겨듣고 네. 제가 잘 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현주 연구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2부에서도요 마음을 좀 현명하게 버텨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3: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 호우특보 발효 중으로 시간당 1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00에서 180mm 안팎의 강우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강원도 동해안과 동쪽 산지 위주로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양은 20에서 60mm, 강원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겠고요. 이 강원 영동지방은 이렇게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20mm의 비만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소강 상태를 좀 겪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대전 18도, 전주 21도 등으로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등 17에서 27도,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12에서 1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는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 중부와 제주에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자 주요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보류 소식을 전하며 파업이 현실화했다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속에서 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갈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5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1일에서 20일 수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역대 2위인 2022년 5월보다 141억 달러 많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 비중 또한 19%포인트 늘어난 41.7%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틸 후보자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방위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사연 등 개인사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최종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 대사 자리에 정식 부임하게 됩니다.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니미츠 항모, 구축함 그리들리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면서 니미츠함은 대만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 보장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1996년 미국이 운영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클래스 A 주식에는 주당 1개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머스크가 보유하는 클래스 B 주식에는 주당 10개 의결권이 주어져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85%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에서 20mm 사이고 강원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영향으로 서울 낮 기온은 20도, 광주 21도, 부산 2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2: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국채입니다. 나라가 발행한 채권 혹은 나라 국자의 빚채 해서 나라의 빚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또 여러분은 나라가 빚을 낼 때 국채를 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나라를 상대로. 그러면 또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에 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렸죠. 0684님이 요즘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고 이럴 경우에 버블 붕괴 예측 신호로 여겨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이게 사실 금리는 중력과 같은 것이어서 모든 걸 이제 끌어내린다라고 하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 흔들리게 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예, 그런 상대성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0147님이 아들이 국채를 산다는데 걱정이네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국채라고 해서 다 그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투자니까요. 그런데 다만 상대적으로 회사보다는 안전하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국채는 상대적인 안전자산 이렇게 꼽히게 되고요. 근데 다만 또 그게 어떤 나라냐. 과거에 모라토리엄, 디폴트 그러니까 베째라를 시연한 나라냐 아니면 그래도 원금과 이자는 잘 갚던 나라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별로도 국가 신용등급이 있는 거죠. 7113님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뿐이네요. 어제는 눈물 찔끔 오늘은 안도의 한숨. 국채에 관련된 주식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과 주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주식은 자본 투자이고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고요. 아, 이런 이제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0911님이 대우님 가슈라에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 외출해 주세요. 가슈라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가슈라라고 불러요. 내일 나가는 날이네요. 예, 금요일 오후 한 3시쯤 제가 나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도 제가 잔소리 많이 하고 올게요. 그리고 5988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그 SNS로 본인을 이제 팔로우한 사람이 대우 기자님 맞나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사칭 계정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제가 먼저 누군가를 이제 팔로우하고 또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어디에 투자하라거나 뭐 권유를 해드리겠다라거나 대신에 또 돈을 요구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500% 사칭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스레드 뭐 여러 가지 단톡방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그냥 돈 빌려달라고 바로 차단. 그리고 누가 봐도 약간 헐벗은 예쁜 여성이 먼저 한국인이신가요? 막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면 바로 차단. 뭐 저한테 먼저 그런 사람들이 말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또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칭 사기. 그리고 또 성공예감 출연진을 사칭하는 그런 계정들도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꼭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은 오유 코스피가 오름폭을 6% 이상으로 높였네요. 7650까지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5.5%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9원,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삼성전자가 6% 강세, 하이닉스는 8% 강세, 삼성전기가 12% 강세, 사상 최고가 오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도 그렇고 하루하루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과도 비교를 하고 또 더 많이 돈 번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이걸 또 다 잡아야 하는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속 시끄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오늘은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도 최근에 발간하신 성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그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어떻게 만날 때도 되는 겁니까? 헤어질 때 많이 쓰던데요.
4: 그냥 이제 사찰에서는 뭐 주로 만날 때도 예. 할 수도 있고 헤어질 때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헤어질 때
3: 예.
4: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좀 많이 하는 그 인사 중에 하나죠.
3: 사실 그게 어떤 뜻이에요? 성불하라는 게
4: 뭐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이렇게 깨달으세요. 진리를 깨달으세요. 해서 부처님 되세요. 요즘은 한글로도 부처님 되세요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예,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 되세요.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3: 부처님이 네. 되십시오. 사실 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또 교리니까요.
4: 그렇죠. 이게 결국은 세상의 행복과 평안을 얻으세요라는 그 속내음까지 다 있는 거죠.
3: 그게 또 이제 깨달음.
4: 그렇죠. 깨달음을 그렇게 해석하죠.
3: 왜 그 저도 어릴 적에 깨달음 하면 되게 뭔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그에 대한 또 인식이 또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4: 그렇죠. 이제 깨달음을 이제 뭐 좀 키링에도 달고 다닐 수도 있고 예, 깨닫는다는 개념을
3: 예.
4: 그래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아차려도 깨닫는 거고 그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좀 바꿔볼래.
3: 네.
4: 자신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도 또 깨달음이 될 수 있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막 저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번 내 생각을 바꿔내고 나의 행동과 태도를 조금 바꿔내는 그런 깨달음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좀 쉽게 받았으면 좋겠어.
3: 어려운 게 아니다.
4: 네, 깨달음은 그냥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제 점점 많이 다가가고 있죠.
3: 아, 그러네요. 사흘 뒤면은 부처님 오신다.
4: 네, 맞습니다.
3: 그날이 이제 부처님의 생신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또 부처가 될 수도 있는 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4: 역시 예, 정확하게.
3: 아, 그래요.
4: 여기까지 다 하시긴 쉽지 않은데
3: 네.
4: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축하하는 이유 자체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안에 당신과 같은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번뇌를 우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안에 그러한 치유의 능력인 에너지가 있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신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어른 될 수 있구나. 나도 선생님 될 수 있고 나도 그래.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 결국 우리 모두의 생일로 같이 여기자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놀랐습니다.
3: 아니, 별 말씀.
4: 예, 거기까지 가신 줄은.
3: 아니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같다라는 표현들을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표정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정 프로야구팀 팬들도 이제 거의 부처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4: 괜찮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의 평정을 좀 찾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존재 표현을 부처 같다. 보살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 내 차에 이 핸들을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것.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능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은 부처님 보살이라는 개념을 가까이 가져오는 자체는 저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고.
3: 가까이. 특히 요즘에는 그 불교라는 이게 종교적으로는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인기 높아지고 있고.
4: 네.
3: 힙하다고도 요즘 표현을 하던데.
4: 예, 예, 예.
3: 그 불교의 인기를 어떻게 좀 실감을 하고 계세요?
4: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불교 박람회를 했었는데 예. 박람회 인원의 거의 70% 제가 느낄 때는 거의 80% 가까이가 젊은 층. 젊은 친구. 고등학생도 정말 많고 중학생도 많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마냥 신기해서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3: 예.
4: 대화를 해보면 이거 뭐예요? 불교에서 공이 뭐예요? 이거 어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부처 깨달음이라는 그 언어를 그들의 언어로 가져와서 마음껏 해석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게 아마 아까 이제 경계가 없이 내가 한번 이걸 마음껏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좀 열어줬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힙하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또 종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짜여 있고
3: 네네네.
4: 우리가 주는 생각만 해라고 닫혀있다고 느꼈는데 내가 마음껏 한번 생각해봐라고 열어주니까 종교 같지 않아서 좋다고 약간 이게 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3: 강박도 없고
4: 예 그렇죠 네. 종교 같지 않아서 좋아요 불교는
3: 아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4: 예 제가 이야기 네. 불교도 종교야
3: 그만큼 이제 편안하다라는 예, 거죠 문턱도 이제, 낮고
4: 네
3: 왜 이렇게 불교가 힙해졌을까요 그냥 뭐 어떤 뭐 유행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이게 자식 스님들은 원래 우리는 들어와서 만나면
3: 네.
4: 그렇게 막 그 틀 없이 많은 게 열려 있게 살았는데
3: 네네.
4: 이제 이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전달되지 않고 절담장이 좀 높다 보니까
3: 원래 어느 곳에나 있었지만
4: 예, 이제 들어와서 막상 만나면 불교가 안 속에 가지고 불교가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폭넓음과 유연함이 있는데 모습 스님들이 이제 딱 옛날 회색 한복 같은
3: 예.
4: 승복 입고 삭발하고 절에 가면 이제 다들 조용하고 엄숙하고
3: 그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4: 예,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 면 때문에 잘 보지 못했던 면이었고 실제로 사찰에서 아이들 오면은 뭐 괜찮 아이들 법당에서 막 뛰어놀고 스님들 막 뭐 목마 타고 뭐 머리 만지고 해도 야 넌 다 허용돼 너희가 먹고 싶은 거 피자 햄버거 다 사준다.
3: 오.
4: 아니 사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유연함이 있었는데 그 문턱이 조금 낮아지고 또 이제 한 번씩 들어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안 답답하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소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좀 마음껏 뭐 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갖고요.
3: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진짜 아장아장 걷던 시절에도 부모님 따라서 이제 절에 가서 거기서 진짜 밥 먹고 오고 지금도 사진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맨발로 그 절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이랬던
4: 그렇죠. 뭐 진짜 아이들에게는 제약이 없었죠. 원래 제약이 없었고
3: 예.
4: 누구나 와도 그냥 뭐 때돼서 오시면 등산하다가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 절이었거든요.
3: 그래도 됩니까?
4: 네. 아니 그게 뭐 그 시간을 지켜야지 대신.
3: 시간을.
4: 네, 시간을 지켜서 이제 하신다면은 지금은 이제 소정의 이제 보시금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열려 있는데 누구나 뭐 그렇죠 밥 먹을 때 제약하진 않는데 그런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약간 이렇게 열렸던 부분들이 뭐 우리 개그맨들이나 이런 다른 소재로도 여는 것에 좀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그런 영향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3: 안 그래도 4069님을 비롯해서 조혜영님도 그렇고 뉴진스님의 영향이 컸다고. 개그맨 윤성호 씨.
4: 그렇네요.
3: 요거 뉴진스님이라는 캐릭터 하기 전부터도 민머리였습니다만.
4: 그렇네요.
3: 캐릭터를 잘 살려서 또 이제. 근데 일각에서는 또 너무 희화화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4: 근데 이제 뭐, 우리 윤성호 개그맨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 전에 뉴진스라는 캐릭터를 하기 전부터도 그분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약간 이제 불교적 성향과 좀 맞는 게 있으셨어요. 오. 당시에 특징을 개그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접근해 보니까 예. 선생님들이 어머 뭐 괜찮아 해봐 뭐 어때 조금 그래 당신을 통해서 불교라는 이미지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해.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는 써도 좋아. 세상을 웃게 하고 즐거운 일에는 아하. 이제 괜찮아.
5: 그것 또한 포용이네요.
4: 그렇게 이제 뭐 좀 서로가 마음속에서 통하는 게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게끔 열어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음껏 활개를 치고 눈치 안 보고 또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5: EDM 음악까지 하면서 막 클럽처럼 하는 거는 어떠세요?
4: 그것도 뭐 예, 이제
5: 그저 핸섬 예.
4: 통하는 세상이잖아.
5: 아.
4: 그 예전에 성철 스님께서 예, 예, 예. 부처님 오신다 법어에는 훨씬 파격적이세요.
5: 예전 성철 스님께서요?
4: 네. 예, 법어를 내리셨는데 부처님 오신 날
5: 예.
4: 세상의 모든 부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정말 뭐 술집에서 술을 파는 사람 술을 파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 당신의 생일입니다. 뭐 모든 우리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은 있어요. 당신의 생일입니다라는 글을 쓰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스님들의 속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셨지만 큰 깨달음이었는데 밖으로는 잘 모르셨는데 뭐 EDM이라는 게 세상에 소통되고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자체를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전자음악.
4: 네. 그게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뭐 우리의 엄숙함과 뭐 다르지 않냐 이런 잣대로 보지 않아요. 저희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해주고 예. 뭐 저희 잣대만 가지고 세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5: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EDM 전자음악으로 빰빰 빰빰 하는 게 딱딱딱딱 목탁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0: 예, 그쵸, 예.
1: 또,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1: 그, 로봇도,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걸어 다니고 있고, 그 목에다가 이렇게 염주 같은 것도 넣고.
0: 수계도 줬었고, 오계라고, 제가 오계라고 해서 이제 수계도 줬었고, AI 수계. 오계를 따로 줬고.
1: 정말 생경한 모습인데 저희가 또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성진 스님께서는.
0: 저는 뭐 이런 AI가 처음에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인류는?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질문의 이면에는 어떤 질문을 다시 돌아왔냐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길래
1: 네.
0: AI라고 한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AI에게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 화합하고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해줄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불교계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존재물과 인간이 어떻게 화합하고 또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모습을 또 제시도 해줘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교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도 또 보여줄 필요도 있고 사실 어쩌면 그런 상징적인 면이 이번 연등회 때 이제 우리 휴머노이드가 이제 스님들과 같이 이제
1: 같이 걷고
0: 걷고 행렬을 했죠.
1: 네.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이제 고민의 상징, 고민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또 이제 AI 로봇이랑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니까요.
0: 이제 사실이잖아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1: 존재한다는 사실.
0: 예, 이제 AI 로봇이 나왔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러면 이 존재의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불교가 조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해. 그렇다면 이 존재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어떻게 살까? 여기에 집중해요.
1: 그게 동물이 됐든 로봇이 됐든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방법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존재하는 것과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 해답에 대한 우리 공동체들이 이게 잘 내릴 때 잘 또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1: 그 또 하나가 이제 굿즈 또 아까 그 불교 박람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무소유가 아니라 그런 예쁜 굿즈들을 소유하고 싶다. 왜 그런 것도 있던데 왜 무소유라고 하니까 무를 소유하고 있는 그 먹는 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 만들고 하는 무를. 이런 것도 있고 하나의 또 놀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굿즈 열풍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희도 실제로 이제 진짜 스쿼트하는 부처님을 티에만 하체부터 이래 실제로 저희 불교 박람회 때 건강해야 된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막 휴대폰을 검색하고 깨달음을 검색 중 그래서 검색부터라고 하는 이제 또 티에 그려서 실제로 만나게 해줬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과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그 무소유가 무라고 먹는 무가 될지언정 이 단어가 결코 절담장 안에서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늘 만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현관 무심코 쓰잖아요.
1: 네.
0: 불교 용어거든요.
1: 현관문이요?
0: 예. 현관이라는 자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서 걸쳐야 되는 공간이라는 말 선원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또 그리고 화두
1: 어떤 것은 화두가 된다. 예.
0: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선수행에서 간화선이라는 정수에서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쓰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의 언어로서 또 그것이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무가 설사 무가 그 물에도 먹는 물에도

0: 이게 무서워.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은 오히려 많은 층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 번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흔히 말해서 반야신경에는 아주 어려운 경전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번에 공을 진짜 공으로 축구공 공 들고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한 게 있었어요. 학생들 공 들고 와서 선생님 공이 뭐예요? 설명해주고 아 공은 그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몰라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거야. 만나면 헤어지고 월급도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편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굿즈화되는 게 꼭 희화화되는 게 나쁜 걸까? 네, 가까워지는 건데.
1: 그러니까 희화화되더라도 거기에서 한 번은 또 생각을 거치게 되니.
0: 네.
1: 송성희 님이 불교가 생각보다 엄청 개방적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1918 님이 나는 절로 라는 프로그램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라고. 왜 또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솔로 무슨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 나는 절로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만남을 이게 주선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0: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신혼여행 다 절로 오셨어요. 사진 보면 다 절에 오셔서 실제 데이트도 거의 절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 과거의 시절로 가면은 절이란 공간이 그만큼 이미 열려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수많은 공간이 우리 삶 속에서 열리고 또 그 즐거움 공간들 또 많고 했는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한 공간을 찾구나.
1: 안전한 공간.
0: 네. 만남이 편하지만 않았어. 만남이 때로는 불편하고 만남 자체가 조금은 걱정도 있었어. 라고 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절이라고 하는 사찰이라고 하는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세상 나도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또 의외로 또 스님들이 그래 절에 오면은 오신 분들에게 편안하게 만나도 봐. 이런 공간을 또 과거에도 열어준 면이 있었는데 아주 상징적인 면으로 딱 그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럼 마음껏 해봐. 예전에는 조계사 같은 데에서 7월 칠성날
1: 예.
0: 그 주선을 했었어요. 만나보세요. 이제 청년들에게 근데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계기로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이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오셔서 경쟁률도 엄청나고 뭐 1000대1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걸 볼 때
1: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0: 예, 우리는 안전하게 평온하게 세상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면도 볼 수 있는 거죠.
1: 김은주님이 불교는 모든 걸 품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 김비진님이 저희 엄마 아빠도 절에서 찍은 결혼 사진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젊은 세대들에게도 열린 공간이고 사실 이제 어느 종교나 이렇게 요즘에 보면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교를 갖는 인구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현실이고.
1: 불교도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0: 그렇죠. 뭐 현재 우리나라의 무종교인 5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불교도 종교 인구 비율이 당연히 조금씩 줄고 있는 현상도 있고 각 종교들이 좀 노령화되는 면도 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스님들 생각 이런 거죠. 불교를 절 담장 안에만 놓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모든 이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수많은 현상에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 뭐 그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식할 때 나를 괴롭지 않을 수 있나? 그래. 그럼 그 또 현상 앞에 태도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나도 편하고 우리 주위에 인연되는 사람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건 저희는 이제 이 절담장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이 좋은 게 조금은 그들의 언어로 바뀌더라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종교가 없어요라고 하는 현실에 어쩌면 더 필요한 각 종교들이 열어야 한 또 좀 더 많은 세상 속에서 보편적 진리로 통용할 수 있게끔 던져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같나. 무종교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단순히 종교인과 주로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인식으로만 받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세상 속에 함께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야 돼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 또 경제적으로도 점점 잘 살게 되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또 그 사이에선 사람들의 고민은 어쩌면 더 많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진 스님께서 이번에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도 쓰셨어요. 버티는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0: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힘들다. 아, 이거 제가 버텨야 돼요. 이 언어가 굉장히 특히 젊은 층들 속에서는 많이 의미하고 있고
1: 버틴다는 말 자체가 힘들어 보여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걸 조금 제가 이 책 속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또 다른 인식들을 저는 물론 불교적 기반 속에서 인식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버티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틴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또 흘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지나가, 다 지나가.
1: 네.
0: 흘려보내. 흘려보낸다는 것은 떠내려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딱 내 자리를 확실하게 딱 지키고 그리고 마치 돌이 있고 계곡물은 그냥 흘러가듯이 결국은 그 흘려보낼 수 있는 힘과 시간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이 또 한편으로는 버티는 시간이라고 버틴다는 표현을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려보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담았죠.
1: 버티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 개울가에 큰 돌이 막아서고 있어도 물은 돌아서 흘러가기.
0: 네, 흘려보내려면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떠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1: 아하, 그 두 개가 다 의미가 공존하고
0: 네.
1: 있는 거네요.
0: 네.
1: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떤 고민을 스님께 많이 좀 털어놓던가요?
0: 요즘은 이제 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여기가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거면 이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 어떤 걸요?
0: 저도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 주식 투자 고민
0: 팔아야
1: 스님한테.
0: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 그것도 한 번뇌네요.
0: 사야 됩니까?
1: 3전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하나요? 막 이런
0: 네, 번뇌. 성공 예감을 들으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뭐 정작 하지 않는 저에게 이 질문이 꼭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지 않아. 근데 이건 필요한 경제 생활은 우리 삶 속에도 필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야기해 주죠. 단지는 거죠. 두려워서는 하지 마.
1: 아.
0: 이게 남이 번다는 이야기를 해. 누가 벌었어라는 이야기에 들으면 나는 못 벌고 있다는 생각으로 남들은 막 하는데 난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냥 뛰어들지는 마.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생각을 거꾸로 해.
1: 거꾸로요?
0: 예, 그게 이제 그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두려움이 밀려오면 생각을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
1: 아하.
0: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
1: 그렇죠.
0: 그래서 먼저 네가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성공 예감도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보고 생각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지식을 먼저 배우고 습득한 후에 선택해라.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을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1: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친구가 돈 벌었다는 말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게 없다.
0: 그렇죠.
1: 예. 네. 그렇게 뛰어들지 말라는 거죠.
0: 예. 네. 그건 이제 이면에는 불안이 있는 거니까요. 두려움이.
1: 불안, 두려움, 또 빨리 돈 벌고자 하는 욕심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올 수 있는 마음인데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1: 아.
0: 디딤돌로 만들 거냐 걸림돌로 만들 거냐는 저는 항상 그 배움에 있다고 보죠.
1: 아하.

0: 그 사실은 배움을 기반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을 또 건너뛰고 빠르게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고통, 번뇌가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농부의 수고론보다는 결실의 단맛만 얻고 싶은 생각이 앞서면 이제 과정 생략하고 오는 결과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누군가는 다 그 수고론, 배움의 수고론 속에서 자기 판단이 생긴 건데 판단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죠.
0: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돈 번 건 되게 쉽고 빠르게 번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누구 군대에 갔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되게 군대에 빨리 갔다 온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렇게도 느껴지는 거죠. 또 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압박을 또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스님은 그럴 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1: 일단 이제 이게 벌써 비교로 마음이 가는 순간부터 지금 너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립니다.
0: 비교 자체에서.
1: 이제 이게 비교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남을 보고 나를 보려고 하면 이게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지금 어떻게 있냐라고 먼저 이제 보고 이제 상대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먼저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예전에 이게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0: 네.
1: 옆에 차가 항상 빨라 보이거든요.
0: 아하.
1: 내 차선 늦고 그게 뭐니 그냥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도 사실 쓰긴 하는데 그게 시선은 100% 옆을 보려면 90도 고개를 돌려야 돼요.
0: 네네네. 그러니까
1: 대부분 이렇게 약한 전방 한 60도 선에서 시선을 본다는 말은 이미 사실 내 앞에 있답니다. 벌써 그 차선은 정말 옆에 있는 차를 보기가 어렵대요.
0: 네.
1: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내 차선은 느리다라는 실제의 사고를 훨씬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비교로 가면은 상대 중에서 좋은 것만 나보다 나았던 것만 먼저 보고 보려고 하죠. 내 안에 상대보다 먼저 훌륭하고 좋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보지는 못해요.
0: 그렇죠. 눈이 밖에 달려있고 앞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는 눈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1: 그렇죠. 그런데 되게 생각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희한하게 마음은 자기 안을 먼저 봅니다. 눈은 밖을 보지만 마음은 자기 안을 먼저 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인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마음으로 딱 언어를 바꾸면 마음은 자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교에서 항상 그러죠. 먼저 흔히 이런 말만 네 마음을 먼저 봐야지. 먼저 그것보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걸 부러워할까? 너는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나? 넌 왜 그게 필요하지? 그런데 넌 지금 왜 여기 있지? 이걸 먼저 묻고 봐봐. 그게 결국은 눈은 밖을 보지만 마음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 그럼요. 그게 마음이 그걸 마음이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0: 예.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충분히. 또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게 자기 부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막 이렇게.
1: 근데 그 언어의 대부분은 어릴 때 우리 부모나 어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 우리는 이제 객관화 한다고 하는데
0: 네.
1: 객관은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0: 네, 네.
1: 내가 만약에 나의 싫은 면을 세 개 쓸 수 있으면 좋은 면도 세 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싫음을 해봤거든요.
0: 네.
1: 해보면 어떤 친구는 자기 나쁜 면을 쓸 때 10가지를 쓰는데 1분 했어요. 근데 좋은 거 바로 쓰라고 그러면 1분 안에 3개 이상 못 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의 시각이 나의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목소리를 너무 키운 거예요. 거기 그 목소리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면 되지 않죠. 이게 습관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0: 네.
1: 우리 마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나쁜 게 보이면 좋은 점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0: 네.
1: 이거 이제 변증법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있으면 아니야 내가 그렇다면 이거 말고 난 좋은 게 뭐야?

0: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1: 내가 잘하고 있는 거.
0: 네.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1: 균형. 네. 그러게요. 그 균형을 또 찾는 것도 내 마음 안에 눈으로도 봐야 할 테고요.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명상을 네. 좀 하세요. 뭐 명상 음악 같은 거 틀어놓기도 오, 네. 하고 왜 이거 뭐죠? 종 같은 거, 심볼 같은 거 띵 쳐놓고 이게 하는 것도 있고 마음 챙김 연습 불교에서 이제 참선이라고도 하는데 네. 좀 어렵지 않게 어떻게 좀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0: 이거 어제도 제가 이제 어르신들 모셔놓고 예.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마음 챙김은 딴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마음대로 나를 보는 눈, 마음. 나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눈을 키우는 힘 연습인데 네. 아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발을 땅에 딱 디디고 있잖아요 우리가.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발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발을 지금 땅을 어떻게 느끼고 있지? 발가락에 지금 힘을 주고 있고 내가 살짝 누르고 있나? 지금 강하게 누르고 있나? 그걸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마음을 챙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봄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늘 오늘 나가서 뭐 해야 될까? 집에 어제 나 어제 집에 뭘 놔뒀나? 자기 이 자리에 못 있거든요. 몸과 마음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흔히 말해서 공허함,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이 간격을 최대한 줄일 때 마음으로 행동하고 행동하는데 마음이 정확하게 가여 있고 이제 그 연습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세수 같은 거 할 때 세수 탁 하면 다른 생각 안 나거든요.
1: 네.
0: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세수하는데 정확하게 붙잡아 챙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 결국은 마음 눈을 키우게 하는 거. 숨 쉬는 소리를 알고 내가 숨을 내뱉고 있어? 들이마시고 있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내가 그래 지금 국을 먹고 있구나 라는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동의 마음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의지적 연습. 그 연습의 힘이 마음 챙김입니다.
1: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사실은 또 나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뭐 먹으면서도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 먹는지도 모르고.
0: 그렇죠. 예. 생각을 내가 지금 핸들을 잡고 이제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갈 길 놓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음 챙김식 그걸 일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1: 일치시키는 것부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생각하고 느끼는 것부터 사실 우리 성진 스님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성진 스님을 또 특별히 모셨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많은 또 가르침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성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이 출발부터 급반등하면서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타결에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과도한 성과금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노사 합의의 성과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캐시백이었는데요. 4911님, 저는 신용카드 페이백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캐시백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이게 뭔가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 네. 생활 속에서 좀 구분을 해서 쓰고는 있죠. 일단 캐시백은 K 캐시, 현금이죠.
3: 네.
1: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 혹은 현금성 포인트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쌓아주는 걸 이제 캐시백이라고 말을 하고요. 보통 좀 기업에서 제도화한 공식 제도를 네. 뜻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백은 좀 범위도 넓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응지에서 쓰기도 하는데요.
3: 네.
1: 그 페이는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매장 마일리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적인 약속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왜 휴대전화 시장에서처럼 제도화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를 믿고 사시면 얼마를 돌려드릴게요. 이런 네. 식으로 좀 쓰는 게 페이백.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라고도 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김은미님. 전기요금 캐시백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라는 문의 하셨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작년, 재작년 사용기간과 비교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전기 사용자가 줄이면 캐시백을 해주는 주거 부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받으시려면요. 포털 사이트에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1: 네.
3: 단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기 요금에서 캐시백이 되는 부분만큼 차감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서상우님.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하셨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은 아니고 산업용 네.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4월 16일부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는 전기가 싸지고 밤에는 비싸지는 구조인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뭐지? 낮에는 전기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에 비싸야 되고 밤에는 전기 안 쓰니까 밤에는 전기가 좀 싸져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이게 사실 기존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네. 겁니다. 낮에 태양광 발전 비롯해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낮에는 네. 전기가 남는 거예요. 또 오히려 밤에는 전력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낮 시간대에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시당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최대 16.9원, 봄, 가을철에는 13.2원이 낮 시간대 인하가 된다고 네. 하고요. 밤, 새벽 시간대는 한 5.1원 정도가 인상된다. 다만 이거는 산업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많이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겠어요.
3: 그렇죠.
1: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이정옥님이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1 제품도 가격을 올린 뒤에 할인 행사를 하던데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에 나온 권고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만 행위나 오인성 있는지 그 외에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만약 진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좀 부서에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1300님이요. TSMC는 삼성전자와 어떤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타이완의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업체도
3: 네.
1: 업체죠. 이제 파운드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공장만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야에서는 이제 파운드리의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 거의 70%에 육박을 해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에 들어갔으면 타이완 TSMC가 또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한 20% 혹은 그 밑으로 좀 떨어져 네네네.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또 파운드리는 이제 적자 부문이어서 조금 더 잘해야겠죠.
3: 네.
1: 그리고 참고로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5%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6.3%, 하이닉스가 8.8%나 오른쪽을 또 키워놨네요. 유혜진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동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2: 이은선의 영화관,
5: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창호의 일상에는 평범하지만 작은 기쁨과 긍정으로 반짝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의 날들이 그렇듯 말이죠. 첫 월급으로 시스급여 60만 원을 받은 날, 창호는 그 돈을 가족들에게 씁니다. 막내 동생이 소원하던 브랜드 치킨을 사주고, 고장난 이어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동생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합니다. 19살. 아직 자기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의 이사 같은 집안일에 관여하는 상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장남인 창우는 당연한 의무인 듯 받아들입니다. 홀로 일하며 새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던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창우를 뿌듯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물들을 위해 종종 공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발휘합니다. 일상의 짤막한 수다가 이뤄지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 마주보고 함께 컵라면을 호로록 먹는 편의점, 창우가 홀로 조용히 기타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 안은 노동하지 않는 존재로서 아이들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크게 한번 뒤바뀌는 분기점에는 성민의 학교 선배이자 다른 공장의 청년 노동자이던 수호의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란희 감독은 산업재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부고를 구체적 묘사를 통한 하이라이트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장례 예절을 채 익히기도 전의 나이.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에 다녀온 아이들은 또래의 죽음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하죠. 수호의 죽음은 아이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만 소강 상태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 정도의 비만 더 오다가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강원산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 산간과 영동 내륙 지역 10에서 20mm의 강도로 쏟아지겠습니다. 강원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그 밖에 영동지방 20에서 60mm 정도 오겠습니다. 오늘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는데요. 오늘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고 특히 강원산지에 집중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낮 동안은 선선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이 20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대전 18도, 전주 21도 등 17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중부와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도서 지역에는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서해 먼바다의 물결만 높았지만 이제 점차 동해 등 다른 해상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동쪽 해안과 산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석탄 석유 제품이 급등하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5% 오르며 199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석유 제품이 31.9% 급등했고 화학 제품도 6.3%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은 한 달 새 4.4%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계속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자 주요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현실화했다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 노사 합의의 성과가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 상생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위험과 열악함을 버텨낸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기간 수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 역대 최대였던 2022년 5월보다 141억 달러 많습니다. 반도체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란 크기 표시가 기존의 왕, 특, 대, 중, 소에서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로 개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란의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중량 68g 이상 계란은 기존의 왕란에서 2X라지로 변경되고 60g 이상 68g 미만은 특란에서 X라지로 바뀝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 사이고 강원 산지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연휴 기간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국채 금리의 급등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발작, 채권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채권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글로벌 증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AI 투자로 고평가된 빅테크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성장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는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 분석해보고요.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이 최근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으로 식용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식용유 부족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틔워주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제안

0: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란은 선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한 만큼 상대방도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란 공격 재개 보류가 중간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냐는 질문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쿠바의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형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소는 정권 실세를 겨눈 정치적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쿠바계인 미 국무장관은 직접 스페인어로 쿠바 국민을 향해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이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G7 국가 중 GCC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영국이 처음으로 협정 발효 즉시 약 3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의 관세가 철폐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최대 37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식품 등 주요 업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나 인권, 환경 등 분야에서는 걸프 국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1분기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엔비디아 공시와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1분기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은 8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12분기 연속 분기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은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반영하며 향후 성장 속도와 수익성 전망을 더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트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최종, 진짜 최종.
0: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새로운 종전안을 이란에게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다라고 언급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과의 협상에 관련돼서 최종 단계에 있다라면서 이란 답변을 며칠 더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라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의 무게를 싣는 모습이 였는데요. 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다라면서 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고 군사 옵션도 여전히 열어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이 사우디 유력 매체 알하다스는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안이 수시간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해온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해서 최종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합의문 문구를 조율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보도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일단 뭐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미국만 원한다고 되는 네. 게 아니라 상대국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란의 어떤 구체적인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아와서 적극 중재 중이라고는 하는데 네. 현재까지 눈에 띄는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미국의 종전과 또 동결자산 해제, 해상 봉쇄 중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이게 합의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의아하긴 합니다. 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는 선박 통행료 징수 등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 해협 건너편에 위치한 오만과 협력해서 안보,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 견해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공격 재개 압박에는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못 박는 모습이고요. 야, 협의도 협의인데 여전히 반격의 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간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방송에서 적들 움직임을 보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연이어서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국가적 결속이 약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적의 계산 착오다라면서 항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혁명수비대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면 전쟁이 중동 지역을 넘어 확대될 거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직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괴적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동안 계속 합의를 할만하면 어그러지고 할만하면 어그러지고 했기 때문에
1: 네.
0: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손에는 협상 카드, 다른 한 손엔 반격의 카드를 주면서 네. 이란도 끝까지 저울질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1: 네.
0: 간밤에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5% 넘게 떨어지면서 98달러 선에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뉴욕의 3대 지수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 네, 정말 진짜 최종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협상 칩을 만지작.
0: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 네. 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과 모두 잘 지낸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 주석이 자신에게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서 중국의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가 본인의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약간 여유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돼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는 그와 이야기할 거다라고 밝혔고 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협상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 총통이 직접 통화를 한다면 중국이 크게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현직 미국 대통령과 현직 대만 총통이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해 왔는데요. 예, 트럼프 일기 때인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1: 네네.
0: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긴 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때도 미국에게 불편한 네, 네. 티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난 1월 첨단 요격 미사일 등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가 미 의회에서는 승인이 됐는데 실제 계약은 수개월째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를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라고 밝히면서 이거 사실 자체를 미중 관계에서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어서 대만 무기 판매라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자충수.
0: 네, 여전히 이제 당내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대내외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제 인디애나주나 루이지애나주 또 켄터키주 공화당 경선에서 연달아 다행히도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들이 잇따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났던 상대 후보들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이 통하긴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온갖 지금 현안이 쌓여있는 와중에도 일찌감치 지지를 선언해둔 후보들이 집중 지원을 하면서 당 장악력 유지에 이번에 사활을 좀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양보할 수 없다라는
0: 네.
1: 거였죠.
0: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분석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밀려서 경선에 탈락한 현직 의원들이 네. 지금 임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각종 정책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더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네.
0: 한 예로 이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이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밀려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은 했는데 캐시디 의원은 엄연히 현직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현지 시각 19일 기준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본회의 상정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 오.
0: 네. 이게 민주당이 7차례나 상정을 추진했는데 번번이 좌초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캐시디 의원의 변심으로 본회의 상정이 성사가 된 겁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상원이 지금 현재가 공화당이 53명, 네. 민주당이 47명으로 아주 근소하게 여당이 우위인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캐시디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이 회심의 한 표를 던지면서 예. 결국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긴 한데요.
1: 네.
0: 이 캐시디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보를 이어갈 거라는 당내 우려가 어느 정도 이 한 표로 확인이 됐다.
1: 그러네요. 네. 네.
0: 거기다 캐시디 의원은 보건, 교육,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디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원의 악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1: 네.
0: 가뜩이나 공화당에서는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발이 잘 먹혀들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의원들을 내치면서 지지한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좀 입김이 있을지 몰라도
1: 그렇죠.
0: 그 이후까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1: 네. 네,
0: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중간선거 결과를 좌우할 이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작 26%에 불과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에서 의석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적 숙청이 당내 장악력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왔다라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충수라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기름값 앞에 장사 없다.
0: 네, 영국 이야기인데요.
1: 네.
0: 영국이 높은 기름값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경유와 항공유 수입을 허용하면서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앞서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나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정제돼서 제재를 피해서 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니까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대러 에너지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었는데요.
1: 네.
0: 근데 영국 정부가 이번에 일부 제재 부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제재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영국은 또 러시아 액화천연가스 LNG 해상 운송과 관련한 금융 등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에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에 앞장섰던 영국이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 제재를 완화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뭐 일단 내부적으로는 제1야당 보수당의 이제 케미 베이드녹 대표가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 시간에 정부가 슬그머니 대러 제재를 해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는 데 쓰일 돈이 될 이 더러운 러시아 석유를 사기로 할 수 있냐라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에 대해서 스타머 정부는 당연히 새로운 제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일부 조치를 연기하거나 관례적인 단기 허가를 내줬을 뿐이고 기존 제재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서긴 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들은 우크라이나 반응 궁금합니다.
0: 네. 노동당 소속인 에밀리 손베리 하원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도 BBC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어젯밤 대화를 내가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면서 반응을 전해왔고요. 그들은 영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이런 허점을 막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도 지키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또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영국 총리실에 이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 외교관과 대통령실이 영국 측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제재 담당관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SNS에도 영국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해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일시적 예외가 여전히 추가적인 러시아 전쟁 자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가치.
0: 네. 네.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나포한

0: 하는 영상을 자신이 직접 공개를 해서 파문임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0: 벤그비르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수십 명의 국제활동가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경비대원들은 이 활동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끌어내리고 현장을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의 동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요. 이후 이 벤그비르 장관은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1: 네.
0: 또 벤그비르 장관이 한 남성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거나 다른 활동가가 강제로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이래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억류된 활동가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출항한 구호선단의 탑승자들인데요.
1: 네.
0: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현재 압송된 구금된 400여 명의 국제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 마거릿 코널리 박사를 비롯한 아일랜드인 12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코널리 대통령은 전날 영국 방문 중인 기자들에게 아주 속상한 일이다. 마거릿이 자랑스럽지만 걱정도 많이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매체들이 전했고요. 또 미하일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사람들에게 가자에서 이 충격적인 인도주의 문제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면서 활동가 구금은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뭐 이외에 영국 외무장관도 SNS에 경악했다라면서 글을 쓰기도 했고 독일도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고 그리스 외무부도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 외무부가 이 구금된 활동가들을 대한 이스라엘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규탄하면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1: 네.
0: 이제 논란이 커지자 좀 신기한 포인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례적으로
1: 네.
0: 이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 하마스 지지자들의 도발적인 구호선이 우리 영해에 진입해서 가자지구에 도달하는 걸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구호선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 편이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침을 놓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1: 네.
0: 네.
1: 다음 네. 키워드 학점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0: 네. 남발하는 A 학점 때문에 하버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 네. 예,
0: 하버드대학교에서 지난 학년도에 학부생들이 받은 학점 무려 60% 이상이 A였다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35%였는데 사실상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하버드의 최고 성적 졸업생에게 주는 소피아 프로인트라는 상이 있는데
1: 네.
0: 원래는 전체 중에 한두 명 받던 상인데요.
1: 그렇겠죠. 네.
0: 네. 근데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이 동점으로 공동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네, 최우 수상의 의미가 거의 없지 않나.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결국 하버드 교수진이 투표로 학점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각 수업에서는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게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 반응은 안 좋겠죠.
1: 네. 그렇죠.
0: 어떤 학생들은 이 정책이 학생들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 협력해서 공부하던 분위기가 경쟁 구도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 AI 변수도 있긴 한데 이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해진 수업일수록 A학점이 약 30%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AI가 이 학점 인플레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1: 네.
0: 전문가들은 아이비리그 다른 대학들로도 이런 정책이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씨일의 Kiss from a Ros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향후 10년간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과급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예고한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합의는 환영하지만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확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의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출발부터 급반등하면서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527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64.8%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통신원 취재 수첩.
3: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카자흐스탄이 최근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으로 식용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4: 네,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이 서부 지역의 그 악타우항을 기점으로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이란으로 향하는 식물성 기름 수출 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 네,
4: 원유나 히터류도 아니고 식용유 수출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주제로 삼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3: 네.
4: 궁금하실 텐데. 이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서 최근 식용유 부족이 시달리고 있는 이란에는 숨통을 틔워주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내는 이슈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식용유 수출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수출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4: 예, 비영리 기구인 카자흐스탄 국립지방종자가공협회는 지난달 유체 CU 5,000톤을 실은 선박을 이란에 성공적으로 입항시켰으며, 이는 양국 간 카스피해를 통한 식용유 수출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3: 네.
4: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두 번째 수출 선박에 해바라기 CU 5,000톤 선적을 마쳤습니다.
3: 네.
4: 이번 수출은 카자흐스탄 내 최대 식용유 제조업체가 주도하고 이란의 코우로시 푸드 인더스트리가 수입을 담당하며 민간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앞서 국립지방종자가공협회는 올해 봄 이 경로를 통한 시험 운송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3: 네.
4: 첫 수출 물량인 유체 CU 5,000톤을 선박에 선적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 이틀 반에 불과해서 해상 운송 효율성의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 네.
4: 이는 기존 육로 운송 대비 물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네. 앞서서 이번 수출이 식용유 부족에 시달리는 이란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의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4: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 경제는 오랫동안 국제 제재와 또 최근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 네.
4: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대정난 이유로 필수품 수입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식용유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3: 네.
4: 이란과 터키의 접경지에서는 식용유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구입한 식용유를 이란에 되팔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리터짜리 식용유 한 병을 10달러, 그러니까 약 한 15,000원에 사서
3: 네.
4: 이란으로 가져가서 되팔면 한 병당 한 2달러, 약 3,000원의 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최저임금이 이제 월 108불, 108달러, 약 16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란에는 필수적인 어떤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고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수출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출을 이끈 국립지방종자가공협회 야디카르 이브라기모프 회장은 이란이 카자흐스탄의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란 시장이 카자흐스탄 식물성 기름 수출을 위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3: 네.
4: 이란은 매년 350만 톤의 식물성 기름 및 관련 식품을 수입하는데 카자흐스탄이 최근 3년간 이란의 식용유와 관련 제품 10만 톤 이상을 수출했다면서 이번 악타우황 수출 경로 출범으로 수출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 네.
4: 또한 카자흐스탄은 이란이 매년 소비하는 방대한 양의 유지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제조업체들은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아무튼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이란이 추진하던 경제협력 프로젝트까지 중단이 됐는데 양국 간 무역에는 그러면 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4: 예,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양국 간에 이제 추진되는 일부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무역 및 경제 협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이제 실리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대외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3: 네.
4: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동의 긴장 고조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물류 회량이 유지되는 것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절실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양국 간 무역이 증가세임에도 카자흐스탄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이란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편이긴 합니다.
3: 네.
4: 향후 카자흐스탄과 이란은 수년 내 양국 간 무역량을 현재 수준에서 한 10억 달러 규모로 그러니까 한 1조 3,500억 원 정도로 이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역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카스피해를 유라시아 내륙 물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3: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0: 최근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나라들의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글로벌 증시가 이 때문에 악재를 맞았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 또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국채금리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유럽 증시 상황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추이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네. 이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건 대략 작년 한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까 네. 금리 발작이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시장금리가 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네.
1: 일단 주요국 금리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19일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5.18%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0: 네.
1: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고
0: 네.
1: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5.8%까지 오르면서 28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한국도 비슷한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장중 4.3%를 넘어서면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네. 분석되나요?
1: 금리가 이런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네. 채권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서 대거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래서 요즘엔 채권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로 채권 포비하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말하셨는데 왜 금리가 오르는 건지 다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채권 가격과 금리가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시소는 보통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금리는 오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0: 네.
1: 백화점 상품권으로 좀 비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년 뒤에 백화점에 가서 1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백화점 직원이 저한테 9만 5천 원에 판다고 하면 뭐 5천 원 이득 볼 수 있는
0: 좋죠.
1: 거잖아요.
0: 네, 네.
1: 요걸 이자율로 따지면 대략 1년 이자율이 한 5% 정도 되는 겁니다.
0: 네.
1: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상품권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너도 나도 팔려고 해서
0: 네.
1: 1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되면 네.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이 상품권을 사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요새 각국 정부 국채를 시장에서 내다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0: 네.
1: 이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반대로 금리는 치솟는
0: 오르고.
1: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그럼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려는 이유는 뭐예요?
1: 크게 세 가지 이유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가장 먼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장기화입니다.
0: 네.
1: 미국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이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여름이 되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지난달엔 말을 바꿨어요. 내년이나 돼야 기름값이 좀 내릴 것 같다.
0: 지금 상황이.
1: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서 대놓고 이 장관한테 면박을 준 일화가 좀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0: 네.
1: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당장 미국만 해도 유가 상승 여파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계속 밀려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들이 좀 시장에서 많아지면
0: 네.
1: 국채 매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0: 네.
1: 만약

0: 만약에 제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 매년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갑자기 초고물가가 나서서 물가가 막 오르면 네. 제가 받기로 한 그 5천만 원 연봉 계약서의 가치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 계약서를 빨리 처분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돈이 오래 묶여 있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올 건데 그렇죠. 굳이 저금리인 상품에 오래 돈을 담아두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만기가 긴 채권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다 팔아버리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또 정부의 재정 적자도 원인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은 부족한데 당장 네. 돈 쓸 때는 많아서 이런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돈을 좀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요.
1: 그렇죠.
0: 당장 미국만 해도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이란 전쟁 비용까지 겹치면서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3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이렇게 구멍난 재정을 메꾸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1: 네.
0: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국채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심해져서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1: 떨어지고
0: 반대로 국채 금리는
1: 올라가고.
0: 막 올라가는 채권 시장의 시소가 더욱 격렬하게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1: 네,
0: 겁니다.
1: 네.
0: 이렇게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건 일본과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일본은 가뜩이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에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면서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1: 네.
0: 돈을 더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 아.
0: 물량 부담이 더 커지겠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영국은 특히 더더욱이 주요국 중에서 사정이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집권노동당이 야당에 참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어떤 리더십 불안까지 겹치면서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6%에 육박할 정도로 주요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 실물 네. 경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0: 예, 당연히 이제 나쁜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런 국채금리 추이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볼 때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은 야 이러면 대출금리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당장
1: 그렇죠.
0: 먼저 들게 돼요.
1: 네, 네.
0: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국채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 네. 이게
0: 중동전쟁 이전에는 6% 미만이었는데
1: 네.
0: 은행 대출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고요. 한국도 최근에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한 달 보름여 만에 다시 7%를 돌파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한테도 상당한 악재가 되는 건 뭐 비슷합니다.
1: 네.
0: 보통 국채라는 건 정부가 망하지는 않는 이상 돈 떼일 일은
1: 그렇죠.
0: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최소 금리인 국채 금리가 오르면
1: 네.
0: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엔 부도날 위험이 있으니까
1: 더
0: 훨씬 높은 금리를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하고 제시를 좀 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기업들 경우엔 당장 회사채를 누가 사줄 사람을 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간신히 좀 회사채를 팔았다고 해도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마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에도 당연히 악영향일 거고요.
0: 네,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원흉으로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1: 네.
0: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지난달 초에 중동전쟁이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면서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국채금리와 대출금리 급등이 주가 조정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월가, 외신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증시가 빠지는 건 생각해보면 꽤나 당연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을 서서 돈 떼일 위험이 0인 국채금리가 5%를 넘게 되면
1: 네.
0: 굳이 무리해서 저희가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식 팔고 고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아니면 단기 현금성 자산 MMF 뭐 이런 곳에 돈을 묻어두고
1: 네.
0: 시장을 당분간 관망하면 되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원래는 채권금리랑 주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서 돈 빼서 채권 사고
1: 네.
0: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채권 팔고 주식 사고 이렇게
1: 가고.
0: 하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최근엔 좀 어떤 모습이 보였었냐면
1: 네.
0: 국채금리가 계속 스멀스멀 올라가는데도 주가는 이걸 무시하듯이
1: 올라요.
0: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1: 네.
0: 앞으로는 금리가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막 치솟아버리니까
1: 네.
0: 이제는 주가가 좀 내리는 그런 네,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 AI에 투자하는 이 빅테크들은 어떨까요?
0: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이렇게 무섭게 빨리 오르게 되면
1: 네.
0: 빅테크 주가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1: 네.
0: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지금도 뭐 물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지만
1: 네.
0: 앞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기술주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는 보통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돈이 주가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아주 먼 미래에 대박 돈을 벌어들일 이런 유망주보다는
1: 네.
0: 당장 나한테 높은 이자를 따박따박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채권, 국채나 당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최고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더 확산되기 마련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은 고금리 시기에는 기술주 주가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에 투자하는 빅테크들은 자기 돈만으로도 부족해서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투자하고
1: 맞아요.
0: 있다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해서 외부에서 큰 돈을 좀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 빅테크들이 조달하는 자금이 회사 한 곳당 보통 한 수십조 원 넘을 정도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1: 네.
0: 그래서 고금리 금리가 결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빅테크들도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실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실적이 악화된 걸 보고 투자자들은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1: 네,
0: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 있는 어떤 유동성이라는 걸 몽땅 빨아들여 버리게 되니까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사람은 금리를 더 높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채권 금리 상승 경쟁을 어떻게 막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을 낳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과거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요즘과 비슷한 상황이 2021년에도 있었는데요.
1: 네.
0: 그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컸었어요.
1: 그렇죠.
0: 생산을 못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미국의 7대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가 꽤나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세가 이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간과했었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2022년 초에 기준금리를 좀 뒤늦게 인상하면서
1: 네.
0: 주가가 한번 확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국채금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던 상황이었잖아요. 기준금리가.
1: 네.
0: 그렇긴 했지만 어떤 작은 금리 인상 신호 하나에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1: 네.
0: 그래서 요즘 증권가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요즘 증시가 좀 일부 버블,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좀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1: 네.
0: 금리 상승이 일종의 버블을 무너뜨리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실제로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IT 버블이 붕괴됐던 것도
1: 네.
0: 2000년대 들어서 단행된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국제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0: 네.
1: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 이런 국채금리 상승 신호를 투자자분들은 채권시장이 보는 일종의 경고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에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먼저 겁에 질려서
1: 네.
0: 안전자산인 국채를 이렇게 시장에 막 내던지는 현상을 좀 가볍게 좀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이런 나라들과는 좀 달리
1: 네.
0: 한국은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도
1: 네.
0: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오히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면서 성장이 좀 강해지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재정 적자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1: 네.
0: 미국은 수천조 원 규모의 연간 재정 재정적자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얼마 전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뭐 국민 배당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세수 국간이 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고
1: 그렇죠.
0: 그리고 오늘 노사 협상이 이제 간밤에 네네. 타결이 됐지만 그런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는 분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소득세도 늘어나고
1: 아,
0: 그래서
1: 그러네요. 네네.
0: 맞습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1: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0: 네.
1: 다른 부분이
0: 많이
1: 있고.
0: 다릅니다.
1: 예.
0: 그래서 경제에 어떤 심각한 충격이 나타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다만 또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금리 상승이 취약한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 만약에 일종의 어떤 금융 불안이 채권 시장에서 발행한다면
1: 네.
0: 한국도 완전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던 게 지난해 4월 3일이었잖아요.
1: 네.
0: 그때 기억해 보시면 갑자기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채권 금리가 엄청 급등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꽤 흔들렸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2,500대였는데 2,200선까지 확 밀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코스피가 7,000을 넘으니까 아이고 그때 살 걸.
1: 그러니까요. 네.
0: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네, 네.
0: 그래서 그때는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코스피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다 밀리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관세를 갑자기 연기해버렸잖아요.
1: 그렇죠.
0: 타코라는 말도 트럼프는 항상 겁에 질려서 후퇴한다라는 말도 그때 나왔고 재무부에서 결국은 긴급 대책을 내놓는 정도에까지
1: 네.
0: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거시경제 상황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1: 그래도?
0: 시장이 좀 네. 네,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세계 눈을 또 네.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현상, 또 경제 증시에 대한 영향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을 시아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강원 산지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전까지는 그래도 강한 비가 쏟아지곤 했지만 지금은 약해졌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 강원도 지역으로만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은 오늘 오후에 그치는 곳 있겠습니다. 그 밖에 곳곳의 비는 오늘 밤이면 모두 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고 강원 내륙과 충청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은 동풍이 유입되기 때문에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에는 내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대에 의해서 오늘도 중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해 도서 지역도 강풍특보 발효 중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서해 먼 바다를 위시해서 대부분 해상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0도, 강릉, 대전 18도, 전주 21도 등 17에서 26도가 되겠고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올라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늦게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성과급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12%인 성과급의 대부분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중동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일단 7월까지 연장되고 매점 매석에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전선에 있는 리투아니아 부근에 드론이 출몰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더해져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의 지도자인 카스트로를 기소했습니다. 미 항모 전단도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업 성과는 노사가 합의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급 OPI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조율한 지 6시간여 노사는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여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5: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에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오늘 논의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연장 조치의 배경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7에서 10% 수준이던 유류세 인하폭을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7일부터 지금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을 틈탄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매점 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경제적 이익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면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으로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와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주한 대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국이라며 이 위대한 동맹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특히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5: 나토 최전선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 드론이 출현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을 향해 또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상대방의 공격을 돕고 있다고 비난하며 동유럽 전체로 전운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8: 현지 시각 20일 오전 9시 40분쯤 발트의 연안 소국인 리투아니아에 드론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우방인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돼 수도 빌뉴스 등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물론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 회의 중이던 국회의원들도 지하 대피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여파로 빌뉴스 공항 공역이 한때 폐쇄되고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날 옆나라 에스토니아엔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들어 나토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을 러시아가 발트 3국 쪽으로 밀어낸 거라고 해명했지만 러시아는 발트 3국이 우호국인 우크라이나에 영공을 열어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라트비아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배치됐다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발트 3국에도 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트 3국 정치인 15명은 유럽연합 EU에 안보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를 거점 삼아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는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 10만 명을 추가 동원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5: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쿠바의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 쿠바계인 미 국무장관은 직접 스페인어로 쿠바 국민들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9: 쿠바의 독립기념일인 현지 시각 20일 미 법무부가 쿠바의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쿠바인 망명을 돕던 단체 구출의 형제들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해 조종사 4명이 숨지게 한 혐의 등입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형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정권 실세를 겨눈 정치적 압박으로 라울 카스트로가 실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고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2월부터 쿠바로의 에너지 공급을 봉쇄하고 있고 5월부터는 광업과 금융 등 다른 분야로도 제재를 확대하면서 쿠바의 경제적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쿠바 국민의 분리를 시도하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쿠바 이민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분가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직접 스페인어로 정전 등 쿠바의 경제난은 미국의 제재가 아닌 현 지도부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무력 동원 가능성은 일단 배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5: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후보들과 첫 일정을 함께하며 13일간의 총력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오전 0시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우편물 허브를 찾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원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엔 부동표심 많은 충청으로 향합니다.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유능한 지방정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타협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온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부터 찾았습니다. 이어 대전으로 향해 대통령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이 충청을 도는 동안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격전지인 부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매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5: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 성과가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삼성의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의 노동까지 결합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개선과 기술, 생산이익 공유 등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서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전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국가에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했던 나라를 선별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각 30억 달러,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5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0: 포인트 늘어난 4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이스라엘 당국이 손을 묶은 채 무릎 꿇린 영상이 공개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억류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 시민들도 포함된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굴욕적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도 구호선에 탑승한 민간인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으로 적겠고 강원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올라 서울은 26도, 일요일엔 27도에 이르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이란이 미국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선박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 측이 새로운 종전안을 보내와 이를 검토 중이라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새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대화의 선결 과제로 이란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위한 간접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의 재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휴전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력을 재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공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란을 향해 종전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마무리 공격으로 초토화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란이 핵 문제를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중부 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상업용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선박의 승선에 수색을 벌인 뒤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오늘 이 전 원장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0여 일간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는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적인 뉴스는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쿠팡 이츠가 오는 8월까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쿠팡 이츠는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일반 회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고유가 고물가 시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이츠는 2024년 3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

0: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왔습니다. 부산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차고지로 들어오던 대형 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캡슐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전체 숙박업소 7,900여 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일부터 공연 만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내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서 8월 20일까지 1차로 할인권 24만 장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금융위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 부정 10억 원으로 정해진 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1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유가 공포,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잠정 합의까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증권 앱 켜는 어르신들 정말 많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70대 이상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횟수가 20대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후 자금 과연 안전하게 굴리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인데요. 사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또 살다 보면 둘이지만 각자일 때도 많죠. 밥 먹다 티격태격했던 이야기, 배우자 몰래 고마웠던 순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습관이라든지 그래도 이런 모습 보면 내 사람이구나 싶었던 순간까지 여러분의 현실 부부 이야기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네,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임선우 캐스터는 뭐 집에서 나올 때 아내랑 뭐 특별한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4: 일단 제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부부의 날인 것 지금 알았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만회해야 할 것 같아요.
2: 네. 큰일 날 사람이네.
4: 네, 반성하겠습니다.
2: 네, 자 오늘 우리 주식 시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좀 어제까지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호재가 많아서 그런지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만큼 가파른 오름세 보이면서 7700선도 되찾아 왔는데요. 현재 코스피 7% 넘게 빨간불 켜면서 77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

0: 그래요.
1: 예, 널뛰던 국제 유가도 진정세 보이면서 또 1,5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0: 뭐 하나하나 짚어보죠. 삼성전자 노사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죠?
1: 네, 어젯밤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진통 끝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사업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기준이 되는 사업성과는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0: 네.
1: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익 성과급으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경영 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이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에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 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고요.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이제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는데요.
0: 네.
1: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에 거친 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그 노사 간의 성과급 관련 타협안에 대해서 주주단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재용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이번 합의는 위법하다. 주총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정 협의를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도 말했는데 이렇게 눈앞에 총파업이라는 큰 산은 간신히 피해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0: 네.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1: 아, 예. 시장이 주목한 또 다른 빅 이벤트죠. 아,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놀라운 숫자들 들고 나왔는데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2개 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매출이 우리 돈으로요. 122조 원 그러니까 하루에 1조씩 번 셈이고요. 제일 중요한 총 이익률도 75%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잘했을 거고 앞으로가 어떤지가 이제 핵심인데 가이던스도 강력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9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6조 원이 넘어설 걸로 내다봤는데
0: 네.
1: 이게 월가 전망치로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요. 더 날라온 건 이 예상치가 지금은 묶여있는 중국 매출은 포함도 하지 않은 수치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컨퍼런스 콜에선 앞서 말한 대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블랙웰과 차세대 칩 루빈만으로 3년간 1조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자신하면서 AI 붐이 다소 사그라드는 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0: 네, 대단하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네, 미국이 새로운 종전안을 이란에 보냈고 트럼프는 협상이 이제 정말 최종 단계에 있다 믿어도 좋다 말에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다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이 말폭탄은 계속 이어갔는데요. 공을 넘겨받은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새로 전달받은 제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0: 네.
1: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직접 찾아갈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 눈에 띄는 결과물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선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검토해보겠지만 공격적의 압박에 휘둘리진 않겠다 못 박는가 하면 내부에선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터라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동안 전례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
1: 네.
0: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나오는지는. 어쨌건 이게 좀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야 우리 경제도 좀 어려운 난국을 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이제 이 숫자로도 경제적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 원자재 값이 널뛰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또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전달보다 2.5% 올랐는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88년 이후 약 26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거라고 하네요. 지난 9월 이후 8달 내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유는 석유와 석탄 제품 가격 상승이 컸습니다. 경유 가격은 한 달 새 20% 넘게 올랐고 일부 화학 원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고요. 수입품까지 포함한 가격 변동을 측정하니 공급물가 지수도 5% 넘게 뛰었습니다.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이 돼서 우리 지갑

0: 사업에까지 영향이 가는 만큼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이미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점점 더워지는 바깥 날씨랑은 다르게 경기는 갈수록 차가워져만 갑니다.
1: 네. 이제 중동 사태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기름값 잡겠다고 정부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0: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값 잡으려고 최고 가격제며 유류세 인하며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꺼내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했는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폭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똑같이 계속 적용이 되고요. 경유 인하폭이 특히 더 큰 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연장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데 최근 앞서 짚어본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큰 만큼 국제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일전에 우리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 밀가루 가격 담합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대규모 과징금 물게 됐다면서요?
0: 네, 공정위가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6,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들 업체들이 지난 6년 동안이나 이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짜고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24차례에 걸쳐 가격 잠재 일을 했고요. 밀가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규모만 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만큼 공정위는 더 강하게 나간 건데요. 역대급 과징금과 함께 가격 조정을 명령했고 이 앞으로 3년 동안 가격 변동 상황도 빼놓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 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부가 공연 관람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합니다.
0: 네, 문체부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연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공연을 볼 때 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 예약이나 예스24 티켓 링크 같은 주요 예매처에서 받을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2매까지 발급됩니다.
1: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또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할인권은 9월 3일까지인 공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발급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사용해야 해서 기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극부터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같은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K-POP 공연 같은 대중음악 공연은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또 지방 공연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별도로 제공이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유선 안내 창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매 일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5월 21일, 21일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부부 이야기 여쭤봤는데요. 여은영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30년 같이 살다 보니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네, 젊을 때는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깨닫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사이도 좋아졌어요 하셨습니다. 네, 좋은 사례고. 여은영님 케이스는 3041님 신혼 때 화가 나서 신혼 가전 에어컨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와이프가 바로 에어컨을 날라차게 해버렸습니다. 아, 만만치 않은 두 분이시네. 그때부터 15년째 죽어 삽니다. 아, 예. 버릇 고쳐준 여보 사랑해 하시면서 3041님 아주 귀여운 문자 보내주셨고요. 9370님 제 나이 70 오늘 출근하는데 옥수수 삶아주면서 부부의 날이라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기억하는 우리 할멈이 최고의 파트너인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아주 행복하신 남편이시네요. 9963님 지금도 어느 도로에선 그 운전대를 잡고 있을 남편은 우리 집 하루를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기사입니다. 부부의 날 같은 길을 오래 묵묵히 달려와준 당신에게 오늘은 말로 전하고 싶어요. 고맙고 여전히 함께라서 참 좋습니다 하셨고요. 7500님 저희 부부 40년 동안 여의도 부근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까이 계시군요. 서로를 지키고 아끼며 살면서 이제 좋은 날만 있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많이 아파서 걱정입니다.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큰데 영숙 씨 빨리 나와서 내 옆에 건강하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부인께서 다시 건강 회복하시길 저희도 바라고요. 하시는 식당도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동안 길어졌던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빗길인 구간이 많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과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는 각각 사고가 있었던 만큼 뒤로 반포대교부터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서초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양재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장수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김포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 일대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서한산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뭐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뭐 지하철 타도 네. 뭐 하시나 이렇게 저 핸드폰 들여다보면은 주식 참여하고 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3: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정세배 기자는 주변에서 좀 이렇게 뭐 주식으로 좀 재미 보신 분들 있어요?
3: 저희 회사에도 많고, 예, 저희 와이프도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1: 배가 아픕니까?
3: 아니요. 아니면. 다 맡겼어야 되나. 제 재산도 맡겼어야 되나. 네. 수익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
1: 송 기자님, 그 부모님도 네. 좀 주식에 관심 있으세요?
2: 아, 주식에 관심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르신들 중에 보면, 네. 예전에 사놨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느 날 한번 봤더니 혼자서 올라가 있더라.
3: 천문학적인
2: 이런
3: 숫자가 찍혀있다더라.
2: 같은 예.
1: 요즘
2: 있는데.
1: 같은 장면은 좋은 주식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삼성전자를 사놓으셨다거나 옛날에 SK하이닉스를 사놓으셨다거나 예. 그러면은
2: 예, 삼돈 주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1: 네. 선견 지명이 있으셨네.
2: 또 밖에서
1: 쪽에서.
2: 제가 잠깐 정 기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어제 또 삼돈 주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1: 어제 좀 출렁이면서
3: 예, 네. 타결을 뭐 기대하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좀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예, 기분이 좋네요.
1: 어쩐지 얼굴이 오늘 반짝반짝. 네. 아니, 저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다면서요.
2: 네네. 보통
1: 특히
2: 우리가
1: 예, 네. 예. 70대 이상 투자자들이 매매 횟수가 20대보다 더 많다는 소식이 있던데.
2: 네네. 네.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요. 그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 뭐 훨씬 빠르고 또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증권사 고객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매도, 매수 횟수를 따져보니까요. 1분기에 70대 이상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횟수가 20대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네, 신한투자증권의 결과인데요. 1분기 고객 데이터를 보니까요. 70대 이상 투자자들은 증시 개장일 59일 동안 평균 65.4회를 매수하고 45.7회를 매도했습니다. 합치면 111.1회인데요. 하루에 거의 두 번꼴로 사고 팔았다는 계산입니다.
1: 그래요?
2: 네네. 네. 반면에 20대는 매수 15.8회, 매도 12.2회, 60일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보다 70대가 더 자주 사고 파는 투자 형태를 보였다. 투자 행태를 보였다. 이런 분석 결과입니다.
3: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좀 다르네요. 네.
1: 그렇죠.
2: 네.
1: 그러면은 이게 자주 뭐 사고 팔았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타 매매를 단타.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셨다는 건가요?
2: 단타의 일단 기준이 뭐 분 초 단위로 하는 뭐 이른바 스캘핑 매매도 있고 아니면 하루 단위 단타 매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과를 놓고 뭐 70대가 단타를 즐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횟수는 많지만요. 전체 자금을 얼마나 자주 갈아타는지 그러니까 종목 바뀜이 있는지를 봤더니
1: 네.
2: 월 평균 회전율이 70대 이상이 45%였고요. 20대는 더 높았습니다. 92%. 그러니까 회전율이 45%라는 거는 100만 원을 굴린다고 치면 한 달에 45% 그러니까 45만 원어치 정도를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3: 나머지는 네. 그냥 둔다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큰 돈을 한꺼번에 뭐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옮긴다기보다는 주요 대형주를 보유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사고 파는 경향이 있다. 어찌 보면 적극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신중히 사고 파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 궁금한 거는 이제 거래는 작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도 발생하느냐가 궁금하네요. 젊은
2: 네.
1: 사람들과 비교해서 70대 이상은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2: 네네. 예. 1분기에 주식을 파신 분들 70대 이상 고객의 평균 수익금을 한번 봤더니요. 1873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20대는 143만 원이었습니다.
1: 그냥 수치로만 보면 꽤 큰 차이인데요.
2: 13배가 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숫자가 그 70대 이상 전체 투자자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1873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한투자증권 고객 가운데서 이 1분기 동안에 주식을 판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수익금이고요.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평가 손익. 남분들, 그다음에 70대 이상 전체 투자자의 실제 평균 수익률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투자자들이 보유한 그 투자 원금 자체가 20대보다 더 클 가능성.
3: 것 같아요. 네네.
2: 네. 아. 이 더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13배 높았다고 이제 일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파신 분들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1: 네.
2: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종목인데요. 종목별로도 한번 봤는데 가장 많은 70대 이상 투자자가 수익을 낸 종목이 뭘까요?
1: 우리가 뭐 생각하는
3: 제일 많이 그 언급이 되는
2: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두 종목에서 한 사람당 평균 각각 2,358만 원, 그다음에 2,118만 원의 수익률을 올린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차 이런 이른바 이제 대장주, 뭐 주도주
3: 대형주
2: 맞습니다.
3: 하시고. 이게 보면 위에 평균 수익금보다 실현 수익이 더 크시잖아요. 이 종목들이
1: 그러네요.
3: 그만큼 네, 이런 종목들을 하셨으면 수익이 더 클 수 있겠다.
1: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많이 오른 반도체라든지 뭐 원전 관련, 로봇 관련 주들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렇게 20대보다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주식 매매 횟수가 많았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
2: 네, 시간적 여유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또 사회적 관계가 좀 다소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뉴스 또 꼼꼼히 챙겨보시게 되고 하니까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더 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새벽 뉴스 챙겨보고 또 뭐 관련 종목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잘 챙겨본다. 이런 게 하루의 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 많거든요. 또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생각해보자면 일종의 절실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2: 그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은 노후자금 마련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어쩌면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그 증시 활성화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1: 네. 오늘 이제 첫 우리 통계가 주식 관련 소식이라서 그런지 문자들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3: 오늘 또 장이 좀 좋거든요. 지금.
1: 네.
3: 좋아요.
1: 네. 다행히.
3: 네.
1: 1029님 요즘 실버 개미들 많습니다. 우리도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7124님은 7123님께서는 70대입니다. 8만 원에 3전 샀는데 저는 주식 사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복 터졌다고 하시면서 오늘 거의 30만 원
3: 거의 30만 원 네.
2: 축하드립니다.
3: 네. 아, 네. 얼마에 사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안 빠진대요.
3: 네.
1: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게 여윳돈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다행일 텐데
2: 네네.
1: 요즘 또 P2 많다고 하잖아요.
2: 아, 네.
1: 우려스러운 게 이제 70대 이상에서도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가파르게 늘었다면서요?
2: 네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연령대별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절 연령대 중에서 70대 이상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70대 이상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요. 2조 1,300억 원 정도였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늘었냐 봤더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0% 늘었습니다. 20대 증가율이 120%였거든요. 그러니까 20대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높은 것이죠.
1: 그러네요.
2: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용거래가 위험한 게 이 반대매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

0: 떨어지면 담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그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로 주식을 팔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령층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런 B2 투자 방식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2: 그리고 네. 이게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 대출받아서 이제 그걸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시중은행에서 뭐 대출받는 것과는 이율 자체도 차원이 다르고 위험도도 같이 내포하고 있고.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뭐 혹여나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월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네. 메울 수 있는 그렇죠. 게 되지만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게 큰 정말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예예.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생활비, 의료비 또 뭐 비상자금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은 사실 위험자산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투자 수익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시장이 급락하면은 원금 손실이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1: 물론이죠.
0: 예예. 네. 예. 은퇴 이후에 투자 손실을 다시 또 근로소득으로 메우기가 또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B2를 좀 최대한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과도하게 몰리는 걸 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도 조언을 합니다. 예.
1: 네. 뭐 증권 전문가들도 빚내서 투자하는 건 유의할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웬만하면 자제하라고 말씀하시죠.
1: 네. 네. 그 이제 반대 급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2: 네. 네.
1: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류 시장 규모를 자체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다고요?
2: 이게 와. 조금 전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언론인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범죄는 이제 암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드러나는 범죄가 있고 그 드러나는 범죄, 드러나지 않은 그만큼의 또 범죄가 있는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안 드러나는 쪽에 속하겠죠. 그럼 이 암수율이 얼마냐? 28.57배. 라고 산출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세명대 경찰학과의 박성수 교수가 이 연구를 했어요.
1: 야, 그럼 드러나지 않은 비율이
2: 훨씬 많다는 거죠.
1: 거네요.
2: 그래서 30배 가깝다는 거죠. 한 건이 있으면 30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마약류 압수량 그럼 이제 그 마약류마다 사실 뭐 소매 가격이라고 할까요? 가격이 있겠죠. 거기에 이 암수율까지 다 곱해서 30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한 33조 원도 넘게 나왔는데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사교육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 생각하면 얼마나 나왔냐면 27조 5천억 나왔거든요. 사교육비보다도 몇 조가 더 많은 거죠. 지금 이 규모가 만약 맞다면 이거 마약이 유통되는 규모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마약 압수한 거를 기준으로 했고 좀 유통이 많이 되는 뭐 필로폰이라든지 케타민이라든지 이런 마약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뭐 시세라고 할 거는 또 판결문도 보고 뭐 마약 유통업자도 직접 접촉하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뭐 채널에도 이제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만 이제 뭐 모든 마약류가 소매로 이제 거래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과대 측정됐을 수는 있다 이런 전제는 있습니다.
1: 네. 아니 뭐 전에는 우리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자부할
2: 네.
1: 정도로 우리가 잘 그걸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던 건 좀 최근에는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2: 최근에
1: 사회 문제
2: 폭발적으로 늘었고
1: 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이게 흔하게 유통되고 있는 그 마약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좀 양적으로 많은 건 LSD라는 마약이에요. LSD. 이게 LSD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1: 그러네요. 네,
2: 이거 제외하면 한 8조 원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나게 강한 환각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극소량만 투여를 해도 환각 효과가 나고 오히려 또 뭐 불안감, 두려움, 공포, 뭐 감각 왜곡 이런 것까지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1g 가지고 몇 명이 투여할 수 있는 1g이면 사실 글쎄요. 사람의 감각으로는 측정도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네. 무게를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소량인 것 같은데.
2: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습니다.
1: 와.
2: 1g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1g을 뭐 들여 10g

0: 10만 들어와도 10만 명이 투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까지만 해도 이게 50g 이상 압수된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네. 근데 이제 2023년에 좀 집중 단속을 했을 때 2,333g이 적발이 됐어요.
1: 1g이 만 명이면 이건 엄청난 양이네요.
0: 2,333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래봤자 2.3kg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로만 그러니까. 따지면 필로폰 같은 게 훨씬 뭐 이렇게 많이 유통될 것 같지만 이 투약 가능 횟수 만약에 유통됐을 때 이걸 따지면 이게 LSD가 모든 약물을 뛰어넘고 이게 또 종이 형태로 유통이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면 이제 적발이 더 어려운 거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 제가 뭐 TV에서 뉴스에서 보시던 그런 약봉투 형태로 유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물량이 일단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압수가 됐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냐.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마약에 노출된 인구 수가 많습니까? 네.
0: 이게 아까도 저희가 암수율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마약류 범죄에는 제일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강력 범죄처럼 뭐 피해자, 가해자 아니면 뭐 현상이 딱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28.57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수사당국이나 뭐 법무당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을 한대요. 지난해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 좀 넘게 검거가 됐어요. 여기에 암수율 넣으면 66만 8천 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 77명당 1명은 이미 마약을 접했거나 중독됐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다만 이게 어쨌든 질적 연구

0: 은밀하게 유통되는 수위가 더 높을 수 있고 의료용 마약류를 통해서 이제 마약을 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과소 추정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잡은 거다. 예.
1: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0: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
1: 저는 걱정이 이제 저희 이게 워낙 연령층이 점점 낮아진다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접하기도 쉬워진다고 해서 우리 애들 걱정이 옛날에는 사실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0: 담배 피지 마라.
1: 어르신들이 네. 가장 잔소리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인 것 같아요.
0: 실제로 좀 들으시면 걱정되실 텐데 학교에서 뭐 합성대마 액상을 흡연했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학생이 마약 그 비용을 벌려고 유통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1: 그러니까 10대.
0: 맞습니다. 10대
1: 학생들이.
0: 지난해 단속된 10대 사범이 674명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128명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라고만 그냥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0: 속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새 5배가 넘게 늘었고 2023년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한번 선포했을 때는 1500명 가까이 검거됐어요. 10대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5년 평균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가 늘었고 2015년에는 10대 비중이 전체 이제 마약 검거 중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도 오르고 숫자로도 올랐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적발수만 잡은 거고 10대들이 어떤 약을 지금 어떻게 투약하고 있냐 이건 자료도 없어요.
1: 네. 우리 송수진 기자나 정세배 기자나 두 분은 뭐 사회부 출입할 때 이런 마약 관련 담당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접하는 건 정말 궁금해요.
0: 사실 말씀하신 당시에는 저는 마약 기사를 많이 안 다룬 것 같은데 최근에 마약 기사가 많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상 반영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특히 청소년 마약 이런 거는 기사가 나갔던 기억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실태 반영이 아닌가. 그럼 왜 이렇게 됐나?
1: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이게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의료용 마약류를 통해서 이걸 처음 겪는 게 쉬워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식욕 억제제 같은 거, 이 펜타민 네. 성분, 다이어트 나비약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나비 모양으로 약이 생겨가지고 또 집중력 향상약, 이게 원래 ADHD 치료 목적 약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처방이 쉽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모아서 환각 목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약 유통이 보통 텔레그램 같은 이제 그런 보안성이 좀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거 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다루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약 유통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질수록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아이들이 쓰는 그런 네. 소통 커뮤니티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0: 그렇죠.
1: 모르고.
0: 모르시고.
1: 그렇기 때문에. 네,
0: 뭘 하는지 모르고.
1: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이게.
0: 맞습니다.
1: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다.
0: 그러니까 메신저 한 통으로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이게 제일 문제죠. 어떻게 보면.
1: 근데 이게 정말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0: 이것도 이제 박성수 교수 과거 연구를 최신 물가 상승률 또 범죄 증가율을 넣어서 대입해봤더니만 마약류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난해 10조 가까이 나왔어요. 10조 가까이. 여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중독자 치료 비용부터 마약 네. 중독자는 뭐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비용 여러 수반 비용을 다 따진 거긴 한데 이게 뭐 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게 1인당 한 10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이제는 뭐 범죄 양태 같은 걸 고려하면 1인당 사회적 비용을 한 60억 원까지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만큼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한 번의 시도가.
1: 네. 예. 1938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하시면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말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건 이제 하지 않기로 네. 뭐 사회적 합의가 좀 된 예. 거죠. 남의 짐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건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거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나 그 가정이 너무나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고 할 때

가여워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고 가엾어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형태가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단어들을 모두 표준어로 쓰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들도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 밑에 비읍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 밑에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것을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형태를 보면 비읍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여워, 가여우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되고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나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나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와 남해안 위주로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약해진 저기압에 의해서 곳곳에 비가 간간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기압 북쪽으로 동풍의 유입으로 이 영향을 받는 영동지방에 안에서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5에서 10mm를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일단 동쪽 해안과 동쪽 산지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충청 5에서 10mm,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5mm 정도의 비가 더 뿌려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면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0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강릉, 대전 18도, 전주 21도 등 17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대에 의해서 중부와 제주에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서해 도서 지역 서해안 쪽도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역시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내일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성과의 12%를 성과급으로 주는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경청은 과도한 성과급 요구의 확산을 경계했고 양대 노총은 하천 노동자 등에 대한 성과 공유와 사회의 환원을 촉구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성 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해장국 코너가 준비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서울시장 승부 또 평택 단일화셈법 부산 북갑 초접전까지 이번 선거 승부를 가를 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아이 건강의 빨간불 소아비만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체크인 여행의 발견 코너에서는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그 총파업 이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죠.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5: 잘 됐죠. 뭐가 됐든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분들은 국민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신 분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네. 펀드로 투자한 분으로 따지면 더 되겠죠.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주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국가 경제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부 이제 직원들도 꽤 많이 있을 테고. 7만 명, 8만 명 있으면은 그 가족들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텐데 일단 이 합의가 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노조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이게 일파만파였어요.
2: 설레가 있기 때문에.
5: 예, 여기에 하이닉스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영업이익의 10%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에 추정되는 것만 1인당 한 12억에서 15억이에요.
2: 엄청난 액수네요.
5: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1인당 5억입니다. 지금 합의 본 게. 그러면 2배에서 3배 차이는 그 2분의 1에서 3분의 1인데 이것도 안 맞춰주면은 삼성전자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이미 하이닉스로 빠져나가는 핵심 인력들도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제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설계, 반도체 설계하고 이제 파운드리라고 TSMC가 하는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삼성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게 반도체가 메모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집중 투자했다고 해서 막 100조 원 이상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때 메모리에 있다가 여기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빔. 근데 여기 적자거든요. 근데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억울해서 지금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자난 부문도 어느 정도는 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2: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4: 이해는 되지만 부럽다, 배 아프다.
5: 배 좀 그만 아파.
4: 부러워요. 아니,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네. 어쨌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월 임금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연봉 합치면 대강 5천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이렇게 성과급으로 7억, 12억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근로 의욕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저는 삼성합의가 새로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들의 이러한 성과급 더 내놔라, 돈 더 내놔라 이런 노조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듭니다.
2: 예. 자 이제 지방선거가 뭐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최대 격전지는 이제 여야 모두 서울을 꼽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오늘 수도권에서 이제 시작해서 뭐 충청으로 다 이동을 한다면서요?
5: 예. 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했고 오늘 정원호 후보가 이제 자정 0시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 여기에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있었던 성동구하고 가깝기도 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노동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노동 가치 우선 뭐 이런 가치에 좀 부합하기도 하고 이런 희망을 뭐 전달하겠다 택배로 뭐 이런 상징성을 담았다고 해요. 그 오세훈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장에서 시작하는 거는 전통적인 문법이기는 해요. 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거를 오세훈 시장이 강조를 했으니까. 그리고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충청권에서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양양자 후보가 지금 단식 중이니까 삼성전자 노사 타결을 촉구하면서 단식 중이니까 거기를 들러서 이제 단식 그만하라라고 하고 양양자 후보는 이제 병원으로 일단 이송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충청으로 간 건데 충청 지역에 사실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와요 요즘. 이게 언론에서도 안 다루잖아요. 안 다룬다는 얘기는 판세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2: 아.
5: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리한 판세가 큰 이변 없이 계속 이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고향이기도 하고 보령이 충청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건데 장성철 소장님이 아마 비판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예.
4: 보통은 다 서울에서 해요. 네.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분위기를 쫙 몰고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지방으로 쭉 가는 건데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 오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서울은 안 되는 것이고 양양자 의원 뭐 단식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간 건데 결국에는 주요한 격전지 서울, 대구, 대전, 뭐 부산, 이 대전은 빼고요 이런 곳에서 장동혁 대표 오라고
2: 설 자리가
4: 같이
2: 없는
4: 유세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가지 않았느냐.
2: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겠네요.
4: 그렇죠. 이제 충남이야 본인 지역구도 있는 것이고 그쪽은 그렇게 또 막 오지 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비참한 현실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의지는 없는 거죠?
4: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뭐 본인의 생각과 고집과 신념대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것도 선거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 격전지에서 서울이라든지 대구, 부산에서 이기면 봐라. 내가 선거 전략과 선거 유세를 적절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거다. 본인의 공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5: 장도혁 대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4: 그러면 잘했습니까?
5: 딱히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다 장도혁 대표만이 져야 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4: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5: 장도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4: 그만. 예.
2: 보통은 선거의 책임은 대표, 당대표한테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4: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장도혁 대표 힘내라라고 막 응원도 많이 하고.
2: 네.
4: 뭐 흔들리면 촛불 집회를 통해 지켜준다 그러고 뭐 영양제 보내줘야 되겠네 막 이런 그러게요. 얘기를 많이 해요.
2: 우픈 이야기네요.
4: 네. 네.
2: 자 어제 그 서울시장 후보들 두고 관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양자 토론이 아니라 한 후보 한 후보 모셔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부동산 위기론 그리고 안전 불감증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공격했는데 이 관훈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4: 아쉬워요. 그냥 양자 토론이 이루어졌으면은 서로 상대방을 향한 검증 차원의 네거티브성 공격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각자의 입장을 듣는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맥이 빠졌다. 그냥 본인 기자회견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뭐 토론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 나온 상대방을 향한 공격 포인트들이

0: 있잖아요. 이것이 네.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네거티브 공격을 갖고 정책 선거보다는 좀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읽혀졌습니다.
1: 뭐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원 후보 입장이 뭐냐 여러 가지 네. 뭐 장특공이라든지 뭐 이제 계속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GTX 삼성역 지하 철근 누락 이 사건이 이제 뭐 정원 후보가 많이 이제 문제제기라는 건데 이제 뭐 저도 이제 토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해요. 여기 관훈 클럽이 워낙 뭐 여기 훌륭한 베테랑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단순히 기자회견하고 좀 다르게 질문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준이 높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좀 붙는 게 좀 아쉽다 그 생각은 듭니다.
2: 어쨌건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뭐 한 번 토론회가 열린다고는 하죠.
1: 법을 이제 뭐 바꾸겠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세 번으로 하는 거 지자체장이 이제 한 번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 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찬성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광역단체장 정도면은 그렇죠. 세 번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은 그 법대로 따지면은 뭐 한 번만 해도 어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 양측이 합의를 네.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지만은
1: 네 그렇죠.
2: 아, 네.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해서 이제 엄정한 실태 파악을 하라 안전 점검을 하라라고 또 이제 한 마디 얹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역 그 공사 현장 철근 누락 부실 시공에 대해서 양측 공방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대통령이 당연히 이거가 사회적 관심이 됐고 지금 이게 공기도 지연이 됐어요. 여기 이제 GTX가 지나가야 되는데
2: 원래 그게 6월 이제 완공해서 개통되는 걸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1: 뭐 6월, 7월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 민자 이제 사업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계약에 이게 지연되면은 정부가 돈을 배상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연합뉴스 TV 보도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지금 여기에 줘야 된다. 예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뭐 정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 그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MBC를 이제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고발했었거든요. 글쎄 저는 이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거 관권선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국토부에 서울시가 미리 보고를 사실상 했는데 그거를 지금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언급한 거 보면은 진짜 더 관건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2: 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위에 국토부나 뭐 철도공단 거기다 다 보고를 했다고
0: 뭐가
2: 하는데.
0: 맞는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는 거는 이거의 최고의 책임자 서울시장이 이거 제대로 일처리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철근 누락된 거 아니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거 아니야? 이 단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했는데 왜 그때는 무시하고 왜 지금 와가지고 문제 삼냐 이런 쪽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대단히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선거 개입인 듯 선거 개입 아닌 듯 하여튼 줄타기를 대단히 잘하신 지시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기도 어려운 게 네. 솔직히 진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름철 우기와 여러 상황을 점검해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점검해라. 이게 틀린 말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이제 GTX 노선 삼성역 누락 철근 누락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지시가 나오니까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관권 선거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계속 비판과 공격은 하겠지만 이걸 또 굳이 막 이렇게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팩트를 중심으로 제가 좀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 10월 23일에 현대건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하청을 주는 건데 큰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철근이 다다다닥 들어가는데 이거가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 80개 중에 50개의 기둥에 그렇게 빠졌고 철근 개수로 보면 총 2,570개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사건이라서 하청업체가 보고를 했고 우리가 도면을 잘못 봤다 보고를 했고 현대건설이 11월 10일 날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 도시철도공단에 현대건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단이 당연히 국토부 산하에 있으니까 국토부가 이제 국토에 보고를 했겠지라고 하는 거고 문건으로도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하지만은 서울시가 직접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는 올해 4월 29일이고 근데 국토부의 입장이나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따로 보고해야지 서류 이만큼 내면서 거기에 한두 장 껴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파악을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는 4월 29일 날 보고를 한 게 첫 번째는 이게 공기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6월쯤에 개통을 하면은 이게 GTX가 하면은 이게 오세훈 시장 선거에 시장에 치적이 되니까 선거에 유리할 걸로 보고 보고를 사실상 누락한 거 아니냐 하나. 또 하나는 4월 29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퇴임하고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이유거든요. 선거운동에 최대한 영향 안 주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온 상황이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종 정황이나 이런 게 이를테면 현장에서 서울시랑 국토부랑 회의를 한 6번 했거든요. 아,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다 없었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와 의원실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심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아니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선거와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 문제는 뭐 확실히 하고 짚고 넘어가서야 되는 게 아닌가.
0: 근데 이게 만약 크게 문제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말 그건 대형 사건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이거를 은폐하고 보고를 누락하고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방이거든요.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좀 알기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이러한 사실을 좀 제대로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자, 평택 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의 좀 단일화세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조국 후보가 조금 좀 더 적극적인 겁니까?
0: 그렇게 봐야죠.
2: 네. 이제 단일화하자.
0: 김용남 후보를 상당히 그동안 많이 두드러 패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우리가 잘 캡을 씌워놨다. 이제는 이 평택을의 선거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 이제 내가 대권 후보고 당대표고 또 민주진영에서의 좀 지도자적인 큰형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제는 정책선거 그리고 단일화 이 분위기로 좀 몰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 하려면 사과와 반성을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국, 김용남. 김용남, 조국 사이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좀 김용남 후보랑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게 성사가 된다면 김용남 후보가 선거의 중반의 주도권은 갖고 가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2: 수치상으로도 여전히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죠?
1: 아니요. 엎치락뒤치락에. 1위 다툼은 김용남, 조국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네. 막 뒤바뀌고 있어요. 1위가 뒤바뀌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3등이 유이동. 유이동 후보가 대략적으로 한 뭐 18에서 22 요 수치들이 대략 나오고 있고 4위가 황교안 여기서 7에서 11% 정도 나오고 있고 5위가 이제 김재현 후보인데 한 3에서 6, 7 뭐 요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다 다르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2강 1중 2약 뭐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현재는 특히 단일화가 안 돼요.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정치권에 많이 봤는데 단일화 논의를 3등을 막기 위해 1등, 2등이 단일화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2: 그러네. 1등, 2등이네.
1: 1등, 네. 2등이 왜 3등을 막기 위해 단일화를 합니까? 자기가 1등을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상한 셈법이다라는 거고 이제 단일화 논의가 만약에 진보, 뭐 민주, 진보 지역에서 되려면은 유이동 후보가 1등 찍어야죠. 한 번이라도. 여조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 한번 찍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김용남 후보는 감정이 상했어요. 저기 조국 후보 측이 워낙 네거티브 그쪽에서 보기에 네거티브를 너무 세게 해서
2: 뭐 과거 일들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1: 자기는 안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거 하나 그리고 이 단일화 논의는 조국 후보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유리한 게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는 계속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의 적장자다, 이를테면 합당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를 뽑자라는 게 조국의 얘기잖아요. 단일화는 결국. 근데 김용남 후보는 내가 뉴 이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고 내가 일을 잘할 사람이 하는데 단일화 논의라는 순간 바로 이제 조국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김용남 입장에서는.
2: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오늘 한마디 했는데요. 평택을 선거가 한국 정치의 압축판이다라고 하고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민주당 후보와 싸우는 모습이 기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원래 조국 편이라서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BC론에서 A그룹에 있는 분이 이제 조국 유시민 뭐 그런 분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2: 장소연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제 평택을에 보수 후보들 있잖아요. 유희동 후보하고 저 황교안 후보 이 두 분의 단일화는 뭐 어떻게
0: 가능성 가능한 가능성 높습니다.
2: 그렇게 되면은 수치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0: 대략 10%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후보가 가진 표가 다 오진 않겠지만 거기서 한 5% 오고 또 여론조사상 잡히지 않은 농번기 때문에 지금 농사일 지으러 나가셔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분들이 거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분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하면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한 10%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서 이제 거의 1, 2등을 다퉈서 또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좀 판단이 쓰는 것 같고 일단은 사전 투표하기 전에는 단일화가 좀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 아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 네. 가능성이 있다.
1: 네. 제가 이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단일화 여기는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이 보수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전에 황교안 후보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황교안 후보는 그냥 적극적이에요.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본인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유희동 후보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황교안 후보가 계속 10%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해야죠. 뭐 중도 진영에서 떨어지는 표가 있더라도 그게 10%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저 감안해도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샤이 보수가 아니라 농번기 보수가 있어요. 농번기 보수가 있어서 지금 생각보다 유희동 후보가 좀 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은 팽성읍 그 미군 기지에 있는 팽성읍이 그쪽이 유희동 후보의 고향이에요. 근데 예전에 여기서 조사해 보면 한 60% 정도 표를 받았어요.
2: 네.
1: 근데 지금은 2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 후보가 많이 나온 이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해 농번기 보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래서 실제 제가 팽성 아니 그 평택 을에 계신 분들 몇 명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나올 거다 지금 수치.

0: 지난번 네 차례 선거에서 유이동 후보가 평택을 뭐 평택병 뭐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4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50% 넘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의 그 표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1: 자, 부산 북가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 대한 주식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북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2: 영향을 약간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복잡해요. 그러니까
1: 이게 AI 수석이 되기 전에 네이버에 있을 때
2: 이것도 그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네이버에 부탁합니다. 있을 때 AI 관련 업무를 할 때 하정우 이제 뭐 본부장이었나 하정우가 그런데 이 업스테이지라는 업체가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AI와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업스테이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네이버에서 겸직 허가가 났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업스테이지로부터 받았어요. 액면가 100원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이거의 주식이 3년 임원으로서 3년이 있고 3년을 보유해야지만 팔 수가 있는데 2021년인가 받았어요. 근데 2025년에 수석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처분 6년이 안 됐지만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1만 주 중에 4,444주는 이거는 원래 이 대표 회사 사실상 회사죠. 이 대표한테 액면가 100원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줬고 5,556주 요거는 백지신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1: 그럼 쟁점은 뭐예요?
2: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네이버 겸직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정말로 허락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입장을 안 바뀌고 업스테이지에서 입장을 지금 이미 겸직 허락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식을 받는 것까지 허락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게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뭐 업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하나가
1: 사기업에 있을 때니까.
2: 예, 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 업스테이지가 그 뭐죠? 예, 뭐 쉽게 하면 소버린 AI. 뭐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3등 안에 2차 공모까지 해서 3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5,600억 원을 금융위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데 특수관계니까 하정우의 입김이 이게 들어간 게 아니냐. 하정우 수석의 얘기는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한 거지 그리고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 거지 청와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는 어쨌든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의심의 영역이고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 의혹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후자가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이제 윤리가 되는 거고 전자는 사실은 업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에 뭐 허락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 문제는
1: 예. 최근 근데 그 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와서
2: 그렇죠?
1: 이 문제를 계속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물고 늘어갈 수도 있는
0: 검증 차원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복잡해서 이거 해명하면 이것도 해명해라. 이것도 해명해라. 이것도 해명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유권자의 인식 속에 뭐가 남냐면 아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하정 후보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수세적이 되잖아요. 자꾸 이제 뭔가 자기 공약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명을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그것이 대단히 선거 전략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냐면 하정우 후보가 여론조사상 40%를 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하정우 후보가 지금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0: 막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하정우 후보가 지상전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받아왔던 40%만 받아도 구도상의 이점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제가 보기에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실수도 실수인데 이 정도면은요 이제 네거티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1: 정작 깨가서는 안 된다.
2: 예, 네, 그러니까 계속 공격만 받고 있잖아요. 한동훈 이제 네거티브 파서

0: 끼얹고 물고 늘어져야지. 이거 진흙탕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선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 캠프 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근데 계속 이게 뭔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안 좋다. 그 여론조사는 조금 튀는 여론조사일 수도 있어요, 현재. 네. 왜냐하면 다른 하정우가 지금까지 받은 거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7에서 39, 40 요 정도였는데 훅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여론조사도 한두 개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하정우 위기론이라고 봐야죠.
1: 그 부산 북갑의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에 안 된다?
2: 인위적인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유권자에 의해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박민식이 안 될 것 같네. 박민식은 뭐 20%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네. 그러면 박민식 밀어주더라도 안 되면 여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뺏기겠네. 그러면은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밀어줘야 그쪽에 표를 더 줘야 결국엔 여기도 우리가 뭐 전재수 후보에게 뺏겼던 지역구를 가져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에 의한 표심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상 20% 내외 나오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캠프의 사기가 확 떨어져요. 그 캠프 자체가 그냥 분위기가 다운되고 이렇게 한 명씩 안 나옵니다. 저럴 때. 아, 나 될 줄 알고 나 여기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되면 나도 좀 뭐 좀 덕도 좀 보고. 안 될 것 같거든. 네. 그럼 슬쩍슬쩍 한 명씩 두 명씩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이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유세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의원들도 여론조사 보고 야 이거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안 되겠네. 괜히 한동훈 되면은 나중에 내가 여기 박민식 도와줬다고 또 좀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도 끊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박민식 후보가 상당히 외롭게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0: 외롭지 않대요.
1: 왜요? 외롭지 않대요?
0: 이런 식으로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를 유도하는 발언은 좀 진행자가 좀 이게 엄정하게 중지해 주십시오.
1: 아 그랬나? 예.
2: 아니 패널이 그 주장하는 거를 진행자가 주인대로.
1: 아니 근데 주변에서들 좀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선되는 게 이 우선인데 자 그러면 하정우와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차후에 자기가 못 될 경우에 유리할까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하정우죠. 하정우가 당선돼야죠. 네. 한동훈이 되면은 그냥 여기에서 계속 국회의원 할 때고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정우가 되면은 2년 뒤에 다시 한번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1: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0: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다 제각각이고 한동훈이랑 하정우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부산 북가 다 박민식은 전부 20이에요. 안 변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20이 고정표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한동훈을 싫어하는 강경 보수층 여기가 딱 2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민심에 의한 단일화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우리는 죽어도 한동훈 싫어 안 되라고 20이 딱 버티면은 하정우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
2: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속마음과는 다르게?
0: 분석. 내가 누구 편해지겠어.
1: 자, 오늘 부산 북각부 관련된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는 채널A 의뢰로 리서치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1: 네,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내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오늘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뭐 살은 다 키로 가니까 마음껏 먹어라고들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4: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4: 옛날엔 맞았는데 요즘은 네.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결핍이 만연했던 시기에는 당연히 모자라게 먹는 사람보다는 잘 먹어서 통통한 사람이 잘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양과잉의 시대죠. 그래서 영양결핍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비만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 비만인 사람들이 오히려 키가 덜 큰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살이 키로 간다는 는 말은 키가 크면서 살이 저절로 빠진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소아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성인의 비만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네. 살도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라서 살은 키로 크는 것도 방해하고 키가 큰다고 비만이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살은 키로 가는다는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근데 저희 애들도 보니까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좀 통통했던 젖살이 빠지고 여기 얼굴도 갸름해지면서 좀 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4: 그게 보통 이 몸무게가 느는 것과 키가 크는 시기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이 찌는 좀 시기도 있고 키가 크는 시기가 있어서 키가 클 때 체중이 그대로 가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 비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만이 유지된 채로 그러니까 체중이 계속 많이 나가는 채로 체중도 크고 키도 크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만인 경우에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좀 통통하다 하는 것하고 야, 이거는 비만이야라고 판정을 하는 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4: 네, 이게 소아 비만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만 2세부터 진단을 내립니다. 소아 비만은 이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BMI 지수를 측정하는데요. 체질량 지수죠. 이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숫자를 계산을 해내는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BMI 수치가 23 이상이면은 뭐 과체중이고 25가 넘어가면은 비만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키랑 몸무게 이게 너무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나이대의 BMI 지수를 쭉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가 BMI가 상위 몇백분위수냐 이걸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BMI 지수가 85백분위수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이다. 그럼 비만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나눈다는 게 좀 달라요.
1: 9382님께서 부모가 비만이 아니어도 아이가 비만 될 수 있나요? 라고 이건 충분히 궁금한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비만인 경우 아이들이 비만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비만이 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데 이 환경적인 요인을 결정해주는 게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살찌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 그럼 그걸 아이들이 물려받으면서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1: 부모가 비만이 아니더라도
4: 그렇습니다.
1: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4: 네. 네.
1: 실제로 이게 소아 그리고 청소년 비만이 많이 늘었습니까?
4: 정말 많이 늘어서요. 이제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의 가장 큰 화두가 소아 비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긴 통계도 아니고요. 올해 3월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도 소아 청소년의 비만하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소아 비만은 4.9% 포인트 올라서 13.6%의 소아들이 비만이고요. 청소년들은 15.1%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소아 청소년의 한 100명 중에 15명은 비만이다. 그게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4에서 5% 포인트 정도 올라간 수치입니다. 거의 1.5배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과체중인 아이들 숫자까지 합치면 지금 비만과 과체중인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1: 예.
4: 근데 문제는 이렇게 3분의 1인 아이들이 성인병, 그러니까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심지어 2형 당뇨까지 걸리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현장에서 이 비만에 대한 느끼는 무게감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5029님께서 살쪄도 크면서 빠지겠지 하고 잘 먹이고 있는데 이 비만이 키 크는 거에 영향을 줍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4: 이게 키 크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성조숙증을 좀 빨리 유도하기 때문에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키가 얼마나 크느냐는 키 크는 시기가 총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성장기가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이 되게 되면 이게 보통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는데 이 지방층의 지방 조직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사춘기의 시작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만 환자들이 성조숙증이 나타나게 돼서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는데 그런 급성장기가 빨리 오면서 처음에는 키가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춘기가 빨리 끝나고 사춘기가 끝나면서 성장기가 끝나기 때문에 키 크는 전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가 빨리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모자란 만큼 키가 덜 크기 때문에 최종 키 측면에서 오히려 비만인 아이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 성장판이 빨리 다친다는 게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좀 알아둬야 할 이게 신호 같은 게 있습니까?
4: 그렇죠. 이제 그 성조숙증이 왔는지를 빨리 봐야 되는데요. 이제 2차 비만인 아이들이 2차 성징의 변화, 그러니까 여자아이라면 가슴이 발달한다든지 남자아이는 고환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이 나고 음모가 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키가 이런 변화는 잘 안 보이지만 키가 갑자기 1년에 10cm 컸다. 이러면 좋아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저 사춘기가 지나서는 키가 전혀 안 크는 거예요?
4: 네, 사춘기가 끝나면 이제 성장기가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간혹 주변에서 뭐 나는 고등학교 가서도 키가 컸다는 분들은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4: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늦게 끝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군대 가서 키 큰다라고 얘기할 때는 군대 가면 자세를 똑바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척추가 휘었던 게 좀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키가 자랐다기보다는.
4: 네, 그렇습니다.
1: 또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비만이 이게 집중하는 그 힘하고 또 학업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시거든요.
4: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의 뇌 MRI를 찍어봤더니 이게 우리 이마 쪽에 전전두엽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가 판단, 충동 조절, 집중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 연구진이 말하는 거는 비만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신경계 특히 뇌구조의 변화를 유발해서 뇌의 여러 구조들을 변화시키지만 특히 전전두엽의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능력 같은 데도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추측을 해서 이런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비만 있는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충동 조절하고 주의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학습이나 기억에 악영향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하고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 단계고요. 하지만 근데 비만이 학업 능력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만이 있으면 코를 골기도 하고요. 수면 무호흡이 잘 오거든요. 아. 그러면 밤에 푹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집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업 능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또 사춘기 아이들은 또 외모에 굉장히 그 민감한 시기잖아요. 이런 비만이 자존감이나 또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4: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뭐 비만이든 아니든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남들과 외모 비교를 많이 하고 요즘 옛날에야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TV에 나온 연예인들하고만 비교했지만 요즘 SNS 보면서 막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그냥 좀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1: 그래요.
4: 자기 모습을 많이 이렇게 왜곡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거식증 같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만인 아이들은 그런 게 더 심하고 뭐 이제 따돌림 같은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비만 때문에 우울감이나 거식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우울감이 유발되면 반대로 우울감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만과 우울감이 약간 악순환처럼 빠져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네. 뭐 많이 먹어야 큰다.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 없다.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흔한 오해들은 뭘까요?
4: 일단 많이 먹어야 큰다는 말 틀렸던 거는 이제 앞에서 네. 많이 말씀드렸고요.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저는 약간 오해라기보다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래요?
4: 네, 제가 나름 수험생활할 때 좀 주름 좀 잡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근데 제가 수험생일 때 남들보다 공부를 독하게 되게 오래 하기도 했지만 꼭 지켰던 루틴이 하루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줄넘기 3,000개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1: 와, 대단하신데. 네,
4: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살을 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결국 수험생활이라는 게 체력과 집중력을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수험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학업 능력 상승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변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비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만 아이들은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의외로 소아비만의 치료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1: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키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 체중 그대로 해서 키가 크면 비만을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살을 빼기 위해서 영양을 너무 식사를 너무 제한해서 먹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면서 키가 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아비만의 치료 목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 고도비만이고 초고도비만이고 아이가 비만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있는 아이들은 체중을 빼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성인만큼 많이 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9131님께서 손자가 6개월인데 11kg 이래요. 너무 잘 먹는데 이거 식사 조절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4: 아, 6개월 이때쯤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돌 이전의 아이들은 체중의 변화가 굉장히 아이들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수유만 하고 있고 이제 이유식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비만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 이유식 먹으면서 네. 좀 찌는 게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1: 네. 3988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4: 일단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학교 보건실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한 다음에 BMI 수치를 적어서 이 그 검색창에다가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태어난 날짜, 측정한 날짜, 키 몸무게 입력하면은 정확한 BMI 수치와 그 BMI 수치의 100분위 수가 나옵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 요거를 네. 한번 검색해 보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뭐 아이 보러 혼자 살 빼라 그러면 살 빼겠어요. 부모님이 좀 함께 해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4: 네, 일단 바꾸기 쉬운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가장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집에서 간식을 싹 치워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른들이 간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1: 간식은 어른의 낙이기도 한데.
4: 그래서 비만이 있는 집에 만약에 부모가 같이 비만이다 그러면 같이 간식을 끊어야겠고요. 부모님은 괜찮은다. 비만은 아닌데 아이들이 비만이다. 그러면 간식을 몰래 드셔라. 네, 집 밖에서. 왜냐하면 집 안에 간식을 두면 아이들은 어떻게든 찾아 먹어요.
1: 그렇죠.
4: 네, 그래서 간식을 집 안에서 먹지 않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셔도 굉장히 큰 그 일상생활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1: 네, 그거 한 가지. 또 추천해 주신다면?
4: 그리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신체 활동이 부족한 가족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만인 아이들이 특히 고도 비만인 아이들은 운동 함부로 시작하면 무릎 다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뭐 저녁 식사 후에 산책 정도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 청소를 시킨다든지 재활용품 버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거 있죠. 그런 심부름 시키는 것도 뭐 물론 가정교육에서도 좋지만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 방법도에도 좋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 한 두 층 정도만 미리 내려서 그 계단 타시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운동의 시작에 굉장히 좋은 가족들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1: 자, 오늘 소아 비만 그리고 청소년 비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 청소년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생은 여행처럼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는 시간 체크인 여행의 발견.
1: 네, 익숙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체크인 여행의 발견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오늘 좀 특별한 곳으로 떠나네요. 네, 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칸으로 가는데
5: 맞습니다.
1: 뭐 한국 영화 팬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들이 많죠.
5: 네, 뭐 아마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소위 깐느박이라고 불리는 분 계시잖아요. 이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이 칸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 발탁되셨거든요.
1: 맞아요.
5: 뭐 요 아시아계 감독으로 심사위원장 된 게 그 20년 만의 영예입니다. 홍콩의 왕가위 감독이 2006년에 한번 하셨거든요. 또 게다가 이 박찬욱 감독에게는 또 하나의 영예가 있는데 이 프랑스 최고 문화예술 공로훈장까지 받아서 지금 현재 두 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1: 네.
5: 그리고 이 밖에 뭐 추격자나 곡성 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죠. 호프가 경쟁 부문에 올라 있고 또 연상호 감독의 군체라든가 전주리 감독의 도라 등도 이 초청을 받아서 해외 영화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뭐 현지 상영에서 또 많은 그 호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1: 칸은요 왠지 가본 것 같아.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칸 어떤 곳입니까?
5: 진짜 칸은 아직 못 가보신 상황이세요?
1: 아, 못 가봤어요. 저 아. 프랑스, 영국도 못 가봤어요.
5: 아, 아직이시구나.
1: 언젠간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의외로 아직 못 가봤어요.
5: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 파리나 뭐 런던 이런 쪽으로 버킷리스트급은 아니지만 꼭 가보고 싶다 생각하실 텐데 칸도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긴 하죠. 이 칸은 프랑스 남동부 쪽에 있습니다.
1: 네.
5: 수도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지도를 보시면 수도 파리가 딱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칸은 남쪽 중에서도 거의 동쪽 끝쪽에 있습니다.
1: 네.
5: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이 부산 정도의 네, 그 정도 자리에
1: 위치합니다. 그렇게 위치하고 생각하니까 있는. 이해가 되네요.
5: 네네. 네. 딱 그 정도 자리에 있고요.

0: 여기 딱 가면 뭐 세계적인 명품 숍이 쫙 이어지는 거리가 있고 또 바다는 지중해랑 맞닿아 있어서 푸른 그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호화 요트가 그 위에 둥둥둥 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구시가지까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은 많이 들어본 뭐 니스, 모나코가 이렇게 쫘르르 붙어 있더라고요.
0: 오, 예, 맞습니다.
1: 칸 옆에.
0: 네네네.
1: 예,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 칸 간다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좀 찾아가 볼까요?
0: 이 칸은 누구나 칸에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쿠루아제트 대로라고 이 3km 정도의 야자수가 쭉 늘어진 해변 도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쪽엔 지중해 바다, 또 다른 쪽엔 뭐 펜땡, 샤땡 뭐 이렇게 불리는 명품들의 그 모인 그런 부티크 샵이 쫙 이어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를 대표하는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1: 네.
0: 투마 호텔이라고. 이 하나는 1926년에 문을 연 마제스틱 호텔이고 다른 하나는 1929년에 지어진 마르티네즈 호텔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투마 두 개의 마, 마자로 시작하는 호텔.
0: 네네. 네. 마마 호텔. 그래서 이 호텔이 일단 5성급이고요.
1: 그런데 꽤 오래된 100년 가까이.
0: 맞습니다.
1: 100년 됐고 100년 가까이 된 호텔.
0: 그런데 네. 딱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안에는 정말 호화로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1: 비싸겠네요.
0: 네, 비싸죠. 그래서 웬만한 그 사람들은 사실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이기도 하고 한데 특히 지금같이 영화제 때는 스타들이 거의 이쪽에서 묵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면 영화배우분들을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 팁도 있습니다.
1: 뭐 묵지 못해도 들어가서 구경하는 걸 말릴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0: 네. 네.
1: 투마 호텔 간에 가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어디를 갈까요?
0: 이 쿠루아제트 대로 끝쪽으로 가면 팔레데 페스티벌이란 궁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칸 영화제가 열리는 중심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영화제 기간이 아닐 때는 뭐 카지노라든가 극장, 관광 안내소 같은 것들로 운영이 되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거든요. 또 건물 앞에 명예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 스타 한 400여 명 정도가
1: 와.
0: 손도장을 금속 타일에 새겨놨거든요.
1: 와.
0: 영화 팬이라면 뭐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손도장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겁니다.
1: 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네요. 누가
0: 네.
1: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또 어디 있나 찾아보는 재미도
0: 네,
1: 있을 것
0: 맞습니다.
1: 같고요. 좀 칸의 풍경을 한눈에 좀 내려다보고 싶다
0: 네.
1: 하는 분들께는 어느 장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아, 딱 한 곳 있습니다. 르시케라는 마을 이름의 마을인데 여기가 한마디로 구시가지예요. 쿠루아제트 대로의 이 서쪽 끝쪽으로 가면 언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위쪽으로 중세 마을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유럽 배경의 영화를 보면 이 뭐 좁은 골목이랑 아기자기한 돌담길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 가시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르시케라는 마을입니다.
1: 르시케. 네.
0: 자, 그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 칸,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뭐 영화제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 그 프랑스를 이 지방을 프로방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방스 특유의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해외여행 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전통시장 찾아가기거든요.
1: 네. 네.
0: 거기 가면은 뭐 현지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울고 불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느껴지는데 이 르슈케 마을 아래쪽으로 가면 마르쉐 포르빌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뭐 싱싱한 해산물, 지역 농산물 또 이 프로방스 치즈와 올리브까지 뭐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의 그 재래시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다니기에는 뭐 하루 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0: 네네.
1: 그게 칸입니까?
0: 맞습니다. 이 칸이 굉장히 아까도 다녀온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작은 도시예요.
1: 아,
0: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같은 그 영화제 때가 아닐 때는 뭐 통영이나 남해 같은 그런 어촌 도시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 접해 있다고 하니까 근처에 뭐 가볼 만한 섬이나
0: 네.
1: 그런 곳이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이 칸이 가장 좀 매력적인 걸 하나 꼽아라 하면 주변 도시들과의 접근성이거든요.
1: 네.
0: 먼저 레랭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칸 항구에서 배로 한 15분이면 갑니다. 이 여기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0: 감옥 때문인데요. 아주 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뭐 영화의 배경으로까지 쓰였을 정도고요. 뭐 에메랄드빛 바다와 또 소나무 숲이 쫙 이어지는 풍경이 진짜 그림 같습니다. 또 섬 안에 가장 가봐야 할 곳이 이 절경 쪽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또 보트를 타고 식사하러 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거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4920님께서 뭐 깐깐 많이 들어봤는데 남프랑스 또 뭐 부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쉽게 됐다고 하시면서 뭐가 맛있나요? 거기 가면 물으셨습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네.
0: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 하면 당연히 해산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이 해산물로 만든 부야베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생선찌개인데요. 원래 이 마르세유 어부들이 좀 팔다가 남은 생선이나 약간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생선을 막 끓여서 먹었던 그런 요리가 지금은 조금 고급스럽게 바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중해 쪽 가면 뭐 샤프란이나 허브나 이런 향신료 잘 나거든요.
1: 네.
0: 이런 향신료를 아주 진하게 생선과 함께 우려낸 국물이 일품 중에 일품인데 국물 색깔을 딱 보면 벌게서 우리나라 그 매운탕 같이 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빨간색 국물 이유가 토마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콤보다는 새콤 쪽에 좀 가까운 국물 맛인데 왜 어쨌든 마시면 아주 개운하다 그런 느낌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찌개집도 가게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이 부야베스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꼭 그 평가 한번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끝으로 칸 여행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라. 팁 하나 주신다면요.
0: 이 프랑스 여행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 파리로 가잖아요. 파리에서 깐까지 떼제베라는 고속열차 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비행기는 니스까지 가거든요.
1: 네.
0: 니스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대부분 우리가 수속 거치잖아요. 수속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또 니스에서 깐까지 한 3, 40분 걸리고
1: 네.
0: 결국에 한 4시간 걸립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차라리 깐에 가실 때는 파리에서 꼭 열차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야간 열차도 있거든요. 그것도 고속열차는 아닌데 전날 밤 9시에 출발해서 밤 9시에 그 깐에 도착합니다.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침대차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 침대차의 낭만까지 즐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1: 오늘 마음은 이미 파리를 통해서 깐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원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한 비구름대에는 없지만 잔여 하층운이 비를 간간히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 혹은 남쪽 같은 경우는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지역 5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그러나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또 강원 동해안과 동쪽 산지 대부분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고 특히 강원도 쪽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과 산지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 그친 뒤 고기압권에 들면 일사량이 다시 증가해 내일 낮 기온은 예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해는 오늘 밤까지 파도가 높겠고 동해와 남해의 경우는 내일까지 풍랑이 세겠습니다. 또한 주말까지는 동해안의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안개는 서해 바다 쪽에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오전과 오후 사이에 제주도로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0: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적으로 12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등 17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중부와 제주 오늘 강풍이 이어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수도권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이 건넨 새 종전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공격을 언급하며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매점 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업 성과는 노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급 OPI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조율한 지 6시간여 노사는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여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1: 지난주 8,000선을 찍은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어젯밤 극적 노사 합의를 이룬 삼성전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하락하며 7,200선에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전장보다 3.85% 오른 7,486.37로 개장하며 출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키워 7,600선을 회복했고 7,7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를 모면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6%가량 급등한 2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0% 넘게 폭등하며 19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부터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도부 행보부터 살펴보죠.
4: 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우편물 허브를 찾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원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있다며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엔 무동표 심이 많은 충청으로 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유능한 지방정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수도권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죠?
4: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온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부터 찾았습니다. 이어 대전으로 향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당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하루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1%씩만 올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당 위원장이 충청을 도는 동안 송원성 공동선대위원장은 격전지인 부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 소식도 알아볼까요?
4: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 등이 이곳을 통해 전달된다며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정구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정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있는 삼성역을 찾는 등 오후 일정을 이어갑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유세 시작은 송파구 가락시장이었습니다. 오 후보는 새벽까지 밝히는 상인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출정식을 함께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책을 비판한 오 후보는 오후에도 동대문과 성북구 등을 돌며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뚫고 가려던 이란 선박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미국 측이 새로운 종전안을 보내와 이를 검토 중이라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새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대화의 선결 과제로 이란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위한 간접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의 재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휴전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력을 재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공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란을 향해 종전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마무리 공격으로 초토화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란이 핵 문제를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상업용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선박의 승선에 수색을 벌인 뒤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0: 있다는 속담으로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와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주한대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국이라며 이 위대한 동맹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특히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성김 전 대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에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오늘 논의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연장 조치의 배경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7에서 10% 수준이던 유류세 인하폭을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7일부터 지금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을 틈탄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매점 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경제적 이익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중고등학생 교복값이 정장형과 생활형을 모두 구입하면 평균 4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형 교복비가 생활형보다 비쌌는데 전체 학교의 60% 정도는 이 두 유형을 함께 입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 5,600여 곳 교복비 단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정장형 교복비는 평균 26만 5천 원, 생활형은 15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형과 생활형을 모두 사면 평균 42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 학교의 95.6%가 교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착용하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장형 교복만 입는 학교는 26%, 생활형만 입는 학교는 13.5%였습니다. 품목 수는 학교별로 최소 1개에서 16개까지로 차이가 컸고 평균 7개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별 가격도 편차가 컸습니다. 동복 셔츠의 경우 싼 곳은 한 벌에 만 원이지만 가장 비싼 곳은 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복을 입는 학교 중 96%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제도에 참여하는데 낙찰 업체의 67%는 4대 주요 브랜드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 누리집에 교복 유형과 품목

0: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 출범 석 달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B 원장.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에서는 특검부가 직접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열흘간 계엄 포고령을 반복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한 정치인의 발언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란을 옹호한 언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을 막은 1등 공신이 국민이었는데 이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도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기소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혐의로 다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이중기소 논란에 종합특검 측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국가정책 홍보방송인 KTV가 권력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박노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관세청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은 52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등의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 외에 신탁 수수료와 중도 해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해역 9호 선박 나포 행위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 두 명을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재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날짜로 20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팩트시트, 즉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에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협의 등 경제, 문화, 군사, 교통 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확대에 합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관리사가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계란 크기 표시가 기존의 왕, 특, 대, 중, 소에서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로 개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니미츠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면서 니미츠 항은 대만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0: 안정보장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1996년 미국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지난달 흑해 상공 국제 공역에서 영국 공군 정찰기에 반복적으로 근접해 위협을 가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또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공군 정찰기 기수 앞을 6차례나 가로질러 비행했으며 가장 가까웠을 땐 양측 간의 거리가 6m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른 기념일에 비해서 조용히 넘어가거나 아예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쯤은 뭐 이것 하고 나서 함께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각자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올려진 이것에 대한 게시글 2만 2천여 건을 집중 분석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행복하게 이야기한 글은 10건 중에 한 건에 불과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또 최근 3년 사이에 이 슬픔에 대한 감정이 약 60% 정도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 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문제인데요. 이것은 두 글자 단어고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뭐 이것 시즌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기역, 히읗, 초성 힌트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이걸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미혼인 분들도 이것 하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이 나시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인은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을 이용해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몇 분 선정해서 좋은 의견 주신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오늘도 먼저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유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방화대교 1차로에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론 방화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산단요금소 광장부에서 안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운전 하셔야겠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금정산 터널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고요.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에서 짧게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에는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1998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5월 3주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31%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국부동산원

0: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1: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2: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인 이것을 준비하거나 이것을 하고 나서도 가장 큰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이유도 이 돈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앞서 소개했던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건 이야기에서 전체 게시글의 절반 이상이 직장과 연봉 그리고 대출과 주거 같은 돈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뭐 경제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여유가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행복을 보장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은 이것 하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는지 기혼자든 미혼자든 누구나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자,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8480님. 원만한 이것 생활을 하는 비결은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이 상대방의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 이게 뭐 배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8699님. 이것 하면 영화 제목이 생각나요. 이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7483님,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힘든 시기에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작은 일상을 함께하며 같이 웃을 수 있고 그런 관계, 그리고 한쪽만 희생하지 않는 관계가 부부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휴, 오래 사신 분의 그 노하우를 전해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253님, 저희 부부는 연애를 10년 하고 지금 결혼 생활 18년 차, 도합 28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와, 연애를 엄청나게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도 손잡고 다닙니다. 정말로 한치의 거짓이 없어요. 소소한 다툼은 있지만 항상 제게 힘이 돼주는 마눌님이 있어서 저 또한 많이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2년 후면 결혼 20년째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시네요. 이분은 아내분에게서 남편, 남의 편이란 얘기는 안 드실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돼주시는 분들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연이네요. 2307님 한 분만 더 볼까요? 오늘 부부의 날이 남편 생일입니다. 올해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남편이 배우자 휴가를 내서 함께 아이를 돌보다가 어제부터 혼자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일날 저녁 외식하러 나가진 못하지만 오랜만에 출근한 남편에게 힘내고 사랑한다고 커피 쿠폰 보내주고 싶습니다. 남편 생일 축하해요 라고 또 사연을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얘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문자 또 여러분의 콩 게시판 글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오늘부터 창원과 경남 소식은 강가연 리포터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원에서 소식을 전해드릴 강가연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전국 일주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뭐 각오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경상남도니까 사투리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 아, 좋네요.
3: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경남 구석구석을 열심히 발로 뛰어댕기면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잘 들어주이소.
2: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시간 이제 함께하실 텐데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창원 날씨부터 일단 좀 전해주시죠.
3: 네, 어제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낮에도 쌀쌀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녁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 23도, 김해 22도, 양산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5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디 다녀오신 소식 준비하셨나요?
3: 네, 저는 이번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에 다녀왔는데요.
2: 네.
3: 진동은 봄철이면 이맘때 꼭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찾은 광안마을에서는 작업장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것의 손질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2: 예.

0: 달큰하면서도 짭조름한 봄바다의 선물.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달색빛이 돌고 식감은 오도독 오도독한 식감, 길쭉하고 동그랗고 뾰족뾰족.
2: 입안에서 향기가 탁 퍼져가지고 달콤하고 살큼하고
3: 톡 터지고 향기가 나고 좋지 뭐. 그냥 우리 일이 작업하면서도 한 마리 터지가 놓으면 먹으면 억수로 맛있어.
4: 입안에 향긋하게 터지는 그 맛이 바다 향기가 확 차죠. 꼭꼭 씹으면 오도독 씹히는 맛도 있고 뒤에 끝맛은 달콤하면서 바다 향기를 은은하게 끝까지 입안을 감칠맛 나게 하는 거죠.
5: 뭐 들어보니까 이제 작업장 물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 사각사각 손질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니까 뭔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걸 다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미더덕 아닌가요?
0: 정답입니다. 그쵸? 바로 미더덕인데요.
5: 네. 네.
0: 바다에서 나는 더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제철 미더덕 수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5: 네.
0: 현장에서도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창원 진동은 전국 최대 미더덕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5: 네.
0: 한때는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가 진동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5: 와.
0: 진동바다는 수심이 비교적 얕고 햇빛이 잘 들어서 미더덕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 활동이 활발해서 진동 앞바다에서 자란 미더덕은 특히 향이 진하고 식감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예, 사실 뭐 저희 고향 따라 맞따라 시간에도 언제 한번 미더덕을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0: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직접 현장에서 한 입 드셔보셨나요?
1: 네. 작업을 하고 계신 어민분이 제게 갓손질한 미더덕을 입에 쏙 넣어주셨는데요.
0: 네.
1: 아, 한 입 베어보는 순간 톡 하는 식감이 먼저 느껴졌고요. 오독오독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0: 네.
1: 은은한 봄바다의 향까지 입안에 계속 남아서요. 아, 이래서 봄철 별미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0: 야, 뭐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그 라디오 듣고 계신 하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전국에 계신 분들도 이 진동 미더덕 맛볼 수 있나요?
1: 네, 당연하죠. 진동에 직접 오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삼지직송 택배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산물은 무엇보다 신선함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떻게 싱싱한 미더덕을 구분하는지 또 택배로 받을 수 있대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직접 미더덕을 손질하고 계신 어민분들께 여쭤봤습니다.
2: 싱싱한 미더덕은 색깔부터 틀립니다. 싱싱한 거는 색깔이 좀 빨갛고 좀 안 싱싱하다는 거 보면 미더덕이 좀 노랗고 처지고 또 그리고 들었을 때 냄새도 좀 나고
3: 받으면 바로 터뜨려서 바닷물을 빼고 안에 내장을 조금 빼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더 오래가요. 받으시면 바로 터뜨려야 돼요. 4일 이상 먹는 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전에는 터뜨려서 아무래도 김치냉장고가 온도가 낮으니까 더 싱싱 하게 오래 보관하가죠.
4: 초장에 찍으면도 되고 오이에다 새콤달콤하니 무침도 되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미더덕찜도 해 먹고 징게도 해 먹고 맛있어.
0: 택배를 받자마자 터트려서 손질해두면 신선하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군요. 그리고 이 미더덕으로 즐길 수 있는 요리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1: 네, 미더덕은 새콤한 무침부터 찜, 튀김, 찌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산지분들에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바로 회였습니다.
0: 네.
1: 싱싱한 미더덕에 살짝 칼집을 대서 속을 빼낸 뒤 향이 빠지지 않게 가볍게 씻어서 참기름에 살짝 찍어 먹는 건데요.
0: 네.
1: 그렇게 먹으면 우둑우둑한 식감과 함께 미더덕 특유의 바다 향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향이 조금 낯선 분들이라면 살짝 데쳐 먹는 숙회도 추천하는데요.
0: 네.
1: 또 요청하면 집에서 따로 손질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게 현장에서 손질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네요. 뭐 얘기만 듣고 있는데도 입안에서 벌써부터 이 바다 향이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요즘은 이 진동 미더덕 수확량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원 진동은 전국 최대 미더덕 산지였는데요.
0: 네.
1: 한때는 전국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했고 2005년부터는 미더덕 축제도 꾸준히 열리면서 봄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양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미더덕 축제가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0: 네.
1: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 예년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어민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5: 미더덕 축제 하거든요. 여기에서 축제를 3년째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제를 하려면 아직도 싸고 많이 나야 축제가 되는데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이게 6월달에 건물로 넣으면 종폐가 붙는데 8월달에 수온이 30도 넘어가는 게 기계가 비뭐 옛날에도 30도는 갔거든. 잠깐이었는데 요즘은 뭐 30도 올라가면 한 달 갚을게. 이 주비
6: 진동에 전에 여기가 70%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가 안 돼요. 이게 여름에 잠깐씩 한 30도 올라가면 며칠만 이렇게 올라가면 버티내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30도씩 올라가 버리니까 못 버티고 죽더라고요. 이 애들이 아마 좀 자기들도 살려고 깊은 바다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
3: 미더덕을 기계를 계속 가동시켜서 기름으로 떼니까 기름이 많이 올라서 두 번 나갈 거를 한 번 가가지고 따오면 좀 늦가 들어오고 까는 수확량도 작아지고 그렇겠죠.
1: 이렇게 현장에서는 예전보다 바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0: 네.
1: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민분들은 이제는 용왕님께 맡겨야지 내년에는 더 많이 잡히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0: 아, 참 이 환경의 변화가 또 이렇게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져서 이 진동 미더덕의 반가운 풍년 소식도 자주 들렸으면 좋겠네요.
1: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봄이면 진동

0: 앞바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더덕 풍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창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강가연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주로 갑니다. 유다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네, 충주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충주 현재 기온 18.9도고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엔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는 곳은 출입을 금지해 주셔야겠습니다.
1: 예. 자, 요즘 뭐 함께 요리하면서 소통하고 또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인기가 많던데 충주에서는 그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만들고 맛보면서 농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2: 맞습니다. 요즘은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어디서 왔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2: 이런 흐름 속에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체험 교육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충주 농부가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 네.
2: 오늘 12월까지 농산물을 더 가깝게 느끼 우리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1: 그러니까 다양한 식가공 체험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도 홍보하고 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진행되는 거네요.
2: 네.
1: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2: 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농부의 식탁과 우리 과일 이야기, 곡물 이야기와 세계 음식 이야기, 한식 양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네.
2: 세부적으로는 과일청과 잼, 두부와 땅콩, 커피와 감자, 브로콜리와 고추장 등 매월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저도 직접 교육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날은 도시농부가 직접 진행하는 도라지청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1: 네.
2: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저는 농부강사의 일기로 수업을 받고 지금 농부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지금 6년 전에 귀농했어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라지청은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 가져왔어요. 저는 누구라고요? 농부강사라서 네, 제가 직접 농사 짓고 있는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 도라지가 있고
4: 까지거든요, 껍질이.
3: 아, 네, 이렇게.
4: 네, 네. 이거 싱싱해서 이 껍질이 아직은 이게 붙질 않아 가지고 얇아요. 얇은 껍질만 이렇게 벗겨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껍질 까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네.
3: 그럼요.
4: 한 번도 안 까보셨대요, 껍질을.
3: 네.
4: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훑어내셔도 이렇게 쑥쑥 빠져요. 네.
5: 정상 껍질은.
1: 예. 근데 이 강의를 하는 분이 단순한 요리 강사가 아니라 실제로 좀 충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같은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생생하게 다가왔는데요.
1: 그쵸.
2: 단순히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식재료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충주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냈는지 농부의 계절과 삶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주니까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 네.
2: 또 직접 농사를 짓는 분에게 배우다 보니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 뭐 시민 입장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알게 되고 뭐 농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네요. 상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여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강좌별 모집 인원이 8명에서 16명 정도인데요. 대부분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됩니다. 특히 이날 수업에는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서 온 분들부터 그동안 가루쌀 수업, 두부 만들기 수업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업 을 계속해서 수강하면서 흥미를 느꼈다는 분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 네.
2: 한 달에 최대 두 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신청하겠다. 집에 가서도 제철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기존에 밥통 카스테라랑 호두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뭐 이런 거랑 이제 커피 드립 하는 거 수업 들었었어요. 여기 충주 쌀가루 가지고 이제 제가 제빵할 때 가루로 케이크를 만들 수 있고 쿠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원래 알던 베이킹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베이킹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도라지청이라는 거 관심 많잖아요. 건강 여러 가지 오래 살라고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가정주부라든가 건강을 생각하시는 요즘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기회에 싼 가격에 이런 기회를 주는 거는 축복받은 거죠.
7: 시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배운 거 활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저 밥통 카스테라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선물해주니까 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고.
1: 예,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뭐랄까요, 뭐 약간의 설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체험이 취미로도 이어질 것도 같아요.
2: 네,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감도 주고 있고요.
1: 네.
2: 충주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들이 가정에서 요리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또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뭐 더 나아가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2: 네, 충주 농산물 가공체험 교육관의 운영 목표는 충주 농부와 도시민의 상생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지역 농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강사진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요.
1: 네.
2: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임수연 주무관이 전하는 말도 들어보시죠.
8: 제가 매일 교육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그 교육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구입처도 알려드리고 특히 농부의 식탁은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님들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농장이나 제품,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충주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매장에 가셔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시고 농부 강사에게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충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관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4년간의 교육생을 정리해보니 연간 2천여 명의 소비자분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충주 시민분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또 누군가는 그 농산물로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데요.
1: 네.
2: 충주의 농산물 가공 체험 교육은 그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1: 네.
2: 교육은 충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모집이 시작돼 많은 시민들이 접수 시간에 맞춰서 기다릴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제철 농산물에 담긴 농부의 손길과 계절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충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의 이슈 짚어봅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지난 월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진행한 마케팅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며칠 안 된 사안이긴 하지만 파장이 큰 만큼 일단 그동안의 경위를 먼저 짚어보고 갔으면 해요.
10: 예, 오늘도 뭐 지역사회는 상당히 어수선했는데요.
1: 네.
10: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제 자사 앱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10시부터 이제 대대적인 그 텀블러, 커피 마시는 텀블러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1: 네.
10: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날이 이제 5.18 기념일 당일이었는데 이 프로모션은 메인 슬로건으로 이 탱크데이 이렇게 이런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1: 네.
10: 그리고 그 문구 위아래는 5.18이라는 날짜를 아주 뭐 선명하게 박아놓았고요. 또 상세 페이지에는 이제 책상에 탁 이런 문구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았던 어떤 계엄군의 탱크 그리고 1987년 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이제 공안당국의 변명이었던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표현을 고스란히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이제 국가 추모일에 버젓이 자행한 건데요.
1: 네.
10: 이 역사적 아픔을 대하는 대기업 태도가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을 이 분노케 만들고 있고 또한 큰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어떻게 이런 역사적 비극과 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업의 상품 판매 그것도 조롱하듯이 쓸 수 있는지 뭐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근데 이 사측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10: 그렇습니다. 이 스타벅스 측은 이제 글로벌 제품명 중에 이 탱크 텀블러 이 시리즈가 있어서 이걸 가져다 쓴 기획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1: 네.
10: 하지만 그 하필 날짜를 이제 5.18로 지정해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책상에 탁 이런 일베 등 어떤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 술법한 이 혐오 표현을 고스란히 교묘하게 조합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나 혹은 또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런 검수 시스템이 좀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증거로 보입니다.
1: 네.
10: 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아픔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숭고한 가치이자 또 이제 결코 가볍게 이제 소비되어서는 안 될 영역인데.
1: 그럼요.
10: 그런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이제 브랜드의 어떤 그 무신경한 행보, 이 역사인식 부재라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과 역사의 그 아픔마저도 오직 그 뭐 클릭수라든가 또 매출, 이런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대기업의 어떤 그 극단적인 도덕 해이를 보면 주는 게 이번 사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1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 불매운동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노동이나 시민단체들도 스타벅스의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컵도 깨고 뭐 브랜드도 네. 지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제 오늘도 나흘째예요. 5.18에 글쎄 뭐 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광주 시민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0: 네. 뭐 방금 전에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선언을 했고요. 뭐 신세계 그룹이라든가 또 스타벅스를 향해서 분노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게 소유한 이제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과 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모욕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장을 제출했고요. 이 서울 강남서에서 이걸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 네.
10: 또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이제 시민단체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이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은 5월 유가족분들 아닐까 네. 싶은데요.
10: 근데 이들 5월 영령과 유가족들을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마트그룹 관계자들이 그 사건 벌써 하루 만에 이제 지난 19일 날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을 급히 방문을 했지만 5월 단체들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1: 네.
10: 이에 대해서 이제 5월 단체 측은 진정성 없는 어떤 조기 진화형 방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제 말로만은 사과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어떤 그 구구 커뮤니티식 문구가 대기업 시스템을 통과해 배포될 수 있었는지 또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 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역사교육 프로세스 도입 등 이걸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사건들 그동안에도 끊이지는 않았죠.
10: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5.18 당시 이제 북한군 개입설 이 지만원 씨 이 극우 세력들이 5.18 당시에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을 해서 이 폭동을 주도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 해 왔고요.
1: 네.
10: 또 일베 등 그 혐오 비하 표현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또 5.18 희생자들을 홍언이 또 택배니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어떤 그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는데요.
1: 네.
10: 이 민주화 운동을 시민 폭동이니 또 불순분자의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들 이런 것들 꾸준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참 씁쓸한 게 이런 국민적 공분 속에서도 지금 역시 뭐 일부 정치권 인사나 단체들은 이 탱크데이 마케팅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10: 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금 오늘 나흘째인데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는데요.
1: 예.
10: 이런 그 시민단체 등의 불매 확산 조짐이 보이자 이제 일부 구구성향 누리꾼들 역으로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서 어떤 그 소비를 인증하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념 갈등의 장으로 좀 이번 사태가 변질되고 있는데요.
1: 네.
10: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0: 아니 어떤 그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웃는 영상 이게 좀 광범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충북 도당의 일부 관계자들 계정이나 또 이제 경남 거제시장 후보자 등 일부 보수 지역 정치인들이 SNS에 이 탱크데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또 옹호하는 듯한 어떤 그 뉘앙스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
1: 네.
0: 뭐 이들은 이제 우파라면 스타벅스를 마시자 뭐 텀블러 이쁘다 이런 식의 반응을 어떤 그 내놨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이번 사태의 본질이 역사 비화 그리고 조롱인데도 이를 어떤 그 진영 논리로 받아들이고 또 극우 커뮤니티의 그 조롱 문화에 동조하는 딱 이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뭐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 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냐 민심을 전혀 모른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어떻게 좌우의 이념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이 우리 사회에 이제 또 다른 이념 논쟁으로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 이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 이제 극우 세력도 이번 사건을 옹호하면서 SNS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 구매 인증샷 올리거나 또 AI를 활용해서 어떤 그 5.18 희화하는 어떤 그 2차 가해 콘텐츠도 잇따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매번 반복되는 어떤 역사 왜곡이나 혐오 정치가 어떤 기업 마케팅을 고리로 다시 이번에 불붙으면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흐려지고 진영 간 결집과 어떤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최소한의 어떤 역사적 상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있었다면 기업 내에서 이런 기획이 최종 승인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기업들의 어떤 무개념 마케팅 사례들 이게 좀 종종 있었죠?
0: 그렇습니다. 좀 기억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제 양말 광고를 하면서 이번 것 같은 그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 결국 무신사 이제 대표가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또 일부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8.15 광복절이나 또 독도의 달에 어떤 그 부적절한 문구를 쓰거나 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죠. 그 우길기 문양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해서 어떤 그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요.
1: 네.
0: 어떤 기업들이 소비자를 단순히 좀 도들 지불하는 뭐 지갑으로만 보고서 그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이라든가 아픔을 좀 공유하려는 노력을 좀 게을리 할 때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신세계 그룹이 광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에도 제동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던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0: 네, 지금 신세계 광주에서 두 가지 대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추진 중인 이제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개발 사업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 건립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모두 이제 4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1: 예.
0: 이들 사업은 뭐 이제 모두 이제 광주시와의 긴밀한 인허가 협조 또 지역 여론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어떤 그 납득할 만한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사업 추진 어떤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지금 지방선거 기간인데요. 이제 민영배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성명을 냈는데 5.18을 조롱하고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말씀드렸지 이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은 그냥 좀 어떤 그 역사를 조롱하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강경 기류도 형성되고 있어 어떤 그 향후 사업 추진에는 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뭐 정부는 물론이고 뭐 사회 각계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끝으로 좀 전해 주시죠.
0: 예, 예. 뭐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제 5.18 폄훼 또 왜곡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이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라든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 5.18 민주화 특별법에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존재 하지만 이 법적 처벌 기준이라든가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사태 역시 이제 단순한 이제 기업 대표 해임이나 또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이라든가 폄훼, 무감각한 어떤 비하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또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 좀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이번과 같은 기업들의 어떤 공적 역사라든가 사회

0: 시작까지로 회사라는 마케팅을 전개했을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보통 공공입찰 제한이라 이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는데요. 오늘은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의 박영래 기자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졌던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한 문제, 또 그리고 광주의 여론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인데요. 연휴 기간 날씨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좀 더워진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요. 강한 비구름이 지나가고 약한 저기압 영향으로 오늘 중부지방은 대부분 오후까지, 남부와 제주는 밤까지 5mm 정도의 비만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은 5에서 20mm, 영동지역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동풍권역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제주에는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중부와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해 먼바다를 위시해서 대부분 해상에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0도, 강릉, 대전 18도, 전주 21도 등 17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일사량이 증가합니다. 서울이 26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요. 17에서 27도로 다시 일교차가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가서 서울 15도 등 12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올해는 적용을 유예해 내년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8,000선을 터치한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 사태를 모면하고 간밤에 미국 주가가 상승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후보들과 첫 일정을 함께하며 13일간의 총력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 선박에 나포로 체포된 우리

0: 국민 2명을 이스라엘이 석방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체포는 유감이지만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협조하에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보기획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도 먼저 지역의 주요 뉴스들부터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 이어집니다. 어떤 역사 이야기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의 날 맞아서 오늘 정답인 이것하고 함께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결혼한 분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게 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요. 정답과 함께 이것하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셨다면 그 비결은 뭔지 좀 들려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어쨌든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을 지닌 이 두 글자 단어가 오늘 퀴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4651님. 이건 하면 후회하고 안 하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사신 분 같은데요. 0128님. 저 빼고 이걸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동지들이 많더라고요. 실버타운까지 같이 가자 친구들아 하셨습니다. 요즘은 워낙 뭐 만혼 추세이기도 하고 또 뭐 비혼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8026님 이것 한 지 45년 됐는데요. 와 어느새 서로의 건강만 더 챙기게 되는 나이가 됐네요. 병원에 돈 갖다 주기 바쁘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씁쓸한데요. 예. 건강관리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370님은 저는 올해 70이 됐고요. 결혼 42년 차입니다. 오늘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삶은 옥수수를 건네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더군요. 이런 날도 챙기는 우리 할멈이 최고의 배우자가 아닐까요? 그저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42년째를 맞으신 분의 조언입니다. 양보와 배려. 예,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3976님은 결혼 35년 차인데요. 아직까지 신혼처럼 산답니다.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하셨습니다. 이야, 찐사랑이신데요. 대단하십니다. 1228번 쓰시는 분은 저희 부부는 사정이 어려워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만 제출하고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당하면서 지금은 자식들이 자수성가했고요. 이제 리마인딩 이것식을 39년 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와 늦었지만 기다려준 아내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오시면서 이것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그 마음 한편에 어떤 무거운 그게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뭐 자식들도 잘 키워내신 것 같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올리시면서 그간의 그 어쨌든 무거웠던 감정들을 털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하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1228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워낙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이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앞두고 있다 이런 분들 많은 참여 계속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경기 가평군에서 그 지난해 기습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 사이에 내린 비로 인해서 같은 피해 지역에서 또 토사가 도로까지 흘러내려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2: 예,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0분께 이 가평군 이 북면 도대리의 한 도로에서 토사물이 내려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작업 차량을 투입해서 오전 9시 20분께 정비를 마쳤습니다. 예, 다행히 토사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가평군 북면에서는 어제 오전 6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가평

0: 공군기 측면에 이 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토사가 유출된 지역 주변은 지난해 7월 폭우 당시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7명이 사망하고 큰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후 가평군은 해당 지역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본격적인 장마철 전인 5월부터 이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다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서 10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에 이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0: 예,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뒤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20회에 걸쳐서 10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모집했고요. 이후 대출이 실행이 되면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뺀 뒤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 대출에 가담한 107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소득금액 증빙 자료와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려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1: 네, 참 죄질이 불량하네요. 자, 그리고 부산에서 공원 조성 이후 부과된 변상금을 두고 이 관할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년째 지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죠.
0: 예,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 일부는 이 부산 동구가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동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캠코 소유 부지에 동구가 3,718제곱미터 규모의 범일 동산 산림공원을 조성한 과정을 놓고 2024년 10월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공원이 들어선 곳은 오래도록 무단 경작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동구는 캠코 측에 이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정비해 땅을 복구하겠다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캠코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취지를 회신해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캠코는 수년이 지난 2024년 7월 무단 점유를 이유로 동구에 변상금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동구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재판부는 캠코 측이 제기한 행정 절차상 지적을 받아들여서 캠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 네.
0: 결국 캠코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수도권에 대규모 러브버그가 출몰해서 큰 불편을 주고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경기 북부 지역까지 확산된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0: 예. 기후부에 따르면 3월과 4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56개 시군구에서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유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인천은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조사 지점에서 그리고 경기는 31개 시군 가운데 15곳에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수도권 시군 가운데 동두천시와 포천시 연천구는 그동안 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성충이 발견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국내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점차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면서 이제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 기후부는 실험에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유사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확인된 미생물 제제인 BTI를 활용해서 유충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백년산과 노원구 수락산 불암산, 인천 계양구 계양산 등 과거 붉은 등 우단 털파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에서 시범적으로 BTI를 활용한 방제를 실시해보니까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됐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입니다.
1: 예.
0: 이후 기후부는 인천 서구와 경기 광명, 안양, 부천, 고양 시흥시에서도 BTI를 활용한 방제를 벌일 계획입니다.
1: 네, 방제 효과가 좀 확실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오늘 마지막 순서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2: 네, 오늘인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네. 조선시대 부부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좋네요.
2: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든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근데 그걸 맞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제 기념일로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안동의 퇴계종택 그다음에 원희 엄마 테마공원에 담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과 원희 엄마 얘기 준비하셨군요.
2: 네.
1: 근데 조선은 뭐 유교 사회라 남성 중심적이고 좀 권위적인 어떤 부부 관계가 대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2: 네.
1: 실제로 어땠나 모르겠어요.
2: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시대 부부라고 하면은 뭐 부창부수 열려 이렇게 해서 남편이 중심이 되고 아내가 이를 따르거나 또는 뭐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지만 이러한 여성상 또 부부상은 한국의 수천 년 역사에서 아주 드물게 17세기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동에서 그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2: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혼인은 남편의 부인의 집에 가서 사는 혼례를 치르고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남기 여가혼이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장가 간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거나 비슷 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고
1: 네.
2: 더불어서 재산 상속에서도 남녀 균분이 일반적이었고 부계와 모계의 구분도 거의 없었던 편입니다.
1: 네.
2: 그런 점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대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양반들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의 예를 중시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남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혼인생활 역시 시집살이 또 시집간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부관계를 남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17세기 이후군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성리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동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를 떠나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동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안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분을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님의 부부 생활은 일반적인 후대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퇴계 선생님한테 자신의 부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1: 예.
2: 좀 어떻게 좀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여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체로 부부의 문제라는 거는 남편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1: 네.
2: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만약 부인의 성격, 성질이 아주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네.
2: 남편적인 원인이 남편이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면
1: 예.
2: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 예.
2: 더불어서 부인의 성격이 아주 나쁘다고 하더라도
1: 네.
2: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결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요즘도 부부싸움 한 뒤에는 그게 답이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건 남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2: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예. 그럼 실제로 퇴계 선생 부부의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2: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얘기를
1: 그러니까요.
2: 할 수가 있을 텐데
1: 예.
2: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일 때 어떻게 닥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퇴계 선생은 21살 때 김혜허 씨를 먼저 부인으로 맞았는데요.
1: 네.
2: 큰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을 얻고 안타깝게 한 달 만에 부인을 잃게 됩니다.
1: 아하.
2: 아무래도 이제 산후조리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그래서 부인의 3년상을 치른 뒤에 조금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혼을 했던 분이 안동권 씨 그러니까 권 씨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 씨 부인은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안동으로 귀향했던 권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네. 퇴계 선생에게 약간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내게 관연한 딸이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아직 혼인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혼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은 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권 씨를 부인으로 맞아하게 됐는데요.
1: 네.
2: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나무라거나 부인을 홀대한 적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도 뭐 아내가 지적 장애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2: 네.
1: 우리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2: 네, 아마 부부 그러니까 부인을 존중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 이제 부인이 두루마기를 다리다가 이제 태워서 큰 구멍이 났던 모양입니다.
1: 그럴 수 있죠.
2: 그런데 그 구멍을 또 붉은 천으로 수선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퇴계선이 입고 나가신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마 이제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라 뭐라 했을 건데요.
1: 네.
2: 여기에 관해서 퇴계선생이 아니 부인이 잡기를 쫓기 위해서 붉은 천으로 기웠는데 그걸 받고 뭐라고 하십니까?
1: 예.
2: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부인이었던 권 씨가 떨어진 배 하나를 몰래 숨겼던 모양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또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자 조상님께서 며느리를 예쁘게 잘 보아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의 말과 함께 부인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1: 야,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아내의 이런 실수를 덮어주고 또 늘 아내 편에서는 남편. 지금도 뭐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적으로 꼽는 그런 남편상 아닌가요?
2: 그렇죠. 잘잘못을 떠나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큰 의지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예.
2: 퇴계 선생은 이렇게 17년 동안 권 씨와 살면서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자 전처소생의 아들들에게도 어머니와 똑같이 심효살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2: 더불어서 그 무덤 건너편 바위 곁에 양지남이라는 것을 짓고 1년 넘게 머무르며 아내의 넋을 위로하셨다. 라고 합니다.
1: 아 감동적이네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원희 엄마 얘기도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2: 네.
1: 이분은 그 편지로 유명해진 분이죠.
2: 맞습니다. 예. 한글 편지로 유명한 분인데요. 원희 엄마 그러니까 이응태 부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이제 안동 지역에 여러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무덤을 이장하게 되는데 그 무덤의 주인공이 이응태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1: 네.
2: 그런데 여기에 한글로 된 편지 하나가 나오는데 첫 시작이 원희 아버지에게 즉 이응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편지에 쓴 사람은 원희 엄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1: 그렇죠.
2: 있는데요.
1: 네.
2: 그 편지는 이미 떠난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절절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1: 네.
2: 나중에 이제 쓸 이야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가 위아래 여백까지 작은 글씨로 이제 다 썼다라고 보여졌고요.
1: 네.
2: 더불어서 이제 편지와 함께 검은실이 섞인 미투리, 그러니까 신발이 발견됐는데
1: 네.
2: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여기에 섞었던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원희 엄마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뭐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도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으면 실제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집신까지 만들었을까요?
2: 네. 그 사랑의 배경 가운데는 아무래도 두 분의 그 처지가 동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네.
2: 원희 엄마가 남편을 자네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 편지라서 그 표현이 지금 표기하고 조금 다른데
1: 네.
2: 그런 면에서 부부관계가 대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 자네는 생소한데요.
2: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돈독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1: 네.
2: 곳곳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1: 네.
2: 또 한편으로 이제 사별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1: 네.
2: 꿈에서 남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기도 했습니다.
1: 야, 이건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 같은 느낌이네요.
2: 그렇습니다. 네.
1: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참 절절합니다 정말.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도 그렇고 원희 엄마에게도 그렇고 그 고맙고 또 귀한 분이 당신의 이제 아내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 네.
2: 오늘의 부부의 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러게요.
2: 앞에서 말씀드렸던 퇴계 종택과 연결돼서 퇴계 선생이 예전에 걷던 길이라는 의미로 퇴계 예던길. 그다음에 이제 원희 엄마를 기리는 테마 공원에 가면은 편지글 조각상과 함께 번역본 쌍가락지 조형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예전에 퇴계 이황 선생 원희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부부의 모습, 부부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예. 아, 우리 우정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를 지켰던 퇴계 이황과 원희 엄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들 배우자분께 잘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결혼이 정답이었고요.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서 결혼 생활의 어떤 지혜, 삶의 지혜, 또 결혼을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브린터펠의 홈 스윗 홈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창호의 일상에는 평범하지만 작은 기쁨과 긍정으로 반짝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의 날들이 그렇듯 말이죠. 첫 월급으로 시스급여 60만 원을 받은 날, 창호는 그 돈을 가족들에게 씁니다. 막내 동생이 소원하던 브랜드 치킨을 사주고, 고장난 이어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동생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합니다. 19살, 아직 자기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의 이사 같은 집안일에 관여하는 상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장남인 창우는 당연한 의무인 듯 받아들입니다. 홀로 일하며 새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던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창우를 뿌듯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물들을 위해 종종 공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발휘합니다. 일상의 짤막한 수다가 이뤄지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 마주보고 함께 컵라면을 호로록 먹는 편의점, 창우가 홀로 조용히 기타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 안은 노동하지 않는 존재로서 아이들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크게 한번 뒤바뀌는 분기점에는 성민의 학교 선배이자 다른 공장의 청년 노동자이던 수호의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라니 감독은 산업재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부고를 구체적 묘사를 통한 하이라이트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장례 예절을 채 익히기도 전의 나이.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에 다녀온 아이들은 또래의 죽음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하죠. 수호의 죽음은 아이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흔들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환 교수는 주역의 가르침을 힌트 삼아보라고 말합니다. 김동환 교수는 주역은 개인의 운명, 기륭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역을 공부했고 공자도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주역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동양철학가 김동환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역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주하고 주역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1: 예,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면, 신우, 수레를 오행과 그다음에 음양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의 성격,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거보다 성격, 직업적성, 그다음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0: 네네.
1: 주역은 동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초창기에는 먼저 점치는 걸 옛날에는 뭐 이 아주 오래된 뭐 은나라 이런 때는 먼저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걸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이제 공자가 시작되면서 공자께서 유교의 경전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게 두 개의 축으로 하나는 뭔가 누군가의 운명을 분석하는 거하고 하나는 유교로 일단 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주역점이라는 거는 순간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을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약간 비과학적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칼융이 사실은 동양에 와서 주역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중국 청년이 이 주역점을 봐달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주역점을 봤는데 청년이 이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점괘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 만나는 여자가 씩씩하니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오 그렇잖아도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맞고 산다. 그래서 결혼할까 안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이런 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칼융도 놀래요 사실은. 그래서 칼융도 놀래가지고 이거를 질문과 답 사이에 뭔가 인간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시성 이론이라는 공시성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를 발견하기도 해요.
0: 네. 좀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서. 그 사주는 그러면 타고난 운명을 보는 것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면 주역은 그 운명이 아니라.
1: 순간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이제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0: 그 어떤 흐름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 찰나에 뭔가를 찾아내는 것인가요?
1: 순간적인 찰나를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난중일기에 10번의 주역점을 치거든요. 본인이 힘든 과정에 이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걸 의지 삼아서 이제 한 이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우한테 뭔가 뭐 기도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현재 상황에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1: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판단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주역을 통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게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0: 네. 근데 그런 그 공부를 그쪽에 계속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시니까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사주명리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맞고요.
0: 그러니까
1: 주역점 같은 경우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사실은 저는 점을 쳐주진 않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냥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주역점을 친 게 아니고 본인이 엄청 노력했는데 약간 불안할 때 그럴 때 치는 거고 칼륭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력한 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1: 칼륭이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예. 주역을 많이 활용했나 보죠. 심리학에.
0: 주역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헤름이라는 그 주역 전문가 이제 그 중국에 와서 한 십몇 년을 그 산 그분이 주역책을 쓸 때 서문을 칼륭이 써주기도 했으니까 주역책에 대해서
1: 네.
0: 그 정도로 주역의 달이 뭔가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이 주역을 두 가지로 봐야 되게 하나는 점술적인 측면이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1: 거고 하나는 이제 동양철학.
0: 동양철학 유교.
1: 예,
0: 유교
1: 흥운의
0: 경전.
1: 측면에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바라보는 네. 주역이 있다.
0: 예, 예,
1: 예. 예. 서양 지식인들이 주역에 매료된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0: 사실은
1: 그럴까요?
0: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은나라에서부터 이제 주나라, 주나라에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1: 네.
0: 사실은 이제 늘 동양은 유교적 경전, 유교 경전하고 하나는 이제 점학으로 이게 두 가지로 탁 분류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리치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물리학자, 심리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위에는 주역 그 주인공이 주역점 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1: 네.
0: 그 정도로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닐스 보어 물리학자도 그렇고 칼륭 같은 사람도 그렇고 라이프니치 수학자도 그렇고 이 진법을 주역 그 음양에서 발견하거든요.
1: 아, 음양에서 이 진법을
0: 예,
1: 찾아냈다고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건 끊어져 있는 건 음이고 이어져 있는 건 양이거든요. 태극기 모양의.
1: 네.
0: 그거를 이 주역에서는 그게 이제 이 끊어져 있는 거와 이어져 있는 게 이렇게 반복돼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거를 0, 1로 해가지고 이 진법을 예. 만들어내는 게 라이프리치예요.
1: 네. 사실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분들도 계시고 비과학적이라고 네.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0: 사실은 동양에서는 네. 이제 점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1: 네.
0: 약간 그렇게 됐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유교하고 점에서 벗어나가지고 물리학, 뭐 심리학 이런 쪽으로 좀 대입시키다 네. 보니까 정말 서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비로운 학문이라고 봐야 돼요.
1: 공자가 이렇게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주역 공자가 위편삼절이라 해가지고
1: 네.
0: 가죽끈을 세 번 끊어질 정도로 봤다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 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0: 네, 이 공자는 뭐 점도 많이 치긴 했지만 사실은 저 통치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거를 가지고 경전화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역을 유교 경전 사사삼경 중에 하나로 발전했으니까
1: 네.
0: 공자가 그 주역을 경전으로 만드는데 꽤 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우리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 유배 생활을 할 때 첫 공부로 주역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0: 예, 예.
1: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0: 한 18년 동안 뭐 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아마 주역이 이제 뭔가 불안한 자기의 18년 동안의 그 인생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분석해내거나 좀 의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주역괴 내용 자체가 거의 인간 살아가는 데 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뭔가 꽤 자기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희망도 가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1: 네.
0: 해요.
1: 사실 우리가 좀 인생에서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 때 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마 네. 다산 정약용도 정말 잘 나가다가 그 18년의 유배 생활 뭐 형제들이 참수당하고
0: 그렇죠.
1: 천주교도라는
0: 네.
1: 이유로 그리고 그런 힘든 와중에 아마 주역을 접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57세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주역이 다산 정약용의 생애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0: 예, 일단 주역 사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1: 네.
0: 뭐 모든 자기가

0: 500권의 책을 썼는데 500권 책에 다 태워도 주역만큼은 잘 보존해달라고 할 정도로 주역에 대해서 다산정약용이 그런 그 유언을 남길 정도로 주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고향 들어와서 산 게 또 18년이에요. 똑같이 유배가 18년, 그다음에 이제 고향 들어와서 사는 게 18년인데 그때는 사람이 엄청 여유로워져서 남인 뭐 소론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주역에서 아마 그런 여유와 희망과 뭐 관계와 이런 것들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다산도 이 주역을 조선시대에 점치는 것으로 많이 여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다고요.
0: 다산정약용은 정말 많이 비판을 했죠.
1: 네.
0: 그냥 점을 치되 하늘의 뜻을 물을 때만 쳐라. 그러니까 약간 기도하는 느낌으로 쳐라라는 의미죠.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점을 치지 말고
1: 네.
0: 예를 들어 국가 문제거나 또는 하늘의 문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점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뭐 이렇게 자기 잘 살고 뭐 일확천금 꿈꾸고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제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0: 예, 그런 거에 대한
1: 그런 비판. 거 하면 안 된다.
0: 예.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는다.
1: 예.
0: 그래서 아마 좀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제 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나 이런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 주역도 아마 이 성경 같은 느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접근하신 것 같긴 해요.
1: 네. 다산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혹시 뭘까요?
0: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이 유교적 경전에서 머물거나 유교적 경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실은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냐 성리학이냐 이것도 사실은 주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서로 이제 자기 당파를 좀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역을 가지고 이론적 타당성을 만드는데
1: 명분을 만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다산정약용 선생은 그거를 백성들을 위한 학문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신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직 백성과 하늘만 바라보고
1: 네.
0: 이 두 가지만 바라보고 이 주역을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 주역 사전을 통해서 경계할 부분도 이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0: 함부로 점치지 마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경계이고 그다음에 주역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강조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 정말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만 뭔가 주역에 의존해라. 뭐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볼 것 같아요.
1: 네네. 자리를 탐하거나 명성을 탐하거나.
0: 그렇죠. 개인적인 예. 욕심에 대한 부분들은 금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또 주역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 다산의 주역사전은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읽히는 명고전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읽히고 인용되고 있고 뭐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인생 경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다산이 해석한 주역이 디지털 사회인 지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0: 일단 리더십이라든지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상황 판단이라든지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뭐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꽤 현대 사회에서도 꽤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꼭 한 번씩은 뭐 공부하고 배워보면 좋을 그런 학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0: 네, 그렇죠.
1: 얘기죠.
0: 주역할 때 역이라는 게 쉬울 이라고도 하고 바뀔 역이라고도 해요.
1: 네,
0: 두 가지
1: 네.
0: 뜻이거든요. 쉽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뭐 쪽집게론이 아니라 그 변화와 바뀜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0: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주역이지 맞추는 게 주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네요.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싶어요.
0: 글자 자체가 시울이 바뀌려기니까 그걸 네. 결정됐다고 자꾸 우기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1: 우리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아, 거죠.
0: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쉽게 변화한다라는 건데 그 쉽게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잘 판단해서 자기 거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1: 네.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시고 이제 귀향하셔서 18년을 또 다산 정약용께서 사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럼 이제 유배 생활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주역의 가르침대로 좀 다산 정약용의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원체 뭐 유배 생활 속에서도 아주 막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면서 500권의 책을 썼기도 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배 생활 끝내고 와서도 뭐 이 18년 동안은 주역 공부도 엄청 열심히도 하기도 했고
1: 네.
0: 또 사람들하고 교류도 일단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이 유배 가기 전까지는 다산 정약용도 뭐 이렇게 좀 개파 같은 느낌의
1: 네.
0: 뭐 이렇게 파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배 갔다 오고 나서는 사람이 훨씬 더 포용력이 넓어져서 뭐 어떤 뭐 노인 노론 또 소론 남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꽤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저는 이제 주역을 잘 몰라요. 제가
0: 예.
1: 근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하다못해 이 다산 정약용 같이 정말 이분이 안 건드린 분야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천재셨는데
0: 그렇죠.
1: 이 정약용에게도 주역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공부하는
0: 예.
1: 것이. 예. 그럼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예. 이게 이제
1: 예.
0: 다산 정약용이나 일단 조선시대 때 양반 선비들이 이제 접근하는 게 의리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역이죠.
1: 네. 그러니까
0: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주역, 뭐 양명학적 주역, 뭐 유교적 주역이다 보니까 그 주역을 유교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 모양, 태극 모양 하나만 가지고도 물리학자 닐스보 같은 경우 상보성이라는 거를 거기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거에서부터 분석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저 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야지 자기 거가 돼버리니까
1: 이게
0: 이제 어떻게 보면 당파 싸움에서 이 주역을 얼만큼 어렵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 한없이 쉬운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거의 동양에 특히 한국에서 번역된 책들은 거의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번역이 된 거여서 거기서 좀 벗어나면 서양 사람들처럼 서양의 지식인들처럼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경우도 내향형 외향형이 주역에 한 줄짜리 이어져 있는 거하고 끊어져 있는 양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1: 네.
0: 거기서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1: 양은 좀 외향이고 음은 내향이고
0: 예,
1: 이제
0: 예,
1: 말하자면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칼륨이 동양에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륨은 서양은 딱 음과 양이 결정되어 있는데 동양 왔더니 양 속에 또 음도 있어. 음 속에 양이 있어. 이걸 칼륨이 보고서 남성 성향 중에서도 남자인데도 여성 성향이 있어. 이걸 아니마라고 하고 여자인데도 남성 성향이 있어. 아니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다 주역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늘 주역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칼륨 같은 분들은 아주 쉬운 부분에서 외양 내양형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남자인데 여성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주역은 그거거든요. 사상에서 양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기도 하고 음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한테도 남성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내보냈더니 화병이 싹 없어지더라. 남자 같은 경우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너무 큰일을 안 맡겼더니 다 치유가 되더라. 뭐
1: 네.
0: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륨은 주역에서 아주 간단한 주역 음양에서 심리학 기법들을 발견하죠.
1: 김동완 교수님께서는 주역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0: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할아버님이 서당도 하고 한의원도 하고 그래서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역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교 때는 꽤 뭐 유명한 주역 가는 이제 학생이었었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주역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주역에 등장하는 주요 말 중에 이렇게 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걸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되죠?
0: 일단은 주역에는 저 태극기를 보시면 태극기에 이제 끊어져 있거나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1: 네.
0: 좌측 위에는 이어져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우측 아래에는 끊어져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0: 그 끊어져 있는 거 하나를 효라고 하고
1: 네.
0: 두 줄짜리를 사상할 때 사상체질 할 때 사상 두 개짜리를 상이라 하고
1: 네.
0: 세 줄짜리를 괴라고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끊어져 있거나 붙어 이어져 있는 것이 세 줄이면 그걸 괴라고 해요.
1: 네,
0: 그럼
1: 네.
0: 태극기 안에 있는 세 줄짜리 그 좌측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건괴 이렇게 얘기하고.
1: 건괴. 예, 건곤감리 예, 우리가 하죠.
0: 예, 예. 예, 예. 그거고 밑에 있는 끊어져 있는 세 개는 곤괴 이렇게 예. 이름을 붙인 거죠.
1: 네.
0: 그걸
1: 네.
0: 팔괴라 여덟 개가 있어가지고 팔괴라고 해요.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주역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어떤 학문도 그림과 그 글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역만큼은 그게 동시에 있는데 끊어져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것 세 개는 양이 세 개 있으니까 완전 남성성 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성성 양을 상징해 가지고 건괴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남성 성향 또는 뭐 예, 행동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남성 성향을 발휘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괴가 이렇게 나와요. 잠룡 물룡 물 그러니까 생각을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도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라. 뭐 이런 식의 주역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 성향이라든지 또 끊어져 있는 거는 여성 성향.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성 성향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건지 모성애는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 건지 또 남성 성향은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게 사실은 주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네.
0: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에 대한 약간 남성성, 여성성, 뭐 땅,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뭐 분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아 거기에 음양이 그 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그
0: 천지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예.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이게 주역을 해설한 책이 아니라 주역을 필사하는 책을
0: 예, 예, 예.
1: 출간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필사 책을 내셨습니까?
0: 일단 주역을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주역을 좀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써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예. 써보면 일단 눈으로 한번 보게 되고 또 손으로 한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도 기억이 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몸으로 체득하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주역필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1: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페이지를 넘겼더니 원형이정이 나오네요.
0: 예, 예,
1: 원형이정.
0: 예.
1: 길은 크게 열려 있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이롭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필사의 위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다.
0: 네.
1: 예. 삶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발음을 지켜야 한다.
0: 네.
1: 아.
0: 그게 이제 양이 세 개에 해당되는 양, 네. 그러니까 양이 세 개의 괴죠, 괴.
1: 네.
0: 괴에 해당되는 건데 발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투루게 살면은 아무리 행동해도 의미가 없다.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저 지혜를 담겨뒀다 이렇게 볼 수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흔히 이제 주역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주역이라는 게 뭐 우리 운명을 좀 하고 뭐 아 뭐 점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아 이 동양 철학이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1: 이치구나.
0: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예. 이야기를 담기고 있어서
1: 네.
0: 뭐 점서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삶의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자연의 이치,
0: 예.
1: 삶의 이치를
0: 예.
1: 이렇게 다룬 책들이네요. 그 핵심 문장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문장을 써놓으셨는데 조금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은 핵심 문장이 있으세요?
0: 뭐 좀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원형이정 이것도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저 문장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1: 믿음.
0: 믿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다툼, 믿음 이런 건데 다투게 되면은 중간에 빠르게 타협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주역에서. 그러니까 길게 가지 마라. 모든 다툼은 뭐 인간관계, 부부간에 뭐 형제간에 모든 다툼들을 길게 가면 둘 다 다 상처다.
1: 네.
0: 그런 게 이게 3000년 전에 주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신비롭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 관계가 제일 살면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예.
1: 이런 갈등 해결에 있어서 어떤 조언 아까 빨리 풀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0: 네, 예, 예.
1: 어떤 조언을 주고 있나요?
0: 일단 이제 나란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란히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것은 주역계에서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라.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변함없이 가면 뭐 어떤 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 불편해지고 일단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일단 아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 잘 허물이 없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런 것들
1: 네.
0: 한번 뭐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사주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0: 예, 예.
1: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0: 그렇죠.
1: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동양철학가로 주역 필사를 출간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조금 더워져서 연휴 기간은 내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경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구름대가 빠져나가고 약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비 그친 곳이 많고요. 남부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려도 5mm 정도 오겠고 동풍 영향을 받는 지역은 예외적입니다. 경북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5에서 20mm,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적잖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대전 18도 등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6도로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한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기온이 올라서 서울 26도 등 17에서 27도, 아침 기온 서울 15도를 포함해서 12도에서 17도로 일교차도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내일은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 높겠고 오늘까지는 중부와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8%대 급등하며 7,810선 돌파했고 코스닥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06.64포인트 상승한 7,815.59에 코스닥은 49.9포인트 오른 1,105.97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속에 코스피 시장 종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2조 8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기관은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8%와 11%대 급등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기 신고가 경신하는 등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한울 바이오파마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 전선 및 전력설비주, 건설과 항공주, 2차전지주와 증권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마키나락스 이틀 연속 상한가를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 스페이스X 관련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재정경제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52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관리사가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계란 크기 표시가 기존의 왕, 특, 대, 중, 소에서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로 개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상품권 사채 영업이 이뤄진 네이버 카페 세 곳에 대해 폐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KBS 보도 이후 네이버 측에 모두 3개의 연관된 네이버 카페에 대한 폐쇄 협조 공문을 보냈고 나머지 카페들에 대한 폐쇄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상품권 사채 영업이 이뤄지는 네이버 카페 입점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판매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많게는 2000%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을 이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련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와 관련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논쟁은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갈등이 심해진 것을 국민들이 목격한 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코스피 지수 8000을 터치한 이후부터 조정을 받던 국내 증시가 오늘 오전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밤 극적 합의를 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시장을 흔들던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도 진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5.1%가 넘어서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4.6%에 육박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을 일시적으로 봐야 할지 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은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급등했다고요?
2: 네. 오늘 코스피가요? 무려 8.4% 급등을 해서 7,815, 7,200선대 초반에 시작한 지수가 7,800선 초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오늘 6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1: 네. 하루에. 대단하네요.
2: 예.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7%. 물론 장중에 5%대 계속 유지하다 막판에 조금 코스피가 갑자기 상승폭이 확 커지니까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좀 상승폭이 줄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4.7%나 올라서 1100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고 기관이 뭐 대부분 다 사면서 특히 오늘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 뭐 보통 ETF 자금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금융투자가 거의 기관 순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오늘 ETF의 힘이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뭐 외국인 말씀 좀 더 드리면 외국인이 네. 오늘 2,400억대로 순매도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은 거거든요.
1: 그러네요.
2: 요즘 뭐 거의 2조 아니면 3조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팔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 규모도 확 줄고 또 계속 팔던 반도체 중에서 어떤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거 뭔가 이게 또 변화의 조짐이냐 이 부분 막 오늘 하루만 가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은 이렇게 장이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거는 그동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재료였던 이 3종 세트 한마디로 유가 금리 또 삼성전자 파업
1: 네.
2: 이 3종 세트가 적어도 오늘만큼 다 해소가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뭐 유가나 금리가 오늘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일도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네. 오늘은 이렇게 모두 어떤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 점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사이드카 이게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1: 네.
2: 어쨌든 정말 시장이 뜨거웠었고 오랐던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오늘 나왔는데요.
1: 네.
2: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뭐 엔비디아의 주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니까 역시 반도체 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고
1: 네.
2: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체 적으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5% 올라서 299,500원. 30만 원으로 프리마켓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다 가서 마감이 됐고요. 닉스도 하이닉스도 11.1% 올라서 194만 원에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성과급 노조의 성과급 요구 때문에 주가가 뭐 굉장히 급락을 했었던 현대차도 오늘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1: 와.
2: 66만 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사실은 별로 떨어진 섹터가 없었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자동차, 로봇, 증권, 전력 설비, 뭐 조선, 원전, 웬만한 주도 섹터들은 다 올랐고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4% 넘게 올랐던 이유는 역시 바이오, 로봇, 2차전지, 즉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주요 이 섹터들이 다 올랐던 게
1: 네.
2: 코스닥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던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는데 관련해서 코스피의 상단을 1만 이상으로 전망하는 그런 리서치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2: 이달 초였나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차증권이 이거는 그러니까 목표치로 잡은 건 아니고
1: 네.
2: 잘 되면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가면 12,000 갈 거야라고 한번 해서 화제가 돼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 예.
2: 오늘 노무라증권이 강세장 시나리오에서가 아니라 목표치로 만에서 11,000을 아예 이렇게 제시한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게 언뜻 기사만 놓고 보면 노무라증권이 오늘 우리 뭐 삼성전자 파업 해결되니까 바로 리포트를 냈나 보다 싶은데
1: 네.
2: 사실 이 리포트는 어제 나온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 분위기가 쌓였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아마 이 기사를 리포트를 보고도 우리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오늘 뭐 여기저기서 쓰면서 좀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7,500, 8,000였던 거를 만에서 11,000을 올렸으니까 한 3,00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30% 이상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 좀 봐야 되겠고.
1: 예.
2: 이 뭐 이유는 뭐 역시 이제 반도체 한국은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거였고, 노무라는 참고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59만 원, SK하이닉스를 400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목표가 상향 릴레이를 좀 다시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2: 오늘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리아라고 그러죠. 외국인 네. 복귀 계좌. 여기가 이제 24만 계좌나 됐고 총 잔고도 이제 2조 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새 조용한 듯하면서도 꽤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2: 이제 이들 종목, 이들의 복귀한 이제 서학개미들이 국내 복귀해서 산 종목들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현대차, 그다음에 코덱스 200 요 순이었습니다. 네. 다 시총 대형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돌아온 이 서학개미들의 또 관심의 또 대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1: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한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그렇죠. 관련해서 또 여러 후폭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2: 예, 바로 사실은 시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주단체 한 곳이 오늘 이번 합의안, 잠정 합의안이죠. 아직은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좀 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성과급 배분 합의안 자체가
1: 네.
2: 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좀 논리를 폈고요.
1: 네.
2: 세금을 떼기 전에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에 앞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합의안에 만약에 이 합의안을 삼성전자 이사들이 찬성을 하면
1: 네.
2: 상법상 이사 충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언급을 좀 내놨고요. 그런데
1: 네.
2: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이렇게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주목이 좀 더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대통령 얘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가운데 투자자는 기업과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그래서 이익도 나눌 수 있는 권한, 자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업 경영의 결과물인 영업이익을 배분한 받는 것은 투자자인 주주의 권리이긴 한데 그런 걸 하지 않는 노동자가 제도적으로 이 성과급을 보장을 받는 부분은 투자자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단체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번 이 대통령 언급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 삼성전자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배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1: 네.
2: 또 이 좀 전에 말씀한 후폭풍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이번 삼성협상 결과가 결국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뭐 현대중업 같은 조선업체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IT 업체 이런 데서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성과급을 배분해 달라라고 요구를 현재 하고 있고 이게 더 다른 회사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1: 네.
2: 마찬가지 요구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단초를 제공한 게 작년 9월에서 SK하이닉스 노사가 이 성과급을 영업이익에서 분배하는 걸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확정을 했던 거잖아요.
1: 네.
2: 결국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의 시작점은 결국 작년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앞서 이제 법적 분쟁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다른 주주단체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이 시장의 새로운 또 노이즈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이번 달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2: 아, 예. 정말 뜨겁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가까이 증가해서 52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1: 네.
2: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1: 아, 역대 최고치군요. 예.
2: 좀 한번 찾아보니까요. 종전 최고치가 2022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386억 달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최고치 대비해서 73%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1: 예.
2: 엄청나죠. 역시 뭐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02%가 급증을 해서 220억 달러. 지난 4월 달에 제가 150% 증가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1: 네.
2: 그거보다도 더 증가율이 더 올라갔고.
1: 이게 더 올라가네요.
2: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전체 수출 차지하는 비중도 42% 가까이 가까이 돼서 역시 1년 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뭐 이것도 역시 뭐 엄청나게 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두 번째 품목이죠. 승용차는 두 달 연속 감소세고요. 수입도 29%가 늘었는데 역시 원유 수입 단가가 높아지고 환율도 올라간 점 이런 점 때문에 네. 나가는 돈도 좀 많이 늘어났다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수출이 좋다 보니까 현재 20일까지만 해도 무역 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를 좀 넘고 있어서요. 와. 5월 달에도 경상수지 흑자 네. 규모는 역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월간 기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혹시 SNS를 보다가 지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뉴스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포모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한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샀다더라,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원래는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믿게 되고 결국 이미 가격이 한껏 오른 시점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시장에서는 포모를 경계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보거나 SNS 수익글에 과몰입하는 습관은 포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살피고 나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포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포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을 했지만 최근 미국 국채금리 발작으로 이어진 국내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 하락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닷컴버블 시기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자산군 별로는 어떠한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증시는 좀 좋지만 최근 국내외 증시의 조정 사유로 가장 크게 꼽혔던 게 금리였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요즘 금리가 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만큼 오른 겁니까?
2: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 아.
2: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7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터지기 전에
1: 네.
2: 그때 이제 2007년 12월에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30년짜리 만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찍어서 예를 들어서 2056년 정도 돼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아주 긴 채권의 그 발행 금리를 놓고서 이제 경매를 붙이거든요.
1: 네.
2: 경매를 붙이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리를 부른데 아마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2: 미국 네. 재무부 입장에서야 앞으로 30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낮은 금리 주는 데 주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뭐 JP모건을 준다든가 골드만삭스를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데
1: 네.
2: 그때 낙찰됐던 금리가 이제 마지막 금리가 5.1이었던 건데
1: 아.
2: 이 기록이 이제 지난주에 깨진 거죠.
1: 네.
2: 그래서 지금 5.13.
1: 이게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도 5.13입니다.
2: 그 전에 5.16이었고요.
1: 아.
2: 그 정도의 높은 금리가 나오니까
1: 예.
2: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비싸긴 한데
1: 네.
2: 우리도

0: 한국은 워낙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다고 볼수 있지만 미국은 확실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쉴러 교수라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이제 붕괴되기 직전이었던 2000년 3월에 그 비성적 과열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인터넷 버블은 곧 붕괴된다.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죠. 이제 이분이 만든 PE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주가 수익 배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39.6배.
1: 그러니까 미국의 주시장은 이익 대비 39.6배를 받고 있다.
0: 예, 근데 그 이전 직전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2000년이었고 그때가 이제 43배.
1: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파란색 선으로 한 게 그 KSN 쉴러 P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거의 한 100년 된 그림인데 엄청 높게 나오네요.
0: 이제 이때랑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로버트 쉴러 교수님께서 PER 40배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인터넷 붐이 그렇게 강하다지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레벨에 지금 도달을 딱 하니까.
1: 아, 그게 닷컴 버블 때였나 보죠?
0: 그렇죠. 그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 경고했을 때 레벨까지 딱 오니까.
1: 예.
0: 그럼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닮았냐 다르냐를 갖고 막 엄청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 다르다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보다 금리가 낮아요.
1: 그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였나요?
0: 6.5였어요.
1: 아, 엄청 높았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4%였으니까 2%나 낮은데 아니 아무리 뭐 PR이 높아도 금리가 낮고 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버블을 걱정합니까? 이렇게 다들 우리가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들을 반박했던 거죠. 마이클 버리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비관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곧 증시 붕괴된다고 막 경고한 사람들에게 제일 저희들 이제 낙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가 낮아요. 했는데 이제 지난주 낙찰금리가 5.1까지 딱 올라가니까 어머 이게 그때랑 금리 차이가 이제 1.5% 1.4%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뭐 이제 삼성전자 그 파업 종료된 것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했으니까 다행히 지금 이제 우리가 숨을 돌렸지만 지난 주말에는 정말 무서웠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 뒤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습니다.
1: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 중인데 방송 들으시다가 홍충익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최근 증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9730이고 단문으로는 50원, 장문으로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 받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도 환영하고요. 방송 중간중간마다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나가면은요. 근데 또 30년 금리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볼 때는 뭐 10년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10년물 금리도 그럼 뭐 비슷한 추세입니까?
0: 예, 요새 4.6까지 가서.
1: 아,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4.6까지 간 거예요?
0: 4.6은 그래도 2007년 뭐 그런 레벨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직은 낮은 편인데 이제 30년짜리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막 오르니까 10년물 국고 금리가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제일 장기채가 너무너무 가격이 이제 폭락 중인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작년에 한 3% 발행했던 채권이 있는데 이번에 5%의 새로 채권을 찍었다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3% 채권 누가 사겠어요?
1: 안 살 것 같은데.
0: 안 살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을 막 20% 이렇게 깎아줘야만 사지 않겠습니까?
1: 아,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도 깎아야 되는군요.
0: 그렇죠. 경과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바로 나온 건 지표물. 근데 이제 지표가 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거래도 잘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 29년 채권이 된 거니까.
1: 물린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0: 그러니까 표현이 좀 세긴 한데 이제 그렇게 손실을 크게 본 투자자들이 야, 30년 채권에서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10년짜리 채권은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10년도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뒤에는 또 5년. 최근에 이제 단기채 금리들까지 막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0: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이랑 일본이 던지고 있습니다.
1: 아, 수급적으로?
0: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100%가 넘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바이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국의 GDP

0: 되니까 그럼 결국 들어온 세금 수입의 10%는 오로지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1: 그러네요.
0: 원금은 그냥커녕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게 지금 딱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 빚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건데
1: 네.
0: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만 더 띄워주시면
1: 네.
0: 미국의 이제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그림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1: 네.
0: 예,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가 이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벌어들인 GDP가 30조 달러다 그러면 그 30조 네. 달러에 대해서 한 20% 가까운 그러니까 한 7조나 6조 달러 정도 되는 재정 적자를 쓴 거예요.
1: 아, 재정을 더 많이 너무 많이 썼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신
0: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쓴 다음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재빨리 재정을 흑자로 돌려야
1: 예.
0: 이자를 갚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GDP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는 적자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1: 아.
0: 미국이 과연 이 빚을 지탱 가능하냐
1: 네.
0: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 거죠. 그래서
1: 네.
0: 중국이 한때는 미국 국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중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1: 예.
0: 그걸 이제 막 팔기 시작하고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일본이 또 외환시장 개입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팔아야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1: 네.
0: 달러 사자가 많아서 환율이 160엔, 170엔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1: 네.
0: 정부가 그냥 현금 달러를 현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 좀 받아보려고 전부 미국 국채로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걸 외환시장 개입을 한 거죠.
1: 네.
0: 그런 이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세계에서 뭐 경제권으로 보면 2등과 4등을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 국채를 막 지금 신나게 파니까
1: 네.
0: 시장에서의 수급이 완전히 그냥 꼬여버렸죠.
1: 네.
0: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뭐 어젯밤에는 이란하고 이제 평화협정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110달러까지 올라갈 정도로
1: 예.
0: 너무나 높은 인플레가 나고 오늘도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전월 대비 상승률 나온 거 보셨죠?
1: 아, 아니요. 전 안 봤는데요.
0: 예, 그런 뉴스들이 오늘 우리도 나왔거든요.
1: 아, 오늘 우리나라도 지표가 나왔는데 예. 생산자 기준 물가 상승률이
0: 그렇습니다.
1: IMF 이후에 가장
0: 예.
1: 높았습니까?
0: 예, 98년 이후에 가장 높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무서운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고유가 충격들
1: 네.
0: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까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환율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있어서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늘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1,6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면 다른
1: 예.
0: 나라는 유류세가 없는 나라는 이게 그냥 3배씩 2배씩 움직이는.
1: 아, 그럼 지금 다른 나라는 유가가 그러니까 소비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0: 그렇죠. 이렇게 되니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케빈 워시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6월 16일 날 첫 번째 의사봉을 들고 이제
1: 네.
0: 금리 결정회의를 하시겠지만
1: 네.
0: 그때 첫 번째 의사 결정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 네.
0: 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채권 사기는 좀 다들 싫고
1: 네.
0: 금리는 되게 매력적인데
1: 네.
0: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사자 이러면서 매수세도 실종.
1: 네.
0: 아,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아까 이제 그 26년 전 차트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님께서 그때 보여줬던 그 레벨 숫자의 PR이 올라와 있는데 금리도 올라가면 자 그럼 너네 낙관론자는 어떤 근거를 대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주장할 거야?
1: 네.
0: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1: 아,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올라가는 부분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 수요가 약하다는 건데.
0: 그렇죠.
1: 매도가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좀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0: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1: 아.
0: 그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그 반도체 경기가 좋고
1: 네.
0: 제품 사이클이 너무너무 좋고 구성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
1: 예.
0: 전방 수요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들이 잘 나오는 이유가
1: 예.
0: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은 그전에도 잘 만들었는데
1: 네.
0: 갑자기 제품 가격이 오른 탓이잖아요.
1: 예.
0: 제품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1: 네. 수요가 세서.
0: 그러면 수요를 폭발한 주범이 어디냐 하고 봤더니 대규모 언어 모델.
1: 네.
0: 우리 AI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추론이라고 그러면서
1: 네.
0: DRAM이랑 NAND 플래시 메모리까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생겼고 더군다나
1: 예.
0: 한국이나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고가의 메모리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1: 예.
0: 저가 메모리 생산들을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해 버리니까 제품 가격이 작년보다 우리나라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제품 가격이 6배도 빠르니까
1: 네.

0: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이 50조가 넘네, 100억조가 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1: 예.
0: 자, 근데 그걸 돈을 누군가가 앞에서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 건데,
1: 예.
0: 그 지출을 해주는 기업들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
1: 네.
0: 그러니까 AI 쪽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네 회사거든요.
1: 네, 빅테크, 메가테크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메타,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회사. 예당은 이제 보통은 오라클까지 해서 다섯 개 회사인데,
1: 네.
0: 이 회사들이 이제 1년에 지금 얼마를 쓰고 있냐면, 7천억 불, 우리 돈 1000조를 여기다 쓰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1000조에서 우리 삼성전자 이익이 200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자기 돈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1: 아, 그렇게 이제 그 회사들도 돈을 자기 돈이 떨어지면 좀 빌려야 되는 상태가
0: 바로 이번에
1: 되는군요.
0: 구글이 유럽에 가서 100년짜리 채권 발행했다.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1: 아니요. 전 처음 듣습니다.
0: 만기 100년짜리를
1: 만기 100년짜리 채권도 있어요?
0: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발행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유럽 갔고 이번에는 일본 가서 발행했어요. 또. 엔화 채권 발행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계속적으로 AI 투자를 해야 되고 인공지능 특히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1: 네.
0: 그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 돈들이 지금 부족해지니까 전부 이제 채권을 짓고 있는 중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1: 네.
0: 과연 올해보다 내년 투자가 늘 것인가. 만약 금리가 여기서 그냥 진정되고 다시 4%대로 내려가면
1: 네.
0: 걱정 없죠. 계속 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리가 아까 우리 최상욱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5.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5가 되고 6%가 된다 그러면
1: 네.
0: 이 채권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하는지를 못하는데 이 경쟁에서 내가 지금 스톱하는 순간 투자를 중지하는 순간 다른 자가 나를 딛고 올라가서 1등이 되는 건 그 꼴은 못 보잖아요.
1: 예.
0: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발행하겠죠.
1: 아.
0: 예, 그게 바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왔네요. 두 주 뒤에 6월 12일 날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1: 네.
0: 바로 XAI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다섯 개 회사에 이제 도전장을 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앨런 머스크의 XAI라는 회사인데요.
1: 네.
0: 이 XAI라는 회사가 원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드니까 올해 초에 스페이스X랑 합병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1: 네. 와, 네.
0: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 증자할 자,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하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돈 300조에서 400조 정도를 증자하고 있고, 그걸 이미 지금 주문을 막 놓고 있어요.
1: 그것도 그러면은 그 아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AI 그렇죠. 데이터센터 용으로 쓸 자금으로 볼 수 있죠.
0: 예, 그리고
1: 겁니까?
0: 또 심지어 스페이스X는 돈이 지금 이제 넘치니까
1: 예.
0: 이걸 엔트로피 이라는 세계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는 클로드 AI 들어보셨죠?
1: 네, 저는 클로드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스페이스X에게 빚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네.
0: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 설비들을.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XAI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면 이제 그 경쟁에서 밀린 기업들 또는 그 경쟁 속에서 나도 잘해야 되는데 하는 기업들이 이제 두 번째가 나타났죠. 바로 오픈 AI가 9월 상장합니다.
1: 아.
0: 이번에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해서
1: 예.
0: 상장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1: 예.
0: 이제 그러고 나면 엔트로픽이 연말에 또 들어오겠죠.
1: 아, 이런 다 식으로 돈 필요해서 상장한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신
0: 돈이 없죠.
1: 건가?
0: 아니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네.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예. 돈을 가지고
1: 또 치고
0: 아까 제가 얘기한
1: 거니까요.
0: 것처럼 치고 나가는 걸 그 꼴을 또 볼 수는 없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 연쇄적인 이런 순환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 아, 그럼 이들 기업의 연속적인 상장은 일종의 그 자본 조달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자본 조달이라는 것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장선에서 보고 계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주식 시장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겠죠.
1: 예.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조 달러에 들어온다. 그러면 대략 미국 시가 총액 기준으로 해서 5등에서 6등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1: 네.
0: 넷플릭스보다 커요. 아무튼. 그런 주식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주식 발행을 몇백조를 해버리고 다음에 엔트로픽이 지금 장외에서 8,200억 불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이 회사도 시장에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또 한 1.5조 달러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또 한 2,200조 그리고 거기서 또 증자 한 10% 하면 또 200조, 300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쌓이는 거죠.
1: 네.
0: 주식 공급 물량이 끝도 없이 쌓이게 되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게 무서운 게
1: 네.
0: 그냥 단순히 금리 올라서 회사 주가 빠져요. 이게 아니고
1: 예.
0: 이 회사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1: 네.
0: 아니 메타가 포기하겠어요. 구글이 포기하겠어요. 아마존이 포기하겠어요. 이 회사들은 지금 이 레이스에서
1: 네.
0: 아니, 돈을 딱 내려놓고 아 저는 이제 안 하겠어요 하는 순간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해임당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게임 속에서 결국은

0: 주식 공급 물량이 폭발하는, 그리고 수급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저희들이 다들 무서워하는 이유가 네. 단지 금리가 올라서 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뭐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 네.
0: 너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2000년이 그랬거든요.
1: 네.
0: 그때가 이제
1: 그 공급은 주식 공급을 말씀하신
0: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네. 그때는 뭐 pet.com부터 시작해서 야후, 넷스케이프 등등 우리가 이제 지금 이름 속에 전설 속에 이름으로 들리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몇백 개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조달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거대로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1: 네.
0: 자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상장하게 될 거고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건 내가 보유하던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 회사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 오게 되면
1: 네.
0: 시장이 버틸 수 있겠냐.
1: 아.
0: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1: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메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0: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1: 아.
0: 아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표된 실적까지는 맞는 이야기.
1: 네.
0: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른 게 당장 이번에 이제 빅테크의 자본 지출 경쟁에 가장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1: 아니요.
0: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 아.
0: 작년에 올해 계획은 한 1000억 불 정도 쓰겠어요.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 벌써 나오는 게 한 2000억 불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네. 왜 써요? 하고 이제 인도계 출신의 그 CEO한테 물으면 네. 아,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동일한 우리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비용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1: 네.
0: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지경에 도달한 거죠. 이만큼 다들 우리는 반도체가 수출 잘 되고 마진이 좋아서 너무 좋지만
1: 네.
0: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죠.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누군가가 아, 나 못하겠어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약한 꼴을 보이지 못하고 더욱더 투자금을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하면서 계속 지금 올해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1: 네.
0: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그 저희들이 회사가 제일 어려워지는 신호를 이제 뭘로 보냐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돈이 있어야 자기 주식을 시장에 가서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1: 근데 예.
0: 이제 그거가 거의 지금 다 중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저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0337님이 평소에 홍 대표님 분석이랑 조언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을 빨아들이고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그런 주식시장의 자금도 소멸시키고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등 소비시장 위축으로 금리가 좀 더 간다고 하면은 주가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분 질문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과연 버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0: 올해는 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1: 네, 아까 말씀하신 경로에서는 그러니까 메가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경로에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0: 내년이 걱정인 거죠. 이렇게
1: 아.
0: 되면 이제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피까지 이제 올해 정말 다 들어온다면
1: 네.
0: 한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으로 보는데
1: 네.
0: 미국 GDP가 30조 달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GDP의 한 20% 정도에 달하는 주식 공급이나 시가총액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니까
1: 네.
0: 그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좋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들어와서 또 투자할 테니까.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들이 올리는 이 제품 가격의 상승 그리고 주식시장의 수급이 악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1: 네.
0: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엔트로피까지 해서 총 한 8개의 기업이 지금 이름이 나왔잖아요.
1: 예.
0: 이 8개의 기업 중에서 어디 한 군데가 저희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구조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까지
1: 얘기했던
0: 그렇죠. 수요가 아. 확 위축될 수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대표적인 이제 하우스가 미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데가
1: 아.
0: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거기 이제 윌슨 최고 전략가가
1: 네.
0: 그 내놓은 시나리오에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건 사실 그분 이야기를 그냥 옮긴 거고요.
1: 아.
0: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 중에 어디 하나가 먼저 손을 드는 데가 나온다면
1: 네.
0: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붐들은 끝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비관론으로 좀 그런 경향에 전략을 내놓으시는 분입니다.
1: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또 케빈 워시 연준 네. 의장에 대한 얘기도 약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신규 연준 의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더 내리거나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아,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업보가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1: 무슨 업보가 있는데요?
0: 예, 바로 네. 파월 전 의장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이건데요.
1: 예.
0: 그래서 저희들이 다 6월 16일을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들 이제 많이들 보는 이유가 이건데.
1: 아, 관전 포인트가 뭐 두 어떤 건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0: 고주에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연준 그 금리 결정 회의입니다. 케빈 오시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네. 자리인데 이제 연준에 7명의 연준 이사가 존재합니다.
1: 네.
0: 연준 이사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케빈 오시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3명입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나머지 4분이 파월 의장님하고 친하거나 또는 파월 의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성향의 분들이 4분입니다.
1: 네, 3대 4로 밀리는 거네요.
0: 예, 그리고 네. 굴스비를 비롯한 지역 연원 의장들은 다 금리 인상하자고 좀 전번에 반란표 던지신 분들이 그 3분이나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지난 그 4월 연준 회의 때는 3명의 반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1: 네.
0: 그 전임 연준 의장의 리더십을 제치고
1: 네.
0: 신임 연준 의장으로서 당신은 좀 조용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제 주도권을 딱 잡아야 되는데
1: 예.
0: 그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새로 이제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고참들이고
1: 네.
0: 그리고 전직이에요 다. 그러면 일단 떨리잖아요. 과연 이분이 더군다나 지표도 이번에 뭐 금리 인하라든가 동결을 요구하기에는
1: 네.
0: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폭등하고 있는데
1: 예.
0: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아 AI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거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요. 이분이 이제 신조잖아요.
1: 네.
0: 그걸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은 쉽지 않을 걸 이렇게 평가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다.
1: 아, 아직 그러니까 신임 연준 의장의 정확한 어떤 입장이나 스탠스를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상황이군요.
0: 그렇죠. 이제 그 청문회에서는
1: 예.
0: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게 그때도 그 청문회도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그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 한 분이
1: 네.
0: 반대 의견이었다 찬성으로 도는 바람에 간신히 통과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서 첫 번째 임기에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이제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기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
1: 네.
0: 그리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건 열어봐야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1: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라면은 하반기에 이런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꾸며가야 돼요?
0: 아우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1: 예.
0: 특정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뭐 계속 가지고 있는
1: 일단 생각이죠.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0: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좋지만
1: 네.
0: 전방 산업이 미국 빅테크다.
1: 네. 근데 지금 미국 빅테크도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먼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나타나는 거니까
1: 예.
0: 항상 보초병을 좀 보내놔야 된다.
1: 아.
0: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1: 네.
0: 우리 전부 다 한국 증시에 투자해 놓고서 밤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초병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1: 아 근데 보초병을 죄송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0: 미국으로 보내야죠.
1: 아, 미국으로요?
0: 왜냐하면 요새 환율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1: 예.
0: 환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증시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보초병을 보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초병은 아까 그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국 국채 30년짜리 금리가 5% 지난 한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 절대 금리 레벨이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1: 아, 순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를 좀 많이 받으시니까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예. 30년 만기로 5% 이자를 달러 이자로 받는 거예요.
1: 아, 30년을 계속.
0: 그렇죠. 예. 지금 사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네.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초병을 보낼 때 미국 달러 쪽에 좀 주식에도 좀 많이 보내지만 채권 쪽에도 좀 보내는 그런 식의 저는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저희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 예.
0: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 좋고 우리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저렇게 움직이는 일도 있고 빅테크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약간

0: 분산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네.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떤 이런 분산 전략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그렇죠.
1: 지금 국내 증시가 또 너무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 비중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자산 배분 비중이 됐든 아니면 자산의 성격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좀 추천하십니까?
0: 국민연금 따라하는 게 제일 저는 마음 편한데 국민연금 네.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한 25% 정도를 채권에 네. 놓고 있죠.
1: 채권에.
0: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국내 채권도 한 15% 정도 그리고 해외 채권,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7, 8% 정도를 배분하면서 네. 만일에 혹시 모르는 시장의 위험이 올 때 그걸 가지고서 또 저가 매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네. 자산 배분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5% 채권이면 나머지는 뭔데요?
0: 주식이랑 부동산이죠. 국민연금은 특히 주식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도 많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전체 자산의 62% 정도가 주식이고요.
1: 예.
0: 나머지 또 한 10% 정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도 위험 자산이니까요.
1: 그렇군요. 주식은 한국이랑 미국을 또 비중을 나눠야 됩니까?
0: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35% 정도가 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다고요.
1: 네.
0: 우리가 모두 다 국민연금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
1: 네.
0: 우리 국민의 노후 걱정 또는 국민연금 고갈 걱정들은 요새 많이 쑥 들어갔잖아요.
1: 그게 네.
0: 연금이 그렇게 적절하게 글로벌 자산에 잘 분산함으로써
1: 네.
0: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보수적인 시나리오 제가 보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전망이나 말씀하신 사건이 전체적으로 소위 지금 장밋빛 전망들만 가득한 속에서 좀 우울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거가 현실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뭐 어떤 이벤트나 트리거는 뭐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0: 두 가지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1: 네.
0: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보는 건 아까 채권 이야기 잠깐 했으니까
1: 네.
0: 채권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유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 야.
0: 지금처럼 그 어젯밤에 잠깐 이제 100달러 밑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1: 예.
0: 국제 유가가 100달러 어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1: 네.
0: 사람들 사이에 물가는 어차피 오르게 돼 있어
1: 네.
0: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미국의 슈퍼 사진을 보면서 제일 놀란 게 휴지 없어지는 거 보고 제일 놀라지 않으셨어요?
1: 네.
0: 그런 것처럼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재기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글로벌하게 전쟁 터진 지 한 3개월 지났지만 사재기의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1: 네.
0: 고유가 환경이 계속된다면 사재기가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1: 네.
0: 유가를 제일 열심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젯밤 미국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가 100달러 밑에 내려간 게 오늘 우리 랠리의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었다.
1: 예.
0: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에서 구리값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전방 수요 산업이 데이터센터, 가전제품, 스마트폰, PC, 고속철도, 전기차 등등 아니겠습니까?
1: 네.
0: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 전부 요새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또 재료가 하나 더 있는 게 구리죠. 그죠? 우리 사실 컴퓨터나 이 모든 제품들 뜯어보면 아니 다 구리 덩어리라는 걸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리 값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원유는 공급자들이 중동에 한정돼 있어서 이 공급자 문제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데
1: 네.
0: 구리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칠레, 중국 등등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게 잘 돼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1: 네.
0: 구리값의 움직임은 결국 뭐에 의해서 연동되냐 하면 전방산업,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데이터센터,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방 수요 산업의 경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구리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잘 오르고 있는 환경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품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한 30년 지속되고 있는데요.
1: 그럼 구리값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구리값이 빠지면
0: 조심해야죠.
1: 그거를 좀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군요.
0: 예, 우리나라의 약간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열심히 보는 지표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가격 지수랑 구리값을 비교해보면 거의 구리값이 한 두세 달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요즘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값은 좀 어떤지.
0: 역사상 최고치를 치고 급등했다가
1: 예.
0: 지난주에 좀 조정받고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1: 예.
0: 오늘 우리.
1: 아니, 완전 반도체 주식이네요. 예. 그게 그런 느낌이군요.
0: 그게 이제 네. 좀 빨리 움직이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0: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유가가 빠지면서 구리가 오른다 이거 최고 좋은 거.
1: 유가 빠지고 구리 오르는 게 최고 좋은 상황.
0: 이건 최고죠. 예. 금리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보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1: 네,
0: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단위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거나 하면 공채 사이트들이 요새 워낙 많으니까
1: 예.
0: 거기서 이제 구리값의 동향을 보는데 이게 조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탄력이 약하네 그러면 드디어 약간 시장에서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왔구나.
1: 네.
0: 그렇게 조정을 분위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리값이 지난주 조정은 받았는데 그렇게 급락한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큰 호재에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이 또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1: 원래는 환율이 좀 그런 부분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환율은 요즘은 어떤
0: 완전히
1: 겁니까?
0: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아, 우리나라 환율을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더 이런 현상이 강해졌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경제정책들을 많이 쓰는 정부인데 그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게 한 250% 정도. 그러니까 한 해 GDP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는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1: 네.
0: 그 식료품 관련돼서 세금을 깎아주는 소비세를 깎아주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일본 네. 경제가 되게 좋잖아요 지금. 네. 사실 관광객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뭐 급등 중이고 니케이 지수는 6만 엔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거기는 네. 재정 지출에 대한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1: 네.
0: 계속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 투자되어 있던 특히 채권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엔화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면서 엔 약세가 출현하니까
1: 네.
0: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중국 위엔 아니면 일본 엔이 제일 중요한 통화인데 이제 위엔화는 언젠가부터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진 게
1: 네.
0: 정부가 사실상의 고정환율 제도로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긴 시장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결국 일본 엔이 중요한데 일본 엔화의 가치가 저렇게 약한데 한국원은 괜찮냐. 더 나가서 미국 금리 네. 저렇게 높으면 미국 똑같은 채권 살 거면 미국 채권 사지. 왜 금리가 낮은 한국 채권을 사냐. 이제 이런 수요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새는 일본 엔의 흐름에 한국 환율이 거의 한 7, 8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알고 싶으면
1: 네.
0: 일본을 봐야 되는 경제 상황이 출현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 보초병 역할들을 환율이 했는데
1: 네.
0: 요즘은 미국 채권이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요즘 같은 그런 증시 화랑기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또 어려우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문제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최상욱의 경제쇼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가 시작이 되는데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거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나 그 가정이 너무나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고 할 때 가여워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고 가엾어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형태가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단어들을 모두 표준어로 쓰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들도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 밑에 비읍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 밑에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것을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형태를 보면 비읍받침을

마치되고 비읍 시옷받침을 쓰는 가엽다는 가엽서, 가엽순이, 가엽고 등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나 부모 잃은 가엽순 아이나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서울 등 중북부 일부 지역은 비가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은 아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영동은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또다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1도에 머물렀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 서귀포와 경남 의령으로 25도였지만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7도 정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강릉 19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보다 5도 안팎 높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4도, 전주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태국을 거쳐 내일 귀국합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제3국을 경유해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하고 이들을 20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에 수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강남경찰서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에 대해서 불매와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배달 거부 행동을 즉각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는 한편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샤넬백 증언 등 감면 규정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식당에서 김 감독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달장애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원훈련을 하던 예비군 대원이 심정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당국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예비전력의 정예화라는 목표 아래 그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사고 발생 부대가 시범 도입된 완전 예비군 대대였으나 당시 현장에 의료 인력은 물론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응급 장비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하면서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8.42% 오른 7,815.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73% 오른 1,105.97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50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0.2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로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13일간의 총력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폭주 저지와 법치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원호 서울시장을 찾아서 현장 일정에 동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단식 농성장 찾아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료했습니다. 이어 두 대표는 일제히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지역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파업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의 내용과 그 의미, 앞으로 미칠 파장까지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지방선거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2부에 전문가 삼성전자 한 30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아까 하도 그 얘기를 하셔서 잠깐 삼성전자 얘기하고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피했습니다. 우리 어쨌든 뭐 많은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네, 일단은 그 극한 사태까지 안 간 건 다행이고 노사가 어느 정도 노력했다. 정부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고
1: 네.
2: 기업 차원에서만 놓고 봤을

0: 때는 뭐 일단 충돌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냈다. 이 점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서.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 노조, 저도 사실 삼성전자 노조 최근에 행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삼성전자 노조를 비난했던 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삼성전자 노조였다면 다르게 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사익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주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익 추구가 더 강하다. 보편적 공익보다. 사실 배당이라는 게 꼭 선은 아닙니다. 예, 그 돈으로 기업이 재투자를 해야 나중에 주주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데.
1: 그렇다면 주주도 배당 안 받아야지. 이거를 비난하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0: 너무 배당, 그러니까 배당이 네. 어느 정도 더 나오는 건 맞죠. 영업이익이 워낙 불어났으니까. 예, 예. 근데 배당이 1순위여야 되는가. 예, 저는 오히려 시설 재투자, 연구개발 재투자 쪽이 1순위여야 된다. 그리고 하청 협력업체 쪽에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1: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0: 그렇죠. 예. 다 같이 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 노조를 비난했던 분들조차도 그렇다. 이 점은 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왜 그 이공계 인력들이 의대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반도체를 우대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1: 자연스럽게 그냥 돼버렸어요.
0: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된 건데 네. 근데 이게 온기가 다 퍼져야 되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성과급을 많이 인상하는 길을 열어버렸고 그럼 키맞추기 들어간 거죠.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그 아마 노조원들 입장에서도 그 SK하이닉스 때문에라도 그 투쟁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선진국을 보면 노사관계가 산별 교섭을 하거든요.
1: 네.
0: 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을 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하청 노동자를 챙기지 않으면 그 노조는 지지를 노동자들한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금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조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쪽은 올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가깝게 이렇게 노동자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 비난도 많이 하시던데 근데 적어도 산별교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예, 진보 보수 입장에서도 좀 보수도 기업별 노조를 만족하고 그걸 이용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입니다.
1: 네.
0: 그걸 봤을 때는 저는 노동이든 자본이든 다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산별로 가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노동계 안에서도 하청 노조나 이런 데를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귀족 노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그 서로 잘 그 어떤 이득 이런 식으로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기영 대변님.
2: 우선적으로 사측과 노동자가 있을 때 뭐 사측과 노동자 양쪽에 대해 있어서 어떤 무게감, 균형감을 잃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은 지나치게 친 노조 쪽이다. 노동조합 쪽이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 13%만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노조의 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 대기업과 공공노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K에서 이번에 파업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죠. 사실상. 왜냐? 본인들 얘기했습니다. 하루 파업하면 1조 원씩 손해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N성과급, N% 성과급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는 거는 뉴 노멀이 된 겁니다. 그런 이게 뭐냐. 일종의 다른데도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고정값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주주를 넘어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속도, 규모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자 독식 구도인데 앞으로 투자할 여력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고 오로지 이익이 되면 우선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반도체 기업 어떤 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포션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고 이게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여러 분야로 다 확대가 되는 거죠.
1: 지금 카카오도
2: 그렇죠.
1: 예, 파업
2: 그런데 이게
1: 있습니다.
2: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서 파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담감이 없습니다. 손배수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용자성이라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섭하고

0: 파업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경영상 판단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드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하청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도 나눠 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그럼 누구든 다 파업할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 파업 다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1차 밴더가 1,700개, 2차 밴더가 2만 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지 분위기가 나빴을 때도 고정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 하청업체도 이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0: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판을 깔아줬잖아요. 노란 봉투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주식이 올랐는데 이 주식이 오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개미가 됐습니다. 개미가 됐는데 이해관계자가 이제 이거를 뚜렷이 보는 거죠. 노란 봉투법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1,400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전면 폐지에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노란 봉투법 폐지를 위해서 전면 재개정을 위해서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확실한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13일 동안의 아주 총력 유세를 이제 여야가 벌일 텐데. 자, 먼저 여야 얘기 들어볼게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가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듯 지방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4년 윤석열의 힘에 기대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민생은 팍팍해졌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았으며 지방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습니다. 퇴행 4년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절박합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 절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망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주셨던 질책을 하나하나 되새길 때마다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비록 저희들 잘못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승리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연기가 맵다고 불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주는 한 표는 결국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1: 자, 지금 여야 지도부 얘기 들어보니까 양당 원내대표죠. 얘기 들어보니까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들어선 지방정부는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요지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 견제 법치주의 수호. 자,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네. 캐치프레이즈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4: 안 괜찮죠. 당연히. 그래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하는 건데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기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중앙 이슈가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의견을 못 정하신 유권자들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투표는 썩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을 돌리려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1: 제가 보기엔 13일 동안 이거 계속 갈 것 같은데.
4: 네. 근데 네. 이거 결국에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만회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중앙 이슈는 각 정당들도 이득 볼 게 별로 없는 게 오히려 얘기할수록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히려 절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네. 의제 실종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무슨 신공항, 뭐 행정통합 이 정도 얘기밖에 없고, 저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때 당선이 됩니다만, 그 선거만 해도 학교 무상급식, 뭐 공공어린이집,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이슈들이.
1: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4: 지역의제들이 네. 분출하던 그런 선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거할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공약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근데 계속 지방선거를 거듭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서도 겪어보고 평론가로서도 겪어보는데 점점 지역의제가 실종되고 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네네. 자, 김경 대변인님은 어떻게 저 여야의 캐치프레이즈 이런 강조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건 본인들의 능력 없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뭘 했는지 강조를 하면 되는데 내세울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끊임없이 SNS에 올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올리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른바 친정부적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가 실현되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것을 예상한다.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 할 사람도 많겠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 전세, 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못 낸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 결국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0: 지금 앞서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1: 하시는 아 그래요? 예, 예, 예.
0: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 어쨌든 부동산 전문가 말이라
0: 네,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이분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본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전월세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어떻게 됐죠? 세금으로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게 되는 건데 그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금 가지고 하는 거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본인 재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판을 바꾸는 첫 번째 어떤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1: 네.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랬죠. 여덟 아홉은 잘 모른다.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을 볼 때도 당당하지 못하던 거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오만의 피력이었는데 안 좋다가 뭔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세계의 살인을 언급하면서 조작 기술을 통한 사법 살인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살인했다고 하니까 조작 기소는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오만함 그리고 자제되지 않은 어떤 권력의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1: 네. 자, 서울시장 선거로 가볼게요. 정원호, 오세훈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는데 폭행의 발단이 뭐냐? 정원호는 오세훈을 향해서 철근 누락, 서울시장이 책임은 없냐? 그 과정을 꼼꼼히 밝혀라.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4: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철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것인지? 또 애초에 빠졌던 건 어느 정도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공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공유하는 게 서울시가 그 이런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늦었는가 한 4, 5개월인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게 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다. 그게 설령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해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설계하고 다르게 이상현상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고 또 이게 정부하고 공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네.
4: 예, 이게 뭐 국가 안보나 국가상의 기밀도 아닌데 왜 이제야 알려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 도의적 비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제도라든지 규범상으로 혹시 서울시가 어긴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김경 대변인님.
0: 우선적으로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1: 아니 뭐 질문하는 사람은
0: 아니 틀렸...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질문하는 게
1: 너무 기분이 좀 그러네.
0: 아니 정은호 후보 측이 잘못했다고.
1: 아 정은호 후보 측. 전종철 말고요.
0: 그렇죠.
1: 아, 그럼 됐어.
0: 정과 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뭐냐면 은폐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은폐. 예. 뭘 은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보고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착오로 해서 그거를 빼먹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6차례.
1: 국토부 산하기관?
0: 국토부 산하기관에. 예. 그런데 뭐를 은폐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은폐 프레임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럼 안전 프레임으로 갔습니다. 안전 프레임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현장 가서 전문가와 더불어 가서 20여 차례 조사를 하고서 사후 조치를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덧대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방식이 그러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관련했어요. 전문가들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현대건설 30억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GTX-A 시범 운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운행을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른바 안전이라는 그 괴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은폐 의혹도 깨졌죠. 안전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그거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은호 후보가 이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 좀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오세훈 시장 딱 앞에 두고 나서 은폐냐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냐 얘기하라는 겁니다. 안 하시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은폐라고 했으면 수치에 대해서 그럼 국가 철도공단이 그러면 어디 겁니까? 서울시 산하입니까? 국토부 산하잖아. 국토부 산하면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에 다 보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했다 은폐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러면 방금 조금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안전을 챙기라고 한 겁니까? 선거에 개입한 겁니까?
0: 제가 볼 때는요. 선거에 개입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 역반응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정원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분 없잖아요. 서울시민 중에 몇이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명픽을 했잖아요. 일 잘한다면서요. 일 잘하는 분이 왜 이렇게 자기 표현도 못합니까? 말도 표현도 못하고 계속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하고 은폐라고 했는데 은폐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구원투수로서의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조사하라고 한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요. 근데 저희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1: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 시작했으니까 정은호 후보 더 이상 숨지 말고 GTX 이거 저 철근 누락 토론하자 이랬거든요. 네, 네.
4: 아니 자, 의혹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있으면 만약에 월권이면 안 됩니다만 권한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 건 맞는.

0: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움직임에 대해서 수세적이다.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최근 대구 경북 행보는 정말 정말 교묘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적으로는 뛰어난 행보다. 예, 그렇게 보이는 그 행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 경북
1: 최근에 울산도 갔는데.
0: 네. 예. 근데 대구 경북에 모내기 하고 예, 예. 또 다카이치 총리 데리고 또 안동 가고. 예. 예, 신공항 부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와 교묘한 그리고 되게 뛰어난 행보다 사실. 근데 적 입장에서는 싫겠죠. 근데 국민의힘도 그 지역 정치권에서 굉장히 발끈하던데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뭐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라면은 군위에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는데. 선거운동하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가서 뭐 이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통령이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응을 하면 될 일을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국민들도 이미 익숙한 게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시장 가서 논란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디 개소식 가서 논란되고 이런 적이 축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순회에서 토론회까지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이제는 관권 선거 개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 국민 뉴 노멀이 된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 다니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관권 개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갖고 맞부딪히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게 맞다고 봐요.
2: 한 말씀만 좀 첨언을
1: 예, 짤막하게. 예.
2: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통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픽이란 단어를 국민의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었죠. 정원호 구청장 명픽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후보 한준호 후보 명픽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의 박찬대 후보 명픽했잖아요. 이건 노골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1: 자, 부산 북갑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요. 채널 A 의뢰로 리서치 앤 리서치가 부산 북갑 선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후 토크 중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민주당 하정우 32.9 국민의힘 박민식 20.5 무소속 한동훈 34.6 한동훈 하정우 접전 양상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0: 국민의힘이 특히 장동혁 대표가 큰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1: 어떤 의미죠?
0: 한동훈 네. 후보가 원래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민주당하고 1대1로 붙는다 그러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도 움직여서 그 후보 지지하고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 연령적으로도 좀 50대 미만 유권자 지지를 많이 못 받는 편이었고 항상 오른쪽에 좀 갇혀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를 쫓아내버려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이미지로부터 분리시켜줘버렸어요.
1: 사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
0: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이면 절대 영남 지역에 출마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권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영남에 출마해도 되는 처지가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유니폼이 아닌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다니니까 무당층이나 중도층 심지어는 부산시장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한동훈 후보를 어느 정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큰 일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노선과는 별개로 선거 운동하는 걸 지켜보면 잘한다 생각보다. 예, 영상들을 좀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선거 운동을 잘하네.
1: 어린아이들하고 잘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네. 또 그 할머니한테 이거 찍어줘 내가 인사 올릴게 뭐 이런 것도 있고.
0: 네, 제 그죠? 개인적으로도 2010년에 그 기초의원 선거 당선될 때 당선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1: 그래요?
0: 예, 아동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과의 소통. 왜냐하면 부모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1: 서동요 전략이라고
0: 그렇죠.
1: 그러죠.
0: 네, 부모들한테 전략.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선거 캠페인도 잘 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김경 대변인.
2: 맞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 좋아하고요. 또 아이가 정치인을 좋아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이 좋아 보이는 거고요. 어른들 입장에서 정치인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아이가 있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접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부산시장

0: 선거를 조금 낙관적으로 좀 봅니다. 전제는 저희가 절실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하정 후보가 32.9%입니다.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를 합했을 때가 59.6%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이사항이 있겠죠.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이 있던 곳이고 3선이나 했던 곳이고 이 사람이 전재수 의원이 시장으로 나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인데 하정우가 가서 32.9%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언론에서 언급하는 지역 정세와 현장의 지역 정세는 좀 갭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중도 보수의 바람이 꽤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낙관하기보다는 워낙 레거시 미디어에서 굉장히 영남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 네.
0: 공식적인 선거운동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하기 때문에 보여줬던 이른바 공소시효 특검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본인이 SNS를 통해서 몇 마디 해보면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심지어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네. 시장이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 아닌가 싶습니다.
2: 부산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교통정보 한 2분 정도 늦게 하더라도 짧게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부산시장 여론조사 중앙일보 의뢰로 케이스탯 리서치 지난 17일부터 19일 부산 유권자 804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재수 42, 박형준 35, 지지후 없다 11%, 모름 무응답 9%.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는?
3: 일단 뭐 큰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지는 않는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2: 네.
3: 근데 그래도 저는 더 우세한 쪽은 전재수 후보 쪽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도 부담 있는 것이 최근에 통일교 관련 수사가 끝이 났는데
2: 네.
3: 본인은 무혐의가 됐지만 보좌진들이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한 부분 이런 것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좀 찜찜할 수 있거든요.
2: 네네.
3: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세가 전재수 후보에게 있다는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뭐 나중에 근데 현재로서 딱 드러난 건 아니니까.
2: 네.
3: 근데 그 전에 좀 시장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시장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더 넓게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네. 환경이라고 봅니다.
2: 자, 김경 대변님.
0: 저는 이게 면접조사거든요. 면접조사는 좀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좀 접하길 꺼린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2: 네.
0: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네 다섯 석을 넣기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전문가들이 합니다.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밀물 빠지듯 썰물 빠지듯 좀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예전에 같이 있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큰데 단순히 갑질을 넘어서 그분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낸 글을 보면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고가의 양복, 셔츠 그런 거 받은 거,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한테 받은 명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받았느냐 이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은 사람들이 볼 때 전재수 후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괜찮다 했는데 그게 가장 장점이었는데 괜찮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 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2: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강변북로 이산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 반대 구리 쪽도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4km씩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3km 주춤하고요.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각각 짧게 정체입니다.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는 7km 밀려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0: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중대형 버스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는 오세훈 철근 누락 의혹, 그거 이제 공방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 그다음에 뭐 해명 이런 거 들었는데,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주식 관련 어떤 이해충돌 의혹, 뭐 양다리냐 뭐 이런 그 비난도 했는데, 하정우 후보는 AI 생태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도 했고요. 자, 하정우 이해충돌 논란, 이거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3: 기업인 출신 공직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항상 민감하고 또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2: 네,
3: 근데 현재로서는 너무 이해충돌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출신이잖아요. 근데 4대강 사업 해가지고 그때 현대건설 낙찰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것까지,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설업계하고 좀 이해관계가 공유되고 있다 이 정도인 거지, 정책상으로 공유되는 것이지 그게 이해충돌인 거냐 했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이해충돌이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뾰족하게 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얘기를 잡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그 특정 기업에 좀 몰린 거 아니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2: 5,600억.
3: 네, 그래서 예, 그 과정들,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배분 방식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계에서 또 흔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는, 네, 네이버에 다니고 있는데 업스테이지 주식을 그렇게 보유하는 것이,
2: 하고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해줬다?
3: 네. 그러니까 네, 일을 해줄 수도 있죠.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베스팅 계약을 하고 이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네이버에서 승인이 났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관계자가 또 언론에 뭐 회사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이라기보다는 기업인으로서의 이해충돌, 예, 그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한동훈 후보는 이제 양다리라는, 양다리 네, 괜찮다는 거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AI 국대 그 주식 네, 문제는 업스테이지인가요? 그 회사 선정되고 그 다섯 회사 중에 하나 선정되는데 더더군다나 5,600억은 거기서 또 그 회사가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정우 후보는 그거는 과기부의 소관이지 AI 수석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 아유,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그런데요.
2: 그래요?
4: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AI 수석에서 일하는 부분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있는 것들 관련된 거, AI 관련된 것들을 정보를 받겠죠.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통령실에는요, 청와대에는 수석이 있고요. 그 밑에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들은 각 부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는 문체 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는 국토 비서관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수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4: 수석이 소위 말해서 다른 부처에 있는 얘기를 몰랐다? 그건 수석은 일을 못한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해 당사자로서 어떤 개입을 했느냐, 편의를 봐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따져봐야겠지만 AI 수석은 부에서 하는 걸 모른다? 그거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요. 이해충돌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네이버에서 일하면서 그 업스테이지에서 일을 했다. 제가 네이버 사장이면 좋을 거 없죠.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 담당자가 애플 주식 받고 애플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AI 수석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에서 진행된

0: 는 이른바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섯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업스테이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업스테이트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떨어집니다.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을 볼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질문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 선정돼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5,600억 원을 줍니다. 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다음을 인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음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특혜 과정에서 AI 수석으로서 어떤 관계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주식을 받았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1: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뭐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온 거 한 김에 그냥 더 왕창 해버릴게요. 저 울산하고 네. 경남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참을성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입니다. UBC 울산방송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 울산 유권자 1,004명 대상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김상욱 민주당 후보 37.3,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35.9.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이건 경남지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 대상 지지 후보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44.8, 국민의힘 박완수 43.5. 뭐 누가 이긴다 진다 할 것도 없이 둘 다 울산과 경남 초접전. 네. 김수민 평론가님.
2: 네.
1: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일단 요번 조사만 놓고 보면 네. 울산은 초접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1: 아, 그래요?
2: 김상욱 후보가 우세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상욱 대 김두겸만 보면 37.3 대 35.9인데 다른 후보들이 더 있어요.
1: 박맹호?
2: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예, 예. 14.7%가 나오는데 근데 김종훈 진보당 후보하고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를 하기로 했어요.
1: 아, 아직 단일화는 네. 하기로 해놓고 성사 100% 그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여론조사에 나온 거군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후보 이게 단일화가 하게 되면 결국에 한쪽으로 쏠리게 될 거기 때문에.
1: 네, 울산은 근데, 그렇고.
2: 근데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6.2%가 나오긴 했는데 네. 박맹우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근데 박맹우 후보가 설령 사퇴를 한다거나 양쪽 그쪽도 단일화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단순 합산을 해보면 그래도 사실 김상욱 후보하고 김종훈 후보를 합치면은 과반이거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김상욱 후보가 유리해졌고 단일화까지 완성이 되면 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2: 그리고 경남 쪽은 그래도 이제 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남은 이제 울산하고도 다르죠.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대구 경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접전이 또 펼쳐질 것 같고 네. 근데 경남 선거는 묘한 것이 접전인데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두 후보가 다 판단하고 있고 네. 서로 내란이 어쩌고 공소취소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죠. 아마 물밑에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그 선거운동원들이 혹은 지지자들이 깊이 뿌리 박고 그렇게 굉장히 치밀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1: 네. 김경희 대변인, 이 두 군데 울산과 네. 경남.
0: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김상욱 후보자 관련해서 성매매 뭐 해외 여행 갔는데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김종훈 후보랑
1: 네.
0: 단일화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텐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김종훈 후보가 부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하고 2년 뒤에 본인이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플러스가 될 것인가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울산 남구에 재보궐이 열립니다.
1: 네.
0: 거기 김상욱 의원이 저번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횡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가서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울산에서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의 어떤 남구 쪽에서의 이 어떤 태풍의 핵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박맹우 후보가 이제 예전부터 울산시장을 했죠.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완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

0: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쪽이 단일화가 되면 네. 이쪽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 잘하는 사람과 실제 지사를 했을 때 일한 게 없는 후보와의 싸움입니다. 박안수 후보는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김경수 후보는 본인이 지사를 했는데 두루킹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친문이라는 이미지가 여기에서 먹힐 것 같은데 먹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새가 친명으로 옮겨졌는데 김경수 후보가 굉장히 나약한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지사로서의 어떤 보여준 게 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경남 쪽에서 박완수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1: 자, 이번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몇 가지 의혹이 좀 제기됐고요. 조국 후보 있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자, 진보 보수 다 단일화 이슈는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국 김영남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앙금이 있어서 안 되지 않겠어 하는데 뭐 정치에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양쪽 다 남아있다고 보세요.
2: 김영남 후보 조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고 그러니까 양쪽이 감정이 상해서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왜 감정이 상했는가. 단일화 안 해도 되니까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희동 후보가 별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면 유희동 후보가 3위 후보다. 왜냐하면 오차범위 안에 있더라도 어떤 거는 2위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3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1, 2등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굳이 단일화해야 돼. 1, 2등이 왜 단일화를 하지?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실 그래도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겹치는 표밭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사활을 건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그 유희동 후보에게 좀 지지를 하면서 사퇴를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인데 근데 저는 효과가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 황교안 후보 워낙 극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유희동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부 김용남 후보 쪽으로 뺏긴 것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황교안 후보를 껴안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네. 사실 황교안 후보가 제일 유희동 후보한테 그나마 좋은 그 경우는 황교안 후보가 정말 마지노선 때 기습적으로 사퇴를 하는데 사퇴하면서 입으로 유희동이라는 네. 이름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의 미래를 위해 사퇴한다라고만 하고 예, 그리고 유희동 후보 쪽에서도 무슨 환영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예, 그렇게 조용하게 표가 흡수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김용남 후보나 조국 후보나 김재원 후보 쪽에서는 좀 대처하기는 어렵거든요. 막판에 기습적으로 해버리면. 근데 잘못하면 황교안 후보가 좀 이르게 사퇴를 해버리면 김재현 후보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황교안 대 김재현은 통진당 해산 문제로 구원이 있는데 네네. 그럼 김재현 또 나도 사퇴해야 되나? 예, 이렇게 되면 또 사퇴를 또 김용남 후보는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마치 눈치게임 하듯이 혹은 파도타기 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네. 지역인 것 같습니다.
1: 자, 평택을 판세 어떻게 보세요? 김기영 대변인.
0: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가 1위가 2위가 그러니까 3등이 아니라 1, 2위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국을 이기기 위해서 센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약한 후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후보로서의 어떤 김영남 후보를 냈는데요. 감정의 볼이 깊어졌죠. 조국은 본인의 어떤 강점보다는 더 민주당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어떤 명시말이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명이 감정의 골은 깊어져서 저는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전 요번 여론 요번의 선거가 어떤 선거일까 제 나름대로 규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를 일종의 심판하는 선거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에 연연해서 민주당이 그거에 분위기에 타가지고 너무 오만했거든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의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추이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절대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 평상시 여론조사에 담기지 않은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데요.
1: 네.
0: 전 유희동 후보가 지금 의도하지 않은 전략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선을 했고요. 중도 보수 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등이라고 하는 이분들끼리의 어떤 이런 싸움을 통해서 내실을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유희동 후보가 의외 1등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1: 이 질문은 약간 퀴즈 비슷한 건데 짧게 대답을 20초 이내에 해 주셔야 돼요.
2: 네.
1: 대답 15초. 자, 만약에 전북지사의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는 거하고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거하고 정청래와 장동혁 중에 누가 더 놀랄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중에 전북지사 되는 걸 놀랄까요? 네. 한동훈이 복갑되는 걸 더 놀랄까요?
2: 글쎄요. 그게 굳이 비교 둘 다 놀란다. 네. 둘 다 매우 난감해진다. 이건 분명한데. 그래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1: 그래요.
2: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 승산이 이미 좀 그러니까 이미 선거운동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좀 적응 중일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2: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그 의표를 찔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기습적인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서
1: 네.
2: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1: 자, 김경 대변인님.
0: 정청래 대표죠. 치명적으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을 이기면 됩니다. 서울 부산을 이기면 되고요.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길지 박민식 후보가 이길지 하정우 후보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정우 후보가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성격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가 쏠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1: 네.
0: 누구로 쏠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능력치를 다 존중해서라기보다는 하정우 후보를 이기는 게 패배시키는 게 이번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다. 그런 성격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1: 네. 시간 한 1분 반 남았으니까 이것도 짧게 30초씩만. 자, 오늘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 국민들 이제 석방 조치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자,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평가.
2: 네, 좀 다행이고요. 혹시 이제 대통령 언급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강경하게 나올까 이런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1: 네네.
2: 같은데 결국 석방이 된 건 다행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최근에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뭐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김경 대변님.
0: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 얘기입니다.
1: 어제 국무회의
0: 그렇죠.
1: 생중계
0: 생중계였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가 제대로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1: 네.
0: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교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1: 네.
0: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아직 강원 영동과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지금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또다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4도, 전주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강릉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내일은 경상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낮에는 조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파업 직전에 반도체 부문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올해는 적용을 유예해 내년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8,000포인트에 다다른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7,8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후보들과 첫 일정을 함께하며 13일간의 총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체포된 우리 국민 2명을 이스라엘이 석방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체포는 유감이지만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일단 보류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가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도 공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삼성전자가 우려했던 총파업을 피했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파업을 볼모로 노조가 과도한 성과급을 받아낸 걸 두고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것이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번 노사 합의의 의미는 뭔지 또 기업의 성과와 배분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적 대안은 과연 없는 건지 짚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제가 여론조사 잠깐 30초만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부 정치 토크 중 평택을 선거 얘기 중에 패널들이 유이동 후보 여론조사 순위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앙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K-STAT 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택을 유권자 503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4: 네네.
3: 총파업 돌입을 1시간 반 정도 남기고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 이뤄냈습니다. 일단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세요.
4: 그렇습니다. 뭐 노사 양측 한 발씩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합의의 핵심을 좀 보면 일단 사측이 이제 요구했던 건 이제 기존의 연봉의 최대 50%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OPI라고 해서 초과익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노조가 요구했던 이 반도체 부분에는 별도의 특별 경원 경영 이제 성과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특별 성과급은 어쨌든 이 재원이 사업 성과의 10.5%로 재원을 삼게 되는데 네.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이 한 10.5%라고 하면 31조 5천억 원 가량은 재원으로 이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지급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대부분 이제 노조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화랑에 대한 이제 할당을 좀 요구했던 것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대신에 이거는 전액 현금이 아니라 네. 자사주로 지급을 하고 최대 이제 3년 정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사측은 안전장치를 넣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뭐 노조는 굉장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실리를 챙겼다면 회사는 어쨌든 이 명분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성과가 있는데 보상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명분을 이제 확보한 절충안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그래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회사는 성과 있는데 보상 있다 이런 명분을 뭐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내용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이따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노조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합니다. 찬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 뭐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4: 맞습니다. 이게 초기업 노조의 이 노조원들 70%가 반도체입니다.
3: 네.
4: 근데 반도체 부분은 특히 메모리 사업 부분은 거의 뭐 6억 원 가까운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6억 원 가까운 이제 연봉 외 성과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3: 네.
4: 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특히나 이제 이 DS 부분에 이제 조합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을 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 5개 노조가 있는데
3: 네.
4: 그 가운데 노노 갈등,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이죠. 스마트폰,
3: 네.
4: 가전 중심의

0: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들러리냐. 왜 반도체 중심의 이제 합의에 우리가 이제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지금 성과급은 양극화됩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분이 있고 만성 적자인 이제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 여기는 사실은 이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최소 비메모리 부분도 1억 6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노노 갈등이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이탈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반도체 중심의 이런 이제 조합원들이고 반도체가 1인당 거의 한 평균 6억 원가량을 받기 때문에
1: 네.
0: 찬성표로 좀 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족 요건이 과반 이상
1: 네.
0: 득표하면 되는데 50%는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 그 아까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낸 부분에서 많이 갖고 가는 거 그것도 저렇게까지 많이 갖고 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근데 이제 적자 나거나 이렇게 이익이 안 나는 파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는 게 이른바 삼성전자의 경영 원칙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근데 1.6억 원, 이거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거기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을 회사가 명분을 본래 하려고 했던 경영 원칙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양보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게
0: 맞습니다.
1: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의 최종 공이
1: 네.
0: 사실은 사측으로 넘어갔는데
1: 예.
0: 이 막판 이제 과연 사업 부문별 이제 이 성과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사측이 고민이 좀 깊어졌던 대목인데요.
1: 네.
0: 어쨌든 주무부서인 김영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직접 주재를 하면서 중재에 나서다 보니 사측이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1: 네.
0: 아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적자 사업부인데 인센티브를 1억 6천만 원 받는다? 연봉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1: 네.
0: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라는 특성,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다른 부서, 뭐 메모리 분야의 이제 폭발적인 이익을 이제 N분의 1을 통해서 일부 이제 가져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사측은 이제 성과급 상한 50% 가이드라인 이하의 원칙은 지키려고 애썼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과가 있는데 보상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
1: 네.
0: 이걸 이제 고수했습니다만 막판에 아마 이제 타협점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만에 하나 이제 정말 회사가 이 유보안을 거부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1: 네.
0: 감안해서 아마 이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노조가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한 게 그 너무 많이 받는 부분과 못 받은 저 적자 사업부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조의 단일 대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분열됨으로써 그쪽의 힘이 약해지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니까 노조가 이거를 원한 이유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0: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1: 네.
0: 메모리 사업부 가운데 한 부분 이게 정말 메모리 업체 반도체 사업 가운데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메모리에서만
1: 네.
0: 돈을 벌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하는 데는 비메모리
1: 그러니까요.
0: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가기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1: 그렇죠.
0: 높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업무 추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메모리나 아니면 시스템 하시나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업무 배분 차원에서 성과급을 일단은 노조 측은 7대 3으로 반도체 부분에 7을 넣어주면 70% 재원을 주면
1: 네.
0: 그걸 갖고 고르게 배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측은 이걸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걸 4대 6. 반도체 부분에 4로 가서 이제 4를 고르게 나눴을 때
1: 네.
0: 성과가 없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도 1억 6천만 원까지는 이제 챙길 수 있도록 이런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 네.
0: 초기업 대 노조의 경우에는 한 7만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지금 문호동 정말로 성과가 없는데 이제 제로로 간다라고 하면 이탈하죠.
1: 단일 대우가 뭐 깨진다 이거죠.
0: 단일 대우가 깨지고 협상력이 약해지고 대표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안해서 아마 좀 끌어안

0: 않고 가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철저한 이제 성과주의가 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본래 이제 노조가 요구한 것 중에 제도화가 있었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이게 제도화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한 10년간 뭐 함으로써 그 중간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이게 왜냐하면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예. 10년 동안 제도화했는데 11년 후에 예. 이거 없애겠다라고 하면 어느 노조가 받아들이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이 10년이라는 기한은 SK하이닉스가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가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 특별 성과급 제도를 이제 10년 동안 하되 다만 여기다가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일 때만
1: 네.
0: 3년 후부터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일 때만 이제 특별 성과급을 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정점. 1년 내 메모리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1: 네.
0: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고 아마 한국은행도 내년 정도가 되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가 300조라면 내년이 최대 한 490조 원 찍고 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뭐 SK하이닉스와는 조금
1: 네.
0: 이제 표면적으로는 10년이라는 한 기한은 똑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래요. SK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두 기업의 어떤 조직이랄까 조직 문화랄까 성과급 체계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본래는 어떻습니까?
0: 왜냐하면 예.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 부분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성과급 부문별 차등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삼성은 반도체 내에서도 세 개 부분이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부분, 가전 부분, 뭐 전장 LED 이런 쭉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 부분은
1: 네.
0: 뭐 조금 흑자이거나 손익분기점 내외, 만성 적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노사 협상 과정에서 고위급 노사 이제 위원장들이 아마 이제 분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1: 네.
0: 사업 부문별 좀 쪼개는 방안도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저번 때 이 DS 부분이요. 가전이나 휴대폰 같은 반도체 DX 말고요. DS 부분 직원 노조 관계자인지 누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종합전자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도 네. 이제 하긴 하던데 이 많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노노 갈등의 소지. 그래서 지금 뭐 분사까지도 이제 생각한다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제 거론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개될 걸로 보세요?
0: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삼성은 국내 기업이 아니거든요.
1: 네.
0: 해외에서 매출 대부분을 내고 있고요. 국내 기업의 전 직원 합쳐봐야 12만 8천여 명이고요.
1: 네.
0: 글로벌 전 해외에 있는 공장 전 직원 합치면 28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할 때 이제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지만 이제 세계 고객한테도 머리를 숙인 이유가
1: 네.
0: 글로벌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 가운데 이처럼 종합반도체 회사, 종합전자회사, 뭐 지금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반도체 칩도 만들고 또 주문형 칩도 만들고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게 LG화학을 뭐 배터리 부분 분사해버리고 이런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중복 상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건 사업 부문별로도 이제 각각의 요구의 목소리가 틀리고
1: 네.
0: 그리고 순익 성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이익을 공유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삼성이 지금 줄곧 지켜왔던 성과가 있는데 보상을 할 거냐 이 문제로 지금 와전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내부적인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아마 이제 선례가 되거든요.
1: 네.
0: 전 세계 글로벌 기업 탑 10 안에 드는 이제 삼성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물론 뭐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1: 네.
0: 우리도 영업이익의 N%를 달라. 지금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10%니까 15%를 달라라고 노조가 요구를 했는데
1: 네.
0: 아마 현대차라든가 뭐 LG U+라든가

0: 이런 데는 이미 영업이익의 30%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 업황이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지금 HBM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개고요.
1: 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물론 D램은 조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치 산업이고 기술이 결합되지 않으면 지금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3, 4년 후에 공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품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건 굉장히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제 정말 AI라는 굉장히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1: 네.
0: 메모리 과거에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품격 고메모리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 여기에 지금 지금 경쟁력이 갈려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 그렇다면 소장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31조 갖고 나눈다 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남은 돈이 있긴 있지만 좀 더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게 투자라는 게 한 발 반발 뒤터지면은 그냥 거기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다면은 그 미래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차질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삼성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그동안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게 삼성도 지금 어려워서 지금 법인세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조 원의 이제 이런 R&D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1: 미래를 보고.
0: 그런 게 누적이 예. 돼서 치킨 게임의 결과 승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간 믿고 투자한 투자 주주들. 여기에다가 이 알맞게 적정하게 이제 부품을 공급해 준 협력 업체들
1: 네.
0: 이게 모여서 지금의 성과가 나온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뭐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아니 영업이익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직원들이 가져간다? 이건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1: 네.
0: 지금 잠정 합의안 안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1인당 성과급이 6억 원이고요.
1: 네.
0: 이게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고 490조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10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갑니다.
1: 평생 벌 거 이제 2년 동안 다 버네요, 사실은.
0: 2년 동안 로또 당첨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 이제 격차, 우리가 지금 K자 양극형 양극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증시도 그렇고요,
1: 네.
0: 수출도 그렇고요, 입시도 그렇고요, 모두 반도체로 통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정말로 거의 별 직장인의 꿈인 임원급의
1: 네.
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귀족 노조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 네.
0: 이렇게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 R&D 비용이 한 37조, 38조예요.
1: 네.
0: 근데 내년에 31조 태우고요. 아마 그 후내년 490조이면 아마 이제 성과급으로 50조 원 가까이 가져갑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R&D 비용을 일회성 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거고요. 매년 나타날 영업이익의 12%가 고정 비용입니다.
1: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0: 맞습니다.
1: 네.
0: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1: 네.
0: 이게 현금성 자원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를 준다라고 하지만
1: 네.
0: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면 아마 이제 글로벌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이처럼 고정 비용으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준다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봅니다.
1: 네. 자 아까 이제 잠시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카카오 노조가 또 이제 파업 준비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렇게 전자 업체가 이러면 나중에 뭐 자동차 노조가 어떨지 이제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겠고 삼성전자를 분수령으로 도미네처럼 업계 전반으로 파업 사태 확산되고 또 이제. 하청 노조들이 노란봉투법 이후에 하청 노조들이 저기 삼성전자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확산되고 이게 업계 전반으로 만약에 도미노처럼 확산되면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빠 제가 나쁜 설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1: 네.
0: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카카오 비슷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N%를 달라 그 N%

0: 최고 30%까지 달라는 겁니다.
1: 네네.
0: 이게 업종이 좀 다르거든요. 앞서 이제 반도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내수 관련 업종들조차도 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는 가져가겠다.
1: 성과급이 거의 고정값처럼 돼버리네요.
0: 맞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징후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임단협이라는 게 생계형 임금 투쟁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를 얼마나 많이 공유할 것이냐. 올해만 먹고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태우자라는 겁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나 할 것 없이 삼성만큼 달라라는 식의 무리한
1: 네.
0: 이런 요구가 유행처럼 번진다? 이러면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0: 아.
1: 자, 그러고요, 소장님. 이게 이제 주주들이 일단 좀 발끈했어요. 이게 이제 이거 뭐 불법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던데 주주 단체랄까요? 주주 모임 이쪽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이게 성과급은
1: 네.
0: 이제 이사회와 주총결의 사항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이제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주주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게 성과급 재원이 커질수록 배당 줄어듭니다.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하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제 주주는 정말로 잘해서 이득은 직원들이 노조가 챙기는데 만에 하나 이제 업황이 좀 바뀌어서 불황이다라고 하면 그 손실은 누가 하느냐. 주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총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뚝 떼어내주는 이런 것은 위법이다, 배임이다라면서 이제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물론 이게 지금 뭐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원이 아닌 이제 자사주 배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제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갈 이익이 노동 대가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1: 네.
0: 좀 침해받았다라는 이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선을 너무 넘은 거 아닌가. 파업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초호황일 때 성과급을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그럼 경영 어렵거나 적자 냈을 때 그 노조 혹은 직원들이 뱉어낼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업종의 특성도 얘기했고 반도체만 올 수 있는 정말 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호기인데 우리는
1: 네.
0: 이제 정말 한구마를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일회성 네. 비용으로 빨리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해외에도 사실 성과 연동형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1: 네.
0: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렇게 현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뭐 스톡옵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성과급 네.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견해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 리스크 감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1: 네.
0: 업황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지만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의 영업이 3년 이후는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을 때만 이 특별성과급을 주겠다.
1: 네.
0: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성과급은 없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지만
1: 네네.
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문화했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만으로 이걸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 그래요. 법정으로 아마 이 문제가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노동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여하튼 뭐 어떤 국가 경제 전반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각 부문이 많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 뭐 정치 분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뭐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요. 정말 봉급쟁이의 양극화, 귀족 봉급쟁이의 존재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라고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3전 성과급 받는 그 액수를 벌려면

0: 임원다는 거였잖아요.
1: 그렇죠.
0: 임원되면 여러 가지 대우가 좋습니다. 근데 임원을 달 경우에는 이건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네.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받게 되면 이분의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 바로 해고됩니다.
1: 그렇죠.
0: 미국도 그래서 핑크슬립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핑크색 이제 이 해고장을 받게 되면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출입이 정지됩니다.
1: 네.
0: 하물며 있는 이제 이 물품조차도 택배로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고용의 유연성이 강해지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익은 누리지만 하물며 이제 정말로 운이 좋아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 사업부에 들어갔는데
1: 네.
0: 계속해서 이 부문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 이익을 많이 내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성과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초과 이익의 어떤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간 이중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협력사들과의 좀 성과를 공유하는 문제
1: 네.
0: 이런 상생 모델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오직 내 밖으로는.
1: 그러니까요.
0: 내가 좀 덜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시각 때문에
1: 네.
0: 이번 삼성전자의 어떤 이 성과급 논란을 갖고 보는 국민들의 이제 시선이 불편한 겁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소장님이 잠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용 유연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우수한 인재 유치하고 더 나은 업무 성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요인책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경우에 이제 성과급 비율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면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면 성과급이 거의 고정값처럼 돼버렸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반드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성과급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책임도 명확해야 합니다.
1: 네.
0: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처럼 보상은 상당히 높지만 성과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이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옛날부터 구태연하게 장기 고용 안정 모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고용 안정성은 한국이 뭐 정년을 보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고 있어서
1: 네.
0: 성과급 파일을 키우는 만큼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도 성과가 좀 낮은 사람들과
1: 네.
0: 같은 뭐 이런 고용의 유연성은 꼭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1: 네.
0: 논의가 뒤척이되고 이제 사회적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1: 그래요. 고용의 안정성도 참 중요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런 시점에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그 얘기해 보면. 좋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 그 삼성전자 파업 위기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뭐 기업 환경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하기 위해서 좀 이런 과제는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해 보자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국내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 성과급 산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공개라고 여기는 지금 사업부가 다 다르다 보니까
1: 네.
0: 사업부별 이익 그리고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좀 수치할 것인지 투명하게 설계하고 집행 과정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주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좀 개량화하면서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청업체들의 이제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지금의 역대급 실적이 가능하거든요.
1: 네네.
0: 만약에 하나 대기업이 지금 목표한 수익 이상으로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서 뭐 협력사들한테 납품 단가를 좀 연동해서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좀 지원한다든가
1: 네.
0: 이런 상승의 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 밥그릇 챙기기에서 바쁘다라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한 경쟁 환경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이익 요구만큼 책임도 뒤따릅니다.
1: 네.
0: 성숙한 책임감을 좀 보여줘야만 우리들이 이제 고용 안정성이 좀 나아지면서 좀 더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제조 클러스터를 지금 미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주주나 아마 이사회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고정 비용으로 성과급이 나간다. 10에서 15% 이상 30%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국내다 공장 짓기보다는 미국 이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노동 경쟁력이 있는 이런 이제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곳으로 이전

0: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과도한 요구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 피해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초고금리 불법 사채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상품권 사채 위험성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숨진 여성은 사망 전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의 구조를 보면요. 네. 사실상 불법 고리대금과 다르지 않은데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2600%가 넘는 건데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빚이 순식간에 불어난다는 점인데 피해 여성도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빚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처음엔 상품권 거래 정도로 생각해서 이게 불법 사채 피해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는 고금리로 회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법 사금융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충격적인 건 또 추심 방식입니다. 상황 조금만 늦어져도 막 엄청난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이 공개됐나요?
1: 네. 그 추심 수위가 좀 녹취록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네. 피해자한테 욕설을 퍼붓고 반복적으로 송금을 압박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요. 특히 상황이 조금만 늦어져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품권 먹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답장을 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요. 압박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겉모습만 보면 일반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을 보면 결국 업체가 요구하는 건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 상환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경찰도 불법 사채 가능성 언급하면서 신고를 당부했죠?
1: 네, 맞습니다. 형식보다는 사실 실제 거래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꾸며졌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면 불법 사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인다는 점인데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조기에 신고해야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한밤중에 차량이 터널 벽을 들이받고 비틀거리면서 계속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면제 때문이었다?
1: 네, 맞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경기 양주시 한 터널에서 발생했는데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터널 벽 강하게 들이받고요. 차량은 사고 직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는데 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특히 신고자가 약 4km 구간을 직접 따라가면서 차량의 위치를 계속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문제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였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하지만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알고 보니 수면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자, 운전자 본인도 사고 상황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약간 혼수 상태였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수면제 내하를 복용했다라면서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는데

0: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혈액에서 네. 졸피뎀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 졸피뎀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마약성 수면제로 분류가 되는데 복용 후에는 졸음과 판단력 저하, 기억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몽롱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서도 나중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물이 술과 달리 외형상 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 피로 상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정부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관련법이 도로교통법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좀 강화를 했습니까?
0: 네,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다루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명확하게 갖게 됐고요.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됩니다. 또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측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 운전을 할 경우엔 가중 처벌 조항도 새로 들어갔는데요. 네. 약물 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잠재적인 살인 행위에 가까운 범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미셸 스틸 전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문제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쿠팡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게 앞으로 통상 압박 수위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단순 외교 현안보다는 경제와 통상 문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미셸 스틸 후보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미국 기업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선 쿠팡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주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틸 후보자가 자신이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또 청문회에선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 또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문제 이런 것도 집중 거론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0: 네. 이번 청문회를 살펴보면 미국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문제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미국산 대두 수입 물량 문제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틸 후보자는 자신이 인준이 되면 한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인데 현재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스틸 후보자는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까지 말하면서 구체적인 용처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라는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1: 한미일 관계가 매우 강한 동맹 돼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사로 부임하면 안보 협력 강화하는데도 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0: 네. 스틸 후보자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매우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 보통 한미일 관계에선 협력이나 공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사실상 동맹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스틸 후보자는 자신이 북한 실향민 가족 출신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서울시가 캡슐 호텔 또는 도미터리 같은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배경이 뭡니까?
0: 네, 캡슐 호텔이나 도미토리형 숙소는 복도가 좁고 침상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불이 나면 사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 호텔에서 불이 나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쳤고 이 중 일본인 여성 1명은 결국 숨졌잖아요. 네. 서울시는 이런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숙박업소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자체를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불이 난 곳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숙박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요. 네. 소방시설 보강 그리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1: 전체를 본다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0: 네. 단순 서류 확인 수준이 아니라요. 네. 이게 실제로 숙소에 대피가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게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피난로 확보 상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캡슐형이나 도미토리형처럼 침상이 밀집된 업소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현재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수원 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국내에서 첫 여자축구 클럽 간 맞대결 벌였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게임 전에 그런 걸 언급하긴 했는데 양팀 선수들 거친 경기 벌였죠.
1: 네, 거칠기도 거칠었고 재밌기도 재밌었고 네. 사실 뭐 비 오는 상황이었지만 유니폼만 보면 스페인 라리가의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같았어요.
0: 네.
1: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경기 전에 이제 뭐 지소연 선수가 그랬어요. 북한 선수들이라고 해보면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는데 내 고향 선수들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본인도 욕할 땐 욕하고 같이 부딪힐 땐 부딪히겠다 그랬는데
0: 발로 차면 나도 찬다.
1: 네. 네.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사실 3-0으로 졌었기 때문에 좀 열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전반전을 거의 뭐 지배했거든요.
0: 네.
1: 근데 결정적인 순간 골이 터지지 않아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1분에 이제 하루이 선수 헤딩했는데 골포스트 맞고 나오고 또 이제 30분에 그 밀레리나 선수가 그 비좁은 공간을 파고들어서 슈팅을 했는데 또 골대 맞고 나오고 윤수영 선수의 헤딩은 하필이면 그 내고영 선수 골키퍼 발에 걸려서 골대를 외면하고
0: 네.
1: 이 세 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경기의 판도는 달라졌을 텐데 뭐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내주면서 2-1로 졌습니다. 그런데
0: 네.
1: 너무나 아쉬웠고 더 아쉬운 장면이 이제 후반 34분에 있었죠.
0: 그러니까요.
1: 네, 전민지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지소연 선수가 찼는데 정말 골키퍼를 완벽하게 제쳤어요.
0: 네.
1: 근데 이게 비가 오는 상황이고 그라운드가 미끄러워서 평상시보다 이제 공에 대한 임팩트가 조금 더 바깥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대를 외면하는데 그걸 감싸 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이제 죄송하다 이러는데 사실 스포츠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그런 한마디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불운의 주인공이 돼서 아쉽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내년에 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0: 네.
1: 지소연 선수가 더 좋은 경기로 만회해 주셨으면 하고 근데 이제 경기 뒤에 그 감독이 좀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홈팀인데 홈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0: 네.
1: 근데 사실 경기장에서 들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물어보니까 사실 그 응원은 거의 뭐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거의 비슷하게 응원을 했는데 내 고향을 할 때는 우리말이 좀 더 잘 들렸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 듣기에는 내 고향 목소리가 좀 더 컸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클럽 경기는 어떻게 보면 홈터세가 경기를 지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와 관중들이 함께 뛰면서 한마디로 원정 경기로 온 팀을 압박해줘야 되는데 우리 선수가 감독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현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 수원 FC 위민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시사가 아니라 역사성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이 여자 축구클럽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뭐 진 것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선수를 좀 더 응원하지 못한 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팀에 대한 예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결승전은 모레 열립니다. 일본 도쿄 베르디하고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 이제 맞대결 또 펼치죠.
1: 네. 앞선 경기에서 도쿄 베르디가 호주 멜버른 시티를 3-1로 이겼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경기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가 내 고향 팀에게 4-0으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0: 전력상으로는 도쿄 베르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가 호주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고향 축구단은 아무래도 수원 위민 FC라고 하는 아마도 홈팀과의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고. 근데 이제 뭐 그 내 고향의 리유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서 좋은 준비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도쿄의 이제 나오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는 해봤지만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준비 잘하겠다. 뭐 전체적으로 우승 상금 두 팀 모두 이제 준우승 상금 50만 달러를 확보하고 우승 상금 100만 달러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뭐 상금도 있고 다 본인 팀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북중미 월드컵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 고지대 적응훈련으로 본선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고지대 적응훈련 이건 어디서예요?
0: 지금 미국 솔트레이크입니다.
1: 이제 유타주.
0: 네. 예. 그 18일 날 출국을 해서 19일 날 도착을 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해발 1400m가 조금 넘는 곳에 훈련 캠프를 차렸다고 해요. 네. 사실 본선 캠프는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긴 한데 본선 경기를 치른 과달라르가 1500에서 1600m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적응을 해야 될 텐데 뭐 일단 경기가 남은 해외파를 제외하고 여기서 떠난 뭐 배준호, 백승호, 조현우 이런 선수라고 훈련 파트너인 그 세 선수가 지금 가 있습니다. 첫날 경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들이 들어왔는데 이기혁 선수 깜짝 발탁돼서 갔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힘들다. 확실히 다른 것 같다. 근데 다른 형들은 지금 보니까 티를 안 내는 것 같다. 나만 이런 거냐. 근데 옆에서 이제 이동경 선수가 첫날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이 보이니까 이거 뭐 제주도 같은데 한라산인가요? 이렇게 좀 뭔가 여유를 가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2주간 훈련을 하고 다음 달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게 되는데
1: 네.
0: 이 선수들은 며칠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지금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뭐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 포함한 다른 선수들은 24일에서 25일에 합류할 예정이에요.
1: 네.
0: 그럼 약 2주간 이곳에서 아무래도 고지 적응을 하고 본선 준비를 하겠죠.
1: 이거 보니까 1983년에 저 청소년 축구 4강 시나 멕시코 네. 청소년 축구 그때 박종환 감독이 막 모래주머니를 이만큼씩 달고 고지대 훈련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도 그렇게 약간 원초적인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축구대표팀이 좀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가
1: 그거예요.
0: 네, 네. 조별리그에 대비한 고지대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빨리 경기력을 회복해줘야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거 가보면 뭐 산소가 좀 아까 이기혁 선수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뭔가 호흡이 또 빨라지고
1: 네.
0: 산소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 세계적인 강호인 브라질도 볼리비아에 가면 힘 못 쓰고 지고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고대지대 적응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우리 선수들이 이경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크고 체력이 좋은 상대를 상대하는 방법은 스피드와 조직력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스피드를 후반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지대 적응이 물론 필요해 보입니다. 31일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6월 4일에 엘살바도르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경기까지 경기의 패턴이라든가 템포를 잘 익히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선수들의 빠른 이제 회복이 필요한 게
1: 네.
0: 1차전 체코의 상대는 그 파벨 실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리옹의 마술사가 있습니다. 미드필드를 굉장히 장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이 선수가 그 공을 주고 싶어하는 파트릭 시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경기를 회복해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1차전 이렇게 체코가 잘하고 나면 2차전 멕시코거든요.
1: 네.
0: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적응이 필요 없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팀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으려면 고지훈련 잘하고 빨리 경기력을 회복해서 1차전을 이기고 32강을 편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아스날이 2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어요.
0: 네. 사실 2위 맨체스터한테 쫓겼는데 맨체스터가 본머스하고 1대1로 비겨서 승점을 1점 추가하는데 그쳤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승점 78점. 근데 아스널이 확보한 건 82점. 승점 4점 차. 네. 한 경기 남았는데 굳이 한 경기 결과 필요 없이 아스널이 이제 맨시티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벵거 감독 때 이제 전설적인 무패 우승하면서 2003년 4전 시즌 했으니까 22년 만에 아스널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 뭐 팬들의 반응은 지금 뭐 상상 안 하셔도 알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프리미어리그의 열기 그리고 20년 이상을 기다려온 팬들의 우승에 대한 그런 갈망 그것이 충족됐을 때 뿜어내는 그 정말 굉장한 에너지를 이제 미겔 아르데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세 시즌 연속 준우승하면서 네. 문 앞에서 좌절했던 경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오늘 31일 파리 생제르맹하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거기서 이기면 2관왕 이른바 더블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전체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조금은 우리 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스날 팬들이 너무 많아요. 국내에 그래서 정말 두 팀이 좋은 경기를 해서 우리 팬들을 다 만족시키는 우리 경기는 아니지만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반면에 토트넘 호스퍼 첼시에 패하면서 잔류 확정에도 실패했어요. 케인에 이어서 손흥민 빈자리가 컸나 봐요.
0: 네. 그 선수들이 떠난 토트넘은 정말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나쁜 표현으로 하게 되면 빈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뭐 그래도 리그 5, 6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첼시 원정에서 1-2로 지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어요.
1: 네.
0: 그래서 17위인데 승점 38점. 그리고 쫓아오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승점 36점, 승점 2점 차.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이기고 토트넘이 지게 되면 마지막 네. 경기 지게 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운명의 상황입니다. 25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대는 에버턴
1: 네.
0: 그리고 웨스트햄의 상대는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두 팀이 다 비기게 되면 골득실에서 토트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잔류 아주 힘들게 잔류를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기게 된다면 토트넘이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프로야구 키움이 이틀 연속 김웅빈의 끝내기 안타로 3연승 달렸죠.
0: 네. 어제 사실은 비 때문에
1: 네.
0: 키움과 SSG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9회 초 이제 9회 말 넘어갈 때 4-5로 한 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키움이 1-4-1-2로 상태에서 최주환 선수가 중전 안타를 쳐서 5-5 동점을 만들었어요.
1: 동점을 만들고
0: 그러다 보니까 전날 그 19일 날 경기에서 김홍빈 선수가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역전시켜서 이겼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하필이면 타자가 똑같은 김웅빈 그리고 투수도 조병현
1: 똑같은 투수예요?
0: 네, 똑같은 투수가 올라오고 똑같은 타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흔히 야구에서는 그래도 타자가 3할 치면 7은 투수가 유리한데 이 순간에 안타가 터졌어요. 1루 주자 열심히 달려서 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연승을 거두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상대 이제 조병현 투수 입장에서는 세 번
1: 네.
0: 등판에서 지고 하필이면 두 번 연속 끝내기를 맞아서 지니까 이거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1: 충격이에요.
0: 된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와중에서 키움에서 이제 알뜰살뜰 뭐 1번 타자 나와서 안타도 쳐주고 적재적소에 도루도 해준 서건창 선수. 키움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2년 계약을 FA가 오기 전에 최대 6억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밝힌 내용이 팀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 선수다. 키움은 사실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런 의미에서 베테랑 선수를 확보한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 하나의 불금 야구 보셔야 되는데
1: 네.
0: 두산 최근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3연승을 거두고 6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7위 독수리 하나는 요즘 독수리 오용재가 출연을 했습니다.
1: 네네.
0: 폐문광 노우라고 해서 2번 타자 페라자, 3번 타자 문현빈, 4번 강백호, 5번 노시환, 6번 허인석까지 정말 이 선수들이 거의 7개에서 10개의 홈런을 치면서
1: 네.
0: 타순 한번 돌면 여기선 꼭 홈런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고 있거든요.
1: 네.
0: 마운드가 안정돼 가고 있는 두산이냐 아니면 모든 타격으로 마운드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있는 하나냐 이 두 팀의 맞대결 이 3연전 첫 경기를 내일 KBS E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어서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 곳곳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다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또다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전남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낮에도 서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강릉 19도 등으로 오늘 낮 기온보다 5도 안팎 높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경상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지난주 8,000포인트를 터치한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해 7,800선까지 회복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총파업 돌입 1시간여 전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체포된 우리 국민 2명을 이스라엘이 석방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8,000포인트를 터치한 뒤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급반등해 7,8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어젯밤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룬 삼성전자 주가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하락하며 7,200선으로 밀렸던 코스피. 하루 만에 600포인트 넘게 오르며 7,8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 8.42% 오른 7,81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800선을 넘어 장을 마감한 건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국내외 호재가 급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총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조 8천억여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51% 급등한 29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1% 넘게 폭등하며 190만 닉스로 올라섰습니다. 4거래일째 하락하던 코스닥 지수도 4.73% 상승한 1,105.97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506.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성과급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사업성과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업성과는 노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급 OPI로 1.5%를 주고 10.5%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 자사주 형태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앞으로 10년간,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그 이후엔 100조 원을 달성할 때만 특별성과급을 준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지만 내년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조는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정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조율한 지 6시간여 노사는 마침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내일부터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5개월여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1: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잠정 협의를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로 가던 중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체포된 우리 국민 2명을 이스라엘이 석방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체포는 유감이지만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 있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4: 청와대는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 선박 나포로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가 영사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인권 문제를 비롯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여름철 우기라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피라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강남경찰서 수사 2과에 배당했던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에 대해서 불매와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배달 거부 행동을 즉각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첫날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일간의 총력 유세 첫날 여야의 행보를 현혜슬 기자가 전합니다.
6: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오늘 0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택배 분류 작업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외치며 수도권을 돈 정 위원장은 중원 충청으로 이동해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병도 공동선대위원장은 무소속 후보에 흔들리는 전북을 첫날 지원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촉구하며 농성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걸로 선거운동 첫 발을 뗐습니다. 이어 역시 충청으로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과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승부처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0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5: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동조사위는 선거 당일 전국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고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해 2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합니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조사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자신의 인생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7: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국어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으로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와 미국에 정착한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주한 대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선 스틸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국이라며 이 위대한 동맹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특히 쿠팡 등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성김 전 대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5: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바꿔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8: 이른바 레터링 문신과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을 받은 문신 기술자 박모 씨와 백모 씨. 1, 2심은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전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문신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의학적 전문 지식보단 미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해석도 했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한 뒤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대법원은 1992년 이후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보건위생도 현저히 개선됐다며 그 시대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사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문신을 받으려는 이들의 행복 추구권, 예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신 시술자가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처럼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어길 경우엔 형사처벌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면서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5: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 매석에는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과징금이 신설됩니다. 오늘 논의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연장 조치의 배경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7에서 10% 수준이던 유류세 인하폭을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7일부터 지금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을 틈탄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매점 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며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경제적 이익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 최근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의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권 사채도 불법 사금 운용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불법 사채 업자에게 상품권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최근 KBS가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상품권 예약 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업자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로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내일 출시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펀드는 국민투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과 시딩 투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ETF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의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가 더 비쌀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 IS의 경우 증권사보다 판매 가능한 ETF 종목이 제한적이며 은행별 취급 상품도 다를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공개한 올해 1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결과를 보면 수출액 상대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36.6%와 비교해 13.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데이터처는 이 같은 집중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기업 수출액 급증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수차례 게시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씨를 상대로 6,16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다른 지역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혁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팀 26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대표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전력부터 이기혁, 이동경 등 새롭게 기회를 잡은 신예들이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이어진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출발한 이 홍명보호. 과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16강을 넘어 또 한 번의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축구 전문가 모시고 홍명보호 몇 년부터 우리 팀이 속한 A조 상대국 분석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 대표시죠. 박펠레로도 불리는 박문석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박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페노라는 또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분이시죠. 새벽의 축구 전문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안민호 축구 분석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유재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아, 월드컵이 한 달 내로 다가왔는데요. 8강, 4강까지 가는 그런 전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화이팅!
6: 공격적인 면이나 수비 면에서 좀 착실히 그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예, 김민재하고 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팀원과 잘 갖춰지면 충분히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 손흥민 선수도 지금 미국에 가서 현지 적응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모두 외국에서 뛰는 선수도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잘 적응하시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충분히 잘하시는 감독님이시니까 모든 선수 다 잘 이끌어가지고 한 팀으로 승리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남아공과 멕시코의 강한 압박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낸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어려울 텐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근데 국가 대항전에서는 또 뭔가 기대하지 못한 힘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 김민재 선수님의 강철 수비 바라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국가대표팀 그리고 감독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1: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26명 확정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등 기존 핵심 전력 유지됐고요. 또 옌스 카스트로프부터 이기혁 선수 같은 새로운 얼굴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 멤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오, 멤버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문성 위원님은 최종 면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몇 면을 봤을 때, 네. 이름값을 봤을 때 우리의 월드컵 도전 역사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26명 최종 엔트리 중에 3분의 2가 유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1: 아,
3: 우리가 베스트 11 11명을 짤 때 골키퍼 포지션을 빼면 나머지 포지션은 모두 유럽파로 선발 라인업 구성이 가능해요.
1: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3: 네. 우리가 오. 월드컵 뭐 1954년 스위스는 너무 머니까 빼더라도 1986년 때부터 연속 진출하고 있는데 그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날이 올까 싶었죠. 야, 우리가 유럽파로 다 채울 수 있어? 했는데 이번에 골키퍼 빼고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멤버는 화려하다.
1: 멤버는 좋다.
3: 네.
1: 네, 알겠습니다. 패널님께서 이번 멤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근데 뭐 멤버가 좋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일단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잘 뽑았냐 인 거겠죠.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뽑은 명단들을 보면 굉장히 밸런스 좋게 그리고 이제 각 포지션에 이 선수는 왜 안 뽑혔어? 왜 뽑혔어? 막 이제 이런 이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1: 네.
4: 그런 이견의 여지도 그렇게 없는 꽤 이제 잘 뽑은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1: 이견의 연례가 논란에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쵸. 않았군요.
4: 어떤 선수가 딱 선발에. 뽑혔을 때 이 선수보단 다른 선수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올 만한 지금 명단인 거죠.
1: 그 얘기는 있지는 않아요. 이승우 선수 왜 안 뽑았어요? 이런 얘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이승우 선수는 안 뽑힌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1: 네.
3: 일단 이승우 선수가 뛰어야 되는 그 포지션에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1: 공격수니까.
3: 네, 그러니까 공격도 이제 2선인데 우리가 유럽파를 포함을 해서 야 한국 대표팀은 이 포지션이 최고야가 바로 이승우 선수가 뛰는 포지션입니다.
1: 네.
3: 뭐 손흥민도 그 포지션에 뛸 수 있으니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이런 유럽파들을 다 뛰어넘어야지만 이승우가 가능한 거고요.
1: 네.
3: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월드컵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는 뭔가 지키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도전자 입장이죠.
1: 네.
3: 우리가 막 뭔가 이기기 위해서 타이틀을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입장이지 유럽처럼 지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월드컵 가면 공격수들도 수비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됩니다. 피지컬적인 싸움도 엄청 해야 되는데 이승우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 특히 이제 후반전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서 막 흔드는 능력은 좋아요.
1: 조커 능력이죠.
3: 그렇죠. 조커 능력은 좋은데 네. 그런 어떤 수비에 대한 문제, 피지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밀렸다.
1: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네.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을 네. 수 있다.
3: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아, 말씀하실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표팀 방금 말씀하셨던 공격수 라인 쪽 그 이승우 선수가 안 뽑혔던 그 라인은 엄청나게 강한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불안한 포지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확실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예선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기들을 불안한 포지션으로 꼽힌 게 명확하거든요.
1: 수비입니까?
4: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 이 두 자리가 이제 계속 문제였었고요.
1: 네네.
4: 실제로 지금 월드컵에 나갔을 때

0: 일단은 사실은 권혁규 선수가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뽑히지 못했고요. 지금 백승호, 김진규, 황인범 일단 이 세 선수가 미드필더로 분류가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수비수인 박진섭 혹은 이기혁 혹은 왼쪽에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 네.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다. 아, 이 정도의 지금 구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는 아까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수비를 해야 될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1: 네. 수비 포지션에서 불안한 점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문성 의원님도 불안한 포지션이 수비 쪽이라도 아무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죠. 뭐 지금 다 그게 고민이에요. 네. 네.
1: 스리백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2: 네. 네. 아, 그 스리백. 네. 뭐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은
1: 엄청
2: 놀라시네요. 나볼 피아나 스리백 다 아세요. 이제 하도 많이 말이 나와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 스리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리백을 쓰면 양쪽의 측면에 수비수들을 세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윙백이라 불리는데 이제 측면 쪽 수비수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옌스라고 하는 그 귀하 선수. 옌스 선수를 왼쪽,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왼쪽에 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세울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 포지션이 약하니까 돌려서.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약하다는 거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도 좀 수비를 잘하는 그런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긴 한데,
1: 네.
2: 그래서 지금 명단을 딱 보면서 느꼈던 건, 아,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3백을 쓰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구나.
1: 아.
2: 왜냐하면 아까 수비형 전문적으로 수비를 하는 미드필더를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백을 쓰게 되면
1: 네.
2: 그런 선수가 한 명 꼭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백을 쓰면 중앙 수비수가 두 명이니까 3백은 세 명이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한 거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앞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3백을 쓰면 중앙 수비수가 세 명이니까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미드필더가 좀 부족해도 돼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는 아 홍명보 감독은 확실히 플랜 A로 3백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껴집니다.
1: 그렇다면 이번 멤버에서 명확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안 보인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원래 그 부상을 당했어요.
1: 그러니까
2: 홍명보 감독이 생각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용우, 원두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포지션에 좀 선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
1: 네.
2: 현재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인원을 놓고 봤을 땐 3백을 가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계속 3백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2: 기본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하도 3백 얘기를 많이 해서 경기 내내 3백을 가진 않고 이제 네. 이게 공격할 때 수비할 때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4백과 3백이 오가긴 할 텐데
1: 네.
2: 기본 대형은 3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패널님도 동의하십니까?
0: 네, 이제 3백은 이제 바뀌기는 좀 힘들고요.
1: 아, 힘들군요. 아,
0: 이제 홍명보 감독이 9월 달부터 3백을 쓰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예선에서의 우리와 월드컵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는 우리가 수비를 그렇게 막 신경 쓰기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백.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에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9월달 월드컵 예선이 딱 끝났을 때거든요.
1: 네.
0: 그때부터는 아 3백 써서 좀 수비 강화를 해보자라는 이제 판단이 섰던 것 같고 지금 그때부터는 3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백4로 돌아가기에는 좀 늦어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 명단을 봐도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뽑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3백을 쓰게 됐을 때 그 앞쪽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서는 것보다 조금 더 공격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서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만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아마 3백으로 일단은 가고 만약에 정말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 때 3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변화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1: 황인범 선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 너무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네. 회복을 다 했습니다.
1: 아, 회복을 다 했습니까?
2: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팬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죠.
1: 네.
2: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봤을 때는 와, 이 선수들 없으면 진짜 우리 플레이 안 되겠는데가 두 명을 저는 뽑는데 그게 황인범, 이재성입니다.
1: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연결해줘 링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2: 예. 연결도 해주고 볼도 잘 잡아주고 또 뿌려주고 이런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필요하고
1: 네.
2: 활동력에 대한 두뇌도 워낙 좋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정말 중요했는데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면서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월드컵까지 여파 있으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국내에 미리 들어와서 볼 차는 훈련이 이미 다 돌입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부상은 다 나았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건너갈 텐데 뭐 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또 게임 실행 능력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0: 거예요.
1: 그렇죠. 실전 감각, 실전 체력 이게 또 중요하고요.
0: 그렇죠.
1: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월드컵은 고지대라는 거죠.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라가 1600m, 1500m 정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실은 빨리 그 고지대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0: 옛날에 청소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박문성 의원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 박종환 감독님.
0: 박종환 감독. 호랑이 박종환 감독이 멕시코에서 청소년 월드컵 4강 달성했잖아요.
1: 그때 그 타이어 메고 선수들 뛴 거 기억하세요?
0: 그때 마스크하고 뛴 거 기억나세요?
1: 마스크라 다 네. 알죠.
0: 고지대 연습한다고 마스크하고 뛰고 그랬단 말이죠.
2: 여기까지 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1: 지금처럼 과학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0: 그래서 4강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첫 4강이 2002 월드컵이 아닙니다.
1: 저 오늘만 이 얘기를 두 번째예요. 어디 갔 그랬더니 아, 예. 그냥 이러더라고. 아, 우리 이번에 타이어 끌고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박정훈 감독님이 아, 네. 86년 4강시나 막 이래.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지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호랑이 박정환 감독님 한번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패너님 그 숨은 키플레이어를 한 분씩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2: 숨은 키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울 때 네. 뭔가 변화를 딱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잖아요. 그 카드가 지금 우리 대표팀 명단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아까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수비가 좀 부족하다.
0: 네.
2: 이게 선발로 나오면 문제가 되지만
0: 아 후반전.
2: 후반전 한 5분 10분 남았을 때 공격만 해.
0: 조커로.
2: 이럴 때 뭔가 딱 나와서 바꿔줄 수 있는
0: 네네.
2: 그걸 이제 이승우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던 거잖아요.
0: 게임 체인저 역할이죠.
2: 그쵸? 네.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지금 대표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양현준 선수를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0: 아, 양현준 선수를 이 포지션에
2: 네, 그래서
0: 조커로서.
2: 월드컵 예선 때도 빠른 선수를 꼭 한 자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양현준 선수의 자리는 그 2선에 배치가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아예 다른 포지션입니다.
0: 네네.
2: 이 자리는 빠르고 직선적인 문선민 그리고 뭐 양현준, 양민혁, 정상빈 이런 빠른 선수들로만 후보를 두고 한 명 뽑자.
0: 네.
2: 이거였고 지금 최종적으로 양현준 선수가 뽑힌 거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양현준 선수가 들어가서 특히나 이제 풀백 자리, 측면 수비수 자리에도 뛸 수 있는 선수라 그냥 측면 수비수 자리에 넣어놓고 공격에 올인하는 전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양현준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께서도 한 선수 좀 예, 선택해 주시죠.
1: 제가 이제 드러나지 않은 영웅 언성 히어로로 아까 이재성과 황인범을 얘기했고요.
0: 네.
1: 이 선수들도 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번 우리의 승패 성패라고 하겠죠. 성패와 매우 연결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옌스라고 생각합니다.
0: 옌스 선수.
1: 왜냐하면 예. 뭐 옌스의 어떤 뭐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뛰면서 후반기에 불었던 경쟁력도 있지만 우리가 약한 포지션을 메울 수 있는 선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못 메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1: 옌스가.
0: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가요?
1: 보기도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나
0: 중앙 미드필더.
1: 좌우 수비를 보는데 아까 저희가 딱 고민하는 포지션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1: 특히 이제 좌우 수비를 쓰게 되는데 이제 쓰리백을 쓰게 되면 아마 왼쪽으로 쓸 공산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소속팀 중 뮌헨글라드바흐에서도 왼쪽 윙백 그렇게 뛰는데
0: 네.
1: 여기서 뛰면 반대쪽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양현준 같은 선수 또 반대쪽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쓰리백의 성패는 이쪽 좌우 윙백들이에요. 측면 선수들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의 숫자를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수비의 숫자를
0: 네.
1: 미드필더가 부족하면 미드필더로 이 엄청난 활동력과 엄청난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옌스가 이걸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우리가 이번 월드컵의 성패하고도 연결된다.
0: 그렇죠. 2002년도에 우리가 3백 써가지고 대성공을 이뤘었는데 그때 윙백이 송정국 선수, 이용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그 정도 역할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해봐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002년과 뭔가 비교하는 건 아주 금기입니다. 너무
0: 특별했,
1: 너무 특별했던 월드컵이어서.
0: 아, 네. 알겠습니다. 금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이 속한 A조 일단 이야기 한번 해보죠. 상대국들의 최근 전술 트렌드와 경기력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위원님, 그 먼저 첫 경기 상대 체코잖아요. 체코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숫자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0: 네.
1: 190.
0: 키가요?
1: 평균 키가.
0: 평균 키가 190이에요? 장신군단이네요. 네,
1: 그러니까 사실 191 농구팀의 평균 키가 190이라고 해도 와 크다라고 할 것 같아요.
0: 이야, 진짜 크네요.
1: 근데 축구팀이 평균 신장이 190이면 네. 상당히 큰 거거든요.
0: 사실 우리나라 축구팀도 작은 키들은 아니거든요.
2: 맞아요.
1: 그렇죠. 네.
2: 이제는 작은 키가 아닌데 네, 거긴
1: 네. 더 크죠.
2: 세계에서 제일 큰 팀 중에.
1: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일본도 최종 엔트리가 발표됐잖아요.
0: 네.
1: 일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 축구 역사상 월드컵 도전사 역사상 최초 일이 벌어졌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0: 네.
1: 뭐냐면

0: 일본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드디어 180이 넘었다.
1: 아, 드디어 넘었습니까?
0: 181이었다 갖고 굉장히 막 그래서 우리도 이제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예. 월드컵이나 유럽하고도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근데 아직도 일본은 다른 나라 유럽팀과 만나면 헤딩골을 많이 먹히더라고요.
0: 저 발기술이나 이런 건 좋지만 네. 그 피지컬적인 싸움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1: 그렇죠.
0: 우리는 사실 180이 헌천은 넘었어요.
1: 예전에 넘었죠. 예.
0: 체코 와, 이 190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선수들의 무게감 그다음에 어떤 능력치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코에 비해서.
1: 네.
0: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몸이 좋은 선수들이 또 팀이 되게 수비적인 팀입니다. 수비를 딱 하다가 어떻게 골을 넣냐면 한 방을 노려요. 코너킥, 프리킥,
1: 그렇겠네요.
0: 붙여, 꽝 이거래요.
1: 네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팀은 수비를 강하게 하니까 체구도 그렇게 크니까 골 넣기는 어려운데 막 지리하게 가다가 그렇게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한 방 얻어맞으면 아이쿠 할 수 있는 약간 걱정은 있다.
1: 그리고 나서 바로 잠궈버리는 거군요.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그렇군요. 패누니 그럼 이런 팀이라면 한국이 어떻게 좀 상대를 해야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2: 사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조별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상성이 좀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 체코처럼 좀 피지컬 좋고 특히나 수비하는 팀들한테 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죠. 체코는 수비를 하는 팀이고요.
1: 네.
2: 우리 상대로도 아마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 최소한 7, 8명은 무조건 배치를 할 거예요.
1: 박스 안에요.
2: 대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190인 거죠.
1: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생각이 장성 같은 느낌이
2: 그쵸?
1: 들 텐데요.
2: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쓰리톱을 보면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제공권 싸움에서 혹은 피지컬 싸움으로 안쪽에서 이길 선수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톱 자리에 사실은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중에 한 명을 빼던가 아니면 이제 공격 숫자를 4명으로 늘려서 오현규나 조규성 같은 선수를 조금 투입을 해서 박스 안에서 싸우게끔 만드는 플랜이 아마 홍명보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1: 네.
2: 그 선수들이 나와도 사실 박스 안에서 좀 힘들다.
1: 조규성 선수로 힘들 것 같은데요. 조규성 선수도 피지컬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2: 그렇죠. 네. 조규성 선수 정도 제외하면 사실은 경합 자체가 쉽진 않아요.
1: 그러네요.
2: 그러면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낮고 빠른 크로스입니다.
1: 저 발 미치죠.
2: 그렇죠. 네. 이제 크로스가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낮고 빠르게 가는 크로스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키가 큰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유럽에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좌우 측면에서 빠르게 흔들다가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특히나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낮은 패스를 많이 줘야 되고 키가 큰 대신에 체코 수비수들이 약간 둔합니다.
1: 스피드가 좀 그쵸? 없군요.
2: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키가 크다 보니까 동작이 약간 느려요.
1: 네.
2: 그때 이제 우리가 빠른 선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박스 안에서 조금 더 혼전 상황을 만들고 상대가 한 번에 걷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경합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순간적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1: 네.
2: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홍명보 감독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문성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양쪽 풀백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두 번째 상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최국 멕시코인데요. 가뜩이나 멕시코 우리 상대 전적 안 좋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이상하게 좀 게임이 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잘해서 그래요 사실 멕시코가.
1: 아 그래요? 네. 게다가 또 개최국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우리가 조별리그 체코, 멕시코, 남아공 순서대로 만나게 되는데
1: 네.
0: 그중에 가장 까다로운 팀이죠.
1: 가장 까다롭다. 네.
0: 말씀처럼 우리가 멕시코를 월드컵 본선에서 그동안 두 번 만났습니다. 다졌죠.
1: 다졌어요.
0: 네, 아마 특히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는
1: 분들 기억납니다. 하석주 선수의 프리킥. 정말
0: 그것도 있고 블랑코라고 하는 선수.
1: 블랑코가 발 사이에 공격가지고
0: 개구리처럼 깡족깡족
1: 농락했죠 저희 네, 팀을.
0: 되게 꼴보기 싫었다.
1: 에르난데스도 머리띠 한 거 꼴보기 싫었어요. 기억납니다. 에르난데스 기억나십니까? 예.
0: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가 그렇게 한참 좋았던 시절. 그래서 야 멕시코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도 뭐 바르셀로나 이런 좋은 팀 맨유 이런 데서도 막 뛰고 이랬던 시절. 그거 놓고 보면 그 정도의 파괴력 있는 선수들이 과거처럼 많진 않아요.
1: 네네.
0: 그래서 멕시코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멕시코 축구 역사상 고점은 아니다. 대표팀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해요.
1: 그때보다는 강하지 않다.
0: 가장 좋았던 시기 아니다 지금.
1: 네네네.
0: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얘기해 줬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홈이라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다가 고지대입니다.
1: 네.
0: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 될 거라는 거고.
1: 멕시코 선수들은 거기서 계속 뛰고 있을 거 아닙니까?
0: 나고 지금도. 자랐잖아요.
1: 거기 나고 자랐고.
0: 네. 예. 이게 멕시코가 월드컵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멕시코는 기본으로 16강 가. 조별리그는 항상 거의 해왔단 말이죠. 지난번 네. 한번 빼놓고 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원래 다 올라가는 팀인데 그중에서도 8강을 한 게

0: 2번 있어요. 그게 다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할 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확실히 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홈의 깡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홈에서는 정말 강한데 그게 다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멕시코 경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고 자란 선수들과 어떤 싸움을 할까 좀 부담스럽다.
1: 그렇군요. 네. 게다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더한다면 쉽진 않겠다.
0: 어마어마하죠. 사실.
1: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편님 마지막 상대 남아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월드컵 때마다 네. 1승 재물을 찾아내잖아요. 그치. 뭐 예전에 뭐 토고였고 뭐 그 전에는 뭐 볼리비아였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남아공을 그런 우리의 1승 재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2: 일단 우리가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상대하기 좀 약했다라고 평가받는 말씀하신 토고가
1: 네.
2: 있잖아요.
1: 네.
2: 여긴 토고보다 약하다.
1: 토고보다 약합니다.
2: 네. 아. 여기 우리가 만났던 상대 중에 정말 역대 가장 약한 팀이고요. 사실은.
1: 토고에는 사실 그때 아데바요르라고 그쵸. 있었잖아요. 네. 잘하는 선수가.
2: 그래서 아데바요르를 막 견제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2: 실제로 잘하는 선수니까.
1: 네네.
2: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의 레벨에 있는 선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못 잡으면 32강을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2: 전력 차이가 참 많이 나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우리가 남아공이 어떻게 나올지는 당연히 뻔해요.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빠른 역습을 할 거고 아무래도 탄력은 있으니까 선수들이 네. 빠른 역습을 계속 고민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전력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좀 압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제리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네, 기억납니다.
2: 근데 알제리는 그때 우리가 약간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알제리가 우리보다 강한데 왜 재물이라고 하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월드컵을 들어갔고 네. 아, 알제리가 우리보다 강하구나를 느꼈죠. 현실에서.
1: 많이 앞서는 네. 팀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
0: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공격진의 운용이 멕시코와 남아공은 좀 달리 갈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멕시코는 홈이고 그들이 좀 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나올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라인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잖아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진짜 빠르고 잘 침투할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정말 중용돼서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게 멕시코 경기라고 한다면
1: 네.
0: 남아공 물러나서 수비하다가 땅땅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밀집돼 있는 수비를 깨도록 그 경기는 사실 공격수 숫자 자체를 늘려버려도 돼요. 네, 뭐 오영규 손흥민 다 같이 넣어버려도 됩니다.
1: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수세를 펼쳐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0: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공격 숫자 자체를 많이 늘려버려도 되고
1: 네.
0: 멕시코는 뒷공간을 잘 때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카드가 진짜 중요할 수도 있다.
1: 알겠습니다. 네. 남아공 경기를 좀 잘 봐야겠군요. 예, 과연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가 48개국 체제이고 또 조별리그 이후에 32강 토너먼트가 열리잖아요. 맨날 우리가 월드컵 되면 조건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16강.
2: 그렇죠.
0: 맞아요.
1: 16강. 네. 우리의 목표는 16강. 가자 16강으로 방송국에서도 이런 타이틀로 많이 쓰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32강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노려야 할 1차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 2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 3위를 노려서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지금 우리의 조와 우리의 스쿼드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되는 순위는 1위도 고민해봐야 된다.
1: 아, 1위도 할 수 있다라고
2: 네,
1: 보세요?
2: 물론 멕시코가 이제 홈팀이기 때문에 아주
1: 네네.
2: 어렵겠지만
1: 네네.
2: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1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1: 스쿼드로 봤을 때는
2: 그렇죠.
1: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2: 그래서 1위, 2위까지는 현실적인 우리 고민. 3위로 가면 아, 좀 별로네.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실제 상황이에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 2위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좋은 순위로 32강이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1: 네네. 그러면 한 2승 1패 정도 예상합니까? 2승 1무?
2: 가장 잘 풀리면 사실은
1: 네.
2: 체코전 그리고 남아공전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1: 네.
2: 멕시코전에 좀 승부 본다. 이런 식으로 뭐 2승 1무 혹은 2승 1패 이 정도가 되겠죠.
0: 그 순위가 왜 중요하냐면
1: 네.
0: 우리가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조에서 올라온 3위랑 붙어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우리가 3위로 턱걸이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에 1위랑 붙게 되니까 32강전부터 토너먼트가 막 꼬이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1: 박문성 의원님은 우리 팀의 최종 선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0: 저 1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1위는 어렵다.
0: 네.
1: 네. 멕시코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0: 네. 저는 예. 좋으면 베스트면 2위 아니면 뭐 3위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별리그 통과한다고 생각해요.
1: 기본적으로는 조별리그
0: 거기서 밀릴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하는데 2위냐 3위냐.
1: 네네.
0: 근데 2위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0: 이번에 대진이나 이 그림 자체는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예. 이런 운이 없습니다. 조 자체도 쉽지만 우리가 2위로 올라가면 바로 옆조인 비조 2위랑 싸워요. 거기 완전 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누가 올라와도 꿀입니다.
1: 그럼 16강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0: 2위로 올라가서 거기 누가 지금 거기 캐나다 있죠.
2: 캐나다 있고
0: 그다음에 거기 스위스?
2: 스위스도 네? 있고 캐나다 있고 한데 사실은 그 이것도 사실 A조이기 때문에 얻는 혜택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멕시코가 홈팀이잖아요.
1: 네네.
2: 그럼 이제 그렇지. 홈 대진을 좀 만들어줘요.
1: 아.
2: 그래서 2등으로 올라가도 사실은
0: 쉽게 해주는
2: 다른 팀들은 2등으로 올라가면 다른 팀 1등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2위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1: 캐나다도 홈팀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네네.
2: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는 조금 더 32강이 가도 1, 2등으로만 간다면 다른 조의 3위, 다른 조의 2위. 조금 더 수월한 대진을 받을 수 있다.
1: 일단은 대진은 굉장히 좋다.
0: 그렇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1: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 경기가 사실 뭐 월드컵 경기라는 게 늘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 변수의 연속인데 이번 대표님 성적을 좌우할 뭐 핵심 변수들 뭐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저는 가장 큰 변수는 물 먹는 시간입니다.
1: 물 먹는 시간.
0: 그놈의 네. 말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자꾸 하는데 네. 뭐 어렵잖아요. 이제 물 먹는 시간을 아예 시간을 딱 주어주겠다는 거죠.
1: 네네.
0: 전반전 22분 딱 끝나면 3분 물 먹고 물 먹은 다음에 다시 남은 전반전.
1: 네.
0: 후반전 시작해서 또 22분 지나면 또 3분 물 먹고 또 남은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구의 4쿼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축구의
1: 쉬는 시간이 생긴 거죠.
0: 구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축구의 구조라고 하는 건 전반과 후반. 만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이 두 가지를 놓고 감독들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골을 넣었을 경우, 못 넣었을 경우, 먹혔을 경우, 혹은 밀렸을 경우, 밀었을 경우 이거에 따라서 후반전에 플랜을 짜게 되는데
1: 네네.
0: 이제는 네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쿼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경우, 2쿼터에 어떻게, 3쿼터 어떻게, 4쿼터 어떻게.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완전히 축구가 열린 것이다.
1: 네네.
0: 그럼 이런 새 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새로운 축구니까.
1: 네.
0: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큰 변수 혹은 어떤 파란 이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에 또 하나의 핵심은 결국 감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물 먹는 시간 3분을 결국 우리 얘기하면 농구를 얘기하면 작전 타임을 쓸 수 있는
1: 거죠. 작전 타임 해야죠. 예.
0: 이런 변수에 결국은 누가 잘 대처하느냐 잘 못 대처하느냐는 다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가장 희비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월드컵이 아마 이번 월드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이 경우는 저번 친선 경기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균형 있는 경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새벽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좀 화가 많이 났던. 네.
2: 다 같은 감정이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다 보셨군요. 네. 예.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하이브레이션 브레이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물론 저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학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1: 네.
0: 처음 있는 거였으니까 홍용호 감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냥 물 먹으라니까 물만 드셨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다른 감독들은 막 그때 막 작전 지시도 하고
1: 분주했죠.
0: 변화를 주면서
1: 네.
0: 그 하이드레이션 끝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때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했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조금 비판을 받았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낸 거니까
1: 네네네.
0: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것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미리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거니까
0: 그렇죠.
1: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면 되는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페노님께서는 변수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2: 우리 대표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고산지대라고 할 수가
1: 고산지대.
2: 있죠.
1: 고산지대. 아무래도
2: 예. 그게 경기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1: 힘들죠.
2: 해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는 볼이 최대 8m 이상까지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1: 일단 더 세게 날아가는
2: 기압이 겁니다. 낮으니까
1: 네, 네, 네.
2: 찼을 맞아요. 때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가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 적응 못한 팀들을 보면 골킥을 했는데 골킥은 골키퍼가 세게 차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점점 더 멀어지면서
1: 골대까지
2: 상대한테 그냥 가거나 그냥 터치라인을 나가버려요.
1: 네. 그러니까
2: 이런 이제 사실 변수도 있고
1: 네.
2: 그리고 뛰기 자체가 좀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1: 숨 차죠. 예.
2: 숨이 많이 차고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산지대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 이건 체력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2: 체력 그쵸.
1: 예.
2: 이게 체력이 빨리 소모가 된다는
1: 빨리 소모가
2: 뜻인
1: 된다.
2: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멕시코도 이제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본인들도 약간 이 이점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멕시코에서 높은 북중미에서 가장 높은 경기장이 몬테레이에 있는 경기장이에요.
1: 네네.
2: 2600m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1: 고도 2,600. 네. 설악산에서 뛰는 거예요.
0: 설악산도 2,000m 안 돼요.
1: 안 되나요?
0: 안 돼요.
1: 더 높아요?
2: 훨씬 네. 높은 거예요.
1: 한라산.
0: 네. 우리나라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1: 아, 그 정도입니까?
0: 한라산이 1,900m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1: 야,
2: 그 백두산 정상인가 그렇더라고요.
0: 네, 백두산까지 가야 됩니다.
2: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내려와요. 그럼 이제 아 쉬워진다. 네네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 이러면 고산지대가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가 베이스 캠프부터 고산지대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네.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첫 경기를 이제 고산지대에서 하고 두 번째 경기를 고산지대에서 또 합니다.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이어나가는 건데 이 변수는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는 게
1: 네.
2: 체코는 그 고산지대 적응을 못해요.
1: 아.
2: 왜냐하면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조별 그 추첨이 끝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로 올라와서 우리가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1: 네.
2: 거긴 대비를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실제로 베이스 캠프도 낮은 데서 하고요.
1: 네.
2: 그 체코 같은 경우는 마지막 평가전을 본인들 프라하에서 한 다음에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된 상태, 체코는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1: 네.
2: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멕시코한테 제일 좋은 거죠. 일단
2: 그렇죠.
1: 네. 멕시코한테 제일 좋고 우리나라도 이런 변수도 그러니까 캠프를 못 차리는 체코 팀에 의해서 우리에게 좀 이익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평가전 얘기 잠깐 해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잘 활용하지 못해 지적 받기도 했는데 상대 맞춤형 전술이나 경기 중 돌발 상황도 예를 들어서 퇴장이나 선제 실점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도 플랜 B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런 전술의 수정 능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무성 위원님.
0: 지금까지는 전술을 경기 도중에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1: 네.
0: 특히나 이제 월드컵 무대는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감독들이 나가는 무대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물론 뭐 프로팀 감독들이 훨씬 더 뛰어난 감독들도 있긴 있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번에 브라질을 이끄는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숱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고 연봉이 190억을 받는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감독인 투헬 같은 경우도 독일 출신으로서 뭐 리버풀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활약을 많이 했던 감독들이죠.
1: 네.
0: 그런 정말 쟁쟁한 감독들이 아까 했던 그런 뭐 하이드레이션이건 뭔가 간에 그런 변수에서 뭔가를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도 우리 홍명보 감독이 전술 수정 능력이 그동안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큼 짧은 시간 안에 본선에서 그걸 보여줄 것이냐.
1: 네.
0: 요거는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1: 지켜봐야 된다.
0: 네.
1: 근데 아직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0: 그거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네.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3백에 대한 완성도
1: 네.
0: 그다음에 감독이 어떤 지시상 이런 것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3주밖에 남지 않아서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백에 대한 완성도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 몇 가지 어떻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모여서 2, 3주 훈련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라고 그걸 경험했던 선수들에게 물어봤더니
1: 네.
0: 사실상 안 된대요.
1: 아 그렇습니까?
0: 모여서 할 수 있는 2, 3주면 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래요. 하나는 네. 고지대에 따른 걸 적응하는 것 플러스 체력적인 어떤 이렇게 안배, 컨디션
1: 네.
0: 조절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의 약속돼 있는 세트피스 같은 거.
1: 네네네.
0: 야 코너킥 이렇게 찾아.
1: 그렇죠.
0: 프리킥 이렇게 찾아. 그다음에 몇 가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전술 같은 걸 딱 이렇게 제한적인 거지. 갑자기 막 우리가 엄청난 일본처럼 갑자기 그런 조직력이 나온다. 그거는 2, 3주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 지금보다 다이나믹하게 뭔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0: 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대표팀 경기력 관련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패노님.
0: 네.
1: 네, 홍명보 감독의 전술 특히 뭐 아까도 3백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분석하시면서 이 부분 또 자주 언급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일단 3백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1: 네.
2: 기본적으로 3백을 쓰면서 잘하는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1: 네네.
2: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약간 질투가 나는 일본 대표팀도 3백을 쓰거든요.
1: 그렇군요.
2: 근데 굉장히 잘해요.
1: 네.
2: 3백이 문제라기보다 그 3백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끌어올리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현재 이제 홍명보 감독의 3백은 3백이 가진 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단점이 많이 보이는 3백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윙백이 되게 할 일이 많다고 박무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네.
2: 공격을 할 때 우리 좌우 윙백이 끝까지 올라가요. 상대 이제 공격 지역까지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수비가 숫자적으로 3명밖에 남지 않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도 부족하다고 했으니

0: 수비 중에 한두 명 선수 정도는 미드필더까지 올라가서 또 압박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럼 최후방에 중앙 수비수가 오히려 부족해져요.
1: 아, 수비수자가 3명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수비수자가 부족해지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백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을 때 단점은 이렇게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순간 수비수자가 오히려 부족해진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약간 과거에 전통적인 3백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3백을 쓰다가도 좀 4백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누군가 지원을 내려와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식을 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3백은 약간 전통적인 좀 약간 시대가 지난 3백에 좀 가까워요.
1: 2002년의 3백입니까?
0: 약간 그런 식인 거죠. 네, 막 올라가 있고.
1: 아, 근기업입니까? 2002년?
0: 네. 어쨌든 그런 3백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늘 그 코트디바르전 질 때도 보면 수비가 분명 수비가 3백 써서 많다고 들었는데 막 슝슝 뚫려요.
1: 네.
0: 이거는 이 3백의 활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1: 코트디바르전 얘기하면 정말 한숨이 저 깊숙한 곳에서 끌어오르더라고요.
0: 그렇죠.
2: 단전에서 올라오죠.
1: 저 단전 깊은 곳에서 한숨이 진짜 이렇게 이 정도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0: 그렇죠.
1: 새벽에 경기에도 무조건 다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3백에 많은 팬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이제 코트디바르전이 아무래도 상대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 아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부터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1: 네네.
0: 그게 코트디바르가 22분까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어요.
1: 맞아요.
0: 내려가서 볼을 막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올라오니까 아 얘네 3백인데 다 올라오는구나. 역습하자. 그래서 22분 다음부터는 코트디바르의 롱패스의 비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1: 기억납니다. 완전 바뀌었죠.
0: 그쵸?
1: 팀 색깔이.
0: 그런 건 이건 사실은 월드컵에 갔을 때 다른 팀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공격적인 3백을 쓴다면 홍명보 감독은 수비적이라고 하지만 공격할 때 너무 숫자가 많이 투입이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3백을 쓰다가 4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른 팀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인 팀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당장 이번 월드컵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러니까요.
2: 봤을 때
1: 네.
2: 지금 저는 홍명보 감독은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이제 우리 페노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1: 네.
2: 이번 월드컵이 홍명보 감독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축구 도전사라고 할까요? 혹은 축구협회 현재 당면한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1: 네.
2: 이번 월드컵을 망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1: 그렇겠죠.
2: 그래서 네. 제 생각은 굉장히 수비적인 3백을 쓸 것 같아요.
1: 수비적인 3백을 쓴다라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윙백의 전진성이 거의 없죠.
1: 네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더 전형을
2: 그렇죠. 수비적으로 해서 안 지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되게 답답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1: 좀 재미없겠는데요.
2: 그러면? 그래도 지지 않고 남은 남아공은 아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니까
1: 네네네.
2: 그렇게 해서 승점 관리해서 32강 가고 또 32강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 전술을 쓸 것 같다. 저는 결과를 우선하는 형태로 홍병호 감독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다고 이런 전술이 아니라 3백을 쓰면서도 수비적인 전술을 오래 쓸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비기는 경기를 이끌어내서 승점을 확보해서 본선 진출 그러니까 32강 진출을 노릴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2: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1: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선수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리그에서 적응한 캡틴 손흥민은 사실상 이번 마지막 월드컵이잖아요. 우리가 뭐
0: 네.
1: 나이로 봐도 그렇고 더 이상 월드컵을 출전 못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좀 걱정되는 게 유럽 리그 그 험난한 그 몸싸움이 격렬한 곳에서 뛰다가 미국에서 뛰다 월드컵을 치른다.
0: 네.
1: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0: 일단은 이제 MLS 그러니까
1: 네.
0: 미국 리그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리그는 일단 아닙니다.
1: 네네네.
0: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내보면 압박의 강도라던가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이제 한 벨기에, 튀르키예 리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한 11위, 12위 정도 되는 리그는 돼요.
1: 네네.
0: 충분히 수준은 괜찮은 리그인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컨디션과 팀의 상황이 작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1: 맞아요.
0: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골을 넣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한번 정말 마지막 월드컵에 일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진짜 있었거든요.
1: 네.
0: 이번 시즌에 팀의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12경기 무득점이에요. 한 골도 지금 못 넣고 있어요.
1: 어시스트는 많이 하는 걸로
0: 어시스트는 많죠. 보이네요. 근데 네.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늘상 손흥민이라는 피니셔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을 넣냐 못 넣냐로 우리의 대표팀의 성적이 늘 갈립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득점 감각이 지금 팀의 상황과 좀 맞물려서 떨어져 있다면 아 좀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막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마지막 그 MLS에서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경기 득점하고 우리 대표팀이 합류해서 득점 감각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나갔을 때 경기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올려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믿고 또 의지할 만한 이번 월드컵에 또 중요 선수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손흥민은 손흥민이죠.
2: 손흥민 걱정할 필요 없죠. 네, 저의 인생도 지금 막 힘든데 네. 손흥민 선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 이게 전화 좀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 네.
2: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어떤 한 시즌 내 경기를 뭐 맡긴다 그러면 이제 뭐 컨디션이나 뭐 지금 체력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2: 우리가 이번 월드컵 최대치로 정말 경기를 치렀다 그러면 다섯 경기 정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기본은 뭐 한 세네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 그 손흥민 선수의 큰 경기 어떤 경험 그럴 때 때려넣을 수 있는 어떤 대담함 이런 것들이 응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2: 저도 뭐 최근에 조금 우려는스럽지만 하지만 월드컵까지 큰 무대에 들어갔을 땐 결국 스타가 해줍니다.
1: 그렇죠.
2: 네, 기회만 만들어지면 저는 때려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스타가 해결해줬다는 거 우리 저번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0: 그렇죠.
1: 포르투갈전에서 그 마지막 황희찬 선수에게 찔러놓는 패스.
2: 그때 아나골절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활약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한 10년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강인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앙 플레이메이커로 쓸지 아니면 뭐 측면에서 안으로 뭐 센터링 올려주는 역할 뭐 이런 팀 색깔이 이 선수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박문성 의원님이 보실 때 이강인 선수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2: 지금 홍명 감독이 주력으로 쓸 게 3-4-2-1 혹은 3-4-3 정도가 되거든요.
1: 네네.
2: 공격진을 이제 3명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최전방인 손흥민 그다음에 약간 아래로 해서 이재성, 이강인이 있을 거예요.
1: 네네.
2: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성과 이강인을 완전히 측면 쪽으로 벌려서 날개, 우리가 옛날로 얘기했던 윙처럼 쓰진 않을 거고요. 약간 좁혀도 들어와서 안쪽으로 미드필더 싸움도 해주고 또 벌려주기도 하는
1: 네네.
2: 역할을 할 텐데 거기서 이강인 선수는 약간 오른쪽에 있지만 가운데서 오가면서 측면까지도 벌리는 특히 오른쪽에 있으면 왼발잡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직접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1: 네네.
2: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매우 공격적인 우리의 전체적으로 공격을 끌어가는 역할 플러스 수비를 하다가 결국은 몇 번에 찾아오지 않는 기회에서 아주 정밀하게 그걸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1: 네.
2: 그 역할을 이강인이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안민호 축구 분석가 박문성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고요. 정몽규 회장과 협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 리스크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선수단의 사기나 좀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문성 해설위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2: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주의가 어수선하거나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1: 네.
2: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협회가 더 잘했어야죠.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1: 네.
2: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실기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에 성공했을 때
1: 네.
2: 그러면 굉장히 그 비판적 여론 속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때라도 몇 가지 혁신의 프로젝트, 개혁의 조치들을 나서서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와,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내오고
1: 네.
2: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넘겨버렸죠. 결국은 지금도 월드컵에서 성적 내면 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던 걸 잊거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오판이에요. 아니 법원이 판결을 한 법원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 지적을 한 게 아니잖아요.
1: 그건 안 되죠.
2: 경기력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법원이.
1: 네네네.
2: 지금 행정 절차라든지 몇 가지 권한 사용이라든지 돈의 용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1: 그렇죠.
2: 월드컵과 경기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월드컵에서 월드컵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월드컵의 성적이 좋아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결정에 대해서도 잘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리고 월드컵 본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축구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협회와 행정가들이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될 시급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거기에 대해서 패노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일단 우리가 월드컵을 딱 앞뒀으니까
1: 네.
0: 이제 당장 시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1: 네.
0: 한다면 사실은 부정적인 이슈만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조용히 하고 있어요.
0: 사실은 네. 그게 되게
1: 조용 합숙이가 됩시다.
0: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예.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1: 네네.
0: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1: 그렇죠.
0: 선수들이 요즘에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핸드폰, SNS 많이 쓰고요. 선수들이 어떻게 대표팀을 팬들이 바라보는지를 정말 즉각즉각적으로 검색을 해서 봐요 실제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고요. 당장 며칠 전에도 우리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 정몽규 회장이 골프를 치러 가서 또 그게 안 좋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또 사실은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의 축구협회에게 정말 가장 기본 부정적인 이슈만 이 월드컵 직전에 안 만들어서 어쨌든 이제는 팬분들이 다 응원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응원을 하는 분위기로 좀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아무래도 월드컵 팀의 사기에 문제가 그쵸, 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그 출정식 했잖아요. 선수들
2: 명단 발표
1: 명단 발표했잖아요.
2: 네.
1: 제가 사실 뭐 거의 가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있으면 여기서 발표를 한대요 명단을.
2: 네.
1: 그냥 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봤어요 그거.
0: 그렇죠. 네.
1: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걸 봤단 말. 근데 그냥 가자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여기서 맞아요. 또 시끄러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2: 맞아요.
1: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2: 좀 슬프지 않아요? 저는 좀 슬퍼요. 뭐냐면 제가 월드컵을 기억나는 월드컵이 86인데
1: 네.
2: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월드컵 저에게 월드컵은 언제나 즐거움이었고 설렘이었고 막 그런 거였어요.
1: 그럼요.
2: 축제였어요 진짜.
1: 네네.
2: 거기 정점은 2002년이었고 다 그러실 건데 이렇게 축복 빠진 못한 월드컵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제가 슬픈 건 그 선수들이 저는 생각하면 좀 슬퍼요.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다 볼을 차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축구 차는 게 재밌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속에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은 나도 커서 저렇게 월드컵 나가서 잘해봐야지.
1: 그렇죠. 네.
2: 다 선수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큰 꿈이었고 기대였을 텐데 정작 그 월드컵을 눈앞에 뒀는데 이 분위기가 이래요. 좀 더 더 진지하게 협회라든지 우리 축구에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2002년에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했습니까?
0: 그렇죠.
1: 저 역시도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야 저게 되는구나.
2: 맞아요.
1: 야 이게 가능하네. 그리고 네. 드림스 컴투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깊게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개그맨 시험 붙었어요. 아 진짜 이게 되는구나. 아 나도 개그맨 할 수 있구나.
0: 꿈이 이루어진다.
1: 왜? 네. 그 전에 공무원 시험 세 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보고 나도 개그맨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전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 월드컵은 그런 꿈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누군가에게는 네. 그런 꿈을 잘 실현될 수 있게 협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JTBC와 KBS가 공동 중계합니다. 지상파 3사 중심의 기존 코리아 풀 체제가 흔들리고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140억 원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일단은 해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좀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월드컵 중계권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님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축구 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다면 월드컵을 어디서 봐야 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이제 과거에는 월드컵을 정말 아무 채널이나 틀어도 다 나오는 정말 전 국민의 축제.
1: 골라봤잖아요.
0: 그렇죠.
1: 뭘 누가 해설한데? 저기는 누구야? 여기는 맞아요. 여기야? 그럼 골라보자. 막 이런 거였잖아요.
0: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특정 방송사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네.
1: 네.
0: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어디를 봐야 돼? 핸드폰으로는 어디를 봐야 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사실은 우리 팬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이제 월드컵도 이제 이런 사실은 전 국민의 축제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골라서 봐야 되는 콘텐츠가 됐구나라는 거고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1: 아 유럽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0: 그렇죠.
2: 모든 채널이 다 하지 않습니다.
0: 다 하진 않고 당연히
1: 그렇군요.
0: 이제 그게 또 네. 어쨌든 중계권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1: 결국은 돈이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0: 어떤 채널을 들어가야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좀 변곡점에 서 있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방송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지상파들이 3사가 예전에 월드컵 때 보면 1월부터 난리 납니다. 아마.
0: 맞아요.
2: 여기 모니터 위에다가 뭐 네. 월드컵 채널 쓰고
1: 난리 나죠.
2: 네.
1: 옛날에 방송에 기억 안 나십니까? 월드컵 중계하면요. 그 전부터 예능부터 해가지고
2: 엄청납니다.
1: 연예인들은 지금 어디 간다더니 누구 팀은 저기 갔다는데 우리는 여기 가야 된다. 막 들썩들썩 지금 좀 난리 납니다.
2: 맞아요.
1: 표 예매해야 되는데
2: 맞아요,
1: 어떻게
2: 맞아요.
1: 해야 되는지 제작진들도 분주해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런 게.
2: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실히 막 그래도 뭐 옛날만큼 뭐 지상파를 덜 보내 뭐네 해도 정말 3사가 막 그러면 분위기가 좀 더 살았지 않았을까
1: 맞아요.
2: 이런 생각을 일단 한편으로 들어요.
1: 네네.
2: 또 하나는 또 달라지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2: 이게 그 저는 사실 예전에 그렇게 막 할 때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싶긴 했었어요. 모든 채널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축구계에 있어도 월드컵을 중계를 해도 우리 어머니의 불만 항상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경기는 보는데
1: 네.
2: 왜 월드컵 때는 드라마 안 하니 이런 거였어요.
0: 그쵸.
2: 드라마도 하고
1: 공감표도
2: 하고 네, 예능하는 채널도 있네요. 있어야 된다.
1: 네네.
2: 그리고 또 축구 보실 분들 예를 들면 지금 KBS, JTBC 하면 보실 분들은 두 채널로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 대신 이번엔 제 아쉬움은 좀 이게 너무 늦게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뭐 한두 개가 하는 건 좋은데
1: 네네.
2: 조금 미리 됐다고 한다면 KBS도 준비 더 많이 하고 뭐 어디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뭐랄까 더 우리에게 신나고 더 재미난 그런 콘텐츠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달라진 환경에서 뭔가 미리미리 준비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다.
1: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포츠는 이벤트 중계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될까라는 정의를 좀 내리신 게 있나요, 두 분? 그런 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2: 그러니까 보편적 시청권 그렇죠.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일단 뭐 유럽이나 이런 곳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경기들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방송사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에 결제를 하고 보는 방식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럴 때도 유럽은 우리보다도 더 축구가 국민적인 스포츠인 거잖아요.
1: 그럼요. 네.
0: 거기도 정말 중요한 경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는 무료로 풉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월드컵을 생각을 해봤을 땐 이 월드컵이 우리가 가장 이 스포츠 내에서도 아예 다른 컨텐츠로 늘 분류를 해요. 축구, 야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존재.
1: 그렇죠.
0: 예, 월드컵은 예. 온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1: 축제입니다. 그쵸? 전 세계적인.
0: 그 축제를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면 사실 모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그런 정말 중요한 경기들, 예,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좀 많이들 할 수 있게끔 예, 많은 이제 채널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공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0: 그쵸, 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모두가 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2: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큰 원칙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시청 소외 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1: 네.
2: 내가

0: 유료 채널에 가입하지 않아도 야, 이 정도는 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상파가 지금처럼 다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네. 돈 주고 살 수 있죠.
1: 그쵸? 그럼요.
0: 그 대신 아까 했던 보편적 시청권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절대 예를 들면 유료 채널 이런 데서 사면 안 돼? 좀 이것도 약간 시장에서는 좀 이상한 논리 같거든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대. 산 데가 꼭 지상파 하나 최소한 하나는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2: 지상파에서.
0: 네. 지상파는 꼭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는 아까 했던 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월드컵을 못 보는 네. 너무 좀 슬프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장치를 드는. 좀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중계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아무래도 중계권이 제한돼 있다 보니 월드컵 붐이 일어나는 것은 쉽진 않았다.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드컵 시간대가 오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경기 시간이 10시 11시로 들어오고요.
0: 네네네.
2: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월드컵 분위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실제로 네.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월드컵 팔로우하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 피부로 느껴집니다.
2: 아 그렇군요.
3: 아, 월드컵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이다 보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광고가 붙잖아요.
2: 네네.
3: 광고가 잘 안 붙기 시작했어요.
2: 아. 아,
3: 월드컵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침에 하니까 다들 출근하는 시간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이러면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월드컵이 과연 흥행이 얼마나 될까가 정말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 그렇죠. 다들 학교 있을 시간이고 회사 있을 시간이라.
0: 지금 치킨과 맥주를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이 돼요. 예전에 월드컵이면 막 치맥이 난리 났는데.
2: 2시간 전에 시켜도 배달 안 왔어요.
0: 아침 8시부터 먹고 있는 게.
3: 그렇죠.
2: 그거는 부담스럽죠. 네, 네. 네, 네.
0: 치킨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맥주를 아침 8시부터 먹는 거라서
2: 쉽지 않죠.
0: 시간대가 이래저래.
2: 예. 네. 기억나는 게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비슷한 시간대였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그때 중2 때인가 아마 그런데 TV를 누가 이제 들고 왔어요 학교로.
3: 아.
2: 그때는 뭐 이게 뭐 TV를 보거나 뭐 휴대전화 이런 게 네네. 스마트폰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정원 선수가 2대2 동점골 그 스페인과의 대결에서 2대2 동점골 만든 날 온 학교가 들썩들썩했던
0: 맞아요.
2: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 한번 좀 해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0: 근데 네. 지금은 분명히 조금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인데.
2: 네네.
0: 체코 경기가 중요합니다.
2: 체코 경기가
0: 맞아요. 경기에 뭔가 빵 터지고 막 우리 사람들이 골 넣고 막 감격하고 이러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 저는 체코 경기가 실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도전 역사를 놓고 보면 첫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 네네네.
0: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승부 이상은 꼭 거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잘만 하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 전세가
2: 알겠습니다. 대표팀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를 치른 뒤에 과달라하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트리나도 토바고와 엘살바도로 이 두 팀과 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가전을 강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3: 네.
2: 일본 막 지금 뭐 독일이랑 붙고 막 스페인 막 브라질 막 이렇게 붙고 있는데
3: 네.
2: 조금은 좀 약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약한 팀은 맞고요.
2: 네.
3: 사실 강한 팀을 만나면 너무나도 좋죠.
2: 네.
3: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2: 고산지대의 적응성만 그렇죠. 좀 잘 다져야 된다.
3: 그래서 우리가 평가전도 고산지대에서요.
2: 네.
3: 근데 평가전을 붙는 팀들이 고산지대로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죠. 네. 월드컵에 나가는 팀들이 굳이 우리가 고산지대에 가서 컨디션 망칠 이유가 없으니까.
2: 그러네요.
3: 그래서 이번에 평가전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은 약한 팀들과의 평가전인데.
2: 아 이거는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고산지대로 올 수밖에 없는 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렇죠.로
2: 정리가 되네요.
3: 네.
2: 네네.
3: 근데 이제 이 두 팀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쨌든 평가전이다 보니까
2: 네.
3: 경기력은. 이제는 매우 좋아져야 된다. 이 경기까지 안 좋으면 월드컵에 대한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2: 네, 이번 친선전에서마저도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심각한 상태다.
3: 그렇죠.
2: 라고 네.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0: 근데 저는 이 두 경기는 뭐 결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 네.
0: 결과 내려고 경기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고지대 적응이라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2: 네.
0: 저는 뭐 이 경기 갖고 뭔가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2: 네.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자꾸 2002년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선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3: 네.
2: 2002년도 월드컵 되기 전에 우리가 평가전을 엄청나게 화려한 팀들과
0: 프랑스, 했잖아요. 잉글랜드.
2: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막 박지성 선수가

0: 잉글랜드전에서 막 가슴 트래핑해서 막 중거리 슛으로 그냥 꽂아 넣고 프랑스와도 엄청나게 대등한 맞아요. 경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걸 보고 이게 맞나? 이게 우리 팀이 이런 친선 경기에서
1: 올라왔죠,
0: 이 팀과 이런 걸 하는 게 맞아 해서 월드컵 분위기도 확 꾸려댔고 네, 우리도 16강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요. 라는 그 열기가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친선 경기에서 엘살바도 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고산지대라고 해도 네.
1: 제가 왜 2002년 월드컵과 뭔가 비교할 때 금기라고 하냐면 네네. 그때는 너무 특수해서 그래요. 아.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왜 우리랑 붙었냐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랑 붙으면 야 강팀이니까 우리도 강해져가 아니었어요.
0: 아.
1: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들은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나라 땅을 먼저 밟아보고 싶었어요.
0: 아 그라운드가 어떤지.
1: 네. 개최국의 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개최국이 하자 그러면 그 나라를 먼저 밟아보고 싶은 그런 쟁쟁한 팀들이 받아줘요. 그걸.
0: 네네네.
1: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우리야 강팀들 만나면 좋죠. 만약에 예를 들면 브라질 만나면 좋아요.
0: 네.
1: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브라질은 왜 우리를 만나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럴 이유가 없어요.
0: 의미 없네요.
1: 우리는 브라질 만나면 좋죠.
0: 네네네.
1: 브라질 입장에서 우리를 만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는 마지막에 현지 가서 평가전 할 때 그렇게 센 팀 만나기는 쉽진 않습니다.
0: 아 그럼 미리 만났어야 되는 거였군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알겠습니다. 만났어요.
0: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두 분의 해설위원이 보실 때 아 우리나라 경기 말고 또 저도 이제 밤새도록 다른 나라 경기 뭐 예를 들어서 네. 네덜란드 잉글랜드가 붙는다거나 막 이런 빅 게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기 좀 정말 집중해서 좀 봐야 될지 관전 팁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2: 뭐 다른 이제 조의 경기를 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번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
0: 노르웨이요?
1: 네. 홀란드.
0: 아 홀란드.
2: 네, 홀란드가 있잖아요.
0: 그런데
2: 홀란드 옆에 외데고르도 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누사라는 이제 분데스리가 잘하는 선수도 있고요.
0: 그러네요.
2: 그 주변에 사실 노르웨이가 지금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온 상태인데.
0: 네네. 이탈리아 이번에 또 떨어졌죠.
2: 네. 실제로 이탈리아를 크게 이겼어요.
0: 맞아요.
2: 경기력적으로도 정말 압도하면서 이겼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팀이 지금 굉장한 다크호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노르웨이 경기 네. 좀 지켜봐야 된다.
2: 그리고 심지어 같은 조에 프랑스 은바페가 있고요.
0: 이야 재밌겠네요.
2: 그리고 세네갈 마네도 있기 때문에
0: 오, 네.
2: 재미있는 팀들하고 또 계속 붙어서 네. 노르웨이 경기가 아마 이번 월드컵 때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승 후보 어떤 팀으로 꼽습니까?
2: 저는 스페인.
0: 스페인.
2: 네. 야말을
0: 야말,
2: 또
0: 야말.
2: 네. 예. 야말의 스페인이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0: 알겠습니다. 방송 위원님도 빅게임 어떤 게임이 될 것 같고 우승 후보까지 좀 한번 선택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야말 얘기하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야말 얘기해가지고
0: 네.
1: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팀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얘기하고 있고
0: 네.
1: 그중에서도 야말은 그냥 축구를 아시는 분에게도 환상적인 선수가 될 거고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도 야 이게 뭐지?
0: 이런 선수가 있어?
1: 차원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와 축구를 잘한다가 아니라 이거 뭐지? 아예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산다면 그 친구는 5차원, 6차원의 선수의 느낌을 받아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근데, 네. 근데 무서운 건 나이가 18살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펠레가 16, 17에 나와서 막 결승에서 엄청난 활약하고 뭐 우승시키고 말했잖아요.
0: 네네.
1: 그런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0: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럼 메시나 호날두급입니까 지금 현재?
1: 메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뭐 메시 이후에 수많은 선수들이 메시로 불렸지만 야말은 어쩌면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
0: 다르다.
1: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봤을 때서 야말은 그냥 야말 보는 재미로라도 이번 월드컵은 참 즐거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누군가에는 반드시 꿈이고 누군가나 뭐 이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 월드컵을 좀 마음껏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 준비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문성 해설위원, 안민호 축구 전문가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월드컵은 늘 기대와 걱정이 함께 뛰는 무대죠.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여론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라운드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논란을 넘어서는 준비와 순간을 버티는 집중력일 것입니다. 26명의 태극전사가 어떤 질문에 어떤 경기로 답할지 우리도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오타니의 투타 맹활약을 앞세워 샌디에고를 물리쳤습니다. 오타니는 선발 투수로 5이닝 동안 실점 없이 삼진 4개를 잡으며 시즌 4승째를 거뒀고 타자로는 1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서 8호 홈런을 때리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고우석이 트리플A 무대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김태환 1군 타격 코치 자리에 이용규 플레잉 코치를 앉혔습니다. 이와 함께 키움 구단은 투수 파트에 이어 타격 파트에도 총괄 코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복싱 간판 이메지가 세르비아에서 열린 베오그라드 위너 토너먼트 여자 54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여자 80kg급에 나선 성수연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베오그라드 위너 토너먼트는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복싱 대회 중 하나로 25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종목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의 종목 추가는 오는 6월 중순 조직위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 샤이 길적스 알렉산더의 30득점 활약을 앞세워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22대 113으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홈 2연전을 1승 1패로 마친 오클라호마 시티는 샌안토니오로 자리를 옮겨 23일과 25일 3, 4차전을 치릅니다.

Spot, spot. I guess I didn't know.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

0: 올해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그 매번 두 분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데 월드컵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물어보실 때마다 이제 7일씩 깎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이 경기를 처음 하는 게 딱 그 개막 초창기인데요. 6월 12일에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단 20일 남은 셈이고요. 우리나라는 최종 엔트리를 16일에 발표한 바가 있고
0: 네.
1: 그때 발표되고 딱 이틀 뒤에 18일에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첫 전지 훈련지인 미국 솔트레이크로 훈련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전후해서 본선 출전국들이 대거 엔트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종 엔트리를 꼭 지금 발표할 필요는 없고 6월 초까지 미뤄도 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미룰 거 있냐. 어차피 이 타이밍에 국제축구연맹에 예비 엔트리를 내고 그 안에서 좀 속관해가지고 최종 엔트리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최종 엔트리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생각해보니까 그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 발표 후에 첫 해축 통신입니다. 그 두 분께서는 최종 명단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2: 사실 대한민국 축구를 좀 팔로우하고 있다면 크게 놀라지 않을 명단이긴 했는데 이 기억은 좀 놀라긴 했습니다.
0: 오.
2: 사실 이 기억은 뽑힐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그래도 이제 좀 아쉽게 탈락 선수로 생각했는데 뽑혀가지고 놀랐습니다.
0: 오.
2: 이 선수가 어쨌든 강원에서 정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강원 축구 K리그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이기혁은 대표팀에 가야 된다 생각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좀 김주성이나 다른 선수들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걸 봤었는데 이기혁에 들어가서 놀라긴 했습니다.
0: 김정용 기자는 어떠셨어요?
1: 네, 전 전체 스쿼드를 볼 때 신동훈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들어올 선수들은 다 들어왔어요. 예상한 선수들이 더 왔는데 없는 선수들이 좀 오히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대거 부상을 당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그럼 대체로 누굴 발탁할지가 관심사였는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그냥 안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를 덜 데려가기로 했어요. 미드필더를 줄이는 만큼 수비수랑 공격수를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당연히 선발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숫자는 되는데요. 만약에 한 두어 명 정도 미드필더가 부상당하면 굉장히 열버지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멀티플레이어를 활용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좀 빈약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어떤 몸의 근육 구성으로 치면 코어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팔다리 근육만 펌핑이 잘 되는 것 같은 약간 네. 이런 상태로 가거든요. 이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0: 아니 그 허리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고기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황인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2: 일단 기자회견에서 성명모 감독은 직접 봤을 때 무리 없이 뛸 수 있으니까 데려간다라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포지션 분류를 해보면은 황인범, 김진규, 백승호만 미드필더거든요. 이 세 명이 두 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물론 옌스도 있고 박진섭도 올리설 수 있지만 이 황인범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좀 부상이 좀 심각하다면은 좀 제 애매해진 상황이라서 이거를 네. 어떻게 메우는지가 이거 진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거기서 이제 좀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좀 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현재 황인범 선수의 상태는 괜찮다. 다만 재발이 우려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화수목금 5일에 걸쳐서 황인범 선수와 유럽 축구 일정을 일찍 끝낸 유럽파 3명 합쳐서 4명이 좀 일찍 모여서 대표팀 지휘하에 체력 훈련만 했어요.
0: 네.
1: 황인범 선수가 그 4명 중에서는 오히려 상위권의 체력을 보여주면서 체력적인 회복 속도는 아주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엔트리에 든 거거든요.
0: 네.
1: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은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황인범 선수가 자잘한 부상 재발을 여러 번 겪은 게 이번 시즌 문제지 큰 부상 하나를 오래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 직전이나 대회 중에 재발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를 안고 우리가 대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모쪼록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 선발대가 솔트레이크 시티의 사전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2: 네, 일단 뭐 지금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이 시즌이 아직 그 안 끝난 선수들은 이제 사용을 안 했고 뭐 이동경, 김진규, 김문환, 이기혁, 조현우 같이 송범근 같이 K리거들과 뭐 빨리 시즌이 끝난 배준호, 엄지성,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9명이 이제 서울대에 가 있죠.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 영상을 보니까 지금 뭐 고지대에서 뭐 귀가 멍멍하다, 좀 약간 숨을 쉬는 게 다르다 이렇게 좀 말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비슷한 과달라랑 비슷한 위치에서 하고 있잖아요. 좀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0: 네. 자, 우리나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관련해서는 내일 또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이때 포지션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본선 진출국들도 최종 엔트리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화제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호날두 메시에 이어서 전 세계 축구를 평정할 줄 알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자꾸 평정을 못하고 기대에 못 미쳤던 남자가 이제 네이마르인데요. 네이마르 선수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에 원래 못 뽑힐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한 뒤에 단 한 번도 그의 선수단에 포함된 적이 없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부상 때문에 또 해당 기간에 일시적인 부진 때문에 계속 빠졌거든요. 아예 테스트를 못 해본 선수들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달리 말하면 몸 상태가 좀 쭉 안 좋았단 말도 되고요. 그래서 안 뽑을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엔트리에 들어갔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몸을 좀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단 전체에 좀 응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기력보다는 어떤 리더십을 보고 데려간다라는 분석도 있고 또 비슷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최근 줄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까지 순번이 극적으로 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본인은 뭐 굉장히 감격한 모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상징성도 있고 본인에게 또 의미가 크게 다가왔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막 감격의 눈물 흘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 약간 그 브라질에서 뭔가 선수들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선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약간 그 리액션 하는 영상을 찍는 건데 네이마르도 이제 지인들 또 아내와 찍었는데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네이마르는 또 인터뷰에서도 몇 시간 동안 울었고 사실 2년 7개월 동안 안 뽑혔으니까 자기도 이제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좀 이런 부상이나 약간 부진이나 이런 극복해가지고 뽑혔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또 그래서 네이마르 또 브라질 국민들이 되게 네이마르에 대한 인기 좋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그냥 호명됐을 때 약간 박수만 치다가 네이마르가 뽑히니까 막 환호성 지르고 막 네. 물건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마르의 좀 인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0: 네, 언제나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 네이마르가 뽑혔다는 소식인데요. 안첼로티 감독이 네이마르를 포함해서 선수 구성을 어떻게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굉장히 탁월한 스타들이 당연히 득실득실하는 게 브라질 스쿼드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이 제가 아까 부상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네이마르 선수의 원래 후계자였던 호드리고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거의 임박해서 아직 10대지만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뛸 줄 알았던 이스테방 선수 빠졌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격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스테방 선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엔드리키, 하양 이런 오른쪽 윙어 자원들이 들어왔고요. 좀 눈길을 끄는 건 최전방에 스타 공격수인 주앙 페드로 선수가 빠졌다는 건데 페드로 선수는 소속팀이 첼시고 첼시 주전입니다.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를 아예 데려가지도 않는다. 좀 파격적인 결정일 수도 있죠. 대신에 들어온 선수가 조금 명성은 살짝 더 낮은 이고르 선수인데요. 근데 이고르 선수가 똑같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에 있는데 주앙페드로보다 골을 더 많이 넣습니다. 네, 이고르 선수가 22골, 주앙페드로 선수가 15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딱히 문제가 있는 선택은 아니고 감독의 취향이 조금 더 이고르 선수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소식. 호날두가 월드컵에 또 갑니다.
2: 네, 저 2022 카타르 때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 그때가 이제 뭐 라스트 댄스다 그래가지고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을 우리나라랑 했고 우리나라한테 굴욕을 당했잖아요.
0: 선물을 주고 갔죠. 네. 예, 마지막이니까.
2: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뭔가 마지막으로서 뭔가 참 월드컵 마지막인데 좀 약간 쓸쓸한 퇴장을 했는데 4년 뒤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최근에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결승에서 약간 추태 준우승을 하니까 이제 메달 상승 안 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여러모로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멘탈은 좀 어린 선수였는데 있습니다. 근데 네. 6회 연속으로 정말 대단한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쭉 뽑히고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콩고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대결을 하는데 이 조에 이제 들어간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이름 올렸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겠죠. 호날두 선수에게도 이번이.
1: 네. 85년생입니다.
0: 네.
1: 비슷한 연배 선수들은 그냥 대부분 은퇴했어요.
0: 그렇죠.
1: 대표팀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 무대에서도 거의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회까지 나오는 건 아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월드컵 6회 참가를 이제 뭐 그 갑자기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달성을 할 텐데 6회가 신기록입니다. 그 전까지는 5회까지 있었고 6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5회 기록도 본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록을 더 늘리는 셈인데요. 이번에 6회 참가하는 선수가 무려 3명이나 나올 예정인데 호날두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메시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한국이 상대할 멕시코의 골키퍼 오초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은 6개 월드컵에 연속으로 나오면서 역대 이런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공동으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데 아마 이제 호날두도 이제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지난번 대회 메시처럼 우승을 목표로 할 텐데 포르투갈이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 극히 낮습니다. 제가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그 작년 봄 정도에는 공식전을 봤거든요.
0: 네.
1: 클럽팀 경기긴 했지만 호날두 선수의 기량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득점은 하는데 득점 외에 경기 기여도가 뭐 아예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월드컵이 쉽지 않습니다.
0: 네.
2: 또 과감히 봤을 때 호날두를 좀 덜 써야 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반 좋거나 이 정도로 써야지 뭐 선발을 그렇게 쓰면은 전체적인 기동력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왠지 호날두를 좀 덜 쓴다면은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심정이 복잡해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호날두 선수도 나오고 메시도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또 모드리치 역시 출전한다고 하니까 이 스타 선수들의 라스트 댄스를 볼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1: 네, 그 80년대생 스타들이 이번 대회를 끝으로 우르르 퇴장하고 이 다음 월드컵부터는 90년대생들도 이제 노장 반열에 들면서 이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미 뭐 한 90년생, 91년생은 다 노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명의 6회 출전한 선수 외에도 모드리치는 5회째 출전을 합니다. 모드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 AC밀란의 그 처음 있었던 경기에서 안면에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프로 경기를 쉬고 있었거든요. 월드컵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아마 지난번 카타르 대회 때 손흥민 선수처럼 마스크를 쓰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월드컵 우승 후보국들의 엔트리 발표도 이어졌는데 일단은 프랑스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역시 초호화 군단이더라고요.
2: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어도 떨어집니다. 이제 카마빈가가 레알 마드리드 주전인데
0: 네.
2: 뭐 주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꾸준히 뛰는 레귤러 멤버인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우디에 뛰는 캉테가 뽑혔는데 좀 여러모로 이 프랑스의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요. 뭐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정말 많은 선수들이 뽑혀가지고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제 마지막 프랑스 대표팀 감독으로 마지막 월드컵이거든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이제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거를 만회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또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이 스페인인데 여기는 부상 악재가 커 보이더라고요.
1: 네. 일단 부상 악재가 큰 근본적인 이유는요. 소속팀 감독, 대표팀 감독들이 선수를 좀 다친 기미가 있어도 그냥 쓰는 경향이 강해요. 네, 일단 대표팀에서 델라푸엔테 감독이 그렇고 바르셀로나의 플릭 감독도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감독들 아래서 10대 나이에서 계속 뛰고 있는 라민 야말 선수가 잔부상을 달고 살거든요. 일단 야말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 잔부상들의 여파가 계속 있어서 이번 대회를 온전한 몸 상태로는 못 치른다. 최소한 대회 초반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중후반에 부상이 재발해가지고 만약에 8강부터 못 뛴다 이러면 스페인 정말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대회 초반에라도 좀 맡겨주는 게 필수적일 것 같고요. 또 이번 시즌 지난 1년 동안 거의 전성기 기량을 보였던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스 선수가 있습니다.
0: 네.
1: 페르민 로페스는 뭐 득점력도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뛰고 스페인 같은 팀에 딱 컬러가 맞는 아주 훌륭한 미드필더로 성장해왔는데 하필 중상을 입었어요. 중족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월드컵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0: 아, 아쉽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또 하나 주목을 받는 팀 중에 하나가 혼란의 월드컵 데뷔전이라는 건데요. 노르웨이는 어떨 것 같으세요?
2: 저 혼란이 항상 그 뭐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고 항상 인터뷰 때마다 이 월드컵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노르웨이가 뭐 혼란 원맨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웨데고르도 있고 셀로트도 있고 아이르도 있고 좀 빅리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선을 거의 지배하고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8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그 서로 그러니까 홀란 포함해서 그 노르웨이 빅리거들이 동기부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에서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랑 하거든요. 물론 이라크 약체긴 하지만 프랑스, 세네갈이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좀 나름의 죽음의 조인데 여기서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르웨이가 약간의 이 전체 대회 복병인 것 같습니다.
3: 이거 한 가지만 그 대표팀 명단 발표들에 대해서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명단 발표를 요즘에 영상으로 하는 축구 패들이 많거든요.
0: 네.
3: 근데 이거 굉장히 예술적으로 하거나 아주 스펙터클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선수들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무슨

0: 영화 오프닝 타이틀처럼 만들었고요. 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배우 이언 맥그리거가 출연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월드컵 복귀가 어떤 의미인지 스피치를 하는 그런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고 퀴라소는 래퍼가 나와서 선수들 이름을 랩으로 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마다 다양한 소개 방식도 한번 찾아보시면 너튜브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유럽 리그들 소식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한참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리그들이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스널이 최종전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2: 네, 저희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간 이후에 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그 맨유 팬들 많았지만 아스널 팬들 많았는데 그 아스널 팬들이 22년 만에 기다려서 딱 그 우승 오피셜 영 그 사진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스널 팬들이 그만큼 아스널이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고 또 그 사실 오랫동안 뭐 4스날이다 아니면 준우승 오래 해가지고 좀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진짜 우승을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런던에서도 정말 축제 분위기 아스날에 대해서 우승에 대해서 그래서 맨시티가 이제 본머스와 1대1로 비기면서 이제 최종전 결과 상관없이 아스날이 우승을 하게 됐고 맨시티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스날이 진짜 22년 만에 우승을 했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도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맨시티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 두 개의 우승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리그 우승을 놓친 것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겠죠.
3: 그렇죠. 네. 뭐 일단 대회의 밸류, 대회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따지면 보통 이제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정규 리그, 그다음에 FA컵, 리그컵 이런 순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시즌에 도전할 수 있는 네 개 대회 중에서 3위, 4위 대회 를 이렇게 가져가는 셈이고 1, 2위 대회는 떨어진 거니까 아무래도 좀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게 보면 아스널은 2위 대회를 이미 거머쥐었고 1위 대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자, 그러서인지 맨시티가 펩 과르디올라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일단 본머스전 이후에는 크게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2027년까지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최종전인 빌라랑 대결을 하는데 전후로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지금 뭐 다른 뭐 여러 기자들이나 매체들이 엔조 마레스카 감독 이제 전 첼시 감독이었고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수석코치였던 마레스카가 오는 걸로 이미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펩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던 이제 펩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마침 이제 프리미어리그 패권은 아스날한테 넘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이제 변화된 맨시티가 좀 주목이 됩니다.
1: 네. 아니 이거 관련해가지고 첼시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3: 네. 첼시 측에서는 이제 마레스카를 빼간다. 맨시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떠나는 과정을 다 폭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레스카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첼시에서 이제 경질되는 형태로 떠났는데 그때 경질 사유가 성적 부진이 아니고 뭐 여러 감독이란 위치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했다. 일탈 행위를 했다. 이런 거였고 그중에 아예 그때도 이제 포함돼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었던 게 맨시티와 사전 접촉을 했다. 이 점을 첼시에서 원래 문제 삼았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시즌이 끝나고 진짜로 맨시티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그 사전 접촉은 진짜로 우리 첼시 소속이면서 다른 팀과 접촉한 게 맞았던 거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 하나에 대해서 반응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첼시 감독들 다른 팀과 사전 접촉 같은 걸 꿈도 꾸지 마 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팀 토트넘인데요. 여전히 강등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최종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2: 좀 아스날이 우승을 확정한 날에 토트넘도 잔류를 할 수 있었는데 첼시만 이긴다면 그러니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뉴캐슬에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달리고 이미 그 좀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 비겨도 괜찮았는데 확정까지 아니지만 거의 못 뒤집을 차이여가지고 득실차가 그래서 또 이기면 끝나는 거였는데 졌습니다.

0: 정말 경기를 보면은 정말 뭐 히샬리송 제외하고 마테스탈과 랑달 콜로 무안이는 정말 못했고요. 또 수비도 좀 흔들리고 정말 그 4경기 동안 지지 않았을 때 모습이 아예 안 보이면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토트넘은 이제 마지막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물론 유리한 건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비기기만 해도 잔류인데 만약에 지고 웨스트햄이 리즈를 이긴다 이러면 황등입니다.
1: 아.
0: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러모로 마지막까지 재미를 주는 토트넘입니다. 네.
1: 이제 마지막 그 벼랑끝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소속돼 있는 울버햄튼은 강등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아, 이게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상당히 흥미거리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황희찬 선수가 지금 울버햄튼에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결국 2부 챔피언십에서 뛰게 된다는 건데, 뭐 사실 챔피언십이 꼭 그렇게 엄청 나쁜 무대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나 혹은 리그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일부 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 역시 있을 건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의 다음 소속팀에 대한 전망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 현재로서는 뭐 루머 수준이긴 합니다만 풀럼, 브랜퍼드 뭐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여름 보내다 보면은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다른 빅리그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황희찬 선수는 앞으로 더 많은 뉴스의 대상이 되는, 이적설의 주인공이 되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도 우승팀이 정해졌고 다른 리그들도 우승팀이 모두 정해진 거죠?
0: 네. PSG가 이제 리그왕 5연패를 달성했고 2강에는 세 번째 리그 우승입니다. 3시즌 연속 우승이죠. 입단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김민재는 뭐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했는데, 나폴리 시절에 세리에 우승까지 포함해가지고 빅리그 세 번째 우승인데,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우승한 회수가 똑같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엘클라시코에서 레알마드리드 꺾고 라리가 우승을 하면서 통산 29번째 우승을 했고, 그 우승을 이끈 한지플릭 감독은 2028년까지 재계를 맺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시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클럽 대항전이 될 텐데, 유로파리그는 우승팀이 결정됐죠?
2: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은 이제 세 개 대회가 있고, 가장 위상이 높은 게 챔피언스 리그, 그 아래가 유로파리그, 그 아래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대회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인데요. 그중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결승전에는 잉글랜드의 에스턴 빌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올라왔고요. 에스턴 빌라가 3대 0 완승을 거두면서 또 트로피를 추가했고요. 에스턴 빌라의 우승의 특징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의 왕, 나아가서 유로파리그의 신이라고 불리죠. 유로파리그에서 무려 5회 우승을 하면서 독보적인 대회 최다 우승을 달리고 있는 감독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의 피날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장식을 할 것 같습니다.
0: 네,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인데, 아스날은 사상 첫 우승을 노리고 이제 PSG는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그래서 5월 3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데, 참 이 대회가, 이 경기가 정말 주목되는 건 아스날이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고 파리 상대하는 거고, PSG도 뭐 여러모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리그한 우승도 하고 좀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대결을 하기 때문에, 또 PSG는 이날 결승전에 이제 헝가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직원 500명을 쏜다고 해요. 경비를 데려온다고 하고, 아스날도 일단 티켓만 써긴 했는데, 좀 여러모로 두 팀 모두 이제 준비를 확실히 해서 대결을 치르는 만큼 정말 재밌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1: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2: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리그왕 최종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원래는 뭐 몸 상태의 이슈도 좀 있어서 뭐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고 건강 관리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몸 상태 회복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역시나 뛰기만 하면 본인이 뛰는 시간 동안은 경기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출전 여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최근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다 결정했기 때문에 뛸 확률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뭐 최소한 교체로는 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3: KBS 58분 날씨.
4: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0: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지역에는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낮에도 서늘했는데요. 절기 소만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3도, 강릉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낮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마주보고 달리던 두 열차가 파국 직전 멈춰섰습니다.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파업을 87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고 내일부터 조합원 추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다시 열린 지 6시간을 넘긴 밤 10시 반. 고용노동부가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해 미소를 보였고 뒤이어 들어온 삼성전자 노사는 준비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총파업을 87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4: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앞서 2차 사후 조정마저 결렬되자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4층 역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를 부른 뒤 대화 테이블 중간에 자리 잡은 오후 4시입니다. 저녁도 거른 채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큰 피해가 예상되던 파업을 피했습니다.
5: 마지막까지
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5: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60여일 지속된 삼성전자 노사 교섭. 두 차례의 사후조정과 막판 협상 재개까지 거쳐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 노사 협상은 공식 타결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그간 여러 쟁점을 놓고 맞서왔던 삼성전자 노사는 각자 방어선을 지키면서도 타협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과급 기준으로 영업이익 대신 사업성과란 지표를 내세웠고 현금 대신 자사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반도체 부문 성과급의 기준을 보면 사업성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무엇으로 할지는 노사 합의로 정한다는데 양측은 영업이익을 기준 산짜는데 합의한 거로 전해집니다.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데 논란이 있던 상황.
8: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7: 주주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9: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유보 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충실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책임 피할 수 없다.
7: 영업이익이라고 못 박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간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성과급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의 1만 즉시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2년까지 팔 수 없도록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노사 모두 중장기 기업 가치 개선에 노력한다는 명분을 챙긴 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당수는 보상과 자사주를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오너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6: 박상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10: 주식가격 올려서 그거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눈다. 그거를 강조한 거죠.
7: 지급 조건도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10년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때만 지급하기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 직원은 최소 2억에서 6억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나 가전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11: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노사 잠정 합의안대로면 31조 5천억 원이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쓰입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이라면 일단 31조 5천억 원의 40%를 나눠봤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머지 60%, 18조 9천억 원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위주로 할당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 입장에선 3억 8천만 원이 추가되는 셈. 여기에 기존 성과급제에 따라 평균 연봉 기준 7천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종합하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 회사가 경영 원칙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던 적자 사업부도 결과적으로는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내년 실적부터 적자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의 40%를 삭감합니다. 휴대전화나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의 성과급 체계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합의안 마지막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 몫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급한 불은 껐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더해 성과급도 100배까지 차이나게 두면서 삼성전자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란 난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주주 쪽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위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이 한 몸, 한 가족이라 호소했습니다.
13: 지금은 지혜롭게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3: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2: 노사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토사구팽 당했다. 메모리를 위한 일회성 노조다.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완제품 비메모리 직원들 성토와 발목을 잡지 말라. 부결 시 전원 탈퇴하겠다는 메모리 측 반발까지 날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의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쏟아낸 강경 발언도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을 겨냥하며 분사까지 거론했습니다.
14: 다른 의견을 내는 조합원들을 향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죠. 단두대에 세우겠다. 설비 살리면 사축으로 간주하고 이름을 공개하겠다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12: 총파업이란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 내 불신과 균열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성과급에 대한 주주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0: 이번 사태를 통해 성과급 논쟁이 우리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젠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까지 따지는 수준이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15: 성과급 갈등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성과주의가 자리 잡으며 잦은 분쟁거리가 됩니다.
16: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 간 대립이
17: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사측에 노조는 사장실을 점거하며
15: 과거엔 주로 얼마냐로 싸웠다면 이젠 어떻게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냐 영업이익이냐 삼성노사도 뭘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할지 막판까지 대치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비례를 점점 기본값으로 미는 기류입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표면화된 대기업만 7곳, 비슷한 교섭안을 준비 중인 노조도 상당수입니다. 공시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야 투명해진다는 게 노동계 명분입니다. 다만 투명성은 곧 경직성일 수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처가 생겨도 주주 배당을 늘려도 협력업체 몫이나 납세가 늘어도 성과급 산식을 지나치게 고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8: 성과급이라는 제도는 기업의 상황에 송원재 따라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기업의 모든 것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죠.
15: 프랑스엔 기업이 초과이익 일부를 직원에게 줘야 하는 의무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1967년 도입됐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도 학계 논쟁은 분분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0: 주식시장은 파업을 피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코스피까지 8% 넘게 반등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9: 삼성전자 주가는 장이 열리기 전부터 들썩였습니다.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30만 원까지 찍었고 장이 열리자마자 오름폭을 키워나가더니 사상 최고치인 29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8% 넘는 급등. 밤사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간 합의점 잘 찾아서 예, 큰 틀은 방어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호재가 좀 겹쳤죠.
19: 여기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엔비디아 실적,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까지 보태지면서 코스피 전체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3% 넘게 상승 출발한 뒤 7,80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하루 새 60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11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1: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싼 국면이라서 우상향한다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안정적으로 더 많이 안착을 할 수 있잖아요.
19: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닥 지수도 4.7% 급등한 1100선에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7: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역시장, 도지사부터 우리 동네 살림을 도맡을 기초단체장, 시도의원의 교육감까지 4천여 명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또 국회의원 14명도 다시 뽑는데요. 이렇다 보니 투표소에선 한 사람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여당은 내란 청산과 유능한 지방정부를, 야당은 정부 여당 견제와 심판을 각각 내걸었는데요. 13일간 이어질 열전의 시작, 첫날 여야 선거전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행보를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민주당은 0시 우편물 분류 현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발을 뗐습니다. 6월 3일 달라진 서울과 대한민국을 배달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22: 내란을 척결하고
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22: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 날 꼭.
21: 이어 서울 광진구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경기 성남을 찾아 대통령과 호흡 맞출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4: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뜻을 이어 성남을 발전시킬.
21: 오후엔 중원, 충남 곳곳을 돌며 지역 발전, 여당이 확실히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5: 법도 예산도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아야.
21: 오늘 하루만 10곳 가까운 유세 현장을 누비며 내란 청산과 유능한 지방정부를 외쳤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출발해 험지 강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26: 성동구의 성과를
2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6: 살기 좋은 서울.
21: 조국혁신당은 전북 군산에서 독점 정치를 깨겠다며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고 진보당은 돌봄과 주거, 기후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7: 국민의힘도 수도권에서 출발해 충청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동시에 그간 부족했다, 읍소도 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경기 평택에서 0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파업을 막겠다며 단식하던 양향자 후보를 만나 경제만큼은 진심이란 뜻을 알렸습니다.
28: 목숨 걸고.
23: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27: 이어 캐스팅부터 충청을 찾아 가는 곳마다 정부 여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민주당 비리 후보 심판해달라, 투표로 대통령 공소 취소 막아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29: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27: 우연히 민주당 지도부와 마주쳤을 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30: 빨리 잡았게. 예.
27: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사과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 표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1: 실망도 많이 드렸습니다.
23: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31: 바로 세워 주십시오. 견제와 균형.
2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유세를 시작해 강북을 돌며 부동산 이슈에 주력했습니다.
31: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2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1: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 개혁신당은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지역구 화성 동탄에서 대안 세력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7: 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KBS가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32: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뽑을지부터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45%, 국민의힘 오세훈 34%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1%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세 차례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모두 1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 지지율은 서울의 민주당 지지와 큰 차이가 없었고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두 후보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졌지만 지난 조사 때보단 차이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으로 나타나 투표율과 부동층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수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는 양상인데 중도층에선 정 후보 50%, 오 후보 27%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에서 50대에서 정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북동과 남서권에서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마포, 용산 등 북서권과 강남 3구가 있는 남동권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난 조사 이후 GTX공사 현장 철근 누락 문제가 서울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후보 선택에 안전 관련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답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2: 이어서 영남권으로 가봅니다. 여야가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지역으로 꼽는 곳이죠. 부산, 대구시장과 경남지사 선거 판세까지 원동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부산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45%, 국민의힘 박형준 34%로 전 후보가 1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등의 응답이 두 후보 간 격차보다 컸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도 격차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5주째 대체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부동층은 다소 줄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김부겸 40, 추경호 39%로 조사됐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39대 41로 지지율과 달랐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해보니 김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사이 추 후보가 격차를 좁혀가는 추세입니다. 경남지사 선거전도 김경수 40, 박완수 35,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조사 때인 김 후보가 10%포인트, 오차범위 박우세였는데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앞세우는 내란청산, 특검법 논란 영향도 경남에서 물었는데 내란청산은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앞섰고 특검법 논란 영향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부지원론과 견제론을 두고는 대구에선 견제론이, 부산 경남에선 지원론이 앞섰습니다. 내란청산과 특검법 논란이 본격적으로 부딪힌 이후 부산과 대구에선 정부 견제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일부터 나흘에서 닷새간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2: 다음은 이번에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지사와 함께 중원인 충남지사 또 대전 세종시장 선거 판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현 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며 격전지 중 한 곳이 된 전북. 차기 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39, 무소속 김관영 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기준으론 인물을 꼽은 응답이 68%로 정당이란 응답 29%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7%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남도지사로는 민주당 박수현 41%, 국민의힘 김태흠 37%,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한 달 전보다 김 후보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1%포인트던 격차가 4%포인트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다만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선 박수현 47, 김태흠 40%로 오차범위 바뀌었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박수현 44, 김태흠 30%로 나타나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대전에선 민주당 허태정 후보 46,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32%로 허 후보가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더 커졌고 지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격차 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우 51, 국민의힘 최민호 26, 개혁신당 하원이 2%로 조 후보가 최 후보를 2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는 KBS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4일간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충남 대전 세종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일부터 닷새간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2: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야권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거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 지시를 내렸습니다.
6: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7: 실태 파악과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5: 장마철을 앞두고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피란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GTX 이슈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부실 시공이라며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 안전을 어떻게 하면 챙길 건지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7: 정원호
8: 있는데
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어떻게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민 불안을 증폭시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맞받았습니다.
31: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7: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1: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서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겨냥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야당 후보를 흔들기 위한 관권 선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의도적으로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가자지구 9호선에 타고 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되지 않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한 바로 다음 날 조처가 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 선박을 탔다가 이스라엘군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석방됐습니다.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된 건데 태국을 거쳐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9: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7: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9: 즉각 석방 추방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으며
2: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10: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11: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2: 청와대는 우리 국민 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즉시 석방한 점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가 영향받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6: 이스라엘 측의 공식적인 이 사안에 관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추방 조치도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중 하나입니다.
2: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가자지구행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라며 가자지구 해상 봉쇄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이스라엘이 활동가들을 체포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한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거센 비난 속에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자마자 머리채가 잡히는 폭력을 당합니다. 끌려가는 여성 활동가를 보고 미소 짓는 이 남성.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벤그비르 장관입니다.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은 활동가들을 가리키며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1: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양 자부심에 차서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웅은 무슨 테러 지지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보 장관입니다.
4: 벤그비르 장관 본인이 SNS에 올린 영상에 국제사회는 격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비난했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도 곧바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 역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거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 끔찍하고 품위 없고 비인간적인 처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입니다.
4: 미국마저 비열한 행동이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식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나 규범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활동가들을 최대한 빨리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예수상 파괴 등으로 불거진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자 구호선 활동가 확대 논란으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력과 폭력까지 써가며 가자지구 구호선을 20년째 막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못해 붙잡은 활동가들을 풀어주고 있지만 구호 활동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여기는지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2: 2010년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이 튀르키예 구호선 바비 마르마라호에 전격 투입됩니다. 저항하던 활동가들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이후 20년째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 반입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구호선 활동을 봉쇄를 깨려는 정치적 홍보 행위로 규정합니다.
1: 아주 조용하게 수행했습니다. 적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세간의 이목을 덜 끌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2: 국제구호단체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박합니다.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나포하고 총기와 물대포 등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1: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민간 선박들을 가로막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계속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구호선단 활동가입니다.
12: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나포한 활동가 수백 명을 석방하고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가자 구호선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아파트 가격이 0.31%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5월 1주차까지 11주 연속 하락하던 강남구를 포함해 강남 3구 모두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 학습 체험 등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닥칠 때 삶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환 교수는 주역의 가르침을 힌트 삼아보라고 말합니다. 김동환 교수는 주역은 개인의 운명, 기륭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역을 공부했고 공자도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주역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동양철학가 김동환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예, 예. 사주하고 주역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1: 예,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임계, 지지, 자축인묘진사오면 신우수레를 오행과 그다음에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사람의 성격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거보다 성격 직업적성 그다음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0: 네네.
1: 주역은 동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초창기에는 먼저 점치는 걸 옛날에는 뭐 이 아주 오래된 뭐 은나라 이런 때는 먼저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걸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이제 공자가 시작되면서 공자께서 유교의 경전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게 두 개의 축으로 하나는 뭔가 누군가의 운명을 분석하는 거하고 하나는 유교로 일단 발전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주명리학은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주역점이라는 거는 순간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을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약간 비과학적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칼융이 예. 사실은 동양에 와서 주역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중국 청년이 이 주역점을 봐달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주역점을 봤는데 청년이 이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점괘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 만나는 여자가 씩씩하니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오 그렇잖아도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맞고 산다. 그래서 결혼할까 안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이런 게 나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칼융도 놀래요 사실은. 그래서 칼융도 놀래가지고 이거를 질문과 답 사이에 뭔가 인간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시성 이론이라는 공시성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를 발견하기도 해요.
0: 네. 좀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서 그 사주는 그러면 타고난 운명을 보는 것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0: 주역은 그 운명이 아니라
1: 순간적인 질문을 통해서 네. 그 질문을 이제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0: 그 어떤 흐름 속에서
1: 예.
0: 흐름 속에서 그 찰나에 뭔가를
1: 그렇죠.
0: 찾아내는 것인가요?
1: 순간적인 찰나를.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난중일기에 10번의 주역점을 치거든요.
0: 네.
1: 본인이 힘든 과정에 이게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걸 의지 삼아서 이제 한우 이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우한테 뭔가 뭐 기도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현재 상황에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1: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판단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주역을 통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게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0: 네. 근데 그런 그 공부를 그쪽에 계속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네, 예, 예. 어떤 믿음이 있으시니까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사주명리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맞고요.
0: 네.
1: 주역점 같은 경우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사실은 저는 점을 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냥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주역점을 친 게 아니고 본인이 엄청 노력했는데 약간 불안할 때 그럴 때 치는 거고 칼륨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력한 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0: 칼륨이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1: 예.
0: 주역을 많이 활용했나 보죠. 심리학에.
1: 주역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헤름이라는 그 주역 전문가 이제 그 중국에 와서 한 십몇 년을 그 산 그분이 주역책을 쓸 때 서문을 칼륨이 써주기도 했으니까 주역책에 대해서
0: 네.
1: 그 정도로 주역의 달이 뭔가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러니까 이 주역을 두 가지로 봐야 되게 하나는 점술적인 측면이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0: 거고 하나는 이제 동양철학.
1: 동양철학 유교.
0: 예,
1: 유교
0: 경전. 측면에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바라보는 네. 주역이 있다.
1: 예, 예, 예.
0: 예. 서양 지식인들이 주역에 매료된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1: 사실은
0: 그럴까요?
1: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은나라에서부터 이제 주나라, 주나라에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0: 네.
1: 사실은 이제 늘 동양은 유교적 경전, 유교 경전하고 하나는 이제 점학으로 이게 두 가지로 탁 분류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리치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물리학자, 심리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리에는 주역 그 주인공이 주역점 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0: 네.
1: 그 정도로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닐스 보어 물리학자도 그렇고 칼륨 같은 사람도 그렇고 라이프니치 수학자도 그렇고 이 진법을 주역 그 음양에서 발견하거든요.
0: 아, 음양에서 이진법을
1: 예,
0: 찾아냈다고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건 음이고 이어져 있는 건 양이거든요. 태극기 모양의.
0: 네.
1: 그거를 이 주역에서는 그게 이제 이 끊어져 있는 거와 이어져 있는 게 이렇게 반복돼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거를 0,1로 해가지고 이진법을 예. 만들어내는 게 라이프리치예요.
0: 네. 사실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분들도 계시고 비과학적이라고
1: 네.
0: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1: 사실은 동양에서는 네. 이제 점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0: 네.
1: 약간 그렇게 됐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유교하고 점에서 벗어나가지고 물리학, 뭐 심리학 이런 쪽으로 좀 대입시키다
0: 네.
1: 보니까 정말 서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비로운 학문이라고 봐야 돼요.
0: 공자가 이렇게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주역 공자가 위편삼절이라 해가지고
0: 네.
1: 가죽끈을 세 번 끊어질 정도로 봤다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0: 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1: 이 공자는 뭐 점도 많이 치긴 했지만 사실은 저 통치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거를 가지고 경전화 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역을 유교 경전 사사삼경 중에 하나로 발전했으니까
0: 네.
1: 공자가 그 주역을 경전으로 만드는데 꽤 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0: 우리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 유배 생활을 할 때 첫 공부로 주역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1: 한 18년 동안 뭐 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아마 주역이 이제 뭔가 불안한 자기의 18년 동안의 그 인생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분석해내거나 좀 의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주역괴 내용 자체가 거의 인간 살아가는 데 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뭔가 꽤 자기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희망도 가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해요.
0: 사실 우리가 좀 인생에서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 때 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마 네. 다산 정약용도 정말 잘 나가다가 그 18년의 유배 생활 뭐 형제들이 참수당하고
1: 그렇죠.
0: 천주교도라는 네. 이유로 그리고 그런 힘든 나중에 아마 주역을 접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57세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주역이 다산 정약용의 생애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 네, 일단 주역 사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0: 네.
1: 뭐 모든 자기가 500권의 책을 썼는데 500권 책에 다 태워도 주역만큼은 잘 보존해달라고 할 정도로 주역에 대해서 다산정약용이 그런 그 유언을 남길 정도로 주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들어와서 고향 들어와서 산 게 또 18년이에요. 똑같이 유배가 18년, 그다음에 이제 고향 들어와서 사는 게 18년인데 그때는 사람이 엄청 여유로워져서 남인 뭐 소론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주역에서 아마 그런 여유와 희망과 뭐 관계와 이런 것들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다산도 이 주역을 조선시대 점치는 것으로 많이 여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다고요.
1: 다산정약용은 정말 많이 비판을 했죠.
0: 네.
1: 그냥 점을 치되 하늘의 뜻을 물을 때만 쳐라. 그냥 약간 기도하는 느낌으로 쳐라라는 의미죠.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점을 치지 말고
0: 네.
1: 예를 들어 국가 문제거나 또는 하늘의 문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점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뭐 이렇게 자기 잘 살고 뭐 일확천금 꿈꾸고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1: 예, 그런 거에 대한
0: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1: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는다.
0: 예.
1: 그래서 아마 좀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제 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나 이런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 주역도 아마 이 성경 같은 느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접근하신 것 같긴 해요.
0: 네. 다산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혹시 뭘까요?
1: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이 유교적 경전에서 머물거나 그러니까 유교적 경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실은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냐 성리학이냐 이것도 사실은 주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당파를 좀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역을 가지고 이론적 타당성을 만드는데
0: 명분을 만드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거를 백성들을 위한 학문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신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직 백성과 하늘만 바라보고 이 두
0: 네.
1: 가지만 바라보고 이 주역을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주역 사전을 통해서 경계할 부분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1: 함부로 점치지 마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경계이고 그다음에 주역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강조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 정말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만 뭔가 주역에 의존해라. 뭐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었다고 볼 것 같아요.
0: 네, 네. 자리를 탐하거나 명성을 탐하거나.
1: 그렇죠. 개인적인 예. 욕심에 대한 부분들은 금했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주역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서
1: 예, 예.
0: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 다산의 주역사전은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읽히는 명고전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읽히고 인용되고 있고 뭐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인생 경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다산이 해석한 주역이 디지털 사회인 지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1: 일단 리더십이라든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상황 판단이라든지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뭐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꽤 현대 사회에서도 꽤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꼭 한 번씩은 뭐 공부하고 배워보면 좋을 그런 학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1: 네, 그렇죠.
0: 얘기죠.
1: 주역할 때 역이라는 게 쉬울 이라고도 하고 바뀔 역이라고도 해요.
0: 네,
1: 두 가지
0: 네.
1: 뜻이거든요. 쉽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뭐 쪽지게론이 아니라 그 변화와 바뀜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주역이지 맞추는 게 주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그러네요.
0: 아닌가
1: 네, 그러니까
0: 싶어요.
1: 글자 자체가 시울이 바뀔 역이니까 그걸 네. 결정됐다고 자꾸 우기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0: 우리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쉽게 변화한다라는 건데 그 쉽게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잘 판단해서 자기 거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0: 네.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시고 이제 귀향하셔서 18년을 또 다산 정약용께서 사셨다고 그러셨어요.
1: 예.
0: 그럼 이제 유배 생활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주역의 가르침대로 좀 다산 정약용의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원체 뭐 유배 생활 속에서도 아주 막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면서 500권의 책을 썼기도 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근데 유배 생활 끝내고 와서도 뭐 이 18년 동안은 주역 공부도 엄청 열심히도 하기도 했고
0: 네.
1: 또 사람들하고 교류도 일단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이 유배 가기 전까지는 다산 정약용도 뭐 이렇게 좀 개파 같은 느낌의
0: 네.
1: 뭐 이렇게 파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배 갔다 오고 나서는 사람이 훨씬 더 포용력이 넓어져서 뭐 어떤 뭐 노인 노론 또 소론 남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꽤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저는 이제 주역을 잘 몰라요. 제가
1: 예.
0: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하다못해 이 다산 정약용 같이 정말 이분이 안 건드린 분야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천재셨는데 이 정약용에게도 주역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공부하는 것이.
1: 예.
0: 예. 그럼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예. 이게 이제
0: 예.
1: 다산 정약용이나 일단 조선시대 때 양반 선비들이 이제 접근하는 게 의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역이죠.
0: 네. 그러니까
1: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주역, 뭐 양명학적 주역, 뭐 유교적 주역이다 보니까 그 주역을 유교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 모양, 태극 모양 하나만 가지고도 물리학자 닐스보 같은 경우 상보성이라는 거를 거기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거에서부터 분석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저 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야지 자기 거가 돼버리니까
0: 이게
1: 어떻게 보면 단파 싸움에서 이 주역을 얼만큼 어렵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 한없이 쉬운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거의 동양에 특히 한국에서 번역된 책들은 거의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번역이 된 거여서 거기서 좀 벗어나면 서양 사람들처럼 서양의 지식인들처럼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경우도 내향형 외향형이 주역에 한 줄짜리 이어져 있는 거하고 끊어져 있는 양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0: 네.
1: 거기서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0: 양은 좀 외향이고 음은 내향이고 예, 예, 이제 예,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1: 칼륭이 동양에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륭은

0: 서양은 딱 음과 양이 결정되어 있는데 동양 왔더니 양 속에 또 음도 있어. 음 속에 양이 있어. 이걸 칼 융이 보고서 남성성 양 속에서도 남자인데도 여성성 양이 있어. 이걸 아니마라고 하고 여자인데도 남성성 양이 있어. 아니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다 주역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늘 주역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칼융 같은 분들은 아주 쉬운 부분에서 외양 내양 형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남자인데 여성성 양을 가진 사람도 있다. 주역은 그거거든요. 사상에서 양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기도 하고 음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한테도 남성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내보냈더니 화병이 싹 없어지더라. 남자 같은 경우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너무 큰일을 안 맡겼더니 다 치유가 되더라. 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융은 주역에서 아주 간단한 주역 음양에서 심리학 기법들을 발견하죠.
1: 김동완 교수님께서는 주역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0: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할아버님이 서당도 하고 한의원도 하고 그래서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역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교 때는 꽤 뭐 유명한 주역 가는 이제 학생이었었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주역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주역에 등장하는 주요 말 중에 이렇게 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걸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예. 하는 게 되죠?
0: 일단은 주역에는 저 태극기를 보시면 태극기에 이제 끊어져 있거나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1: 네.
0: 좌측 위에는 이어져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우측 아래에는 끊어져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0: 그 끊어져 있는 거 하나를 효라고 하고
1: 네.
0: 두 줄짜리를 사상할 때 사상체질 할 때 사상 두 개짜리를 상이라 하고
1: 네.
0: 세 줄짜리를 괴라고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끊어져 있거나 붙어 이어져 있는 것이 세 줄이면 그걸 괴라고 해요.
1: 네.
0: 그럼
1: 네.
0: 태극기 안에 있는 세 줄짜리 그 좌측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건괴 이렇게 얘기하고
1: 건괴 예, 건곤감리 우리가 예, 하죠
0: 예, 예. 예, 예, 그거고 밑에 있는 끊어져 있는 세 개는 곤괴 이렇게 예. 이름을 붙인 거죠.
1: 네.
0: 그걸
1: 네.
0: 팔괴라 여덟 개가 있어가지고 팔괴라고 해요.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주역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어떤 학문도 그림과 그 글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역만큼은 그게 동시에 있는데. 끊어져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것 세 개는 양이 세 개 있으니까 완전 남성성 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성성 양을 상징해 가지고 건괴에 대한 부분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남성성 양 또는 뭐 예, 행동성 양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남성성 양을 발휘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괴가 이렇게 나와요. 잠룡 물룡 그러니까 생각을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도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라. 뭐 이런 식의 주역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 성향이라든지 또 끊어져 있는 건 여성 성향.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성 성향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건지 모성애는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 건지 또 남성 성향은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게 사실은 주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네.
0: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에 대한 약간 남성성 여성성 뭐 땅 하늘 뭐 이런 것들을 뭐 분류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아 거기에 음양이 그 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그
0: 천지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예.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이게 주역을 해설한 책이 아니라 주역을 필사하는 책을
0: 예, 예, 예.
1: 출간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필사 책을 내셨습니까?
0: 일단 주역을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주역을 좀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써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예. 써보면 일단 눈으로 한번 보게 되고 또 손으로 한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도 기억이 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몸으로 체득하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주역필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1: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페이지를 넘겼더니 원형이정이 나오네요. 예, 예, 원형이정. 예. 길은 크게 열려 있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이롭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필사의 위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다.
0: 네.
1: 예. 삶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발음을 지켜야 한다.
0: 네.
1: 아.
0: 그게 이제 양이 세 개에 해당되는 양, 네. 그러니까 양이 세 개의 괴족회.
1: 네.
0: 괴에 해당되는 건데 발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투르게 살면은 아무리 행동해도 의미가 없다.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저 지혜를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흔히 이제 주역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주역이라는 게 뭐 우리 운명을 좀 하고 뭐 아 뭐 점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아 이 동양 철학이구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1: 이치구나.
0: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예. 이야기를 담기고 있어서
1: 네.
0: 뭐 점설하기보다는 뭐 하여간 삶의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자연의 이치,
0: 예.
1: 삶의 이치를
0: 예.
1: 이렇게 다룬 책들이네요. 그 핵심 문장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문장을 써 놓으셨는데 조금 하나 좀 소개해 주고 싶은 핵심 문장이 있으세요?
0: 뭐 좀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원형이정 이것도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저 문장이기도 하고
1: 네.
0: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1: 믿음.
0: 믿음. 이게 서로 간의 이제 다툼, 믿음 이런 건데 다투게 되면은 중간에 빠르게 타협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주역에서. 그러니까 길게 가지 마라. 모든 다툼은 뭐 인간관계, 부부간에 뭐 형제간에 모든 다툼들을 길게 가면 둘 다 다 상처다.
1: 네.
0: 그런 게 이게 3000년 전에 주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1: 아.
0: 정말 신비롭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 관계가 제일 살면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예.
1: 이런 갈등 해결에 있어서 어떤 조언, 아까 빨리 풀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0: 예, 예, 예.
1: 어떤 조언을 주고 있나요?
0: 일단 이제 나란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란히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것은 주역계에서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라.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변함없이 가면 뭐 어떤 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 불편해지고 일단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일단 아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뭐 잘 허물이 없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런 것들
1: 네.
0: 한번 뭐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아 사주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0: 예, 예.
1: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0: 그렇죠.
1: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동양철학가로 주역 필사를 출간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부분 비 그쳤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오늘 누적 강수량 미시령 245mm, 남해 187, 진달래 159.5mm 등 강원 산지, 제주 산지, 남해안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7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예상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새벽까지 영동지방은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 전남권에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상권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26도, 대전, 세종,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제주 22도, 울산은 21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2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겨냥해 해당 기업의 상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SNS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의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4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됩니다. 정부 합동 점검단은 공사장 안전 분야 1개조, 시공 건설 분야 2개조로 구성되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단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6차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동결된 3차, 4차, 5차 최고 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산업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6차 최고 가격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로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내일 출시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펀드는 국민투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과 시딩 투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해외로 달아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투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A씨 등 7명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 관련 상품 등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89명, 피해금은

0: 153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내부 비리를 공익 제보했던 사립고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교사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다른 지역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13일간의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꺾이고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오르면서 단숨에 7,8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미화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오늘의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은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양당 지도부들이 이제 첫날 어디를 찾느냐. 네. 이게 또 뭐 상징적인 곳으로 가니까요. 관심사입니다. 첫날 행보부터 살펴주시죠.
1: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이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0: 예.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리면서 사실상 미니 총선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첫날부터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충청은 아무래도 선거 때마다 표심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힘을 좀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공주랑 대전을 돌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어야 손발이 착착 맞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를 한 팀으로 묶어서 국정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0: 예.
1: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요. 특히 첫날부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0: 예.
1: 어떤 거였냐면 충남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에서 양당의 유세 일정이 좀 겹쳤는데요.
0: 예.
1: 이동하던 민주당 유세단이 국민의힘 유세 현장 앞을 지나가면서 양측이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0: 예.
1: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안녕하세요 빨리 지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예.
1: 장 대표는 네네 네네 이렇게 좀 말을 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0: 네.
1: 모습도 표출을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다른 원내 정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 행보도 알아볼까요?
1: 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정당들도 이제 첫날부터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은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공략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죠. 화성에서 출정식 열었고요. 젊은 세대와 일자리가 몰리는 경기도에서 개혁신당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

0: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자 구도의 균열을 좀 내겠다는 건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서울과 성남 유세 합류를 하면서 힘을 좀 보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인물론을 앞세웠는데요. 네. 사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지금 평택을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택 KTX 경기남부역 부지에 출정식을 열었고요. 정당보다는 추진력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KTX 유치랑 AI 센터 조성 같은 개발 공약도 함께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조국 후보랑 같은 곳에 출마한 인물이 바로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인데요. 이 김 후보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앞에서 아침 유세를 시작했고요. 노동, 민생 행보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자, 이번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네. 이제 후보 검증의 출발점으로 그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좀 들여다봤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5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지방 선거 재보궐 선거 후보들의 전수 분석했는데요. 네. 전체 후보가 무려 지금 7,828명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2,62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눈 감고 후보 3명을 딱딱딱 찍으면 그중에 한 명이 전과자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네. 선거 종류별로 좀 봤는데요. 여기 중에선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보유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무려 40.3%였고요. 예. 이어 시도지사 후보는 38.9%, 광역의원 후보는 34%, 기초의원 후보는 3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이랑 좀 가장 밀접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죠. 이른바 풀뿌리 권력 선거일수록 전과 후보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게다가 또 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 10명 중에 4명이 네. 재범 네. 네,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전과 10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되게 충격이었었는데
1: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한데
0: 네. 네, 단순히 전과 한 번 있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627명이었는데 이 후보들을 면면을 분석해보니까 1인당 평균 전과 건수가 1.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과가 두 건 이상 인 후보가 1,064명이었는데요. 예. 전과 보유를 한 후보 중에 한 40.5%,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반복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더 놀라웠던 건 전과 10범 이상 후보도 무려 11명이나 됐다는 건데요. 네.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만 4차례 있었고요. 사기, 음주운전, 폭행, 또 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교사까지 포함이 돼서 이 벌금형이랑 징역형 집행유예를 함께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전과 기록 있는 후보자들이 그럼 가장 많이 저지른 네. 범죄는 뭐였습니까?
0: 단연 음주운전이랑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예. 네. 10명 가운데 4명꼴이 이런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는 음주 측정 거부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지금처럼 뭐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히진 않았고요. 이걸 그냥 포함해서 도로교통위반으로만 기재된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실제 음주운전 전력자가 이것보다 좀 많을 가능성도 보였고요.
1: 아,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도 음주운전이 있을 수 있다.
0: 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이랑 무면허 운전 전과를 둘 다 가진 후보도 무려 93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폭력 관련 범죄였는데요. 예. 폭행, 상해, 재물 손괴 같은 전과를 가진 후보가 638명이나 됐고요. 이 밖에 이제 교통범죄나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도 있었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정치 관련 범죄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네. 이게 더 뭐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나중에 또 유인물 이런 데도 다 표시가 또 되는 내용들이니까.
0: 네, 네. 예,
1: 잘 보시고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미화 네. 또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예. 다들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건 때문에 나온 발언인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힘으로 오히려 국민을 짓밟 짧은 중대범죄다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5.18 왜곡이나 피해자 조롱 같은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됐다고 덮을 그런 잊을 문제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국가폭력

0: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온라인이랑 유통업계에서 벌어진 5.18 왜곡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희화화 논란을 강하게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으로 정부 행사에 커피 쿠폰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선언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 자, 주식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가 8% 넘게 또 급등했고요.
0: 네.
1: 지수로는 7,800선을 또 탈환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야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42% 올랐고요. 단숨에 7,80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4.73%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급등은요, 아무래도 여러 호재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 컸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임금 협상안을 잠정 합의안 만들었고요.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이제 호재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걱정이 좀 누그러진 데다가 엔비디아 실적까지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는 8.51%, SK하이닉스는 11.17% 급등했고요. 증권가 분위기도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노무라 증권이 전망치를 내놨는데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7,500에서 8,000 수준으로 봤다가
1: 이미 뭐 왔잖아요.
0: 네. 예. 만에서 11,000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예. 국내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런 기대감이 깔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많이 오르락고 또 네. 며칠 전에 너무 또 많이 떨어지고.
0: 네. 예.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피다.
1: 너무 이렇게
0: 이런
1: 변동성이
0: 얘기도 나오고
1: 너무 크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통일교 쪽에서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네. 2심 재판이 오늘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1심보다 1년 정도 줄어든 형량인데요. 추징금 1억 8천만 원이랑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을 김건희 씨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종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종교랑 권력이 서로 기대면서 사적 이익을 좀 주고받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재판부는 전 씨가 2022년에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요. 단순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다만 형량은 일부 줄어들었는데요. 전 씨가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좀 인정했고 자료를 제출한 점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특검법상 다른 범죄 규명에 협조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재판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랑 관련해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나 국정원법 위반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고요. 결국 실형이 인정된 건 위증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랑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에는 조 전 원장이 실제로 문건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사실 두 달 만에 기억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허위 답변 그리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 예. 가자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납부로 체포돼 우리 국민들은 석방됐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짧게 전해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우리 국민 2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정부는 영사 지원과 외교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전주 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국채죠, 국채.
1: 예, 국채.
0: 국채 금리 네.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1: 연방정부 네. 국채 금리죠.
0: 이게 연방정부의 국채 금리.
1: 예, 예. 이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0: 그렇다면서요.
1: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본 게 5.2%까지 네. 올랐는데 이달 초에 5% 넘었거든요.
0: 네.
1: 이 5% 넘어가면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시작된다고들 보통 네. 얘기합니다. 요 5.2%는 미국 예전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직전 수준 2007년도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거의 20년 전 얘기가 되겠죠. 미국의 이제 보통은 장기 국채라고 말하는 미국 국채 30년물의 수익률이 이 수준으로 오른 게 이만큼 오랜만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이긴 한데 이게 30년 만기 특히 국채 금리 장기 투자 금리는 이게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의 뭐 금융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글로벌 투자자 특히 뭐 세계 전체가 이제 자산을 굴릴 때 뭐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 수익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1: 세계 경제와 다 연동이 돼 있고 이 모든 나라의 금리 혹은 물가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지금 이게 이만큼 올랐다는 건 사실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지금 흐름인 거죠.
0: 예, 사실 이제 국채라고 하면은 네. 나라에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
1: 예.
0: 이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네. 이제 알고 있고.
1: 예.
0: 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또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니까
1: 그렇죠.
0: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30년 물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긴 장기 채권인
1: 예.
0: 거죠.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또 안전한 쪽으로
1: 그렇습니다.
0: 본다는 것 정도는
1: 예.
0: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뭐 이렇게 국채를 이렇게 사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1: 네.
0: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그만큼
1: 예.
0: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1: 그렇지.
0: 왜 오르는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게
1: 20년 가까이 만에
0: 네.
1: 이렇게 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에서 국제 유가가 지금 뭐 거의 100달러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예, 예.
1: 종전협상은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상태.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가 따라 오릅니까? 물가가 따라 오르겠죠.
0: 그렇죠.
1: 그 영향이 지금 채권 금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게다가 지금 미국의 물가 지수. 이게 에너지와 물가는 다 연동돼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지금 이제 3월 네, 3.8%가 높아졌습니다.
0: 예.
1: 3월이 이제 전쟁 시작한 직후잖아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0: 금리를
1: 내리잖아요.
0: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1: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0: 예.
1: 금리를 내리면 돈도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게
0: 더 오르니까.
1: 만든다는 얘기니까.
0: 예.
1: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돈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 그런 뉘앙스를 여러 번 풍겼고.
0: 예.
1: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기에도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지금 뭐 거의 아직도 꽤 많이 남았는데 계속 돈을 많이 쓰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너무 많이 찍을 것 같은 거예요.
0: 예, 예.
1: 벌써 감세 정책 계속 드라이브 걸었죠. 국방비 지출 계속 늘었죠. 전쟁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가 부채 그러니까 수조 달러 가까이 될 거고 그러면 국채 공급이 계속 많아질 거다. 그러면
0: 예.
1: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정말 실제 수요를 보면 미국의 2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금리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입니다.
0: 예.
1: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국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0: 있어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뭐 환율도 관리해야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약한 상태예요.
1: 특히 아, 잘 안 산다는 겁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미국 재정 위험, 달러 가치 위험 이런 거를 다 반영한 이 국채를 오래 떠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기 예, 국채라는 예. 거는. 그런데 이 그런 게 안정될 거라고 예상해야 이런 걸 보유하는데 의구심이 안 들 텐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고 미국의 채권이 예전만큼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시각도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이제 심한 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거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30년 뒤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1: 예.
0: 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내 채권이 예전에 샀을 때보다 너무 가치가 떨어지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투자로서의.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채권 수요는 줄어들고 그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쟁도 하도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또 사람들은 좀 약간 안전성의 의구심도 들고 네. 이런저런 이유로 예. 또 잘 안 살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0: 그렇습니다. 예.
1: 아,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0: 네.
1: 미국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만기 국채 금리 5% 정도가 보통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려요.
1: 예.
0: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런 안전자산을 사야 돼요. 원래는. 금리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은
1: 이제 5%, 아, 그럼 5%
0: 금리가
1: 넘게죠?
0: 5% 정도 되면 이제는 네. 미국 금리를 좀 보유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뜨거운 시장 주식시장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채권금리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1: 리스크를 안고,
0: 리스크를
1: 하는, 거죠?
0: 안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로부터 이득을 그만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채권도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적어집니다. 예.
1: 그러니까 뭐 주식을 안 하고 채권을 산다 이런 개념보다
0: 예. 예.
1: 어떤 그 뭐 포트폴리오라 그럽니까?
0: 그러니까
1: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0: 예.
1: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다.
0: 그렇죠.
1: 뭐 그런 시나리오는 예. 될 수 있겠네요.
0: 그런 생각을 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많은 주식 중에서도 당장에 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데는 뭐 우리 잘 나가는 뭐 반도체 이런 것보다도 성장주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기술주, 성장주 이런 데는 변화에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1: 예.
0: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런 성장주, 기술주, 뭐 예를 들면 AI 이런 데인데 지금 금리가 이쪽이 이미 채권이 이렇게 높으면 굳이 내가 미래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필요가 있나? 여기도 하이 리턴인데 이미 채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증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어쨌든 반도체잖아요.
1: 예.
0: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여기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 뭐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국 증시가 지금 괜찮은 상태거든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뭐 주가가 60% 가까이
1: 예.
0: 오른 상태예요. 여긴 좋아요. 반도체는 지금 호황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에 팔란티어라고 있습니다.
1: 전쟁 관련.
0: 예, 예. 네, 전쟁 관련이고
1: 방산도 관련.
0: 하고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도 깊고요. 트럼프가 밀어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거의 한 10% 가까이 8%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1: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0: 예, 예.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타격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미는 산업, 미국은 AI 산업을 밀고 있잖아요.
1: 예.
0: 또 방산도 그렇고 이런 산업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식에 있어서는.
1: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힘이 조금 빠질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자금의 이동이 채권 쪽으로 좀 이동될 수 있으니까.
0: 특히 종목별로 편차가 클 수 있다.
1: 예. 예. 종목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AI도 죽으면은 반도체도 같이 나중에는
0: 그렇습니다.
1: 영향이
0: 다 연동이
1: 되잖아요.
0: 되니까요.
1: 뭐 예. AI 지금 우리 반도체가 잘 나가는 이유는 AI

0: 그리고 미국의 어쨌든 경제를 좌우하는 거는 이제 서민 경제를 좌우하는 거는 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요. 부동산입니다. 집값.
1: 예.
0: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게 돼 있어요. 금리 따라 올라가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 30년물은 뭐하고 제일 많이 연동을 했냐면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랑 가장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6.36%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요. 미국 주택시장이 지금 공급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 공급이 조금 둔화된 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 거래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로 그러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모든 거예요. 신용카드건 뭐 자동차 해부건 집값이건 이자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 이자의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 상황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비가 자연히 둔화되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의 어떤 뭐 판매, 그 경영 이런 것도 위축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쭉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의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네.
0: 이게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을 보통. 예. 이게 이제 국방비가 천조 원 우리 돈으로 넘거든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천조 원 넘은 게 한 3, 4년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는 이자 비용은 한 해에 이 돈 넘습니다. 미국 국방값. 야. 미국 한 해 국방비 지출보다
1: 예.
0: 미국이 한 해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더
1: 이자.
0: 많아요.
1: 예.
0: 예, 원금 아니고 이자만.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는데 더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이제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빌릴 네. 수 있는 돈이 작아지니까. 음흠.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줄이다 보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거 저소득층부터 입게 됩니다.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쭉 빠지는 이 와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거는 어쨌든 미국의 저소득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자, 미국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예. 자, 그러면서 이 국채를 그 시장에 이른바 던지는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왜 던집니까?
0: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좀 아마 기사들에서도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형성이 돼요.
1: 네?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채권 금리가 높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유한 채권을 투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금리를 높이는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헤지펀드, 연기금 뭐 같은 뭐 장기 채권을 대량 보유한
1: 네.
0: 이 월가의 대형 투자 기관들,
1: 네.
0: 뭐 혹은 뭐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나라도 이런 채권 자경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앙은행들, 중국, 일본, 한국
1: 네.
0: 이런 나라들도 갑자기 채권을 막 파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채권을 팔아요.
0: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1: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0: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금리가 지금 막 높아졌어요. 막 5%쯤
1: 예,
0: 돼요. 그러면
1: 예.
0: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채권. 그건
1: 예.
0: 한 이자율 2% 정도 됐는데 지금
1: 한 5%. 다른
0: 예.
1: 아, 원래 제가 샀을 때 이게
0: 샀을 때 이자율이 있잖아요.
1: 이표차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샀을 때 정해진 금리는 있다는 거죠.
0: 네. 그런데 지금 내가 2% 정도 금리를 이미 사놓고 있었는데
1: 예.
0: 지금 시장 금리가 5% 정도 됐다. 그러면
1: 그럼 이걸 들고
0: 내가 들고 있는 2%를 살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럼 예. 이거는 던져버리고
0: 예, 그러니까
1: 사도 저거 사야겠다.
0: 항상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1: 예.
0: 기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채권이 되니까
1: 예.
0: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1: 예.
0: 더 떨어지기 전에.
1: 예.
0: 그러면 역으로 이제 채권 금리는 사실 더 올라요. 왜냐하면
1: 예.
0: 채권은 사실 발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1: 예.
0: 들면 내가 100달러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리가 당시 2%였어요. 그러면 나는 2달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한 80달러 수준으로. 그러면 그래도 2만 원을 받긴 받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은 2.5%로 느는 거예요. 사실은.
1: 예.
0: 그런데 문제는 시중 가격은 여전히 5%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나는 계속 싼 금리를 들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계속 파는 집단이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에는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더 쓰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많아요. 그러면 시장이 국채를 안 사주거나 혹은 지금처럼 사더라도 아, 난 더 높은 금리로 살래.
1: 예.
0: 이렇게 되면 정부가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로 사는 사람만 많아지면 이자

0: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안 사버려. 이런 식으로 되면 돈 조달하기가 정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는 사람들에게 굳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종의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자, 너희들 이렇게 돈 자꾸 팍팍 쓰고 막 이러면 나 채권 팔 거야. 그럼 이제 너희 정부 운영하기 힘들어. 이런 예. 시그널을 미국 정부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꾸 재정 너무 풀지 말고 적자 줄여라. 물가 안정시켜라. 이런 압박이 되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채권은 미래 가치를, 미래에 내가 고정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 자경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그런 압박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살림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런 현상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고.
0: 예. 사이클이 예. 좀 있는 거예요.
1: 또 사실 이제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면은 미국 찾고 우리 팔아버릴까 뭐 이런 예, 약간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1: 그게 약간의 어떤 압박의 수단이 예, 예. 또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걸 팔아버린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가 예.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예. 예. 어쨌든 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취임을 한 이후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말을 딱 하진 못했지만 계속 금리 인하를 원했어요.
1: 그렇죠.
0: 돈만 네, 있어야 되니까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 펑펑 쓸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압박을 해서 금리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연방준비제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바꿨죠.
1: 예.
0: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고 취임식이
1: 곧 이제 시작하잖아요.
0: 현지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1: 아, 내일입니까?
0: 예. 예. 그런데 이 인사는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1: 예.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물이 그러면 취임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처럼
1: 예.
0: 금리를 낮춰줄 건가?
1: 지금 이 상황에서 낮출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상황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 네.
0: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받아본 연준 보고서에도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네. 인상해야 된다는
1: 인상해야
0: 쪽에 얘기가
1: 상황입니다.
0: 더 많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이 와도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오히려 인상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걱정 미국 정부로서도 트럼프 정부로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계속되면 11월에 중간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낮추기 예전의 심정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익세미너라는 데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게 금리 결정을 전적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렇게 그대로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뭐 이 금리를 인하하고 싶었던 과거에는 그런 의중이 이 워시 의장을 통해서 금리에 어떻게 반영될까가 지금 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1: 예. 또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가 아닌가.
0: 쉽지 않은 시나리오가 예. 됩니다. 이제.
1: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뭐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0: 네. 미국이 어렵다고 이때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미국은 경제 규모도 워낙 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뒤 안 돌아보고 이란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는 있는데 기업 투자도 아직 견고하다고 수치상으로는 나와요. 실업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상황이 괜찮아요. 실업률이 변화가 없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에너지 강국이잖아요. 원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경제 전체 국내 지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쉽지는 않지만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에요. 미국 경제에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그러니까 다 지금 당장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원유 수입국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죠. 많이 겪고 있잖아요.
1: 예.
0: 환율이 막 오락내락하니까 예.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채를 막 투매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이 지금 중동에서 원유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대신 사들이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도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우리 물가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지난 3월에 통계를 쭉 들여다봤더니 미국 국채 순매도액이 가장 컸던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여기는 중동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아요. 한 50%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299억 달러 약 4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239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한국도 10위 16억 달러 순매도해서 2조 4천억 원 요 정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 방어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자꾸 또 오르면 이게 방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증시 좋잖아요.
1: 네.
0: 증시 상황도 연관이 됩니다. 아까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꾸 이제 국채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일이 미국 증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
1: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습니다. 5월 들어서 좀 엄청 팔아두고 있거든요.
0: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에도 하방 압력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1: 영향이 뭐 안 미칠 수가 없겠네요.
0: 미국의 금리는 정말 세계적인 문제라서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예, 금리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또 미치는 파장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워싱턴 리포트였고요.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네. 아, 이게 참 그동안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1: 네. 이게 1992년 5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4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바뀐 건데요. 네, 예. 대법원이 오늘 이걸 뒤집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한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구 소재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한 분은 2019년 5월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패션 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아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네. 그랬는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기가 돼서 서울 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0: 예.
1: 두피 문신과 레터링 문신을 했다가 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건데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0: 예. 그러니까 1992년에 대법원 네. 판례를 좀 다르게 판단을 내린.
1: 그렇죠.
0: 예. 이제 좀 세상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1: 네. 예. 그러니까 1992년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0: 이게 이제 무면허다 네. 판결을 했었고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1: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2년은 이걸 의료행위라고 판단을 했고
0: 예.
1: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서 처벌 대상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A씨 같은 경우도 1, 2심에서는 150만 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0: 아,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다 이제 그
1: 유죄가 나온 거죠.
0: 유죄가 나온 거고.
1: 그리고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B씨 같은 경우도 1심과 2심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0: 예.
1: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0: 예.
1: 대법원에서는 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나? 대법원의 설명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이루어진다.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의 버금가는 의료적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0: 미용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질병 예방이나 의료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1992년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게 근거가 됐는데 오석준 대법관은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다.
0: 예.
1: 추억의 소장. 의지의 각인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권영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금지하면 이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문신사법 시행을 이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0: 예.
1: 어느 정도 사법적 혼란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동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1: 네, 그렇죠.
0: 없지 않아 있었는데
1: 네.
0: 이번 판결로 좀 정리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급심에서는 어쨌든 뭐 과거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1: 그렇죠.
0: 판결이 나온
1: 예.
0: 거고. 예. 교육부에서 오늘 교육 교복비죠. 교복비
1: 네.
0: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1: 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 가격차가 최대 18배 나는
0: 것도 교복이.
1: 교복이요.
0: 네,
1: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5,68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0: 예.
1: 교복비 지원 현황 품목별 단가를 분석을 했는데요. 교복을 입는 학교의 96.3%가 대금 지급을 학교장 등이 주관하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0: 예.
1: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해서 교복을 사고 있었는데
0: 아, 대부분 다 요즘 이렇게 하죠.
1: 네. 근데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이 꽤 높았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평균 낙찰가를 보잖아요. 정장역 교복이 26만 5,753원인데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0: 예.
1: 네. 생활용 교복은 15만 2,877원이래요. 그러니까 정장형 교복을 많이 입는데 이게 이제 그 그 생활형 교복보다는 11만 원이 비싸고 아까 제가 가격 차이가 18배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자주 사입게 되는 게 보통 이제 동복 안에 입는 셔츠 그다음에 아이들이 키가 빨리 크니까 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 입잖아요. 한 두 벌 사가지고 바꿔 입고 쭉 졸업할 때까지 못 입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크니까. 근데 정장형 동복 셔츠 같은 경우는 최소 단가가 만 원인데도 있고요. 최대 단가가 18만 원인데도 있어요. 그러면 동복 셔츠 두 벌 사면 3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0: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1: 예, 지역별로 학교별로 편차가 컸고요. 동복 바지 같은 경우도 최소 2만 원도 있지만 최대 9만 9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니까 동복 바지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이걸 보면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데 이렇게 되면 품목별로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사실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학하면서 입학 지원금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걸로 교복 그 구입 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 예,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 네.
0: 교복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
1: 예.
0: 또 앞으로 또 아이가 크면 더 사야 되는데.
1: 그렇죠. 금세 못 입게 되더라고요. 예. 전 2학년 되니까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0: 아이 커서.
1: 네.
0: 아이가 또 크는 건 또 즐거운 일이긴 한데.
1: 네. 그렇죠.
0: 예. 이렇게 교복값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1: 대형 브랜드의 독과점이라고 봤는데요.
0: 예.
1: 전체 낙찰업체의 거의 70%, 67.8%가 4개 주요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점유율이 각각 19.7%, 16.8%, 15.8%, 15.5%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업체명은 공개가 안 됐는데요. 비슷한 그 수준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대형업체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많아지니까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좀 내려주거나 하는 시장 경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매 방식이나 낙찰 가격만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복 유형, 1인당 지원 금액, 낙찰업체 현황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방침이고요. 5월 중에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비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9월부터는 학교 알림위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정장형 교복을 맞추긴 했는데
1: 안 입죠.
0: 안 입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생활형 교복을 추가로 뭐 구입을 하거나
0: 체육복을

0: 거의 저희 매일 입고 가거든요.
1: 저희 딸은 이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가 허가가 돼서 그 허가 안 된 학교도 있거든요.
0: 허가 안 된 것도
1: 안 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0: 학교마다 다르군요.
1: 예, 생활 그 체육복을 입을 수 있게 돼가지고.
0: 예.
1: 근데 체육복도 이제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올해 봄에 입었는데 올해 가을에 짧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지나면
0: 또 자라고 있군요.
1: 예, 바꿔야 되기도 하고.
0: 저는 뭐 바꿔도 되니까.
1: 크기만 잘 컸으면
0: 좋겠습니다. 솔직한 네. 마음으로. 예.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교복도 그러니까 꼭 이 정장형보다는 그 드는 생각이
1: 그쵸.
0: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쪽으로 좀 가면서 비용도 좀 낮추고 그러면 어떨까.
1: 그렇죠.
0: 그럼 그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1: 네. 예.
0: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또 좋아하는 또 성향의 교복이 있다고 하니까.
1: 아, 근데 편하니까 네. 자꾸 그것만 입어요.
0: 네.
1: 어쩔 수 없지.
0: 또 체육복만 매일 입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정장형 교복은 첫날 입고 지금 안 입고 있던데.
1: 저희 딸이 2학년인데 3번 입었나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어떤 것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
1: 네. 네.
0: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1: 네.
0: 경찰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뭐 7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1: 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 예.
1: 인천경찰청에서 공중협박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이 학생을 상대로 7,16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 그런데
1: 네.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인천경찰청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요. 왜 7천만 원이 넘느냐 하면 시간의 수당 5,738만 원, 기본급여 1,346만 원, 112 출동 수당, 출장비, 급식비를 포함해서 7,164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0: 네.
1: 이게 지난해 3월에 공중협박죄가 만들어진 이후에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요.
0: 네.
1: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23년 7월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게시자한테 경찰이 4,300만 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거보다
0: 예.
1: 많은 액수입니다.
0: 예. 그 장난 전화, 뭐 허위 전화
1: 네.
0: 이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예, 물론 예. 이게 이제 판결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예.
1: 이 학생이 그 수사력 분산하기 위해서
0: 예.
1: 그리고 이제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올렸어요. 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뭐 이런 식으로
0: 아하.
1: 저번에는 뭐 수사력 분산을 이번엔 진짜다 이러면서
0: 예.
1: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0: 까불다가 큰일 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예. 자, 경찰이 또 이런 폭발 협박 범에게는 이렇게 뭐 금액과 상관없이 민사 책임을 묻고 있죠.
1: 네. 공중협박죄는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도 뭐 1,200만 원, 5,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9건의 관련 소송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도심 곳곳에서 큰 불이 까마귀라는
1: 네.
0: 까마귀 한 종인가 보죠.
1: 예.
0: 이 습격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1: 터새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0: 우리 새입니까?
1: 예, 큰 불이 까마귀는 몸길이가 한 5, 60cm 정도 되고요.
0: 예.

0: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도심에 이 큰부리 까마귀가 살기 좋은 이렇게 녹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본인들이 이제 서식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주택가에 꾸준히 번식이 확인되고 있는데
1: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0: 예, 5월에서 7월 달에 이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 사이에 큰부리 까마귀가 공격성을 많이 띠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끼 보호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매년 5월이 새끼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비행이 서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미 새들이 주변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모 새들이 둥지나 새끼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이라고 간주를 하고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목덜미를 향해서 날아들어서 강한 방어 행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SNS 작년 거 보면 까마귀에게 쪼인 시민들의 영상이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먹으로 맞은 느낌이다.
1: 아, 네,
0: 진짜 위협적이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 생기면.
0: 우선은 그러니까 모자를 쓰시거나 우산 같은 보호구가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근데 특별히 까마귀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1: 아, 눈 마주치면 안 돼요?
0: 예, 그 제가 이게 왜 그러지라고 해서 봤는데 예. 예전에 까마귀에 대해서 특정 가면을 쓴 연구진이 미국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가면을 쓴 사람이 까마귀를 잡았다가 풀어줬는데 5년이 지난 뒤에도 까마귀들이 그 가면을 쓴 사람을 향해서 공격성을 보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 머리가
0: 심지어 동료들끼리 그 대상의 얼굴을 공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1: 까마귀가.
0: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시지 말고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보복을 네. 당할 수도 있습니다.
1: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까마귀가 달려들 수 있는 음식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네. 또 더 위험하니까 그런 노출을 삼가하고 경고 표지가 있는 곳은 빠르게 벗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다면 119 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부상당하셨을 때는 그 응급처치 빨리 하시고요.
1: 예, 예, 그렇죠. 예. 예. 까마귀를 만나게 되면 절대 눈을 마주치면
0: 안 된다.
1: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권에 시간당 1에서 5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충청권, 전라동부에는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그 밖의 전국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고 전남 북서부 지역은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세종 14도, 대구 15도, 광주 16도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전라 서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26도, 대전 세종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제주 22도, 울산은 21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부산 앞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은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7.5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IT 1세대를 대표하는 IT계의 현자 박태용 의장님입니다. 대표 저서로 눈 떠보니 선진국을 쓰셨고요. 2021년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 산업 훈장을 받기도 하셨죠. AI 시대를 맞아 출간하고 있는 박태웅의 AI 강의 시리즈는 독자들이 직접 뽑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책으로 인공지능의 원리부터 사회적 영향력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의사회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 영광입니다.
2: 아유,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저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의장님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워낙 소개가 좋아서 더 못할 말이 없는데 IT 업계에서 수십 년 근무하다가 퇴하고 눈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1: 네.
2: 그렇게 작가 활동도 하고 AI 커뮤니케이터도 하고
1: 네.
2: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녹서 포럼도 이끌고 계시죠?
2: 네네.
1: 아, 녹서 포럼도 조금 소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2: 녹서라는 게 이제 그린 페이퍼라는
1: 네.
2: 제도인데요.
1: 네.
2: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 백서는 많이 알잖아요.
1: 그렇죠. 예.
2: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1: 네.
2: 혹은 이런 정책을 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1: 네.
2: 이게 백서인데 유럽연합은 백서를 쓰기 전에
1: 네.
2: 녹서를 먼저 발간을 합니다.
1: 네.
2: 그 녹서는 뭐냐면 당대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담은 게 백서라면
1: 네.
2: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가
1: 네.
2: 하고 각계각층에서 질문들을 모아요.
1: 네.
2: 그래서 질문들을 다 모아서 그걸 카테고라이즈하고 정리를 해서 펴내는 게 녹서입니다.
1: 네.
2: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이와 같다.
1: 네.
2: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오 하고 각계각층이 주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 노동계, 시민사회, 재계, 학계 곳곳에서 공론화를 해서 자기들이 답을 보냅니다.
1: 네.
2: 그럼 그 답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백서예요.
1: 아,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질문을 모은
2: 네.
1: 그런 작업들. 네.
2: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0: 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백서가 나온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권위가 생깁니다.
1: 네.
0: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정이 다 빠진 채로
1: 네.
0: 공무원들이 몇 명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냥 회의 몇 번 하고 백서를 끄집어내요.
1: 네.
0: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1: 아.
0: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썼냐. 뭐 현장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 아니냐.
1: 네.
0: 이런 걸 짚지도 않은 채로 이걸 쓰면 어떡하자는 거냐.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질문을 묻는 과정, 공론을 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백서를 내고 실행을 하니까 빨라 보이지만
1: 네.
0: 사실은 앞에 줄인 시간에 3배, 4배를 뒤에 써야 되고
1: 네.
0: 실행한 다음에도 현장과 맞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속담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게 이 녹서와 백서 같습니다.
1: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녹서라는 그 단어와 개념 자체를 녹서 포럼이 뭐지 하고 검색하다가 의장님 인터뷰를 읽고 알았어요.
0: 아,
1: 그린
0: 네.
1: 페이퍼라는 게 있구나. 그러고 네.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백서가 아니라 녹서인데 녹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0: 저런 거예요. 그 한국이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잖아요.
1: 네.
0: 후발 추격국이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 문제 진단.
0: 문제 정의.
1: 정의.
0: 이게 무엇이다라는 데피니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다 해놨기 때문에.
1: 그들이 해놓은 문제를 따라가는 거를.
0: 베껴서 따라가면 네, 되거든요.
1: 빨리 따라가면 되니까요.
0: 그래서 급하게 따라오느라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건 정말 잘했는데
0: 네.
1: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그 IT 업계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1: 네.
0: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라라는 과제를 내놔요.
1: 네.
0: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걸 기획을 해서 가면 묻는 말이 뭐냐면 이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선례가 있냐?
1: 네.
0: 없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계 최고라면서요.
1: 선례 없이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0: 선례 없이?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그걸 평가할 줄도 모르고.
0: 네. 그래서 과제를 낸 사람도 너무 당황하고.
1: 네.
0: 그 제안한 사람도 너무 당황하는 어이없는 일이 이게 실화예요.
1: 아.
0: 제 주변에서 아주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1: IT 업계는 그걸 조금 이제 더 일찍 겪었겠고 이제 여러 사회 문제들 다 이제
0: 네.
1: 정의가 안 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0: 그렇죠.
1: 해야 되는데
0: 예.
1: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0: 예.
1: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0: 맞습니다.
1: 없고 아, 정말 AI도 아마 그중에 큰 문제
0: AI가 대표적이에요.
1: 네.
0: 이건 지금 미국도 처음이고 중국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거든요.
1: 그렇죠.
0: 다 똑같은 사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굳이 베끼고 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뭔가
1: 네.
0: AI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1: 네.
0: 그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1: 네.
0: 이 질문은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고 에너지를 좀 아끼려면 유럽연합이나
1: 네.
0: 이런 나라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면 됩니다.
1: 제가 이 AI가 저뿐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변혁일 거고 그 변혁에 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건데
0: 네.
1: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막 두려워하던 차에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0: 아이고
1: 많이
0: 감사합니다.
1: 이 책 서문에 보니까 바로 1년 전에 박태웅의 AI 강의 2025가 있었고 개정판이다. 그런데
0: 네.
1: 개정판이지만 개정판이 아니라서 2025도 절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2026은 사실상 새로운 책이라고 다른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0: 네.
1: 저는 2025는 안 읽고 2026만 읽었는데 네. 추격자로서 2025, 2026 이렇게 두 권의 책 이렇게 연달아 내신 이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이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0: AI가 워낙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리고
1: 네.
0: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도를 띄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은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 빼고
1: 네.
0: 나머지는 다 다시 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70% 이상이 바뀌었으니까 개정이라고 하긴 어렵죠.
1: 보통은 그러면은 그냥 책 제목도 완전히 바꾸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0: 근데 이제 그 기술 부분.

0: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을 공유하니까 네. 그걸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또 양심에 걸려서 보통 이제 쓰고 있으면요. 그 원고지를 그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몇십 장씩 썼다 버리는 일이 꼭 생깁니다.
1: 네.
0: 쓰고 있으면
1: 쓰고 있는 와중에 그게 예, 구분이 되어버리는군요.
0: 구글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계속 뭔가 새로 내놨는데 그게 작은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어떤 것들이 나오면
1: 네.
0: 그거 빼고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A4지로 뭐 최고 많이 버릴 때는 100장 쓴 것까지 버려봤어요. 130장인가?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1: 가슴이 정말 쓰리셨겠네요.
0: 아, 그렇죠.
1: 아마 무슨 책을 쓰다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경험은 인류 역사에 그런 저자의 경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왜 그 무슨 거 원조 설렁탕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설렁탕 레시피 하나로 60년 정도 해야지 아, 너 좀 치는구나 하잖아요. 이쪽은 그 한 일주일 지나면 뭐 낡은 소식을 가지고 그래.
1: 아니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현기증이 날 지경이고
0: 네, 네.
1: 한 2주에 한 번쯤은 뉴스 볼 때마다 뭐 이게 가능해? 막 이런 게 진짜 보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 그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1: 네.
0: 그 오픈 AI 창업자,
1: 네.
0: 그 테슬라에도 있었던 세계적인 AI 학자 안드레이 카파티가 몇 달 전에 내가 지금처럼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1: 오픈AI 창업자가 AI 창업자가 그럴 정도인데
0: 네.
1: 아, 근데 제가 박태용의 AI 강의 2026을 읽다가요.
0: 네.
1: 약간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게 가능한가? 그 박태용의 AI 강의 2026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한참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대목들도 있었고요.
0: 정말 반성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본문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 진짜 좋은 책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읽는데 거기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0: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서
1: 네.
0: 그거를 빼고 읽어도 다 이해가 되게
1: 네, 네.
0: 예,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독자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었어요.
1: 네.
0: 첫 번째 책 냈을 때.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책부터 이건 안 읽고 지나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깊은 기술 설명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1: 네.
0: 깊이 들어가기, 더 깊이 들어가기 네. 이렇게 배치를.
1: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폰트가 이제 다르게 돼 있고
0: 아, 네,
1: 크기 글자 크기도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아, 하지만 이건 한자 한자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읽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같은 AI 커뮤니케이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이미 오픈 AI 창업자가 몇 달 뒤처진 걸로 이렇게 뒤처진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나와 저와 이제 저 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는 진짜 한 몇백 년, 몇천 년 거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과연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 AI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걸까? 어떤 AI 커뮤니케이터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이 두 쪽이 나겠구나. AI 리터러시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AI 리터러시가 이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을까?
0: 그게 이 시대가 가져다 주는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1: 네.
0: 사실은 그런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도 리터러시는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1: 네.
0: 그 지금이 이제 가속하는 시대인데요.
1: 네.
0: 그 예전에는 이랬어요. 네가 부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혹은 명예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1: 그랬죠.
0: 예. 네.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가지던 부와 권력을 가지던
1: 네.
0: 둘 중에 하나를 내지 둘 다 탐하면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통 그랬어요. 선비가 될 거냐 상인이 될 거냐.
1: 그렇죠.
0: 선비가 될 거냐 권력자가 될 거냐.
1: 네.
0: 그런데 지금 인류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부와 권력이 한자리로 모이는 시간이 된 거예요.
1: 좀 무섭습니다. 별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0: 저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요.
1: 그 권력은 선출 권력도 아니고.
0: 네. 비선출 권력이죠. 권력이고요.
1: 네. 네.
0: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 않으면 연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1: 네.
0: 보통 그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시작 라인에서 1000억이잖아요.
1: 네.
0: 제대로 돌리면 조단위.
1: 네.
0: 그러니까 거의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입장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경주란 말이에요.
1: 네.
0: 우리도 지금 개별 기업 단위로 못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우리가 GPU 사줄 테니 해봅시다 하고 하는 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1: 네.
0: 그 프로젝트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개별 기업들이 입장권을 못 사니까 정부에서 사서 나눠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1: 이거 자체가 일단 네. 문제라고 저희가 정의를
0: 네.
1: 하고.
0: 네. 네.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1: 네.
0: 그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종류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리터러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노 이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 AI 혁명이 이제는 이거를 뭐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0: 네.
1: 혁명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걸까? 뭔가 진짜 엄청난 거대한 변혁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혁이 하필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걸까?
0: 그러게 말입니다.
1: 이게 어떤 분은 증기기관 발명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아, 그거보다 더 크다. 구텐베르크 시절이랑 비슷하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멀리 나가가지고 아 이거 농사 시작한 거랑 비슷하다. 어떤 분들은 아 그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아닌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건 농사보다 더 큰 거다. 농업혁명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뭐 정답을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모를 것 같긴 하지만 의장님 좀 어떠신가요? 앞에 이 변혁들을 보시면
0: 저는
1: 무슨
0: 이제
1: 느낌이신가요?
0: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1: 네.
0: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1: 네.
0: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에 관한 문제인가? 변혁에 관한 문제인가?
1: 네.
0: 아니면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인가?
1: 네.
0: 근데 저는 이게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1: 네.
0: 첫 번째 산업혁명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그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서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아닌 시기에 살았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가 하필 거기 걸린 겁니다. 너무 운이 없는 거죠.
1: 아니 그리고 산업혁명은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가지고 됐는데 지금 저희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뭐가 바뀔
0: 전 세계가 것 같은. 이번 산업혁명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지난 네. 산업혁명이 기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겠다라는
1: 네.
0: 시도라면 이번 거는 기계로 인간의 마음을 대체하겠다라는 시도인데
1: 네.
0: 그러니까 처음과 다른 점이 몸과 마음을 다 대체당하는 첫 번째 인류가 되는 거예요.
1: 왜 그런 일이 지금.
0: 그래서 아마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은
1: 네.
0: 막 이렇게 스릴을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산업혁명의 가운데 있기 대단히 난 행운이다. 그리고
1: 아,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한테
1: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이 5%에서 10%나 되는군요.
0: 심지어 예수께서도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결국 잔을 받으셨지만 그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피할 수 없는 잔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제 땅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데 뭐 문화, 뭐 기술, 뭐 저희의 뭐 가족 제도,
0: 네,
1: 뭐 인간 관계
0: 네. 네.
1: 이런 게 다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그 땅바닥이 훅 꺼지면
0: 네.
1: 꺼질 때 그 땅바닥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그 저는 이제 기도를 올려야 되나요?
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각이 움직이는 시기다.
1: 네.
0: 그런데 지각이 움직이는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당분간 텐트를 지어야 된다.
1: 네.
0: 막 심하게 움직이면 또 걷었다가 또 치고 걷었다 또 치고 왜냐하면 그 지금 제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안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각은 계속 움직여요. 이게 10년, 15년 정도에 걸쳐서 아주 집약적으로 지극히 빠르게
1: 네.
0: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인류 중에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1: 네.
0: 불행인 점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1: 저희가 지금 당분간 뭔가 좀 기둥을 받고 뭘 구조물을 올릴 노력을 해도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0: 네.
1: 좀 단단한 마음을 네. 좀 가져야겠군요. 네. 내가 지금 뭘 해도 거대한 환경 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0: 예.
1: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히 빠른 그 합의 과정,
1: 네.
0: 지극히 유동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 답이 없는 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땅이 꺼지는 시대에 잘 사는 법 계속 책 얘기하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 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0: 아, 네. 네,
1: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 한 권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생책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29권을 보내주셨어요.
0: 아, 네, 네.
1: 29권과 함께 또 그 29권에 한 줄씩 평을 주시면서 그 평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0: 아, 고맙습니다. 네,
1: 어떤 거는 아 일라이저 베일리 느낌표 한 줄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독서 이력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제가 게스트의 추천책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감동받기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그 자체로 좀 공부가 되는 그런 문서였고요. 그리고 읽는데 한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건 제가 손을 못 대겠다. 뭐 이렇게 하이데거, 사르트르, 뭐 칸트, 플라톤, 막 헤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소 독서를 어떻게 하세요?
0: 아 그건 주로 대학교 때 읽은 책들인데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1: 네.
0: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1: 네.
0: 그 80년대 광주에서 비극이 있었을 때,
1: 네.
0: KBS, MBC에서 그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다, 뭐 몹쓸 짓을 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까 속지 마라는 방송을 냈어요.
1: 네.
0: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저걸 KBS에서 왜 방송을 하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81년도에
1: 네.
0: 서울로 대학교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1: 고3 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0: 네. 네.
1: 대학생 때
0: 제가
1: 아셨구나.
0: 80년대 고3이었으니까
1: 네.
0: 81년도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1: 네.
0: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실히 주어진 규칙에 따라 잘 살아도 터무니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구나.
1: 네.
0: 그러니까 제 살고 있던 삶이 자체가 다 거짓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헛똑똑이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1: 네.
0: 속으면 안 된다.
1: 네.
0: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공부가 철학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인식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4년 내내 철학 공부하다가 웨잉 하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데모하고 하고요 그럼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래도 한 번은 잡혀서 정학도 먹고.
1: 네.

0: 그러고 4년 내내 지내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1: 뭔가 이렇게 시대의 비극과 존재론적 위기와 고전과 여러 가지 예. 행동과 이런 게 겹친 격렬한 20대를 보내셨네요.
0: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 네. 이후에 언론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거쳐가지고 기업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철학책 읽은 것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0: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1: 아.
0: 그때 그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1: 네.
0: 정말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1: 네.
0: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제가 이쪽으로 인터넷 업계, 디지털 업계로 와서
1: 네.
0: 적용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진수에 기반한 거잖아요.
1: 네.
0: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컴퓨터는 뱉어요. 못 받아들여요.
1: 네.
0: 그래서 그 개발자들하고 대화할 때
1: 네.
0: 제가 기술을 몰라도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그 친구가 틀린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제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1: 네.
0: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엄밀해야 돼요.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토해냅니다.
1: 아, 신기합니다. 그 IT 개발의 최첨단에 필요한 게 어떤 뭐 코딩 실력이라든가 뭐 과학 기술 심지어 뭐 그런 것보다 철학 깊은 생각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렇다는 게
0: 그 요즘에 그 엔트로픽 클로드만 네.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서도 철학 전공한 사람들 많이 뽑아요.
1: 네. 팔란티어가 뭐 이제 고교생 채용하겠다고 네, 네, 하면서 네. 예, 그 커리큘럼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0: 예, 팔란티어는 CEO 자체가 철학 전공자.
1: 네.
0: 예, 그래서 뭐 온톨로지라고 영 맞지도 않는 이름을 지어 마케팅
1: 뭐,
0: 용어.
1: 네. 뭐 문제가 좀 없지 않은 기업이지만. 네. 네.
0: 심각한 기업이죠.
1: 함께 보내주신 독서 이력도 진짜 흥미로웠는데요. 늘 책을 곁에 두고 사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학 입학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철학책을 읽기 직전까지 고등학생 때가 책을 안 읽으셨던 시기였다고요?
0: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책을 못 읽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끔찍한 교육이 있을 수가 있나?
1: 네.
0: 책을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게 정말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공부하느라고 책을 못 읽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동그란 그렇죠. 네모 같은 말이잖아.
1: 네.
0: 그러니까 한국 입시 교육이 얼마나 기괴한가, 기형적인가.
1: 네.
0: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째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졌죠. 그래서 저는 네. 한국의 교육 불안 게 꼭 있을 필요가 있나.
1: 굉장히 이렇게 저희 시작한 지 26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도발적으로 아니, 집안을 무너뜨리는.
0: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요.
1: 네.
0: 교육청이 있잖아요.
1: 네. 교육 자치가 지금 시행된 지가 네. 예, 몇십 년이 됐고 각 교육 정책들을 교육감을 밑으로 예.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는데.
0: 사실은 엄밀히 보면
1: 네.
0: 교육부가 지금 지극히 협소한 어떤 공간에 있는데
1: 네.
0: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50년 동안 바뀐 게 없고
1: 네.
0: 모든 사람이 불행해하고
1: 네.
0: 그리고 심지어 이과에 수석한 애들부터 줄줄 세워서 의대 간 지도 벌써 몇십 년이고
1: 네.
0: 고등교육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선진국인데 대학교 중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은 하나도 없고
1: 네.
0: 어디로 봐도 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10위 안에 들어간 대학교가 하나도 없지? 50위권, 100위권으로 따져야 두세 개? 그러면 너무 형편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다 전세 사기를 당하잖아요.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까지 합쳐서 12년에 4년 못하면 16년을 교육을 받아도 계약서 쓰는 법을 안 배우고 나와요.
1: 그렇죠.
0: 민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빼고 나머진 다 자기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16년 동안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1: 그 진짜 이상하죠.
0: 네. 그리고 네. 그 자존감을 지키는 법.
1: 네.
0: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공경을 헤쳐나오는 방법도 하나도 못 배운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나옵니다.
1: 저희가 그런 거 좀 가슴이 아픈 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좋은 삶이란 네. 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네. 나는 이거 계약할 때 뭘 따져야 되느냐, 네. 회사에서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선생님은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네. 네. 얘들아 이거 뭐 맞아? 뭐
0: 이러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네. 객지에 나오면 전세 사기범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교육부는 뭐 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1: 그렇군요.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2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데거, 헤겔, 사르트르 감량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의장님이 보내주신 책 가운데 마이클 마코트의 질문 리더십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들을 여러 권 보내주셨는데 네. 그중에 아이로봇, 강철동굴, 파운데이션 요거 한번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요렇게 세

0: 했었는데
1: 네.
0: 경영을 계속하면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1: 네.
0: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미숙했을 때 왜 일이 막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그리고 뻔한 일인데 왜 저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
1: 네.
0: 왜 부서끼리 싸우지? 그러니까 어느 IT 개발 회사를 가도요.
1: 네.
0: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은 싸웁니다.
1: 그렇죠.
0: 그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부서끼리 싸워요.
1: 네.
0: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1: 네.
0: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성공한 회사들도 이렇게 싸우면서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1: 네.
0: 혹은 뭐 그냥 성장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합시다.
1: 네.
0: 그래서 그 이 뻔한 일인데 잘 안 되는 것과 왜 늘 싸우지? 라는 게 저로서는 화두 같은 거였어요.
1: 네.
0: 이걸 풀어야 된다.
1: 네. 그게 질문하는 능력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1: 네.
0: 이게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이 궁금한 걸 풀어야 경영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게으른가? 왜 저 뻔한 걸 저렇게 하지?
1: 아.
0: 공부를 저렇게까지 안 하나? 게으른가? 두 번째는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 경영자는 이제 위에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0: 네,
1: 개발부서건
0: 네, 네.
1: 기획부서건 디자이너들 모여있는 부서건 그거를 왜 외면하지? 왜
0: 예, 너무 뻔해
1: 않지?
0: 보이는데 네. 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게으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네. 느낀 게 내가 지금 너무 쉬운 답을 찾고 있다. 이건 답이 아니다.
1: 네.
0: 해석을 못하면 마구 갖다 붙이는 어떤 것일 것 같다.
1: 네.
0: 그래서 계속 그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제가 느끼게 된 게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본 것과
1: 네.
0: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어간 입구와 이 친구들 들어간 입구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회의 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1: 회의는 이제 여러 부서에서 모인 네, 네, 각 부서장들 네. 상대로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이 서비스의 주된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왜 쓸 거라고 생각하냐.
1: 네.
0: 네가 푼 전제의 근거는 뭐냐.
1: 네.
0: 경쟁 서비스는 왜 쓰고 있을 것 같으냐.
1: 네.
0: 그 경쟁 서비스를 쓰는 걸 그만두고 우리 서비스로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전제를 확인하려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사고의 흐름에 맞게 질문들을 해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맥락을 같이 하니까
1: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답들은 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일이 되고요. 해결책도 자기가 낸 해결책이 돼요.
1: 그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개발부서의 목표는 고객들이 써야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받은 경영자가 지시한 그거를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0: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거나
1: 네.
0: 경영자를 욕을 하면서 많이 해요.
1: 디자인 부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왜 하는 건지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다음에 디자인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달랬다면서
0: 그런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초입에서 네.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왜 질문을 해야 하나? 그리고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1: 네.
0: 좋은 질문은 열려 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그 결말을 나도 알 수 없는.
1: 네.
0: 그러니까

0: 생각을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네.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서비스를 누가 쓸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이 없죠.
1: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은 질문들은 굉장히 다친 질문들이었거든요. 강명아 너 뭐 잘못했어 뭐 이런 거.
0: 네네네. 그 다친 질문이 네. 폭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의 주도성을 다 뺏는 거예요.
1: 질문자의 의도에 쏙 드는 네.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이런 거.
0: 뭐 맞아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고. 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열려 있어야 돼요.
1: 사실은 요 책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책과 함께 보내주신 의장님 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능력은 책이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예, 적어주셨어요. 예. 그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그 르네상스적 인간의 복권이라거나 교양의 화려한 부활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요.
1: 네.
0: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네.
0: 하나는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1: 네.
0: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1: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태양계 행성수 같은 것도 네, 바뀌고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뭐 필름 카메라를 촬영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을 했더니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다거나
1: 그렇죠.
0: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배우고 나왔더니 다들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거나
1: 그렇죠.
0: 그 팩스를 분해 조립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나왔더니 이메일을 쓴다거나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든지 간에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 심지어 그 60년 된 설렁탕 레시피를 배워도 예, 뭔가 그 고객 네. 접대하는 예, 영업하는 예. 방법이 바뀔 것
0: 바뀌죠.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더라도
1: 네.
0: 스스로 탐색하고 검색하고
1: 네.
0: 사고해서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1: 진짜 물고기 잡는 법을
0: 네.
1: 가르쳐줘야 돼요.
0: 왜냐하면 얘는 졸업하면 분명히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될 테니까.
1: 네.
0: 그러면 이걸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도 하고
1: 네.
0: 그게 탐색하고 학습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독서와 토론과 경청인 거예요.
1: 제가 이제 저희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이 계속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면서 계속 생길 것이고 그걸 안 배우면은 큰일 난다는 것까지는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배운다.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AI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책을 읽어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0: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1: 네.
0: 그 뇌의 활성화 정도를 보면
1: 네.
0: 그 이를테면 AI를 써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있을 때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도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1: 수동적인 태도로 그걸
0: 수동적으로.
1: 그냥 보는 거군요.
0: 그런데 이제 뇌에서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생기냐.
1: 네.
0: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뉴런의 덩어리예요.
1: 네.
0: 뉴런의 연결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렇게 형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0: 네. 그게 네. 핵심인데요.
1: 네.
0: 그 첫 번째는 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1: 네.
0: 세 번째가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니?
1: 네.
0: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생겨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시험을 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을 중간중간에 가르치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1: 네.
0: 얘가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인지
1: 네.
0: 이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인지
1: 네.
0: 완전히 이해해서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건지
1: 네.
0: 그래서 요 세 칸까지 가면 머릿속에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겨 있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이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기려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AI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1: 네.
0: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쇼츠를 보고 있을 때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제가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술 마시고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0: 네, 못 봐요.
1: 네. 네. 그게 되게 피곤한데 네, 네. 네, 몰랐어요. 이제 네. 맨정신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네. 술을 마시면 뇌가 이제 많이 저하되니까 네. 네. 책을 읽다 보면 그때는 글자 눈에 안 들어오고 네. 네. 그런데도 유튜브는 볼 수 있고
0: 그리고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개의 지능이거든요.
1: 네.
0: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별개의 지능이에요. 디지털 지능이죠.
1: 네.
0: 그럼 얘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얘가 답을 줬어요.
1: 네.
0: 그럼 그 답을 읽고 제가 이어지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 내가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정도 수준이면 AI가 토해내는 답에서 한 칸도 더 못 나가요.
1: 제가 이렇게 그거 진짜 요즘 실감하는 게요. 이제 집안 어르신 모시고 요즘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은 정말 그 환자와 보호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0: 맞아요.
1: 예.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딱 설명을 해주시고
0: 그쵸, 그쵸. 예,
1: 조금 더 자세하게 아 그럼 지금 병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저희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여쭤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0: 맞습니다. 예, 네.
1: 이게 뭔가 약간 AI랑 대화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0: AI가 증폭기인데요.
1: 네.
0: 명백히 증폭기인데 사람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곱하기를 해주는데 곱하기 해주는 배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발자들 사이에는
1: 네.
0: 슈퍼코더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1: 슈퍼코더. 그냥 코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0: 보통의 개발자보다 10배쯤 잘하는
1: 네.
0: 근데 그 개발자들끼리는 알아요.
1: 네.
0: 누가 슈퍼코더인지.
1: 네.
0: 그래서 쟤랑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슈퍼코더들의 지금 AI를 쓰면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효율이 더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정말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정해진 배수로만 곱해줘도 불평등이 커질 텐데.
0: 커지죠.
1: 근데 이 곱하기 몇이냐, 이 몇도 네. 달라진다.
0: 일반 개발자들은 30%, 50% 효율 올라갔다.
1: 네.
0: 그러니까 한쪽은 30배가 좋아지는 거고 이쪽은 30%가 좋아지는데 모수가 이건 1이고 저긴 1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다.
1: 네.
0: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경청하는 힘을 갖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대화를 그쪽에서 내놓은 답을 충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경청하는 능력이거든요.
1: 네.
0: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 설령 상대가 AI더라도.
0: 똑같습니다.
1: 네.
0: 네.
1: 아, 박태영 의장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마이클 마커트의 질문 리더십. 이 질문 리더십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장님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0: 그 비틀즈의 Something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1: 네.
0: 이게 그 비틀즈 에비로드라는 판에 실린 건데
1: 네.
0: 그 보통은 존 레논하고 또 누구죠?
1: 폴 매카트니.
0: 폴 매카트니 둘이 다 작곡하잖아요. 네. 이건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곡인데요.
1: 아 그렇습니까? 그, 네.
0: 그 조지 해리슨, 그 존 레논이 에비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했던 그런 프랭크 시나트라가 가장 로맨틱한 곡 50곡을 뽑는다면 이게 1등으로 들어간다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야 비틀즈의 가장 로맨틱한 곡으로 꼽히는 노래를 폴이나 존이 작곡하지 않고 조지가 네. 했군요. 네. 비틀즈의 Something 들어보겠습니다.

0: 비틀즈의 Something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1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이번에 인생책 두 번째 책인데 한 권이 아니라 좀 여러 권을 제가 네. 묶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앞서 질문 리더십 가지고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이 아시모프의 책 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조금 소개만 드리고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네, 합니다. 네. 제가 이 묶은 책은 멋대로 묶은 책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그리고 강철 동굴 뭐 강철 도시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책 단행본 제목이기도 하고 거대한 시리즈 제목이기도
1: 네,
0: 하고
1: 그렇죠.
0: 네.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의장님 소개 좀 해 주세요.
1: 그 아시모프라 그러면
0: 네.
1: 20세기 SF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그 서양의 판타지물의 반지의 제왕이 있고
0: 네.
1: 동양의 무협지의 영웅문이 있다면
0: 네.
1: SF에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있다.
0: 파운데이션이
1: 이렇게
0: 있다.
1: 말해도 좋을 정도고요.
0: 네.
1: 그 이게 지금 정말 AI 시대하고 되게 잘 들어맞는
0: 네.
1: 너무 책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이렇게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보내주신 책 목록을 보고 있다가 어라?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 책으로 나눌 수 있네? 그래서
1: 네,
0: 골랐습니다.
1: 네. 저도 그 읽은 지 오래된 책들이라 다시 쭉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0: 책 소개를 제가 짧게 드리면 이제 아시모프가 로봇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거대한 시리즈를 썼었고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두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말 장대한 정말 뭐 수십만 년? 뭐 배경이 뭐 수만 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대한 좀 근미래에서 아주 아주 먼 미래까지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처음에 인류가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같이 살던 문명에서 나중에 이제 거대하게 은하계에 퍼져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미래까지 그렸는데요. 뭐 요 정도로 하고
1: 네. 네.
0: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대표 시리즈 두 시리즈를 지금 소개만 드렸는데
1: 네.
0: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0: 정말 많고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야기는 네, 내일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래도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노래 들으셨을까요?
1: 아주 옛날 밴드인데요.
0: 네.
1: 마멀레이드라는 밴드가
0: 네.
1: Reflections of My Life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0: 네.
1: 이게 그 분위기가 정말 너무 그 쓸쓸하고 멜랑콜리하고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눈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IT 전문가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과의 만남은 내일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창우의 일상에는 평범하지만 작은 기쁨과 긍정으로 반짝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의 날들이 그렇듯 말이죠. 첫 월급으로 시스급여 60만 원을 받은 날, 창우는 그 돈을 가족들에게 씁니다. 막내 동생이 소원하던 브랜드 치킨을 사주고, 고장난 이어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동생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합니다. 19살. 아직 자기 자신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의 이사 같은 집안일에 관여하는 상황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장남인 창우는 당연한 의무인 듯 받아들입니다. 홀로 일하며 새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던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창우를 뿌듯하게 합니다. 영화는 인물들을 위해 종종 공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발휘합니다. 일상의 짤막한 수다가 이뤄지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 마주보고 함께 컵라면을 호로록 먹는 편의점, 창우가 홀로 조용히 기타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 안은 노동하지 않는 존재로서 아이들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크게 한번 뒤바뀌는 분기점에는 성민의 학교 선배이자 다른 공장의 청년 노동자이던 수호의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란희 감독은 산업재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부고를 구체적 묘사를 통한 하이라이트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장례 예절을 채 익히기도 전의 나이.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에 다녀온 아이들은 또래의 죽음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하죠. 수호의 죽음은 아이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KBS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

5월 2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동해전해상의 풍랑주의보,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앞바다, 남해 안쪽 먼바다, 제주도 동쪽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지방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내일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 특히 강원산지와 전라해 서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은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린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있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월요일 차차 흐려져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입니다. 기온은 조금씩 올라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지방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지만 화요일 비가 내린 이후 다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26도, 청진은 최저 10도, 최고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14도, 파주 12도, 낮 최고 서울, 인천, 파주 26도, 인천, 수원 2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 새벽까지 비가 안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지만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3도, 대관령 9도, 강릉 13도, 낮 최고 철원 춘천 24도, 대관령 15도, 강릉은 21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15도, 세종 1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대전, 세종 25도, 충주 24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에 남해안에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고 오후에 전남 북서부 지역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막대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광주 16도, 목포 17도, 낮 최고 전주 27도, 군산 26도, 광주 25도, 목포 24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산지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울산 15도, 부산 창원 16도, 낮 최고 대구 창원 23도, 부산 22도, 울산 21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5도, 서귀포 16도, 낮 기온 제주 서귀포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5도, 습도 73%, 해 뜨는 시각 5시 18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입니다.

김여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서울 도니동 쪽방촌을 방문해 관계자와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쪽방 상담소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들 생활 안전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고유가 지원금 수령 여부와 월세 현황, 건강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북과 강원을 차례로 찾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3캠퍼스 정문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후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뒤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강릉, 동해, 삼척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 남부와 울산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섭니다. 이후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김석훈 경기 안산시갑 후보자 합동 출정식에 참석하며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오늘 충남 서산에서 유관곤 서산시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까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관련 부처에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탱크데이로 표현해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에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주식회사 SCK 컴퍼니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금액은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10만 원입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신청 취지에 대해 스타벅스 약관에 따르면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포기해야만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탈퇴하는 경우에까지 환불 규정을 적용해서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정부 합동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공사장 안전 분야의 한 개조, 시공 건설 분야 두 개조로 구성되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서 단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점검단은 사업장의 시설, 산업안전, 소방전기 등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공건설관리 등 건설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씨가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의 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윤지영입니다. 단 한 장면이 나와도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가 있죠. 연기의 세계에서 존재감 있는 배우로 기억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날 분, 바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으로 뿌리내린 분인데요. 뮤지컬 서편제에서 유복 역으로 기동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서범석 배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서범석 배우의 노래로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사범석 배우는 중앙대학교 산업정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연극을 시작했는데요. 1991년 실험극장 오셀로로 데뷔했습니다. 블루사이공으로 무대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알렸고 1994년 명성황후의 홍계훈 역을 맡으며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8년 노트르담드 파리로 대구 뮤지컬 어워즈 최고 스타상 한국 뮤지컬 대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고요. 2009년 라디오 스타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솔로 음반 삶의 온도를 발매하기도 했고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뮤지컬 서편제의 유복역으로 초연 때부터 호흡을 함께 해오신 뮤지컬 배우 서범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존재감 있는 배우 서범석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네, 존재감을 제가 설명하니까 숨차네요. 예. 아, 네. 워낙 활동 오래 오셔서 지금 또 공연 한창 중이시죠.
2: 네. 서편제 뮤지컬 네. 서편제 공연입니다.
1: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뮤지컬 서편제가 4년 만에 막이 올랐는데 기다렸던 네. 분들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 네. 사실 지난 시즌에 마지막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연했어요. 아. 판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 그랬군요.
2: 근데 그게 잘 해결이 돼서 4년 만에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 프로그램 뮤지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서편제는 워낙에 뭐 영화로 먼저 또 유명했던 작품인데 그렇죠. 어떤 작품인지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2: 뮤지컬 서편제는 우리 이청준 선생님의 원작 서편제에서 이제 뮤지컬로 각색이 된 작품이죠. 그래서 소리꾼의 이야기입니다. 소리꾼 유봉이 네. 자기 딸과 아들에게 소리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 대물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아들은 사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그 반항심을 가지고 있을 큰 이유는 그 엄마가 이 아버지의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이런 한이.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리도 싫어하고 아버지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은 모두 안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크기를 기다리죠. 자신이 아버지보다 크기를 기다려서 이 아버지에게 한 방 먹이고 복수를 하고 떠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작에서는. 뮤지컬에서는 이 내용을 아버지의 소리가 싫어서 자기의 소리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런 원작과 뮤지컬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 어찌됐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아들. 그러나 아주 세월이 흐른 뒤에 거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이런 시점에 마치 연어처럼 자기 본능을 가지고 그 싫었던 아버지의 소리 그 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누나를 찾아와서 그 한을 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대결 구도에서부터 나중에 함께 노래하는 모습까지 감동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뭐 뮤지컬로도 이미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인정받은 작품이죠. K컬처의 영향력으로 정말 우리의 소리가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뮤지컬들이 위상이 되게 높아져서 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저희 서편제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 자체도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외국에서 공연을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판소리도 판소리인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네.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귀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서범석 배우가 맡은 역할이 송아의 아버지 유봉 역할인데 그 네. 유봉이라는 인물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2: 그렇죠. 제가 서편제 초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캐스팅이 처음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서편제 유봉에 맞는 뮤지컬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는 창작진의 고민 속에서 제가 선택을 받았었을 때 네. 내가 왜 선택을 받았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 달리 한국적인 배우 그 한국인만이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뮤지컬은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왔고
1: 네.
2: 지금도 그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가발을 쓰고
1: 그렇죠.
2: 얼굴도 약간 그 분장도 좀 과하게 해서
1: 네.
2: 서양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외모를 표현을 하면서도 정서는 또 한국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스토리 내용은 또 그렇죠. 외국적이고 이런
1: 맞아요.
2: 괴리감이 좀 있었었어요.
1: 맞아요.
2: 그랬을 때 그게 벌써 25년, 30년 전 얘기잖아요.
1: 맞아요. 이름도 또 서양 이름을 네. 막 불러야 되고 서로.
2: 에이 존 스미스 막 이러고 있는데
1: 맞아요.
2: 지금에서야 뮤지컬이 우리 걸로 정착을 해서
1: 네.
2: 그렇게 약간의 외국 인물들을 표현을 해도 마치 우리가 하는 양 이렇게 네.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1: 예.
2: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어려웠을 때 한국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판소리도 익히고
1: 아.
2: 한국 무용도 하고 그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 네.
2: 마침 또 그걸 알아봐 주셔서 저를 처음 이 유복역으로 캐스팅을 해줘서 애착이 있었고 이 서편제라는 소설 원작에 갖고 있는 그 힘에 제가 이끌렸어요.
1: 네.
2: 이 세 사람이 거진 수평선과 수직선만 걷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둥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2: 이 세 사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직선으로 네.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1: 네.
2: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 예술 혼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작품에 애착이 많고
1: 네.
2: 또 초연부터 창작의 과정에서 제 아이디어도 많이 표출을 했고 받아들여졌고
1: 네.
2: 그런 면에서 제 인생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진짜 서범석 배우의 그 영혼이 녹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사실 처음에 할 때와 또 지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런 느낌이 있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2: 네, 다행히 네. 이 원작 소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말 함축을 시켜주고 표현이 많이 돼서 제가
1: 네.
2: 배역을 이해하는 데는 초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큰 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1: 네.
2: 그러나 제가 아이도 낳고 나이도 먹고 각종 시련도 겪어보고
1: 네.
2: 삶에 대해서 대인관계도 많이 가져보고 하다 보니까
1: 네.
2: 아,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럴
2: 그렇게
1: 것 같아요.
2: 처음에 분석을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자기 혼자만의 이 예술의 길을 걷는 그 외길 인생의 삶 또 여기에 극중 부인이 나오거든요.
1: 네.
2: 그 부인에 대한 표현의 애틋함 이런 것들이 좀 제 스스로 달라지는 걸 보고
1: 네.
2: 좀 놀랐고 주변에서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
1: 뭔가 점점 네. 더 깊어진다. 뭐 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2: 이진아 연출도 계속 같이 하고 있었고 김문정
1: 네.
2: 감독도 지금 17년째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고
1: 네.
2: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줬을 때 이것은 뮤지컬 배우만이 갖는 한 배역을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서 우려내는 그런 느낌 뭐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줘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관객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 네.
1: 이렇게 같은 작품 여러 번 출연하시는 거랑 그간 또 워낙 많은 작품들을 하셨잖아요. 새로운
2: 네.
1: 작품 들어갈 때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2: 달라요. 신작 들어갈 때는 또 사실 솔직히 또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1: 아.
2: 왜냐면 암기량도 많고 새로
1: 네.
2: 익혀야 될 동선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더욱더 하는 편이고 반면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작품들 기존에 했었던 작품들을 할 땐 또 다른 긴장감으로 다가와요.
1: 네.
2: 내가 과연 이 작품에서는 이번엔 또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번 서편제에서는 제가 북을 여기서 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1: 네.
2: 그동안에 좀 기본 장단을 위주로 그냥
1: 네.
2: 편안하게 좀 이끌어 나갔는데 이번에 같이 출연하는 배우 중에 김준수 배우가
1: 네.
2: 있습니다. 국악 전공자잖아요.
1: 아, 그렇죠.
2: 북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1: 저 치는 거 봤어요. 공연에서.
2: 예. 그냥 북소리 하나만으로도 또 예술이 되는구나 이거를.
1: 그러니까요.
2: 얘가 보여주길래 자극을 받아가지고.
1: 너무 아름다워서. 예. 예.
2: 이 또록또록
1: 경쟁 심리가 소리들. 생기셨군요.
2: 경쟁 심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외심을 가지고
1: 예.
2: 아 나도 저렇게 조금 더 해볼까라는 자극을 줘서
1: 아.
2: 북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했고 노래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1: 아.
2: 노래 연습도 하고 발성 연습도
1: 너무 멋지네요.
2: 더
1: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구도가 거의 메소드 연기로 탄생이 되겠는데요.
2: 그렇죠. 근데 그 북소리를 듣고 아, 유봉이 내 아들이구나. 나한테 배운 북소리가 맞구나.
1: 네.
2: 이렇게 또 되는 이 서편제 스토리의 한 지점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근데 제가 아들의 북소리를 지금 못 쫓아가서 부끄럽습니다.
1: 그분도 전공하신 분이어서.
2: 전공자죠. 네, 우리 차지현 배우도 북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사실 다른 뮤지컬하고는 뭐 북 치는 것도 그렇고 춤도 다르고 소리 내는 것도 달라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2: 일단 예. 부담 자체는 우리 진짜 소리꾼들이 이번에 출연을 하니까 네. 그 소리꾼들의 소리는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2: 그냥 네.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소리에 한이 맺힌 스승에게 독약을 먹이고 주변 동료들한테까지도 저 고집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소리꾼인데 저는 소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 네.
2: 그 뮤지컬에서는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뮤지컬은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도 노래를 그렇죠. 잘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 소리꾼이 판소리를 잘해야 되는데 판소리는 저도 배웠습니다.
1: 네.
2: 우리 김종엽 선생님 마당놀이로 유명하신 네. 우리 김종엽 선생님 댁에 직접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배우긴 했어도 진짜 소리꾼들의 맛을 내기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한 유치원 수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예전부터 한국적인 배우가 되고 싶으셔서 네. 연말을 하셨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또 판소리 소리로 하다 보면 네. 뮤지컬적인 노래에
1: 창법이 다르죠.
2: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저는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판소리는 약간 맛만 내고 뮤지컬적인 소리로 더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소리꾼의 소리를 내기란 참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북도 그렇고 장구도 또 치셔야 되죠.
2: 이 작품에서는 장구는 안 나오고요.
1: 아, 다행이네요.
2: 너무 다행입니다.
1: 북에 이제 올인하는 걸로.
2: 북에 올인하는 걸로.
1: 네. 이 소리를 주제로 하는 뮤지컬이라 다른 배우들이 하고 싶어도 쉽게 엄두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연 배우 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그렇죠. 우리 이자람 배우하고 차지현 배우는 저랑 셋이는 예, 이렇게 초연 네. 17년 동안 같이 쭉 해왔고 그 사이에 계속 여러 배우들이 바뀌었는데 소리 때문에도 그렇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소화 면에서 체력적인 소모도 엄청나고요. 감정 소모도 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셋은 또 17년이나 했고
1: 그러게요.
2: 네.
1: 예.
2: 또 새로운 배우들이 또 올 때 또 그분들이 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1: 네.
2: 이 작품은 이제 막연히 내가 해왔던 거 하는 게 아니라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배우들 이번에 특히 이봄소리 배우나
1: 네.
2: 시은 배우나 이렇게 또 같이 열심히 소리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배우의 길은 참 험하지만 또 도전하는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1: 정말 가족 같겠어요.
2: 가족 같아요.
1: 네. 초연부터 이렇게 함께하는 작품 서편제 관객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 일단 작품이 슬픕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1: 네.
2: 이게 좀 밖에 있었던 미세먼지들이 비를 맞아서 이렇게 하늘이 깨끗해지듯이 자기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1: 정화되는 느낌.
2: 네, 정화되는 예. 그 느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이 서편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 스토리도 그렇지만 음악도
1: 네.
2: 우리 윤일상 작곡자께서 음악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음악이 더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그 어떤 작품보다 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런 작품 보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울고 나오면 나올 때 정말 개운하거든요.
2: 네.
1: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뮤지컬 서편제에서 아버지 유봉 역할로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시는 서범석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범석 배우의 추천곡들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첫 번째 곡은 저 빠담빠담빠담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2: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피부 깊숙이 심장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는 가수가 있구나. 에디트 비아프라는 분인데요.
1: 네.
2: 제가 여자 가수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분의 노래 심장이 울리는 소리 빠담빠담빠담.
1: 네.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오늘은 뮤지컬 서편제로 돌아온 서범석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연한 작품 정말 많으실 텐데 네. 몇 편 되는지 기억하세요?
2: 저는 몇 년도에 뭘 했는지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1: 네, 그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있으시겠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2: 노트르담 드 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서범석이라는 사람을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렸던 작품.
1: 네.
2: 노트르담 파리 상도 이 프롤로라는 역할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서범석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있어라고 조금 이렇게 알렸던 네. 작품인 것 같아요.
1: 이 작품도 막 열창해야 되는 작품이라 준비하면서 어려움 많으셨겠어요.
2: 그렇죠. 그 일단은 이게 한 배우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우리 유해진 배우가 왕과 사는 남자로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았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 대상을 받았다는 자체는 많은 보는 이 관객들로 하여금 서로 그 배역과 만나는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트르담 드 파리는 저랑 만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음역대가
1: 네.
2: 제가 가장 잘 매력적으로 낼 수 있는 음역대에 이 노트르담 드 파리 프롤로 음역대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1: 어떻게 보면 배역과 찰떡궁합이었던 예. 거네요.
2: 그리고 예. 저의 약간 고지식한 면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과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1: 네. 아까 산업공학과를
2: 산업정보학과.
1: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2: 그래서 뭐 중도에
1: 그 길을 가지시고
2: 학점 포기하고 이제 연극의 길로 들어섰는데
1: 그랬던 거였군요.
2: 예. 그런 약간 지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부합이 돼서 관객분들한테 아 진짜 저 프롤로가 서범석이야라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배역과 배우 간의 이런 만남, 조합, 이런 케미스트리 이런 게 가장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네. 이 서편제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 뭐

0: 검술까지 다 익혀서 네. 이렇게 준비된 홍계훈이 되고자 아, 열심히 앙상물을 갈고 닦았었죠.
1: 칼을 갈고 예. 준비하셨군요. 예.
0: 와. 그리고 지하철이라서는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1: 아 그렇네요. 정말 다 센 작품만 하셨네요. 진짜.
0: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저는 행운아예요. 예.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뮤지컬에 거의 다 주역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뮤지컬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고마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1: 그러게요. 예. 보는 저희도 그렇고요. 이 작품을 떠올리면 같이 했던 배우들이나 연습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갈 것 같은데 뭐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가장 당황했던 일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명성황후를 할 때였어요. 거제도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실제 검 날이 갈린 검은 아니지만 네. 정말 쇠로 된 검을 맞아요. 씁니다. 예. 그리고 불꽃이 튀길 정도로 쨍쨍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씬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느 순간 쨍 소리가 안 나고 뭐 살이 스며드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내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이 어머. 칼에 닿는데 예. 분명히 이 칼이 저쪽 적진에서 날라온 이 칼이 네. 스피드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내 손이 멀쩡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손에 강력하게 닿았어요. 네. 근데 이 피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바로 나지 않아요.
1: 그렇죠. 처음에는. 예.
0: 네. 조금 있다가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씬 중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무대로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장렬히 전사해야 되는데 근데 또 죽어 있는 상태라 움직이지 못해.
1: 어떡해요.
0: 그래도 그 씬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손을 봤더니 뼈가 보였습니다. 아유, 뼈가.
1: 예.
0: 뼈가 보여서 어머, 그날 저녁 공연도 있었는데 네. 저녁 공연을 못 마치고 바로 응급실로 가서 네.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1: 아, 인흉 다 있네요.
0: 예, 한 예. 20바늘 정도를 꼬냈는데 다행히 붙어 있는 게 다행이죠.
1: 어머, 진짜.
0: 이렇게 아찔한 순간이 있어서 저녁 네. 공연은 다른 동료 배우가 대신 해줬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네.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를 할 네. 때였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씬으로 치다들면서 그 동료 감옥에 있는 동료들이 저의 극중국 상황에서 저에게 침대를 이렇게 각종 가지고 있는 소품들 네. 이렇게 큐박스 몇 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거 해서 침대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럼 이게 딱딱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야지 얘가 딱 돼서 제가 기댈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공연을 한참 했었을 때인데 이게 뒤로 딱 기댔는데 이게 그냥 자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조립식 레고처럼 잘 조립이 됐어야 되는데 뭐가 톱니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게 기댔는데 네.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 심각한 씬에서.
1: 네. 웃으면 안 되는 씬인데.
0: 웃으면 안 되는 씬인데 이미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몇몇 배우들은 등을 돌리고 흑흑대고 있고 네. 관객분들도 약간 어떻게 처음에는 말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슬슬 이제 웃음으로 바뀌어서 크크대고 웃기 시작하는데 네. 마침 또 그때 또 김문정 감독이었네. 센스 있게 네. 그 뱀프라 그래요. 의자를 쌓는 동안에 흐르던 음악. 네. 이거는 계속 의자를 쌓을 때까지 정해지지 않지 계속 반복해서 돌리거든요. 네. 다행히 그걸 한 바퀴를 더 돌려줬어요.
1: 수습할 수 있게.
0: 수습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나는 서 있고 의자를 제대로 조립을 네. 하고 딱 세워줬는데 아무 일도 없던 네. 것처럼 했지만 이미 관객들은 웃고 있고 저는 다시 또 누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넘어질까 봐 천천히 기대는 이 모습에 관객들은 또 그게 더 웃게 되고
1: 네.
0: 그런 또 에피소드가 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네요.
1: 배우들은 그 순간에 막 웃으면서도 울고 싶을 거 아니에요.
0: 미쳐버리죠. 예.
1: 근데 관객들은 너무 행운이라 그럴 것 같아요.
0: 관객분들은 아니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관객분들은 아직도 제가 30년 이상을 뮤지컬을 했는데도 네. 관객분들의 마음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실수를 예. 어떨 때는 굉장히 질타를 하셔요.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야 나는 오늘 실수 봤어. 그리고 그쵸. 또 좋아하시고. 근데 이날은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보게 되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제 머릿속에 굉장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 워낙 많은 작품들을 하셨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막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캐릭터 분석하고 다시 올렸을 때 긴장도 더 많이 네. 되고 막 이랬지만 어느 순간 막 그 진짜 물고기

0: 물 맞는 것처럼 예, 예. 와 이게 무대가 내 것이로구나 이렇게 예.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고요.
0: 네.
1: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하고 있는데
0: 네.
1: 한 회차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지난 번 그만둘 때까지 300회를 넘게 했거든요. 근데 300회를 넘도록 하는 동안 한 번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큰 틀에서는 똑같았겠지만 매번 순간마다 배우의 숨결을 느끼고 그 상황을 느끼고 하면서 그런 나름 저 역시 그 상황에 빠져서 이렇게 재밌게 막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일지언정 재밌게 했다고 저희들은 표현하거든요. 즐겼다고. 그렇게 계속 하는 시간들이 나이가 먹어지면서 제가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0: 네.
1: 연습량이 많아야 돼요. 내가 뭔가 쫄려서 못 외웠거나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놀지를 못합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완벽하게 나의 몸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막 놀게 되더라고요.
0: 네. 아, 근데 정말 연습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뭐 최소 두 달, 뭐 두 달 반 이렇게 네. 연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공연들은 너무 떨리죠.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연습량은 이게 속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 하는 캐릭터 가운데에서도 아 이거는 다시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1: 노트르담 파리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해보고 싶어요.
0: 굉장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1: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그 인물을 표현을 해서 그때도 극찬을 받았지만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이런 통찰력이라는 게 더 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삶을 되게 넓게 살았었어요. 대인관계도 아주 넓고
0: 네.
1: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다시 좁혀지더라고요. 이런 좁혀지는 시점에 프롤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외골수였거든요. 그 오직 신학과
0: 네.
1: 학문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저는 좀 여태껏 이렇게 방대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좀 좁혀지고 있거든요.
0: 아, 오히려 그의 심정을 더 깊게
1: 예,
0: 이해할 것 같은 느낌.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분명히 다시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1: 화이팅!
0: 자, 오늘 뮤지컬 서편제에서 아버지 유복 역할로 돌아온 서범석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아, 또 우리 에디트 피아프가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여자 가수라면
0: 네.
1: 이제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룹 퀸.
0: 네. 프레드 머큐리.
1: 프레드 머큐리.
0: 아.
1: 그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0: 네. 정말 어울리는 분들만 좋아하시네요.
1: 그래. 그래서 수염도 길렀나요? 고수염?
0: 좀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보내드릴게요.

0: 네, 서범석 배우는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잠깐 중앙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다니시다가
1: 산업정보학과.
0: 네, 정보학과. 네. 예. 근데 연극을 시작하셨어요.
1: 맞아요.
0: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1: 제가 삼수를 해서 중앙대학교 산업정보학과에 갔습니다. 아. 그 당시 정보자가 들어가는 과는 네. 90년도기 때문에 아주 촉망받는 과죠.
0: 그렇죠. 네. 100%
1: 그래서
0: 취직되고.
1: 이름이 좋아서 그 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네. 그 과가 문과입니다.
0: 아.
1: 말도 안 되죠.
0: 네, 그런데
1: 수학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0: 아.
1: 경영 수학, 경영 과학 그게 완투로 있고요. 너무나 많은 수학들이 저를 괴롭혔죠.
0: 네.
1: 수학을 못해서 문과였는데 대학교로 가더니 또 네. 죄다 수학이에요.
0: 예.
1: 그러던 차에 연극반 선배의 어떤 우렁찬 목소리에 끌려서
0: 아.
1: 연극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연극반 동아리에 갔어요. 가서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제 연기에 관객들이 웃어주

0: 주는 거예요. 어, 이 길이 내 길인가? 네. 하다가 바로 우리 과는 내가 소화 못할 것 같으니까 내 길을 찾아서 극단의 문을 두드린 거죠. 아. 그래, 실험극장의 문을 두드려서 네. 거기서 오셀로라는 연극을 시작을 했고 바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정보 쪽 관련 분야 네. 행정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 거기에 이제
1: 과 때문에 또.
0: 예, 과 때문에. 그래서 정운병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동료 군인들한테 편지 수발 아. 그리고 어떤 신문 기사들을 얘기해 주면서 문화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 줘야 돼요.
1: 아.
0: 그런데 제가 이제 스크랩을 연극에 심취해 있으니까 스크랩을 계속 하는데 뮤지컬로 이렇게 산업의 흐름이 쫙 오더라고요.
1: 아.
0: 뮤지컬?
1: 네.
0: 오, 나 뮤지컬이랑 맞아. 왜냐면 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거든.
1: 아.
0: 저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
1: 그랬군요.
0: 좋아했고
1: 아.
0: 또 어디서 이제 잘한다
1: 네.
0: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1: 어디 가서 뭐 장기자랑 하면 나가서
0: 예,
1: 보시고.
0: 예, 예. 그냥 손 들고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 음악 시간에도 실기로 보면 97점 맞고
1: 와.
0: 100점은 안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냐하면 예술에 100점이 어디 있어. 97점을 최고 어. 점수를 주셨는데 자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 그래 뮤지컬 모든 연기의 기본이야. 뮤지컬 배우가 되면 모든 연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장르의 배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거죠.
1: 진짜 1세대이신 거잖아요.
0: 뭐 예. 1.5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예.
1: 그때는 정말 연극이 오히려 많았고 뮤지컬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0: 예, 예. 아 뮤지컬이 정말 몇 군데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1: 그렇죠.
0: 예, 귀했어요 뮤지컬이.
1: 맞아요.
0: 근데 점점 뮤지컬이 스크랩을 하는데 제가 전역할 무렵에 계속 뮤지컬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는 날 군복을 입고 뮤지컬 트레이닝 기관을 찾아간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 왜 군복을 입고 갔느냐면 이 6개월 과정인데 네. 이미 1개월이 흘러버렸어요.
1: 아.
0: 뒤늦게 받아줄까? 아 나는 해야 돼. 학교를 또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학 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군복을 딱 입고 거수경례를 하고 나는 이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주세요 했는데 받아주셨어요.
1: 아.
0: 한 달 뒤늦게 이제 94년도 여름에 제대를 해가지고
1: 아,
0: 한 달 뒤늦게 이제 그 트레이닝 6개월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바로 뮤지컬로 데뷔를 했죠.
1: 와 정말 뮤지컬계의 산 증인 같은 분이신데 그때 뮤지컬하고 지금 너무 좋아졌죠?
0: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너무
1: 네.
0: 좋아졌어요. 이때
1: 네.
0: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1: 네.
0: 이때 태어났으면 범석아 너는 배역도 못 받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희비가 교차하는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지금 너무 좋죠.
1: 저도 그때부터 뮤지컬을 쫓아다녔었거든요.
0: 네.
1: 어린 시절에. 근데 아 정말 열악한데 그때도 우리 배우들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0: 배우들
1: 예.
0: 아, 대한민국 배우들의 이런 실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게 이제 지금의 뮤지컬 산업을 키운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그 뿌듯하시겠어요. 후배들하고 같이 공연 준비하는 거.
0: 뿌듯하죠. 뿌듯하고 또 지금 이제 한참 20살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행히 저더러 형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10살만 되는 형한테도 형이라고 못하고 선배님 선배님하고 이랬는데
1: 네.
0: 뭐 지금 25살 차이 나는 애들도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주길래 저는 속으로 뭐 나는 좋다 기분이 그러고 지금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네.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의 인간 서범석은 어떤 사람인가요?
0: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1: 아.
0: 사람을 잘 믿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사람 좋은 사람으로
1: 그러실 것 같아요.
0: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1: 주변에 항상 바글바글 하실 것 같아요. 사람.
0: 바글바글 했었는데
1: 네.
0: 이제 점점 좁혀지더라고요.
1: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 상담도 많이 할 수 있는 선배일 것 같고
0: 그렇죠.
1: 예. 선배들은 또 반대로 또
0: 선배님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저는 선배님들이 사실 저의 스승님이었어요.
1: 네.
0: 우리 김도형 형, 김성기라고 원래는 본명이 김성기인데 우리 명성함의 미우라 형,
1: 네.
0: 그것도 유희성, 뭐 이희정 이런 형님들이 그 형님들이 연기하는 거를 보고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배웠죠. 김민수 뭐 이런 형님들. 그런 형님들이 연기하는 걸 배워서 형님들이지만 되게 스승님 같고 선생님 같고 그래서
1: 네.
0: 제가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늘 대하지만 되게 편하게 대합니다.
1: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굉장히 어우르는 역할을 지금 너무 잘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배우로서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0: 옛날에는 잘하는 배우 막 이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서범석이 하고 있는 프로덕션의 이 팀 분위기는 네. 정말 너무 좋아. 우리 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거기에 중심이 되고 싶어요.
1: 서범석 배우가 끼면 거기 분위기는 네. 끝이다 이미.
0: 예, 제가 가장 최근에 웃는 남자라는 네. 뮤지컬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제가 최연장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수많은 후배들이 우리 팀의 마스코트는 서범석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네. 정말 기분이 좋았고 그런 배우가 이제 되고 싶습니다. 이제 실력들은 다들 너무나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제 네, 본인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옛날에 선배님들은 후배들 좀 가르쳐주시고 네. 이끌어주시고 막 이런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이 뮤지컬 학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잘하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 할 일은 그런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대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
1: 분위기
0: 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1: 그런 분위기에 팀들이 하는 작품은 무조건 성공하더라고요.
0: 무조건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1: 그 기운이 관객들에게도 예, 느껴지거든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분위기 메이커 해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0: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이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서범석 배우에게 무대란 무엇일까요?
0: 무대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서범석에게 있어서 무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 인생이다.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써 얼마나 된 거예요?
0: 35년?
1: 와. 근데 정말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 게 그 시작할 때 마음 그대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아직 공연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피곤은 해 있겠죠. 그렇지만 정신만큼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고맙고.
1: 그래서 올해 4년 만에 돌아온 서편제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벌써 4월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 또 서범석님의 음반이 있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삶의 온도 보내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고 보는 배우로 불리우는 뮤지컬 배우 서범석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저도 고맙습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입합나무꽃 박미리. 쌀밥인 듯 튀밥인 듯 하얗게 새하얗게 이 봄에도 포만이 피었습니다. 고봉으로 꾹꾹 눌러 퍼담은 울엄마 마음처럼 어쩜 저리도 소복한지요.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 바라보기만 해도 배불렀던 눈물의 꽃, 전설의 꽃, 눈욕이라도 실컷 하라며 하늘에서 뿌려준 한무더기 구름밥, 입합나무꽃. 배고팠던 시절 잊으면 안 된다시던 울엄마 당부처럼 이 봄에도 몽글몽글 피었습니다. 입합처럼 피었습니다. 소복히 눈 내린 것 같은데 이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 모습이 밥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박미리 시인의 입합나무꽃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팀 26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대표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전력부터 이기혁, 이동경 등 새롭게 기회를 잡은 신예들이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이어진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출발한 이 홍명보호. 과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16강을 넘어 또 한 번의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축구 전문가 모시고 홍명보호 몇 년부터 우리 팀이 속한 A조 상대국 분석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 대표시죠. 박펠레로도 불리는 박문석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박 위원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페노라는 또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분이시죠. 새벽의 축구 전문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민호 축구 분석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유재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아, 월드컵이 한 달 내로 다가왔는데요. 8강, 4강까지 가는 그런 전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화이팅!
6: 공격적인 면이나 수비 면에서 좀 착실히 그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예, 김민재하고 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팀형과 잘 갖춰지면 충분히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 손흥민 선수도 지금 미국에 가서 현지 적응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모두 외국에서 뛰는 선수도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잘 적응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명 감독님은 충분히 잘하시는 감독님이시니까 모든 선수 다 잘 이끌어가지고 한 팀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남아공과 멕시코의 강한 압박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잘 해낸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어려울 텐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근데 국가 대 대항전에서는 또 뭔가 기대하지 못한 힘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 김민재 선수님의 강철 수비 바라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국가대표팀 그리고 감독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1: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26명 확정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등 기존 핵심 전력 유지됐고요. 또 옌스 카스트로프부터 이기혁 선수 같은 새로운 얼굴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 멤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오, 멤버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문성 의원님은 최종 면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몇 면을 봤을 때, 네. 이름값을 봤을 때 우리의 월드컵 도전 역사에 있어서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26명 최종 엔트리 중에 3분의 2가 유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1: 와,
3: 우리가 베스트 11 11명을 짤 때 골키퍼 포지션을 빼면 나머지 포지션은 모두 유럽파로 선발 라인업 구성이 가능해요.
1: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3: 네, 우리가 오. 월드컵 뭐 1954년 스위스는 너무 머니까 빼더라도 1986년 때부터 연속 진출하고 있는데 그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날이 올까 싶었죠. 야, 우리가 유럽파로 다 채울 수 있어? 했는데 이번에 골키퍼 빼고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멤버는 화려하다.
1: 멤버는 좋다.
3: 네,
1: 네, 알겠습니다. 패널님께서 이번 멤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근데 뭐 멤버가 좋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일단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잘 뽑았냐 인 거겠죠.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뽑은 명단들을 보면 굉장히 밸런스 좋게 그리고 이제 각 포지션에 이 선수는 왜 안 뽑혔어? 왜 뽑혔어? 막 이제 이런 이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1: 네.
4: 그런 이견의 여지도 그렇게 없는 꽤 이제 잘 뽑은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1: 이견의 연례, 그러니까 논란에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쵸? 않았군요.
4: 이제 어떤 선수가 딱 뽑혔을 때, 이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올 만한 지금 명단인 거죠.
1: 그 얘기는 있지는 않아요. 이승우 선수 왜 안 뽑았어요? 막 이런 얘기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이승우 선수는 안 뽑힌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1: 네.
3: 일단 이승우 선수가 뛰어야 되는 그 포지션 네.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1: 공격수니까.
3: 네, 그러니까 공격도 이제 2선인데 우리가 유럽파를 포함을 해서 야 한국 대표팀은 이 포지션이 최고야가 바로 이승우 선수가 뛰는 포지션입니다.
1: 네.
3: 뭐 손흥민도 그 포지션에 뛸 수 있으니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엄지성, 양현준, 배준호 이런 유럽파들을 다 뛰어넘어야지만 이승우가 가능한 거고요.
1: 네.
3: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월드컵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는 뭔가 지키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도전자 입장이죠.
1: 네.
3: 우리가 막 뭔가 이기기 위해서 타이틀을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입장이지 유럽처럼 지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월드컵 가면 공격수들도 수비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됩니다. 피지컬적인 싸움도 엄청 해야 되는데 이승우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 특히 이제 후반전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서 막 흔드는 능력은 좋아요.
1: 조커 능력이죠.
3: 그렇죠. 조커 능력은 좋은데 네. 그런 어떤 수비에 대한 문제, 피지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밀렸다.
1: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네.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을 네. 수 있다.
3: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아, 말씀하실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표팀 방금 말씀하셨던 공격수 라인 쪽 그 이승우 선수가 안 뽑혔던 그 라인은 엄청나게 강한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불안한 포지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확실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예선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기들을 불안한 포지션으로 꼽힌 게 명확하거든요.
1: 수비입니까?
4: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 이 두 자리가 이제 계속 문제였었고요.
1: 네네.
4: 실제로 지금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특히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어떤 선수가 그 자리에 기용이 될까? 과연 그 자리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
1: 네.
4: 실제로 지금 뭐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래서 명확하게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를 뽑진 않았어요. 이건 이제 홍명보 감독도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우리 명단을 고르는 과정에서 확고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 월드컵 명단에 사실은 권혁규 선수가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뽑히지 못했고요. 지금 백승호, 김진규, 황인범 일단 이 세 선수가 미드필더로 분류가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수비수인 박진섭 혹은 이기혁 혹은 왼쪽에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
1: 네.
4: 이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다. 이 정도의 지금 구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는 아까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수비를 해야 될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1: 네. 수비 포지션에서 불안한 점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 의원님도 불안한 포지션이 수비 쪽이라도 아무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그렇죠. 뭐 지금 다 그게 고민이에요.
1: 네. 네. 스리백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네. 네.
3: 아, 그 스리백. 네. 뭐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은 라볼피아나 스리백 다 아세요. 이제 하도 많이 말이 나와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이제 그 스리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리백을 쓰면 양쪽의 측면에 수비수들을 세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윙백이라 불리는데 이제 측면 쪽 수비수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옌스라고 하는 그 귀하 선수. 옌스 선수를 왼쪽,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왼쪽에 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세울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 포지션이 약하니까 돌려서.
1: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하다는 거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도 좀 수비를 잘하는 그런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긴 한데
1: 네.
3: 그래서 지금 명단을 딱 보면서 느꼈던 건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3백을 쓰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구나. 왜냐하면 아까 수비형 전문적으로 수비를 하는 미드필더를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백을 쓰게 되면
1: 네.
3: 그런 선수가 한 명 꼭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백을 쓰면 중앙 수비수가 2명이니까 3백은 3명이잖아요.
1: 네네.
3: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한 거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앞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3백을 쓰면 중앙 수비수가 3명이니까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미드필더가 좀 부족해도 돼요.
1: 그러네요.
3: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는 홍명보 감독은 확실히 플랜 A로 3백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껴집니다.
1: 그렇다면 이번 멤버에서 명확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안 보인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겠네요.
3: 그렇죠. 원래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생각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용우, 원두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포지션에 좀 선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
1: 네.
3: 현재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인원을 놓고 봤을 땐 3백을 가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계속 3백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3: 기본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하도 3백 얘기를 많이 해서 경기 내내 3백을 가진 않고 이제 네. 이게 공격할 때 수비할 때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4백과 3백이 5강인 할 텐데
1: 네.
3: 기본 대형은 3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패널님도 동의하십니까?
4: 네, 이제 3백은 이제 바뀌기는 좀 힘들고요.
1: 아, 힘들군요. 아,
4: 이제 홍명보 감독이 9월 달부터 3백을 쓰기 시작했어요.
1: 네.
4: 그게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 늘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예선에서의 우리와 월드컵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1: 네.
4: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는 우리가 수비를 그렇게 막 신경 쓰기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백.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에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9월달 월드컵 예선이 딱 끝났을 때거든요.
1: 네.
4: 그때부터는 아 3백 써서 좀 수비 강화를 해보자 라는 이제 판단이 섰던 것 같고 지금 그때부터는 3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백4로 돌아가기에는 좀 늦어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 명단을 봐도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안 뽑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3백을 쓰게 됐을 때 그 앞쪽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서는 것보다 조금 더 공격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서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만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아마 3백으로 일단은 가고 만약에 정말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 때 3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변화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1: 황인범 선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3: 너무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네. 회복을 다 했습니다.
1: 아, 회복을 다 했습니까?
3: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팬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죠.
1: 네.
3: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봤을 때는 와, 이 선수들 없으면 진짜 우리 플레이 안 되겠는데가 두 명을 저는 뽑는데 그게 황인범, 이재성입니다.
1: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연결해줘 링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3: 예. 연결도 해주고 볼도 잘 잡아주고 또 뿌려주고 이런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필요하고
1: 네.
3: 활동력에 대한 두뇌도 워낙 좋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정말 중요했는데 네덜란드 리그에 뛰면서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월드컵까지 여파 있으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국내에 미리 들어와서 볼 차는 훈련이 이미 다 돌입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부상은 다 나았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미국 건너갈 텐데 뭐 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또 게임 실행 능력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3: 그렇죠. 실전 감각, 실전 체력 이게 또 중요하고요.
1: 그렇죠.
3: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월드컵은 고지대라는 거죠.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라가 1600m, 1500m 정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실은 빨리 그 고지대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1: 옛날에 청소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박문성 의원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3: 박종환 감독님.
1: 박종환 감독. 호랑이 박종환 감독이 멕시코에서 청소년 월드컵 4강 달성했잖아요.
3: 그때 그 타이어 메고 선수들 뛴 거 기억하세요?
1: 그때 마스크하고 뛴 거 기억나세요?
3: 마스크야? 다 네. 알죠.
1: 고지대 연습한다고 마스크하고 뛰고 그랬단 말이죠.
4: 여기까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3: 지금처럼 막 이런 얘기 안 했어요.
1: 네. 그래서 4강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첫 4강이 2002 월드컵이 아닙니다.
3: 저 오늘만 이 얘기를 두 번째예요. 어디 갔 그랬더니 그냥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이번에 타이어 끌고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박정훈 감독님이 아, 그때, 86년 4강시나 막 이래.
1: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고지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호랑이 박정환 감독님 한번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패너님 그 숨은 키플레이어를 한 분씩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수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4: 숨은 키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울 때 네. 뭔가 변화를 딱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잖아요. 그 카드가 지금 우리 대표팀 명단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아까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수비가 좀 부족하다.
1: 네.
4: 이게 선발로 나오면 문제가 되지만
1: 아 후반전.
4: 후반전 한 5분 10분 남았을 때 공격만 해.
1: 조커로.
4: 이럴 때 뭔가 딱 나와서 바꿔줄 수 있는
1: 네네.
4: 그걸 이제 이승우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던 거잖아요.
1: 게임 체인저 역할이죠.
4: 그쵸? 네.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지금 대표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양현준 선수를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1: 아, 양현준 선수를 이 포지션에
4: 네, 그래서
1: 조커로서
4: 월드컵 예선 때도 빠른 선수를 꼭 한 자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양현준 선수의 자리는 그 2선에 배치가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아예 다른 포지션입니다.
1: 네네.
4: 이 자리는 빠르고 직선적인 문선민 그리고 뭐 양현준 양민혁, 정상빈 이런 빠른 선수들로만 후보를 두고 한 명 뽑자.
1: 네.
4: 이거였고 지금 최종적으로 양현준 선수가 뽑힌 거거든요.
1: 그렇군요.
4: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양현준 선수가 들어가서 특히나 이제 풀백 자리, 측면 수비수 자리에도 뛸 수 있는 선수라 그냥 측면 수비수 자리에 넣어놓고 공격에 올인하는 전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양현준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무성 위원님께서도 한 선수 좀 예, 선택해 주시죠.
3: 제가 이제 드러나지 않은 영웅 언성 히어로로 아까 이재성과 황인범을 얘기했고요.
1: 네.
3: 이 선수들도 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번 우리의 승패 성패라고 하겠죠. 성패와 매우 연결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옌스라고 생각합니다.
1: 옌스 선수.
3: 왜냐하면 예. 뭐 옌스의 어떤 뭐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뛰면서 후반기에 불었던 경쟁력도 있지만 우리가 약한 포지션을 메울 수 있는 선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못 메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3: 옌스가.
1: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가요?
3: 보기도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

0: 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나 미드필더. 좌우 수비를 보는데 아까 저희가 딱 고민하는 포지션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특히 이제 좌우 수비를 쓰게 되는데 이제 슬립백을 쓰게 되면 아마 왼쪽으로 쓸 공산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소속팀 중 뮌헨글라드바흐에서도 왼쪽 윙백 그렇게 뛰는데 네. 여기서 뛰면 반대쪽에 있는 이제 이러면 양현준 같은 선수 또 반대쪽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슬립백의 성패는 이쪽 좌우 윙백들이에요. 측면 선수들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의 숫자를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수비의 숫자를 네. 미드필더가 부족하면 미드필더로 이 엄청난 활동력과 엄청난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옌스가 이걸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우리가 이번 월드컵의 성패하고도 연결된다.
1: 그렇죠. 2002년도에 우리가 3백 써가지고 대성공을 이뤘었는데 그때 윙백이 송정국 선수, 이용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 정도 역할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대해봐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2002년과 뭔가 비교하는 건 약간 좀 금기입니다. 너무 특별했, 너무 특별했던 월드컵이어서. 아, 네.
1: 알겠습니다. 금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이 속한 A조 일단 이야기 한번 해보죠. 상대국들의 최근 전술 트렌드와 경기력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위원님, 그 먼저 첫 경기 상대 체코잖아요. 체코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숫자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190.
1: 키가요?
0: 평균 키가.
1: 평균 키가 190이에요? 장신군단이네요. 네,
0: 그러니까 사실 191 농구팀의 평균 키가 190이라고 해도 와 크다라고 할 것 같아요.
1: 진짜 크네요.
0: 근데 축구팀이 평균 신장이 190이면 네. 상당히 큰 거거든요.
1: 사실 우리나라 축구팀도 작은 키들은 아니거든요.
2: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작은 키가 아닌데 네, 거긴 네. 더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큰 팀 중에.
0: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일본도 최종 엔트리가 발표됐잖아요. 네. 일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 축구 역사상 월드컵 도전사 역사상 최초 일이 벌어졌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냐면 일본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드디어 180이 넘었다.
1: 아 드디어 넘었습니까?
0: 181이었다 갖고 굉장히 막 그래서 우리도 이제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예. 월드컵이나 유럽하고도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근데 아직도 일본은 다른 나라 유럽팀과 만나면 헤딩골을 많이 먹히더라고요.
0: 저 발 기술이나 이런 건 좋지만 네. 피지컬적인 싸움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1: 그렇죠.
0: 우리는 사실 180이 헌처럼 넘었어요.
1: 예전에 넘었죠. 예.
0: 체코 와 이 190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선수들의 무게감, 그다음에 어떤 능력치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코에 비해서.
1: 네.
0: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몸이 좋은 선수들이 또 팀이 되게 수비적인 팀입니다. 수비를 딱 하다가 어떻게 골을 넣냐면 한 방을 노려요. 코너킥, 프리킥,
1: 그렇겠네요.
0: 붙여 꽝 이걸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팀은 수비를 강하게 하니까 체구도 크니까 골 넣기는 어려운데 막 지리하게 가다가 그렇게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한 방 얻어맞으면 아이쿠 할 수 있는 약간 걱정은 있다.
1: 그리고 나서 바로 잠궈버리는 거죠.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그렇군요. 패누님 그럼 이런 팀이라면 한국이 어떻게 좀 상대를 해야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2: 사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조별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상성이 좀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 체코처럼 좀 피지컬 좋고 특히나 수비하는 팀들한테 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죠. 체코는 수비를 하는 팀이고요.
1: 네.
2: 우리 상대로도 아마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 최소한 7, 8명은 무조건 배치를 할 거예요.
1: 박스 안에요?
2: 대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190인 거죠.
1: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생각이 장성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2: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쓰리톱을 보면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제공권 싸움에서 혹은 피지컬 싸움으로 안쪽에서 이길 선수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톱 자리에 사실은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중에 한 명을 빼던가 아니면 이제 공격 숫자를 4명으로 늘려서 오현규나 조규성 같은 선수를 조금 투입을 해서 박스 안에서 싸우게끔 만드는 플랜이 아마 홍명보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1: 네.
2: 그 선수들이 나와도 사실 박스 안에서 좀 힘들다.
1: 조규성 선수로 힘들 것 같은데요. 조규성 선수도 피지컬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2: 그렇죠. 네. 조규성 선수 정도 제외하면 사실은 경합 자체가 쉽진 않아요.
1: 그러네요.
2: 그러면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낮고 빠른 크로스입니다.
1: 저 발 미치죠.
2: 그렇죠. 네. 이제 크로스가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낮고 빠르게 가는 크로스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키가 큰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유럽에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좌우 측면에서 빠르게 흔들다가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특히나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낮은 패스를 많이 줘야 되고 키가 큰 대신에 체코 수비수들이 약간 둔합니다.
1: 스피드가 좀 그쵸? 없군요.
2: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키가 크다 보니까 동작이 약간 느려요.
1: 네.
2: 그때 이제 우리가 빠른 선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박스 안에서 조금 더

0: 혼전 상황을 만들고 상대가 한 번에 걷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경합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순간적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홍명보 감독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문성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양쪽 풀백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최국 멕시코인데요. 가뜩이나 멕시코 우리 상대 전적 안 좋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이상하게 좀 게임이 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2: 잘해서 그래요 사실 멕시코가.
1: 그래요? 네. 게다가 좀 개최국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우리가 조별리그 체코, 멕시코, 남아공 순서대로 만나게 되는데 네. 그중에 가장 까다로운 팀이죠.
1: 가장 까다롭다. 네.
2: 말씀처럼 우리가 멕시코를 월드컵 본선에서 그동안 두 번 만났습니다. 다졌죠.
1: 다졌어요.
2: 네, 아마 특히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는
1: 분들. 기억납니다. 하석주 선수의 프리킥.
2: 그것도 정말 그걸 있고 보고. 블랑코라고 하는 선수.
1: 블랑코가 발 사이에 공격해가지고
2: 개구리처럼 깡족깡족.
1: 농락했죠 저희 네, 팀을.
2: 되게 꼴보기 싫었다.
1: 에르난데스도 머리 띠한 거 꼴보기 싫었어요. 기억납니다. 에르난데스 기억나십니까? 예.
2: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가 그렇게 한참 좋았던 시절. 그래서 야 멕시코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도 뭐 바르셀로나 이런 좋은 팀, 맨유 이런 데서도 막 뛰고 이랬던 시절. 그거 놓고 보면 그 정도의 파괴력 있는 선수들이 과거처럼 많진 않아요.
1: 네네.
2: 그래서 멕시코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멕시코 축구 역사상 고점은 아니다. 대표팀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해요.
1: 그때보다는 강하지 않다.
2: 가장 좋았던 시기 아니다 지금.
1: 네네네.
2: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얘기해 줬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홈이라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2: 그런데다가 고지대입니다.
1: 네.
2: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 될 거라는 거고.
1: 멕시코 선수들은 거기서 계속 뛰고 있을 거 아닙니까?
2: 나고 지금도. 자랐잖아요.
1: 거기 나고 자랐고.
2: 네.
1: 예.
2: 이게 멕시코가 월드컵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멕시코는 기본으로 16강 가. 조별리그는 항상 거의 해왔단 말이죠. 지난번 네. 한번 빼놓고 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원래 다 올라가는 팀인데 그 중에서도 8강을 한 게 두 번 있어요. 그게 다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할 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확실히 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홈의 깡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홈에서는 정말 강한데 그게 다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멕시코 경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고 자란 선수들과 어떤 싸움을 할까 좀 부담스럽다.
1: 그렇군요. 네. 게다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더한다면 쉽진 않겠다.
2: 어마어마하죠 사실.
1: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편님 마지막 상대 남아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월드컵 때마다 네. 1승 재물을 찾아내잖아요.
2: 그치.
1: 뭐 예전에 뭐 토고였고 뭐 그 전에는 뭐 볼리비아였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남아공을 그런 우리의 1승 재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일단 우리가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상대하기 좀 약했다라고 평가받는 말씀하신 토고가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여긴 토고보다 약하다.
1: 토고보다 약합니다.
0: 네. 아. 여기 우리가 만났던 상대 중에 정말 역대 가장 약한 팀이고요. 사실은.
1: 토고에는 사실 그때 아데바요르라고 그쵸. 있었잖아요. 네. 잘하는 선수가.
0: 그래서 아데바요르 막 견제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실제로 잘하는 선수니까.
1: 근데
0: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의 레벨에 있는 선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못 잡으면 32강을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0: 전력 차이가 참 많이 나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우리가 남아공이 어떻게 나올지는 당연히 뻔해요.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빠른 역습을 할 거고 아무래도 탄력은 있으니까 선수들이 네. 빠른 역습을 계속 고민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전력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좀 압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제리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네, 기억납니다.
0: 근데 알제리는 그때 우리가 약간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알제리가 우리보다 강한데 왜 재물이라고 하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월드컵을 들어갔고 네. 아, 알제리가 우리보다 강하구나를 느꼈죠. 현실에서.
1: 많이 앞서는 네. 팀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
0: 그렇죠.
2: 그래서 아마 우리의 공격진의 운용이 멕시코와 남아공은 좀 달리 갈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멕시코는 홈이고 그들이 좀 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나올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라인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잖아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진짜 빠르고 잘 침투할 수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정말 중용돼서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게 멕시코 경기라고 한다면
1: 네.
2: 남아공 물러나서 수비하다가 땅땅 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밀집돼 있는 수비를 깨도록 그 경기는 사실 공격수 숫자 자체를 늘려버려도 돼요. 예, 뭐 오영규, 손흥민 다 같이 넣어버려도 됩니다.
1: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수세를 펼쳐야 되나라고 보시는군요.
2: 예,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공격 숫자 자체를 많이 늘려버려도 되고 네. 멕시코는 뒷공간을 잘 때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카드가 진짜 주요할 수도 있다.
1: 알겠습니다. 네. 남아공 경기를 좀 잘 봐야겠군요. 예, 과연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가 48개국 체제이고 또 조별리그 이후에 32강 토너먼트가 열리잖아요. 맨날 우리가 월드컵 되면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16강.
2: 그렇죠.
1: 맞아요. 16강. 네. 우리의 목표는 심지어 가자 16강으로 방송국에서도 이런 타이틀로 많이 쓰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32강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노려야 할 1차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 2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 3위를 노려서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지금 우리의 조와 우리의 스쿼드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되는 순위는 1위도 고민해봐야 된다.
1: 아, 1위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0: 네, 물론 멕시코가 이제 홈팀이기 때문에 아주 네. 어렵겠지만 네네.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1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1: 스쿼드로 봤을 때는
0: 그렇죠.
1: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0: 그래서 1위, 2위까지는 현실적인 우리 고민. 3위로 가면 아, 좀 별로네. 아,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실제 상황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 2위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좋은 순위로 32강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1: 네네. 그러면 한 2승 1패 정도 예상합니까? 2승 1무?
0: 가장 잘 되려면? 풀리면 사실은 네. 체코전 그리고 남아공전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네. 멕시코전에 좀 승부 본다. 이런 식으로 뭐 2승 1무 혹은 2승 1패 이 정도가 되겠죠.
2: 그 순위가 왜 상황이군요.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1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조에서 올라온 3위랑 붙어요.
1: 네.
2: 근데 만약 우리가 3위로 턱걸이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조에 1위랑 붙게 되니까 32강전부터 토너먼트가 막 꼬이죠.
1: 그렇겠네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순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1: 박문성 의원님은 우리 팀의 최종 선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2: 저 1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1위는 어렵다. 네. 네. 멕시코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2: 네. 저는 예. 좋으면 베스트면 2위 아니면 뭐 3위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별리그 통과한다고 생각해요.
1: 기본적으로는 조별리그
2: 거기서 밀릴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하는데 2위냐 3위냐.
1: 네네.
2: 근데 2위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번에 대진이나 이 그림 자체는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예.
2: 이런 운이 없습니다. 조 자체도 쉽지만 우리가 2위로 올라가면 바로 옆조인 B조 2위랑 싸워요. 거기 완전 꿀입니다.
1: 아, 그래요?
2: 누가 올라와도 꿀입니다.
1: 그럼 16강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2: 2위로 올라가서 거기 누가 지금 거기 캐나다 있죠.
0: 캐나다 있고
2: 그다음에 거기 스위스?
0: 스위스도 네? 있고 캐나다 있고 한데 사실은 그 이것도 사실 A조이기 때문에 얻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홈팀이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제 그렇지. 홈 대진을 좀 만들어줘요.
1: 아~
0: 그래서 2등으로 올라가도 사실은
2: 쉽게 쉽게 해주는
0: 다른 팀들은 2등으로 올라가면 다른 팀 1조 1등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2위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1: 캐나다도 홈팀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네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는 조금 더 32강이 가도 1, 2등으로만 간다면 다른 조의 3위, 다른 조의 2위. 조금 더 수월한 대진을 받을 수 있다.
1: 일단은 대진은 굉장히 좋다.
2: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1: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 경기가 사실 뭐 월드컵 경기라는 게 늘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 변수의 연속인데 이번 대표님 성적을 좌우할 뭐 핵심 변수들 뭐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 저는 가장 큰 변수는 물 먹는 시간입니다.
1: 물 먹는 시간.
2: 네, 그놈의 네. 말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자꾸 하는데 네. 어렵잖아요. 이제 물 먹는 시간을 아예 시간을 딱 주어주겠다는 거죠.
1: 네네.
2: 전반전 22분 딱 끝나면 3분 물 먹고 물 먹은 다음에 다시 남은 전반전.
1: 네.
2: 후반전 시작해서 또 22분 지나면 또 3분 물 먹고 또 남은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구의 4쿼터죠.
1: 네네.
2: 그러니까 이게 축구의
1: 쉬는 시간이 생긴 거죠.
2: 구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2: 축구의 구조라고 하는 건 전반과 후반. 만 있는 거죠.
1: 그렇죠.
2: 이 두 가지를 놓고 감독들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골을 넣었을 경우, 못 넣었을 경우, 먹혔을 경우, 혹은 밀렸을 경우, 밀었을 경우 이거에 따라서 후반전에 플랜을 짜게 되는데
1: 네네.
2: 이제는 네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쿼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경우, 2쿼터에 어떻게, 3쿼터 어떻게, 4쿼터 어떻게.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완전히 축구가 열린 것이다.
1: 네네.
2: 그럼 이런 새 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축구니까.
1: 네.
2: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큰 변수 혹은 어떤 파란 이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에 또 하나 핵심은 결국 감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물 먹는 시간 3분을 결국 우리 얘기하면 농구를 얘기하면 작전 타임을 쓸 수 있는
1: 거죠. 작전 타임 해야죠. 예.
2: 이런 변수에 결국은 누가 잘 대처하느냐 잘 못 대처하느냐는 다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가장 희비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월드컵이 아마 이번 월드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이 경우는 저번 친선 경기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균형 있는 경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새벽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좀 화가 많이 나.

0: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낸 거니까 네네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것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미리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거니까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면 되는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페노님께서는 변수 어떤 걸 짚어주시겠습니까?
2: 우리 대표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고산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1: 고산지대. 아무래도 어려워요.
2: 예. 그게 경기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힘들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는 볼이 최대 8m 이상까지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1: 일단. 아, 더 세게 날아가는
2: 기압이 겁니까? 낮으니까 네, 네, 네. 찼을 때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 적응 못한 팀들을 보면 골킥을 했는데 골킥은 골키퍼가 세게 차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점점 더 멀어지면서
1: 골대까지
2: 상대한테 그냥 가거나 그냥 터치라인을 나가버려요. 네. 이런 이제 사실 변수도 있고 네. 그리고 뛰기 자체가 좀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1: 숨 차죠.
2: 숨이 많이 차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산지대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 이건 체력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2: 체력 그쵸. 예. 이게 체력이 빨리 소모가 된다는 빨리 소모가 뜻인 된다.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멕시코도 이제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본인들도 약간 이 이점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멕시코에서 높은 북중미에서 가장 높은 경기장이 몬테레이에 있는 경기장이에요.
1: 네네.
2: 2600m입니다.
1: 2600m.
2: 그 경기장에서
1: 고도 2600m.
2: 네.
1: 설악산에서 뛰는 거예요.
3: 설악산도 2600m 안 돼요.
1: 안 네. 되나요?
3: 안 돼요.
1: 더 높아요?
2: 훨씬 네. 높은 거예요.
1: 한라산.
3: 네. 우리나라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1: 아, 그 정도입니까?
3: 한라산이 1900m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1: 야,
2: 그 백두산 정상인가 그렇더라고요.
3: 네, 백두산까지 네. 가야 됩니다.
2: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내려와요. 그럼 이제 아, 쉬워진다. 네네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 이러면 고산지대가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가 베이스 캠프부터 고산지대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네.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첫 경기를 이제 고산지대에서 하고 두 번째 경기를 고산지대 또 합니다.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이어 나가는 건데 이 변수는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는 게
1: 네.
2: 체코는 그 고산지대 적응을 못 해요.
1: 아.
2: 왜냐하면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조별 그 추첨이 끝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로 올라와서 우리가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네. 거긴 대비를 못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실제로 베이스 캠프도 낮은 데서 하고요.
1: 네.
2: 그 체코 같은 경우는 마지막 평가전을 본인들 프라하에서 한 다음에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된 상태, 체코는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1: 네.
2: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멕시코한테 제일 좋은 거죠. 일단
2: 그렇죠. 네.
1: 멕시코한테 제일 좋고 우리나라도 이런 변수도 그러니까 캠프를 못 차리는 체코 팀에 의해서 우리에게 좀 이익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이셨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평가전 얘기 잠깐 해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잘 활용하지 못해서 지적받기도 했는데 상대의 맞춤형 전술이나 경기 중 돌발 상황 또 예를 들어서 퇴장이나 선제 실점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도 플랜 B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런 전술의 수정 능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무성 위원님.
3: 지금까지는 전술을 경기 도중에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1: 네.
3: 특히나 이제 월드컵 무대는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감독들이 나가는 무대이기도 하죠.
1: 그렇죠.
3: 물론 뭐 프로팀 감독들이 훨씬 더 뛰어난 감독들도 있긴 있지만
1: 네.
3: 예를 들어서 이번에 브라질을 이끄는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숱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고 연봉이 190억을 받는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감독인 투헬 같은 경우도 독일 출신으로서 뭐 리버풀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활약을 많이 했던 감독들이죠.
1: 네.
3: 그런 정말 쟁쟁한 감독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하이드레이션이건 뭔 간에 그런 변수에서 뭔가를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도 우리 홍명보 감독이 전술 수정 능력이 그동안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큼 짧은 시간 안에 본선에서 그걸 보여줄 것이냐.
1: 네.
3: 요거는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1: 지켜봐야 된다.
3: 네.
1: 근데 아직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3: 그거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네.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3백에 대한 완성도
1: 네.
3: 그다음에 감독이 어떤 지시상 이런 것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3주밖에 남지 않아서
1: 네.
3: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백에 대한 완성도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 몇 가지 어떻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모여서 2, 3주 훈련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라고 그걸 경험했던 선수들에게 물어봤더니
1: 네.
3: 사실상 안 된대요.
1: 아 그렇습니까?
3: 모여서 할 수 있는 2, 3주면 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래요. 하나는 네. 고지대에 따른 걸 적응하는 거 플러스 체력적인 어떤 이렇게 안배, 컨디션
1: 네.
3: 조절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의 약속돼 있는 세트피스 같은 거.
1: 네네네.
3: 야, 코너킥 이렇게 차자.
1: 그렇죠.
3: 프리킥 이렇게 차자. 그다음에

0: 몇 가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전술 같은 걸 딱 이렇게 제한적인 거지. 갑자기 막 우리가 엄청난 일본처럼 갑자기 그런 조직력이 나온다? 그거는 2, 3주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 지금보다 다이나믹하게 뭔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대표팀 경기력 관련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페노님. 네. 홍명보 감독의 전술, 특히 뭐 아까도 3백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분석하시면서 이 부분 또 자주 언급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일단 3백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3백을 쓰면서 잘하는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1: 네네.
2: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약간 질투가 나는 일본 대표팀도 3백을 쓰거든요.
1: 그렇군요.
2: 굉장히 잘해요.
1: 네.
2: 3백이 문제라기보다 그 3백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끌어올리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현재 이제 홍명보 감독의 3백은 3백이 가진 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단점이 많이 보이는 3백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윙백이 되게 할 일이 많다고 박문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네.
2: 공격을 할 때 우리 좌우 윙백이 끝까지 올라가요. 상대 이제 공격 지역까지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수비가 숫자적으로 3명밖에 남지 않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도 부족하다고 했으니 수비 중에 한두 명 선수 정도는 미드필더까지 올라가서 또 압박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2: 그럼 최후방에 중앙 수비수가 오히려 부족해져요.
1: 아, 수비 숫자가 3명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백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을 때 단점은 이렇게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순간 수비 숫자가 오히려 부족해진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1: 네.
2: 그게 이제 약간 과거의 전통적인 3백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3백을 쓰다가도 좀 4백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누군가 지원을 내려와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식을 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3백은 약간 전통적인 좀 약간 시대가 지난 3백에 좀 가까워요.
1: 2002년의 3백입니까?
2: 약간 그런 식인 거죠. 네, 막 올라가 있고.
1: 아, 금기어입니까? 2002년?
2: 네. 어쨌든 그런 3백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늘 그 코트디바르전 질 때도 보면 수비가 분명 수비가 3백 써서 많다고 들었는데 막 충충 뚫려요.
1: 네.
2: 이거는 이 3백의 활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1: 코트디바르전 얘기하면 정말 한숨이 저 깊숙한 곳에서 끌어오르더라고요.
3: 그렇죠. 단전에서 올라오죠.
1: 저 단전 깊은 곳에서 한숨이 진짜 이렇게 이 정도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2: 그렇죠.
1: 새벽에 경기에도 무조건 다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3백에 많은 팬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그 이제 코트디바르전이 아무래도 상대도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 아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부터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1: 네네.
2: 그게 코트디바르가 22분까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어요.
1: 맞아요.
2: 내려가서 볼을 막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올라오니까 아 얘네 3백인데 다 올라오는구나. 역습하자. 그래서 22분 다음부터는 코트디바르의 롱패스의 비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1: 기억납니다. 완전 바뀌었죠.
2: 그쵸?
1: 팀 색깔이.
2: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월드컵에 갔을 때 다른 팀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공격적인 3백을 쓴다면 홍명보 감독은 수비적이라고 하지만 공격할 때 너무 숫자가 많이 투입이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3백을 쓰다가 4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른 팀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인 팀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3: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3: 당장 이번 월드컵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러니까요.
3: 봤을 때
1: 네.
3: 지금 저는 홍명보 감독은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이제 우리 패널은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1: 네.
3: 이번 월드컵이 홍명보 감독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축구 도전사라고 할까요? 혹은 축구협회 현재 당면한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1: 네.
3: 이번 월드컵을 망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1: 그렇겠죠.
3: 그래서 네. 제 생각은 굉장히 수비적인 3백을 쓸 것 같아요.
1: 수비적인 3백을 쓴다라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윙백에 전진성이 거의 없죠.
1: 네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3: 수비적으로 해서 안 지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되게 답답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1: 좀 재미없겠는데요.
3: 그래도 지지 않고 그다음에 남아공은 아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니까
1: 네네네.
3: 그렇게 해서 승점 관리해서 32강 가고 또 32강에서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 전술을 쓸 것 같다. 저는 결과를 우선하는 형태로 홍병호 감독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다고 이런 전술이 아니라 3백을 쓰면서도 수비적인 전술을 오래 쓸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비기는 경기를 이끌어내서 승점을 확보해서 본선 진출, 그러니까 32강 진출을 노릴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3: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1: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선수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리그에서 적응한 캡틴 손흥민은 사실상 이번 마지막 월드컵이잖아요. 우리가 뭐 네. 나이로 봐도 그렇고 더 이상 월드컵을 출전 못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좀 걱정되는 게 유럽 리그 그 험난한 그 몸싸움이 격렬한 곳에서 뛰다가 미국에서 뛰다 월드컵을 치른다. 네.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2: 일단은 이제 MLS, 그러니까 네. 미국 리그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리그는 일단 아닙니다.
1: 네네네.
2: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내보면 압박의 강도라던가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이제 한 벨기에, 튀르키예 리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한 11위, 12위 정도 되는 리그는 돼요.
1: 네네.
2: 충분히 수준은 괜찮은 리그인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컨디션과 팀의 상황이 작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1: 맞아요.
2: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골을 넣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한번 정말 마지막 월드컵에 일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진짜 있었거든요.
1: 네.
2: 이번 시즌에 팀의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12경기 무득점이에요. 한 골도 지금 못 넣고 있어요.
1: 어시스트는 많이 하는 걸로.
2: 어시스트는 많죠. 네. 근데 우리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늘상 손흥민이라는 피니셔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을 넣냐 못 넣냐로 우리의 대표팀의 성적이 늘 갈립니다.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득점 감각이 지금 팀의 상황과 좀 맞물려서 떨어져 있다면 아 좀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막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마지막 그 MLS에서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경기 득점하고 우리 대표팀이 합류해서 득점 감각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나갔을 때 경기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올려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믿고 또 의지할 만한 이번 월드컵에 또 중요 선수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손흥민은 손흥민이죠. 사실.
3: 손흥민 걱정할 필요 없죠. 저의 인생도 지금 막 힘든데 손흥민 선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 이게 전화 좀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네.
3: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 네.
3: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어떤 한 시즌의 경기를 뭐 맡긴다 그러면 이제 뭐 컨디션이나 뭐 지금 체력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3: 우리가 이번 월드컵 최대치로 정말 경기를 치렀다 그러면 다섯 경기 정도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3: 기본은 뭐 한 세네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 그 손흥민 선수의 큰 경기 어떤 경험 그럴 때 때려넣을 수 있는 어떤 대담함 이런 것들이 응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3: 저도 뭐 최근에 조금 우려는스럽지만 하지만 월드컵까지 큰 무대에 들어갔을 땐 결국 스타가 해줍니다.
1: 그렇죠.
3: 네, 기회만 만들어지면 저는 때려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스타가 해결해줬다는 거 우리 저번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2: 그렇죠. 네.
1: 포르투갈전에서 그 마지막 황희찬 선수에게 찔러넣는 패스.
3: 그때 아나골절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활약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한 10년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강인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앙 플레이메이커로서 아니면 뭐 측면에서 안으로 뭐 센터링 올려주는 역할 뭐 이런 팀 색깔이 이 선수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박문성 의원이 보실 때 이강인 선수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3: 지금 홍명 감독이 주력으로 쓸 게 3-4-2-1 혹은 3-4-3 정도가 되거든요.
1: 네네.
3: 공격진을 이제 3명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최전방인 손흥민 그다음에 약간 아래로 해서 이재성, 이강인이 있을 거예요.
1: 네네.
3: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성과 이강인을 완전히 측면 쪽으로 벌려서 날개, 우리가 옛날로 얘기했던 윙처럼 쓰진 않을 거고요. 약간 좁혀도 들어와서 안쪽으로 미드필더 싸움도 해주고 또 벌려주기도 하는
1: 네네.
3: 역할을 할 텐데 거기서 이강인 선수는 약간 오른쪽에 있지만 가운데서 오가면서 측면까지도 벌리는 특히 오른쪽에 있으면 왼발잡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직접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1: 네네.
3: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매우 공격적인 우리의 전체적으로 공격을 끌어가는 역할 플러스 수비를 하다가 결국은 몇 번에 찾아오지 않는 기회에서 아주 정밀하게 그걸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1: 네.
3: 그 역할을 이강인이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안민호 축구 분석가 박문성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고요. 정몽규 회장과 협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 리스크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선수단의 사기나 좀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문성 해설위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0: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주의가 어수선하거나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협회가 더 잘했어야죠.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1: 네.
0: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실기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에 성공했을 때
1: 네.
0: 그러면 굉장히 그 비판적 여론 속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때라도 몇 가지 혁신의 프로젝트, 개혁의 조치들을 나서서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와,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내오고
1: 네.
0: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분위기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라고 넘겨버렸죠. 결국은 지금도 월드컵에서 성적 내면 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던 걸 다 잊거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오판이에요. 아니 법원이 판결을 한 법원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 지적을 한 게 아니잖아요.
1: 그건 안 되죠.
0: 경기력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법원이.
1: 네네네.
0: 지금 행정 절차라든지 몇 가지 권한 사용이라든지 돈의 용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1: 그렇죠.
0: 월드컵과 경기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월드컵에서 월드컵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월드컵의 성적이 좋아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결정에 대해서도 잘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월드컵 본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축구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협회와 행정가들이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될 시급한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 패노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일단 우리가 월드컵을 딱 앞뒀으니까
1: 네.
2: 이제 당장 시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1: 네.
2: 한다면 사실은 부정적인 이슈만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조용히 하고 있어요.
2: 사실은 네. 그게 되게
1: 조용 합주기가 됩시다.
2: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예.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1: 네네.
2: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1: 그렇죠.
2: 선수들이 요즘에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핸드폰, SNS 많이 쓰고요. 선수들이 어떻게 대표팀을 팬들이 바라보는지를 정말 즉각즉각적으로 검색을 해서 봐요, 실제로.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고요. 당장 며칠 전에도 우리 대표팀 명단 발표할 때 정몽규 회장이 골프를 치러 가서 또 그게 안 좋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또 사실은 선수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의 축구협회에게 정말 가장 기본 부정적인 이슈만 이 월드컵 직전에 안 만들어서 어쨌든 이제는 팬분들이 다 응원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2: 응원을 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아무래도 월드컵 팀의 사기에 문제가 처음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그 출정식 했잖아요. 선수들
0: 명단 발표
1: 명단 발표했잖아요.
0: 네.
1: 제가 사실 뭐 거기 가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있으면 여기서 발표를 한대요, 명단을.
0: 네.
1: 그냥 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봤어요, 그거.
2: 그렇죠. 네.
1: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걸 봤단 말인데 에이, 그냥 가자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서 맞아요. 또 시끄러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0: 좀 슬프지 않아요? 전 좀 슬퍼요. 뭐냐면 제가 월드컵을 기억나는 월드컵이 86인데
1: 네.
0: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월드컵, 저에게 월드컵은 언제나 즐거움이었고 설렘이었고 막 그런 거였어요.
1: 그럼요.
0: 축제였어요, 진짜.
1: 네네.
0: 거기 정점은

0: 2022년이었고 다 그러실 건데 이렇게 축복 받진 못한 월드컵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제가 슬픈 건 그 선수들이 저는 생각하면 좀 슬퍼요.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다 볼을 차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축구 차는 게 재밌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속에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은 나도 커서 저렇게 월드컵 나가서 잘해봐야지.
1: 그렇죠. 네.
0: 다 선수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큰 꿈이었고 기대였을 텐데 정작 그 월드컵을 눈앞에 뒀는데 이 분위기가 이래요. 좀 더 진지하게 협회라든지 우리 축구에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2002년에 월드컵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했습니까?
0: 그렇죠.
1: 저 역시도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야 저게 되는구나.
0: 맞아요.
1: 야 이게 가능하네. 네. 그리고 드림스 컴투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깊게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개그맨 시험 붙었어요. 아 진짜 아, 이게 되는구나. 아 나도 개그맨 할 수 있구나.
2: 꿈이 이루어진다.
1: 왜? 네. 그 전에 공무원 시험 3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보고 나도 개그맨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전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 월드컵은 그런 꿈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누군가에게는 그런 꿈을 잘 실현될 수 있게 협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JTBC와 KBS가 공동 중계합니다. 지상파 3사 중심의 기존 코리아 풀 체제가 흔들리고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을 KBS가 140억 원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일단은 해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좀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월드컵 중계권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님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일단 축구 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다면 월드컵을 어디서 봐야 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2: 이제 과거에는 월드컵을 정말 아무 채널이나 틀어도 다 나오는 정말 전 국민의 축제.
1: 골라봤잖아요.
2: 그렇죠.
1: 뭘 누가 해설하는데 저기는 누구야? 여기는 여기야? 그럼 골라보자. 막 이런 거였잖아요.
2: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특정 방송사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네.
1: 네.
2: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어디를 봐야 돼? 핸드폰으로는 어디를 봐야 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1: 네.
2: 이게 사실은 우리 팬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이제 월드컵도 이제 이런 사실은 전 국민의 축제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골라서 봐야 되는 컨텐츠가 됐구나라는 거고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1: 아 유럽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군요.
0: 그렇죠.
3: 모든 채널이 다 하지
2: 않습니다. 모든 채널이 다 하진 않고 당연히
1: 그렇군요.
2: 이제 그게 또 네. 어쨌든 중계권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1: 결국은 돈이군요.
2: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2: 어떤 채널을 들어가야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좀 변곡점에 서 있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박무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지상파들이 3사가 예전에 월드컵 때 보면 1월부터 난리 납니다. 막.
2: 맞아요.
0: 여기 모니터 위에다가 뭐 네. 월드컵 채널 쓰고
1: 난리 나죠.
0: 네.
1: 옛날에 방송에 기억 안 나십니까? 월드컵 중계하면요 그 전부터 예능부터 해가지고
0: 엄청납니다.
1: 연예인들은 지금 어디 간다더니 누구 팀은 저기 갔다는데 우리는 여기 가야 된다 막 들썩들썩 지금 좀 난리 납니다.
0: 맞아요.
1: 표 예매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어떻게
0: 맞아요.
1: 해야 되지 제작진들도 분주해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런 게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실히 막 그래도 뭐 옛날만큼 뭐 지상파를 덜 보내 뭐네 해도 자본 3사가 막 그러면 분위기가 좀 더 살았지 않았을까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을 일단 한편으로 들어요.
1: 네네.
0: 또 하나는 또 달라지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저는 사실 예전에 그렇게 막 할 때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싶긴 했었어요. 모든 채널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축구계에 있어도 월드컵을 중계를 해도 우리 어머니의 불만 항상 그런 거였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경기는 보는데
1: 네.
0: 왜 월드컵 때는 드라마 안 하니 이런 거였어요.
2: 그쵸.
0: 드라마도 하고 다큐도 하고
1: 네,
0: 예능하는 채널도 있네요. 있어야 된다.
1: 네네.
0: 그리고 또 축구 보실 분들 예를 들면 지금 KBS, JTBC 하면 보실 분들은 두 채널로 해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대신 이번엔 제 아쉬움은 좀 이게 너무 늦게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뭐 한두 개가 하는 건 좋은데
1: 네네.
0: 조금 미리 됐다고 한다면 KBS도 준비 더 많이 하고 뭐 어디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좀 더 뭐랄까 우리에게 신나고 더 재미난 그런 콘텐츠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달라진 환경에서 뭔가 미리미리 준비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다.
1: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포츠는 이벤트 중계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될까라는

0: 정의를 좀 내리신 게 있나요, 두 분? 그런 거 한번 좀 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1: 보편적 시청권 그렇죠.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네네.
2: 일단 뭐 유럽이나 이런 곳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경기들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방송사,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에 결제를 하고 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유럽은 우리보다 더 축구가 국민적인 스포츠인 거잖아요.
0: 그럼요. 네.
2: 거기도 정말 중요한 경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는 무료로 풉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월드컵을 생각을 해봤을 땐 이 월드컵이 우리가 가장 이 스포츠 내에서도 아예 다른 컨텐츠로 늘 분류를 해요. 축구, 야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존재.
0: 그렇죠. 네,
2: 월드컵은 네. 온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0: 축제입니다. 전 그쵸? 세계적인.
2: 네. 그 축제를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면 사실 모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그런 정말 중요한 경기들.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좀 많이들 할 수 있게끔 많은 이제 채널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컨텐츠가 생성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공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2: 그쵸, 네.
0: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모두가 좀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큰 원칙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시청 소외 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0: 네.
1: 내가 유료 채널에 가입하지 않아도 야, 이 정도는 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상파가 지금처럼 다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네. 돈 주고 살 수 있죠.
0: 그쵸? 그럼요.
1: 그 대신 아까 했던 보편적 시청권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절대 예를 들면 유료 채널 이런 데서 사면 안 돼. 좀 이것도 약간 시장에서는 좀 이상한 논리 같거든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대. 산 데가 꼭 지상파 하나 최소한 하나는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0: 지상파에서
1: 네. 지상파는 걱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보편적 시청권이라고는 아까 했던 뭐
0: 그렇죠.
1: 돈이 없어서 월드컵을 못 보는
0: 네.
1: 너무 좀 슬프잖아요.
0: 네네.
1: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장치를 드는 좀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중계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아무래도 중계권이 제한돼 있다 보니 월드컵 붐이 일어나는 것은 쉽진 않았다.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드컵 시간대가 오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경기 시간이 10시 11시로 들어오고요.
1: 네네네.
0: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월드컵 분위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실제로
0: 네.
2: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월드컵 팔로우하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잖아요.
0: 네.
2: 유튜브 채널에서. 피부로 느껴집니다.
0: 아 그렇군요.
2: 아, 월드컵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좀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이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광고가 붙잖아요.
0: 네네.
2: 광고가 잘 안 붙기 시작했어요.
0: 아
2: 월드컵인데도 불구하고
0: 네.
2: 아침에 하니까 다들 출근하는 시간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이러면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월드컵이 과연 흥행이 얼마나 될까가 정말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죠. 다들 학교 있을 시간이고 회사 있을 시간이라.
1: 지금 치킨과 맥주를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이래요.
0: 아,
1: 예전에 월드컵이면 막 치맥이 난리 났는데.
0: 2시간 전에 시켜도 배달 안 왔어요.
1: 아침 8시부터 먹기 힘든 게.
2: 그렇죠.
0: 그거는 부담스럽죠.
1: 예, 예. 치킨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맥주를 아침 8시부터 먹는 거라서
0: 쉽지 않죠.
1: 시간대가 예. 이래저래. 예.
0: 네. 기억나는 게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비슷한 시간대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그때 중2 때인가 아마 그런데 TV를 누가 이제 들고 왔어요 학교로.
2: 아.
0: 그때는 뭐 이게 뭐 TV를 보거나 뭐 휴대전화 이런 게 네네. 스마트폰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정원 선수가 2대2 동점골 그 스페인과의 대결에서 2대2 동점골 만든 날 온 학교가 들썩들썩했던
1: 맞아요.
0: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 한번 좀 해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1: 근데 네. 지금은 분명히 조금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인데.
0: 네네.
1: 체코 경기가 중요합니다.
0: 체코 경기가
1: 첫 경기에
0: 맞아요.
1: 뭔가 빵 터지고 막 우리 선수들이 골 넣고 막 감격하고 이러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경기 저는 체코 경기가 실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도전 역사를 놓고 보면 첫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네네네.
1: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승부 이상은 꼭 거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잘만 하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 전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대표팀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를 치른 뒤에 과달라하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트리나도 토바고와 엘살바도르 이 두 팀과 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좀 평가전을 강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2: 네.
0: 일본 막 지금 막 독일이랑 붙고 막 스페인 막 브라질 막 이렇게 붙고 있는데
2: 네.
0: 조금은 좀 약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약한 팀은 맞고요. 네. 사실 강한 팀을 만나면 너무나도 좋죠.
0: 네.
2: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0: 고산지대에 적응성만 그렇죠. 좀 잘 다져야 된다.
2: 그래서 우리가 평가전도 고산지대에서요.
0: 네.
2: 근데 평가전을 붙는 팀들이 고산지대로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죠. 네. 월드컵에 나가는 팀들이 굳이 우리가 고산지대에 가서 컨디션 망칠 이유가 없으니까.
0: 그러네요.
2: 그래서 이번에 평가전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은 약한 팀들과의 평가전인데.
0: 아 이거는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고산지대로 올 수밖에 없는 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렇죠.로
0: 정리가 되네요.
2: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두 팀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쨌든 평가전이다 보니까
0: 네.
2: 경기력은. 이제는 매우 좋아져야 된다. 이 경기까지 안 좋으면 월드컵에 대한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0: 네, 이번 친선전에서 마저도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심각한 상태다.
2: 그렇죠.
0: 라고 네.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1: 근데 저는 이 두 경기는 뭐 결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 네.
1: 결과 내려고 경기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고지대 적응이라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뭐 이 경기 갖고 뭔가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0: 네.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아 자꾸 2002년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선수들에게도 죄송합니다.
2: 네.
0: 2002년도 월드컵 되기 전에 우리가 평가전을 엄청나게 화려한 팀들과
1: 프랑스, 잉글랜드 네, 네.
0: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막 박지성 선수가 잉글랜드전에서 막 가슴 트래핑해서 막 중거리 슛으로 네. 그냥 꽂아 넣고 프랑스와도 엄청나게 네, 대등한 맞아요. 경기를 했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그걸 보고 이게 맞나? 이게 우리 팀이 이런 친선 경기에서
1: 올라왔죠, 그때.
0: 이 팀과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서 월드컵 분위기도 확 꾸져댔고 네, 우리도 16강 가능한 거 아니야?
1: 맞아요.
0: 라는 그 열기가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친선 경기에서 엘살바도 친선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고산지대라고 해도 네.
1: 제가 예. 왜 2002년 월드컵과 뭔가 비교할 때 금기라고 하냐면 네네. 그때는 너무 특수해서 그래요.
0: 아.
1: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왜 우리랑 붙었냐면
0: 네.
1: 우리 대한민국이랑 붙으면 야 강팀이니까 우리도 강해져가 아니었어요.
0: 아.
1: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들은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나라 땅을 먼저 밟아보고 싶었어요.
0: 아 그라운드가 어떤지.
1: 네. 개최국의 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개최국이 하자 그러면 그 나라를 먼저 밟아보고 싶은 그런 쟁쟁한 팀들이 받아줘요. 그거는.
0: 네네네.
1: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우리야 강팀들 만나면 좋죠. 만약에 예를 브라질 만나면 좋아요.
0: 네.
1: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브라질은 왜 우리를 만나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럴 이유가 없어요.
0: 의미 없네요.
1: 우리는 브라질 만나면 좋죠.
0: 네네네.
1: 브라질 입장에서 우리를 만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는 마지막에 현지 가서 평가전 할 때 그렇게 센 팀 만나기는 쉽진 않습니다.
0: 아 그럼 미리 만났어야 되는 거였군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만났어요.
0: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두 분의 해설위원이 보실 때 아, 우리나라 경기 말고 또 저도 이제 밤새도록 다른 나라 경기 뭐 예를 들어서 네. 네덜란드 잉글랜드가 붙는다거나 막 이런 빅 게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기 좀 정말 집중해서 좀 봐야 될지 관전 팁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2: 뭐 다른 이제 조의 경기를 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번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
0: 노르웨이요?
1: 네.
0: 아 홀란드.
2: 네, 홀란드가 있잖아요.
0: 그런데
2: 홀란드 옆에 외대고르도 있고요.
0: 네,
2: 그 옆에 이제 누사라는 이제 분데스리가 잘하는 선수도 있고요.
0: 그러네요.
2: 그 주변에 사실 노르웨이가 지금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온 상태인데.
0: 네네. 이탈리아 팀이... 이번에 또 떨어졌죠.
2: 네. 실제로 이탈리아를 크게 이겼어요.
0: 맞아요.
2: 경기력적으로도 정말 압도하면서 이겼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팀이 지금 굉장한 다크호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노르웨이 경기 네. 좀 지켜봐야 된다.
2: 그리고 심지어 같은 조에 프랑스 은바페가 있고요.
0: 이야 재밌겠네요.
2: 그리고 세네갈 마네도 있기 때문에
0: 네,
2: 재미있는 팀들하고 또 계속 붙어서 네. 노르웨이 경기가 아마 이번 월드컵 때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승 후보 어떤 팀으로 꼽습니까?
2: 저는 스페인.
0: 스페인.
2: 네. 야말을 또
0: 야말.
2: 네.
0: 예.
2: 야말의 스페인이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0: 알겠습니다. 방금성 의원님도 빅게임 어떤 게임이 될 것 같고 우승 후보까지 좀 한번 선택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야말 얘기하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야말 얘기해가지고
0: 네.
1: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팀도 강력한 우승을 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얘기하고 있고
0: 네.
1: 그중에서도 야말은 그냥 축구를 아시는 분에게도 환상적인 선수가 될 거고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도 야 이게 뭐지?
0: 이런 선수가 있어?
1: 차원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와 축구를 잘한다가 아니라 이거 뭐지? 아예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4차원을 산다면 그 친구는 5차원, 6차원의 선수의 느낌을 받아요.
0: 그 정도입니까?
1: 네. 근데 무서운 건 나이가 18살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펠레가 16, 17에 나와서 막 결승에서 엄청나게 활약하고 뭐 우승시키고 말했잖아요.
0: 네네.
1: 그런 임팩트를 줄 수도 있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0: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럼 메시나 호날두급입니까 지금 현재?
1: 메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뭐 메시 이후에 수많은 선수들이 메시로 불렸지만 야말은 어쩌면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
0: 다르다.
1: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봤을 때 해서 야말은 그냥 야말 보는 재미로라도 이번 월드컵은 참 즐거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누군가에는 반드시 꿈이고 누군가나 뭐 이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 월드컵을 좀 마음껏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 준비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문성 해설위원, 안민호 축구 전문가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월드컵은 늘 기대와 걱정이 함께 뛰는 무대죠.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여론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라운드에서 증명해야 할 것은 논란을 넘어서는 준비와 순간을 버티는 집중력일 것입니다. 26명의 태극전사가 어떤 질문에 어떤 경기로 답할지 우리도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시장을 풍요 속 빈곤이라고 표현한다죠.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지원하는 청년들이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외식과 서비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공고 한 건당 지원자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아무 일이나 하는 것보다 잠시 쉬는 선택을 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업급여와 각종 현금성 지원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취업음 인구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났는데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때론 사회와 일을 배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힘들고 낯선 일이라도 한 번쯤 부딪혀보는 경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였죠. 미중 정상회담 박사님께서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2: 예, 9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고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무역 전쟁 많은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죠. 그러나 이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뭐 결정적인 합의나 양측이 뭐 국제연을 돌파구나 이런 거는 이제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요.
1: 네.
2: 그냥 상황 관리 양측이 휴전을 이어가는 미중 전략 경쟁의 그런 흐름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자신감 있는 행동이나 뭐 회동을 주도하는 모습 같은 걸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2: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들어요.
1: 네.
2: 그 경제 전쟁에서 상대국 그 무역 물품,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뭐 I love 관세 할 정도로 관세를 전가의 보조처럼 활용을 해왔는데 이 관세,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데 이게 위법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체하게 한 글로벌 관세 10%도 또 위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1: 네.
2: 또 이란 전쟁으로도 지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2기 통틀어서 아마 가장 웃지도 않고 얌전했던
1: 아.
2: 네,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렇군요. 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좋은 협상 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두고 동맹국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는 것 같죠?
2: 그렇죠. 이 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도덕판에 있는 그 활용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칩이 또 반도체 칩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1: 아, 예.
2: 이렇게 보면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인해내기 위해서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또 대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서 대만을 보호해주겠다. 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만은 이제 중국은 아니다. 대만은 우리 일부다. 너네들이 인정한 거다. 그러니 대만은 통일은 우리의 국가적 중화민족의 책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대만의 무기를 대만은 이제 중국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마음대로 수입을 못합니다.
1: 네.
2: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미국 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 문제를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실 대만 뭐 자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1: 아.
2: 그런데 그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에서 협상 칩으로 활용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대만의 안보를 중국과 협상에 쓴다. 우리가 좀 기분 나쁘고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예를 들면 한국 안보를 중국과 협상에서 협상 그 주제로 삼겠다. 그럼 우리가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 불쾌하겠죠.
2: 그러니까 불쾌한 걸 떠나서 국가적인 안보의 근본적 위기죠.
1: 그렇죠.
2: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1: 그렇군요. 이 중국 신화통신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도 다뤄진 걸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발표 내용에는 없었어요.
2: 예, 일단 중국 신화통신은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다뤘다고 그랬고
1: 네.
2: 백악관 발표에서 좀 더 나중에 다시 추가 보도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또 백악관은 얘기했는데
1: 네.
2: 또 중국 쪽 입장에는 또 한반도 비핵화 얘기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뤄지긴 다뤄진 것 같은데요.
1: 예.
2: 그러나 의미 있는 합의나 진전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1: 그렇군요.
2: 서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아전인수격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만 답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별다른 얘기는 없었죠?
2: 네, 전혀 지금 없었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때 경주에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입에 올렸고 뭐 그때 임진각 쪽에 미국 방송국 CNN이 카페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방송 준비를 하는 등 정말 세계에 또다시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간의 회동이 있는 게 아니냐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동향도 제가 언론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뭐 첩보적인 상황 이런 걸 모두 분석을 해봐도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 동향은 없었다를 넘어서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는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북한 여자 축구단 내 고향팀이 17일 방남했습니다. 이게 2018년 탁구 경기 이후에 7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까?

0: 예, 전혀 없었죠.
1: 아.
0: 왜냐하면 예, 소위 한반도 평화프레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훈풍 이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깨지면서 남북한 간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접촉도 성사된 바 없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완전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죠.
1: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2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에 첫 방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일단 북한 여자 축구단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 네.
0: 맞다. 그다음에 준우승 준결 결승인데 준우승 상금 50만 불, 결승 상금이 100만 불이거든요. 북한에서 큰 돈이죠. 이런 얘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3월에 개헌을 통해서 두 개 국가 영토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이후에 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그림이 있지 않겠느냐, 김정은 정권에. 그거는 뭐냐면 남북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한 공식화한 헌법에 북한이 이후 첫 방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시험 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한에 오는 게 아니라 남반부에 오는 게 아니라 남조선에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다른 나라에 온 거를 시험하는 거다. 저는 그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이제 우리 정부가 방남 승인과 더불어서 방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외국 갈 때는 여권을 가져가고 상대국 비자를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방북 승인 또 방남 승인 방북 허가증 방남 허가증 이걸 들고 다닙니다. 이게 비자와 여권을 대신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역시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여권을 내도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런데 아마 일부 북한 대표단이 여권을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그냥 참고 자료만 활용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1: 일부 인력이 여권을 가지고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이번 방남이 앞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가능성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북한은 남북이 두 개의 국가다. 이런 입장을 정했고.
1: 네.
0: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서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적대적 이국가론. 난 니네들하고 적이다. 절대 안 만난다. 요 입장에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는 남북관계 임할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만일에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앞으로도 남북관계 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1: 어.
0: 그리고 통일은 요원하다 하더라도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나 또 남북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군요.
3: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하면 1.694%로 현재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367%, 중국이 1.3%로 뒤를 이었지만 한국과는 격차가 컸습니다. 1분기에 성장률이 1%를 넘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61%에 머물면서 주요 41개국 가운데 38%

0: 3위까지 떨어졌지만 올 들어서는 반등폭이 아주 커졌습니다. 현재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분기 이후에 약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장세를 이끈 핵심 요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IT 품목 호조에 힘입어서 5.1% 증가했고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57조 2천억 원, 37조 6천억 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존 2.1%였던 전망치를 2.8%까지 높였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중동전쟁의 여파가 겹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역시 1분기 급성장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1분기에 깜짝 성장 후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1: 국책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올렸어요.
0: 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 수준에서 2.5%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 은행과 연구기관들도 잇따라서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KDI는 성장률 상향의 핵심 요인으로 반도체 수출을 꼽았습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 상향폭 0.6%포인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중동전쟁은 유가상승 등을 통해서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제시됐습니다. 유가상승과 경기 회복의 영향이 반영된 건데요. 민간 소비는 올해 2.2%, 설비 투자는 3.3%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됐고 수출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4.6% 증가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 2,390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KDI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되거나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0: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나 늘었습니다. 이는 5월 초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와 같은 5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폭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수출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수출만 8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9.8%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산업 확산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걸로 분석이 됩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의 수출도 382.8% 늘었고 석유 제품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의 수입은 167억 달러로 14.9% 증가했습니다. 수출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수출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등 첨단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1: 주가가 오르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 효과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0: 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가격 상승으로 만 원의 자본

0: 무주택가구는 주식 수익의 약 70%를 부동산 시장으로 옮기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또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수익률도 영향을 미친 걸로 지적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AI 산업 성장과 증시 상승으로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새롭게 증시에 진입한 중저소득층은 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소비 확대 효과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증시 급락 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됐습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부가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네요.
0: 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추가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관련 시행령안에는 그 구체적인 발동 기준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쌀 추가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에서 5% 수준이거나 단경기인 7월에서부터 9월 사이 쌀 가격인 평년 대비 5에서 8% 하락했을 경우에 정부 매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을 하게 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제 매입 여부나 규모가 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과 가격 외에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 진폭 같은 보조 지표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역계절 진폭은 보통 수확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쌀값이 오르는 흐름과 달리 여름철의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일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급 조절 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 주가 조작이나 담합 같은 시장 반칙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이 신설된다고요?
0: 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충분한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고 건수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부처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포상금 재원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회계부정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나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에 걸맞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행위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에 오는 8월 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고요?
0: 네,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는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총 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체 한 곳당 평균 과징금 규모가 약 1천만 원 수준에 그치면서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 수준으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는 설명인데요.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오는 7월까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기존 신학기 중심에서 상시 체계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

0: 국회의에서 교복 담합 문제를 오랜 적폐라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는 기업 담합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복 유통 구조와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전반도 함께 점검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만에 4천조 원 이상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나요?
0: 네, 기업 데이터 연구소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지난해 6월 약 2,597조 원에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7,08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170%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증시가 늘린 시가총액 규모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증시 상승을 이끈 핵심은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 규모만 2,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이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경쟁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두 기업이 국내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넘어섰습니다. SK그룹 역시 반도체 계열사 성장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 순위에서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산업과 기업의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 중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산업 다변화와 안정적인 시장 구조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영은과 유열이 함께 부르는 사랑의 찬가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그 요새 창업시장의 건강 테마가 관심사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말하는 건가요?
2: 예, 저는 건강식품 판매점 이러는데 건강식품 판매점을 카페 스타일로 바꿔서 이른바 건강카페 이렇게 불려지면서 기존의 건강식품점도 판매하면서 어떤 기존에 있는 오래된 전통시장에나 있을 법한 건강원들을 카페 스타일로 시설을 개조해서 예쁘게 오픈하는 건강식품 카페, 이른바 건강카페인데요. 이런 건강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 여전히 오래전 그 예전에 옛날식 건강원들이 아직도 골목상권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게 그대로 있고요. 이런 매장들이 옛날에는 이런 개소주 같은 보신식품 많이 팔았습니다만 요즘은 야채즙이나 과일즙 이런 것들을 주로 팔고 그다음에 뭐 즉석 판매 제고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서 다양한 붕어즙이나 이런 건강 중탕 이런 걸 판매하는 이런 아이템이고요.
1: 네.
2: 특히 건강 트렌드하고 곁들여져서 건강식품 판매점 같은 경우는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비타민유라든지 다이어트 관련 식품, 건강 관련 건강식품을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특히나 요즘 외식업 시장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받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거쳐서 이렇게 건강카페 스타일로 오픈하는 이런 매장 요즘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건강카페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 이런 건강 관련 창업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2: 아, 역시 그 건강 트렌드는 경기 불황일수록 오히려 내 몸은 내가 챙기자 이런 건강 트렌드는 오히려 더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소비 트렌드에서도 우리는 매년 발표되지만 건강 관련 이런 키워드는 하나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프로액티브 케어 같은 트렌드나 아니면 즐겁게 건강 관리하자 헬스 플레저나 뭐 올해 발표된 트렌드 같은 경우는 IQ나 EQ처럼 건강도 건강지수 HQ에서 이런 트렌드가 소비자들의 늘 관심사로 보이고 있고요. 요즘 뭐 특히 종편이나 방송 채널 통해서 요즘 뭐 이런 건강 관련 트렌드들은 교양방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 홈쇼핑에서는 열심히 건강식품하고 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걸 아마 많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시장들 같은 경우도 전국의 대형마트라든지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있는 아이템이 건강식품 판매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창업자들도 이런 건강 관련 식품들을 이 온오프라인 같이 하면서 어떻게 틈새 매장으로 오픈할까. 특히 전국의 건강식품 가게는 아마

0: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만 개 정도였는데 최근 보면 한 2만 2천 개 정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에 이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은 뭔가요?
0: 많이 팔리는 제품은 17개 홈쇼핑 채널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아이템이 요즘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 홈쇼핑 뭐 팔고 있나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얼마 파는지 그다음에 홈쇼핑에서 얼마 파는지 이거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뭐 요즘 보면 장건강 관련해서 다양한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유산균 제품들, 뭐 단백질 요즘 뭐 2030들이 열심히 몸 만들게 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이런 사냥류 단백질이나 콜라겐, 식물성 이런 고단백 쉐이크 같은 단백질 제품 건강식품점에 정말 대표적인 단골 아이템이고요. 뭐 눈 건강 관련 건강식품이라든지 요즘 불면증 이런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 관련한 마그네슘이라든지 멜라토닌 계열 뭐 혈당 관련한 오메가3 관련한 이건 상당히 오래간 아이템이고요. 전형적인 건강 아이템은 홍삼 관련 아이템, 홍삼 스틱이나 뭐 발효홍삼 같은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뷰티 관련해서 뭐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뭐 비오틴 같은 아이템 전부 건강식품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관절 건강 관련 이런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분말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1: 네.
0: 이를테면 새싹불이라든지 하수 분말이라든지 도토리 분말, 여주 분말 같은 이런 분말 제품도 도매상에서 받아서 소분해서 판매하면서 뭐 건강차나 견과류까지 같이 판매하는 이런 매장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면 만약에 건강식품 판매점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어떤 출점 콘셉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0: 아마 크게는 창업 형태를 두 가지 형태로 일단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것이냐 독립 매장으로 할 것이냐 이거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정위에 보면 건강 카페 관련 브랜드는 한 20여 개 정도 지금 브랜드가 등록돼 있고요. 이건 뭐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독립점 매장으로 오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은 도매상에 가면 건강식품 도매 매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벌크로 이렇게 건강식품을 떼다가 소분해서 매장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판매점들이 온라인 시장이 워낙 커서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창업자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런 포털 사이트의 스마트 스토어 매장 이 온라인 매장도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 카페 그러면 차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차까지 파는 거 이거보다는 오히려 월세 부담이 없는 매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고요. 저는 좀 기존에 오히려 오래된 건강원을 직접 요즘 고령자분들 많아서 그런 건강원을 인수해서 컨셉 전환하는 이런 방법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담보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열기 위한 최적의 상권, 뭐 점포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0: 역시 보면 저는 가장 최적 상권은 이런 전국에 한 1,400개 전통시장 상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1,400여의 전통시장의 1층에 10평 미만의 이런 상권이 그래도 오프라인 소비가 가장 어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 1층에 10평 정도 이런 매장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상권으로 간다면 최소한 3,000세대 이상 대단히 아파트 상가 1층 점포 이런 거 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역시 요즘 남는 장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는 최소한 200이 넘지 않는 이런 매장을 어떻게 잘 구해서 온오프라인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투자 수익성 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한 달 수입은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까요?
0: 요즘 뭐 이런 프랜차이즈로 하느냐 독립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는 납니다만 독립점으로 만약에 한다면 점포는 10평 미만이니까 뭐 보증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권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포 구입비 5, 6천만 원 정도의 매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포 외로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시설, 간판 이런 거 하면 최소한 3,

0: 4천만 원 정도는 더 투자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도 비용이 아마 초기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세팅을 하면 전체적으로 1억 이내로 이 건강식품 독립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수익성 같은 경우는 오픈 초기 그다음에 3개월, 6개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6개월 후 정상 궤도로 들어간다면 최소한 한 달 기준으로 1000에서 1500 정도 매출은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원가가 한 60에서 70% 마진율을 3, 40% 정도로 본다면 네. 창업자 입장에서 한 달에 최소한 3, 400 이상의 순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1: 건강식품 판매점은 좀 어떤 스타일의 창업자가 성공할 확률이 클까요?
0: 요즘 뭐 건강식품을 적어도 하시는 분은 나와 가족의 건강도 지키면서 돈도 벌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연령대별로면 요즘 퇴직 이후에 요즘 뭐 60대, 70대까지도 사실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60대, 70대 중장년 창업 예정자의 인생 이막 아이템 이런 아이템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이런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직접 좀 공부도 충분히 좀 하면서 동시에 이런 고객 친화력이 있는 창업자 이런 분들이 아마 상당히 잘할 수 있고요. 요즘 뭐 특히 판매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스스로 유튜브 방송 정도라도 운영을 해야만 아마 이 거대한 이런 쇼핑몰이나 온라인 시장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이런 자기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점 창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신다면요?
0: 건강식품 카페는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포탈에 뭐 이를테면 블로그 구독자 최소한 3,000명은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기본 3,000명은 됩니다. 뭐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SNS 구독자를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저는 창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프랜차이즈 매장과 독립점 매장에 있어서 프랜차이즈는 이미 브랜딩이 돼 있고 독립점은 브랜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 상호부터 상호 디자인 딱 보면 유명한 브랜드 매장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특히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내보다 매장 밖에서 판매하는 이런 매대 판매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동시에 또 추석 설날 이런 시즌 상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아마 신경 써야만 아마 지속가능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신해철이 부르는 일상으로의 초대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부부의 날을 맞아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나왔지만 1위를 차지한 표현은 바로 난 늘 당신 편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든든한 내 편 하나만 곁에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부부의 날을 맞아 여러분은 평생의 짝꿍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라나의 로스포입니다. 사랑해.

부부의 날을 맞아서 문정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 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밥풀 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곳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 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 없이 피고 지는 풀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란 서로를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느끼며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김정수의 노래입니다. 당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가슴속에 남게 된 이야기를 찾아가는 전설따라 팔도유람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뮤지컬 부문이 처음으로 생겼고 작품상을 받은 것은 바로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도미 부인 설화입니다. 백제시대의 평민 도미와 그의 아내에 관한 애틋한 사연인데요. 삼국사기 10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때는 백제의 네 번째 왕 개루왕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벽촌에 도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누구보다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내였지요. 도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용모가 빼어나서 먼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뭇 사내들은 아름다운 아내와 살아가는 도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샘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들을 곧잘 주고받았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저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를 얻다니 달기 학을 데리고 사는 격 아닌가. 도미 저 사람은 필시 하늘이 내린 큰 복을 받은 게야. 한편 도미의 아내는 엉큼한 부자 사내들이 재물을 믿기로 유혹을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여인이었지요. 그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궁궐에까지 흘러들어갔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고복수 황금심의 노래하는 부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세레나 김용만의 부부 연가 그리고 오기택 최숙자의 원앙의 부부 세 곡입니다.

네, 고복수 황금심의 노래하는 부부, 김세레나 김용만의 부부연가, 그리고 오기택 최숙자의 원앙의 부부 듀엣곡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도미부인 설화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의 개루왕은 어리석거나 포악한 폭군은 아니었지만 유독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도미부인의 미모와 절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문득 궁금해졌지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지조가 굳기에 평민 안학의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온단 말인가. 하, 재물의 유혹은 이겨냈다고 하나 권력 앞에서도 과연 그 절개를 꼿꼿이 지킬 수 있을까.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시켜 도미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엎드려 있는 도미를 내려다보며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소문이 자자한 도미라는 사내로구나. 내 아내가 그토록 절개가 굳다고 칭송이 자자하던데, 허나 보는 이 없고 어두운 밤에 달콤한 말로 깨어낸다면 필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러자 도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황공아오나 제 아내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 단호한 말에 개루왕은 묘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왕은 도미에게 며칠이 걸릴 만한 막중한 일을 맡겨 집에 바로 돌아갈 수 없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측근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그날 밤 도미의 집을 몰래 찾아가게 했지요. 가짜 왕 행세를 하게 된 신하는 도미의 부인을 찾아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짐은 오래전부터 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마침 오늘 궁으로 일하러 온 내 남편과 내기를 하였고 내가 이겨 너를 얻게 되었노라. 허니 너는 오늘부터 궁녀이며 이제 내 사람이다. 그렇게 가짜 왕이 겁을 주면서 다짜고짜 품으려하자 부인은 침착하게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지아비가 내기에서 졌으니 제 몸과 마음을 마땅히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하오나 높으신 분을 모시게 될 몸이 됐으니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오겠나이다. 가짜 왕은 흡족해하면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나타난 여인은 도미의 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 사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도미의 부인이 간곡히 부탁해서 대신 찾아온 것이었지요. 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루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남인수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김하정의 내 목숨 다하도록, 그리고 나훈아의 사랑,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남인수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김하정의 내 목숨 다하도록, 그리고 나훈아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도미부인 설화입니다. 자신을 기만한 도미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개루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도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두 눈을 멀게 하고 조각배에 태워 거친 강물 위로 뛰어보내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도미의 아내를 궁궐로 잡아들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도미의 아내는 이번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왕에게 엎드려 고했습니다. 소인의 거짓으로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사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개를 지킬 이유도 없어졌거니와 홀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인이 달거리 중이라 폐하를 모시지 못하오니 사나흘 뒤에 모시겠나이다. 그 말에 왕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궁에서 가까스로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2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신종 부업 놀아주기. 놀아야 돈을 버는 직업적으로 노는 사람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기원 측은 혼자 찾아오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말상대, 바둑상대를 하면서 함께 놀아줄 사람을 구한다고 나섰다. 종일 기원에 나와 손님들의 상대역이 돼 바둑과 장기를 즐기다 가면 월 최하 1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게 기업주의 조건이다. 물론 바둑이나 장기를 둘 줄 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어야 된다는 단서는 붙는다. 노는 것이 생업인 직종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휴가 떠난 빈집 봐주기, 짝이 되어 춤춰주기, 여행을 즐기는 관광 안내원, 레크리에이션 지도원 등이 모두 실컷 놀고 즐기며 돈까지 버는 직종들이다. 죽어라 이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지난 시대의 통념상 생업으로 삼기는 생소한 이 분야들이 세분화된 첨단산업 사회 속에 새 직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 1986년도에 실린 이 기사가 당시에는 아주 신선한 뉴스였나 봅니다. 이 기사 속에 등장하는 놀아주는 부업들이 지금은 전문 직업이 된 게 맞네요. 관광 안내원은 여행 가이드가 됐고 레크리에이션 지도원은 행사 MC나 이벤트 플래너라는 직업으로 발전했겠지요. 휴가 떠난 빈집 봐주기는 요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나 전문 공간관리 서비스로 진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이 과연 놀고 먹는 직업인지는 모르겠네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꽤나 감정 소모가 많은 직업들 아니겠습니까?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

돌아오지 않는 강 조용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이자 만물이 자라 대지를 가득 채운다는 절기 소만이기도 하지요. 봄볕을 듬뿍 받아 푸른빛을 더한 초목들 덕분에 세상에 온통 생기가 넘쳐 보이고 농촌에서는 한창 분주한 시절일 겁니다. 논마다 모내기 준비가 한창일 테고 밭에서는 감자꽃도 피어나고 입맛을 돋아줄 죽순이나 터덕이 제철을 맞기도 했겠지요.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풍경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활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영화의 노래 실비 오는 소리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행복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1차 선형 관계는 뻔한 이야기들 세상에 밝혀진 관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고민해야 할 대상이 생기면 먼저 관련 이론이나 문헌 등을 조사하여 문제의 배경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관계를 고민하기 위해 관련 실질 정보들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생각해보거나 필요한 경우 가상의 정보들을 내세워서 인과관계를 고민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질 정보들의 인과관계 혹은 가설을 세운 검증 과정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조사한 원인과 결과 그룹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만 가지고 관계를 고민하여 섣부르게 내린 판단입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단 하나만 있는 경우에 관계성 판단이 직접적인 예시가 됩니다. 인간은 많은 행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몇 가지 반복적인 행위들만으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 반복적인 행위 또한 무조건 첫 시도의 경험을 딛고와야만 합니다. 첫 시도를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시도 후의 결과를 판단할 시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와 첫 시도의 결과, 단 두 점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를 이은 직선만으로 경향성을 판단해버린다면 두 점으로만 이루어진 직선은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성으로 도출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의 결과보다 나중의 결과가 좋아지는 경향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비례관계를 갖게 되며, 다음번 결과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 경우는 반비례관계를 갖게 되며, 원인 변수 증가에 따라 결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자연스레 도출됩니다. 이처럼

아서를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 다루는 정보가 단 두 개뿐이라면 언제나 직선 형태로만 도출됩니다. 따라서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의 최소 개수는 3개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3개 이상 되는 정보관계의 경향성이 직선 형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향성이 직선인 관계를 함수에서는 1차 선형 관계라고 부르며 이를 방정식 형태로 기재하면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x는 원인이 되는 변수이고 y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1차 선형 관계임을 보이는 형태는 원인이 되는 x의 차수가 1차이고 개수라 불리는 a가 곱의 비례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b는 y절편으로 불리며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초기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선형관계를 가진 상황들을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편한 만큼 결과 도출에서도 직관적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4km per hour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의 1시간 혹은 2시간 뒤의 거리 예측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달리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달리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데 더 멀리 가고 싶다면 달리는 속력을 더 빠르게 하면 됩니다. 혹은 속력이나 시간과는 별개로 시작 위치를 더 앞서둬도 됩니다. 이처럼 1차 선형 관계가 제법 간단한 관계에 속하지만 간단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강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정식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시도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터닝 포인트.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들에 대한 관계를 다룰 때 은연중에 시간을 X축에 두고 생각하며 연대기로 다루곤 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끝없이 이어진 시간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성향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 혹은 계기, 찬스,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함수에서도 관계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곡점과 단절점이 있습니다. 연대기에서의 변화를 지칭하는 전환점, 계기와 함수에서의 변화를 지칭하는 변곡점, 단절점의 큰 차이점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X축 요인입니다. 연대기에서의 X축은 연대기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에 사용하는 시간은 연대기와는 달리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추정하려는 의도가 담기게 됩니다. 또한 시간 외에도 원인으로 추정하는 요인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대기와는 달리 함수에서의 X축과 Y축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수의 인과관계는 직선으로 표기되는 선형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개 이상의 변곡점 혹은 단절점을 갖는 비선형관계입니다. 비선형관계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X가 변함에 따라
어느 지점에서 증감 형태와 크기가 변하는 형상을 가지며 변화의 원인은 1차적으로 X축에 기재된 요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함수로 도시된 그래프 형상을 파악하면 현상의 관계와 함께 변화 요인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관계 그래프의 예시로 2차 함수로 그려진 그래프 현상은 과거로부터 안 좋아지던 상황이 어느 순간 반전되어 호전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 경우는 줄곧 좋아지던 상황이 어느 기간 동안 슬럼프로 인한 정체기를 갖다가 다시금 호전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수 함수의 경우는 어느 순간에만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경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보여주는 상황은 3차 함수와 유사하지만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 향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급격한 향상을 보이며 그 향상의 증가폭이 매우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로그 함수로 표현되는 상황은 초기에 급격한 향상이 있었으나 어느 시점 이후부터 그 향상이 둔화됨을 보여줍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결과 크기는 정해져 있고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상수와 1차 선형 함수를 제외한 6개의 대표적인 함수를 표현한 그래프는 생소하나 설명한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들이기에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함수를 혼합하여 다양한 그래프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주 요점은 변수 X의 숫자 곱셈 외의 연산은 증감 형태와 크기를 변화시킨다란 점입니다. 즉, 여러 형태를 가지는 현상에서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전환점 혹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변수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방정식에는 변곡점이 없습니다. 단순한 인생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대부분 아날로그. 하지만 인생은 디지털.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화한 정보들을 좌표 위에 점으로 찍으면 대략적인 그래프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래프에 그려진 점들은 선처럼 보이면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즉, 정량적 관계의 신뢰성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정확하게 확인한 정보들의 수와 비례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혹은 여러 사유에 따라 점들을 무한정으로 많이 찍을 수 없기에 적당한 수의 점들을 직선 혹은 곡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점은 몇 개가 적당할까요? 물론 정보를 다루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객관적 판단과 합의를 위해서는 종교 및 철학적 사유와 숫자로 표시되는 변수의 범위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숫자는 증가와 감소로도 무한하지만 숫자와 숫자 사이에도 무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의 경우를 정량화하여 그래프에 도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공간, 빛의 밝기, 소리의 높낮이, 바람의 세기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대부분의 신호들은 연속적인 물리량으로서 아날로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날로그와 대비되어 쓰는 개념은 이산적인 디지털입니다. 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정보 전달 매체에서 쓰는 신호 종류로 익숙하게 사용됩니다. 혹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활용하는 전자기기 세대를 나누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달 신호 형태 혹은 전자기기 세대 구분만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지만 좀 더 명확한 의미는 물리량 변화의 연속성 혹은 이산성에 있습니다. 즉, 연속성을 가지는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자체가 아날로그입니다. 다만 정보 측정과 전달에서 일부분만 발췌되어 다뤄지기 때문에 디지털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되어버린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아날로그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런 신호 변환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론적 방법은 표본화 정리 또는 나이퀴스트 세넌 표본화 정리로 설명됩니다.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신호의 손실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 전송의 효율성을 위한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및 아날로그 신호로의 복원 과정 중 손실 발생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신호의 손실 발생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정보 역시 전달 과정 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 원인이 신호처럼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축약과 복원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망각 혹은 착각에 기인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정보의 손실 원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에 필요한 정보의 진위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손실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의 손실된 정보의 복원 및 확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암묵적으로 시간의 연속성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정보들은 시간의 연속성에 배열되지만 다루는 전 기간에 관련되지 않고 일부 순간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나쳐가는 순간 확인한 몇 가지 정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의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에 이르는 선입견 혹은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으로 판단해버리는 첫인상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손실 정보를 무시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예들입니다. 간혹 이러한 선입견이나 첫인상이 많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통계적 경험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적 경험이란 시도 자체가 손실된 정보의 확인 과정입니다. 다만 통계적 판단을 위한 경험을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손실된 정보 앞뒤의 정보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경험을 위해 투입해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 같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했던 특이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추천합니다. 물론 어떤 정보의 관계가 손실이 없거나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능력 역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 전까지 필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다루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디지털과 같이 연속되지 않은 관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촘촘한 구멍을 메꿔가며 기존보다 더욱 매끄러운 연결선을 찾아내곤 합니다. 연속한 두 번의 시도가 동일한 결과였을지라도 진행하지 않았던 두 번의 시도 사이의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공학자의 치열한 사유와 따뜻한 성찰이 어우러진 행복 이야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지후 개 임무
1: 기안서 기안부서 특수부 기안자 윤지후 기안일자 2026년 6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7월 6일 제목 특수부 인원 충원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이 기안서를 올립니다. 부서, 특수부, 고용 형태, 계약직, 경력 사항, 1, 2등급 초인, 직급 사원, 담당 업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 조사팀 지원, 결재, 담당 윤지후, 본부장 양원혁.
2: 수사는 저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퍼스트나 세컨드 애들까지 충원할 필요가 있는지.
0: 지후의 기안서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태곤 제로였다. 범초본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초능력 등급을 초인 요원의 호칭으로 삼았다. 태곤은 같은 등급의 요원이 아니면 말도 잘 섞지 않기로 유명한 오만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어린 지후가 자신을 제치고 특수부 팀장이 된 데에 매번 큰 불만을 내비치곤 했다. 태곤의 말에 다른 팀원들이 한마디씩 거들려 몸을 들썩이자 원혁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3: 아, 자네들끼리 한 달 동안 아무 진척이 없지 않았나? 이번 건도 그냥 윤지우 제로가 팀장을 맡는 걸로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윤지우 제로 나 좀 따로 보세요.
0: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혁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태곤의 시선이 느껴졌다.
4: 더 하실 말씀이라도?
0: 지후가 물었지만 원혁은 일단 따라오라는 제스처만 취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을 지나 본부장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자 원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놨다. 지우는 원혁을 흘끗 보고는 파일을 가져와 열어봤다. 안에는 결재 서류가 들어있었다. 지난 1월 한강에서 벌어진 라투스 무리와의 초대형 접전 때 사라진 양시온 제로를 사망자로 처리해달라는 결재 서류.
4: 이게 왜...
0: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혁을 쳐다봤다. 지난 1월의 접전에서 양시온 제로는 이성을 잃고 폭주 상태에 빠져 동료를 살해했고 큰 부상을 입고 도망친 뒤 6개월 동안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수부는 범인을 넓혀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라투스는 희생자를 물고 자신의 네스트로 숨어 잡아먹는 특징이 있었고 접전 끝에 라투스에게 잡혀 사라지는 초인들도 지금까지 꽤 있었기 때문에 지우는 더 이상의 수색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2: 아직 살아있을 걸세.
0: 원혁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평소라면 실종된 지 3, 4개월 된 초인도 사망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던 원혁이었는데 지후는 그 냉정한 원혁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 꼭 제로 등급이 아니어도 좋아. 특출한 능력에 믿을 만한 요원들을 소수만 꾸려서 아니면 자네 혼자서라도 시온일 계속 찾게. 어딘가에 분명 살아있을 걸세. 그 돌연변이 놈이 그렇게 쉽게 죽을 능력이 아니야.
0: 돌연변이. 지후는 아들이라 어쩔 수 없나 싶었던 좀 전의 생각을 지워버렸다. 원혁은 다른 요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즉 지후와 원혁 둘만 있거나 자기 아이들과 있을 때면 초인을 돌연변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원혁은 강력하고 다양한 초인의 힘과 유전자를 동경하고 모으려 했다. 지후는 그런 원혁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4: 죄송하지만 라투스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형 라투스들이 괴멸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아있는 그 많은 네스트를 모두 뒤져보기도
0: 지훈은 돌연변이라는 기분 나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대답했다.
2: 그러니까 자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걸세. 만약 혹시라도 그놈이 죽었다면 그 시신이라도 꼭 찾아주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임무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네.
4: 비공식적으로요?
2: 그놈은 이제 사망자니까. 다행히 시온이 한강에서 폭주해 어딘가로 도망쳤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그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투스에게 살해되었거나 치 목숨을 지키러 도망치기 바빴지. 아니었다면 언론에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어. 초인이 대중에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짜고 싶어하는 언론사가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6개월이 되도록 그런 기사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날의 CCTV도 우리가 모두 압수해서 지웠고 휴대폰은 자네가 다 처리하지 않았나?
4: 네. 그날 우리 특수부의 통신 장비 외 반경 1km 안의 휴대폰들은 전부 망가지도록 능력을 써두었습니다. 언론사에 유출된 영상은 대부분 먼 곳에서 찍었거나 다리 위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양시온 어태커가 사라진 곳은 다리 아랫부분이라 찍힌 것이 없는 듯합니다.
0: 말을 마친 지호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문득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후의 능력은 포스필드와 전자기계를 망가뜨리는 파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능력과 뛰어난 훈련 성적 덕에 지우는 범초본에서 최고의 수비형 요원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4: 하지만 내가 그날 모든 사람을 잘 지켜냈는가?
0: 라투스에게 물리고 찢기던 시민들과 폭주하는 시온에게 결국 목숨을 잃은 조선형 제로가 떠오른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게다가 하나뿐인 친구 시온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했다.

0: 원혁은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1: 우리로선 다행인 셈이지. 시온이가 우리 요원 하나를 그렇게 해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기라도 하면 특수부뿐만 아니라 범초본 전체가 흔들릴지도 몰라. 이번 임무를 맡을 요원 몇 명 외엔 시온이 죽은 것으로 하되 무조건 시온이를 찾아내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전에 말이야.
2: 우선 인원을 물색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교전했던 장소와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던 위치부터 다시 수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원혁에게 꾸벅 묵례를 하고 본부장실을 나온 지우는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낯선 파일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혁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원혁의 비서는 때마침 자리에 없었다. 지훈은 아무 생각 없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3: T03 바이러스 주입 검사 결과 랩체로실.
4: 주입 검사 결과 랩체로실?
0: 지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표지를 넘기려 할 때였다. 원혁의 비서실장인 나래가 커피를 들고 사색이 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활짝 웃으며 지후에게 다가와 손에 쥔 파일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5: 아, 윤 팀장님, 본부장님하고 회의 있지 않으셨어요? 여긴 무슨 일로?
2: 아, 네.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그건 뭐죠?
0: 지후가 파일을 가리키며 묻자 나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본부장실을 힐끔 쳐다보고는 침을 한번 삼켰다.
5: 별거 아니에요. 랩실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잘못 보낸 거라고 폐기해달라네요. 그 사람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몰라요.
0: 지훈은 살짝 당황한 듯 보이는 나래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왔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지훈의 머릿속을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4: 양원혁 본부장은 왜 시온이 살아있다고 믿는 걸까?
0: 이미 언론에서도 그날 한강변의 사건은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수도권의 라투스를 절멸하는 데 일조했다고 성공적인 대응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시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라곤 그날 함께 출동한 범초본 특수부의 제로등급 요원들 뿐이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시온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양원혁 본부장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4: 아들을 향한 애틋함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일까?
0: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원혁이 평소 시온을 훈련시키는 모습이나 대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혹은 원혁의 냉정하기 그지없는 성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처럼 코웃음을 칠 거라고 지훈은 확신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시온을 찾고 나면, 시신이라도 찾고 나면 어째서 원혁이 비공식 수사까지 감행하며 시온을 찾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자 비서실장의 책상에서 본 파일이 지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른 것보다 그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가 특히 마음에 걸렸다. 랩 제로실은 일반적인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개방되는 장소가 아니다. 초인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다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본부장과 정부의 허가 없이 그곳에서 실험을 할 수 없다.
4: 왜 그곳에서 실험을 한 걸까? 무슨 실험인 걸까?
0: 계속 생각에 잠긴 채 걷던 지우는 어느새 제로 요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요원실 정중앙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왁자하게 떠들던 제로들이 순간 입을 다물었다. 익숙한 정적이었다. 갓 20살이 된 어린애가 팀장직을 맡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제로 요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을 지훈은 기억했다. 원혁이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마저 냉정해

0: 뒤에서 본부장의 개라는 소리를 듣던 것을 떠올리며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자리에 앉아 퍼스트와 세컨드 요원들의 이력서와 영상을 체크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했으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1: 네?
0: 지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펄컥 열렸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팔뚝에 험상궂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2부 연휘 첫 전투의 실체. 라투스의 네스트에서 란조를 선두로 모두가 뛰쳐나오던 순간은 대혼돈 그 자체였다. 둔탁하고 단단한 것과 각목이 부딪히는 소리, 날카로운 울음소리, 혼비백산한 친구들의 비명. 청각을 자극한 이 삼중주는 이미 겁에 질려있던 소초모들을 더욱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둠 속에서 달려나오던 란주와 부딪힌 연희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효석과 현우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다섯 사람은 누구의 팔인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서로를 붙들고 잡아당기며 담을 넘고 마당을 달려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렇게 달리던 소초모들이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버려진 주택답게 건물 안은 깨진 화분이나 방치된 잡동사니 가구 따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0: 나 휴대폰 어제 거기다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
1: 첫 전투를 치른 다음 날 소초모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효석이 울상을 지은 채 말했다. 한바탕 각자 자신이 도망치며 다친 부위를 자랑하고 난 뒤였다. 누가 소초모들을 봤다면 라투스들과 본격적으로 대전투라도 치른 줄 알았을 것이다.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유라뿐이었다.
2: 효석이 폰도 찾을 겸 우리 거기 다시 가볼래? 사실 어제 라투스 뼈라도 하나 부서뜨린 느낌이었거든. 내가 나오면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넘어진 것 같았어. 죽어있을지도 몰라.
1: 란주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3: 저도 뭐 하나 부러뜨린 느낌이긴 했어요.
4: 대낮이니 가도 무섭지 않을 거고.
1: 연희와 현우가 차례대로 한마디씩을 보탰다. 하지만 그 건물에서 도망치며 소리를 지르던 순간에 대해서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함구했다.
0: 근데 거길 어떻게 알고 다시 가? 길 기억나?
1: 효석이 말했다. 효석은 낮에 간 곳을 저녁에 찾지 못했고 여러 번 간 장소도 잊어버리고 헤매기 일쑤인 자타공인 소초모 공식 길치였다. 란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눈썰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서 다른 그림 찾기도 못하는 란주는 식물의 기억을 읽어도 장면 속 장소를 잘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유라는 가본 적 없는 길도 설명만 듣고 한 번에 찾아가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었다.
3: 내가 찾을 수 있어.
1: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유라가 말했다. 어제 장소에 다시 가는 분위기가 되자 연희는 화를 챙겨오지 못한 게 후회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어제처럼 겁먹지 않는 것이었다. 전날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굴이 화투하게 달아올랐지만 연희는 각목을 꽉 쥐고 앞서 걷는 유라와 란주를 따라 담벼락을 넘었다. 그 순간 란주가 멈춰서서 장갑을 벗었다. 어리둥절한 연희를 앞에 두고 란주는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난장판인 폐가의 한쪽에 무성히 자란 잡초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0: 여기서 우리 모습 보인다. 어제 소영 라투스 만나서 한 대도 못 때린 거. 아, 우리 완전 삽질하네.
1: 란주가 말끝을 흐렸다. 저만 치 앞서가던 유라가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지만 연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냉큼 대답했다.
2: 굳이 어제 일 들춰서 뭐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2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동해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부산 앞바다,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오전부터는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4에서 8m, 오후 남동래지 남풍 3에서 6m로 물결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5에서 11m, 오후 남동래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결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래 지남풍 6

계속 9m로 물결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2m, 오후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2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2m, 오후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2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5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5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5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4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4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7에서 14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1.5 내지 3.5m, 바깥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6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8에서 14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2 내지 4m, 오후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16m로 물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8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동 내지 남풍 3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16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동 내지 동풍 9에서 16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4m로 물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동내지 남동풍 9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동래지 남동풍 9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동래지 남동풍 9에서 13m

선봉, 바람없고 1015헥토파스칼 9.7도, 청진, 바람없고 1015헥토파스칼 10.2도, 김책, 바람없고 1013헥토파스칼 11도, 신의주,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6.1도, 원산, 바람없고 1014헥토파스칼 13.4도, 평양, 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3.4도, 해주, 북동 6m 1011헥토파스칼 17.1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013헥토파스칼 14.8도, 백령도, 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14.2도, 강릉, 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15.2도, 동해, 북서 2m 1013헥토파스칼 15도, 서울, 북동 2m 1011헥토파스칼 15.1도, 인천, 북동 2m 1011헥토파스칼 15.9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7m 1011헥토파스칼 13.9도, 서산, 바람없고 1010헥토파스칼 15.1도, 울진, 북서 3m 1012헥토파스칼 14.7도, 포항, 북동 4m 약한 비 1011헥토파스칼 16.2도, 군산, 북풍 1m 1010헥토파스칼 17.5도, 부산, 북동 2m 1010헥토파스칼 17.2도, 통영, 북동 1m 1009헥토파스칼 17.9도, 목포, 남동 1m 1010헥토파스칼 16.5도, 여수, 동풍 4m 1010헥토파스칼 17.9도, 제주, 서풍 1m 비 1009헥토파스칼 17도, 서귀포, 북서 1m 1009헥토파스칼 18.1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3m 1017헥토파스칼 6.1도, 삿포로, 북서 1m 1015헥토파스칼 10.7도, 내무로, 북동 3m 1018헥토파스칼 4.2도, 아오모리, 북동 8m 1014헥토파스칼 10.8도, 센다이, 북풍 3m 1011헥토파스칼 11.9도, 와지마, 북서 1m 1003헥토파스칼 17.2도, 도쿄, 북서 3m 1007헥토파스칼 14.7도, 하치조 섬, 남서 6m 1005헥토파스칼 22.4도, 사이고, 북동 2m 1007헥토파스칼 16.5도, 마쓰에, 북서 5m 1007헥토파스칼 17.3도, 오사카, 남서 4m 1004헥토파스칼 20.9도, 시오노미사키 곶, 서풍 8m 1003헥토파스칼 22.7도, 이즈하라,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18.4도, 후쿠오카, 북서 2m 1009헥토파스칼 19.6도, 가고시마, 북풍 1m 1008헥토파스칼 21.4도, 시미즈, 북풍 1m 1006헥토파스칼 21도, 나하, 남서 5m 1011헥토파스칼 25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 4m 1012헥토파스칼 24도, 디치지마, 남풍 1m 1014헥토파스칼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귀국합니다. 어제 태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김아현 씨는 오늘 오전 6시 3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함께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도 함께 귀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아현 씨와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아직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앞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민주 콩고에서 재발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 내 반군 장악 지역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 21일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 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 콩고를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6차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6차 최고 가격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북과 강원을 차례로 찾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3캠퍼스 정문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후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뒤 강원도로 이동해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강릉, 동해, 삼척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 남부와 울산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에서 거리 유세에 나섭니다. 이후 경기 안산으로 이동해 김석훈 경기 안산시가 후보자 합동 출정식에 참석하며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오늘 충남 서산에서 유관곤 서산시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로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펀드는 국민 투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 자펀드 운용사의 초기 투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국민 투자금은 선순위로, 재정과 운용사의 투자액은 후순위로 출자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출자분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의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아이가 감기를 앓고 나서 목 주변의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져보면 작은 멍울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소아 임파선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임파선이 반응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요.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소아 임파선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요. 임파선염과 혼동하기 쉬운 편도염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알렉스의 화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임파선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소아 임파선염이 비교적 흔한데요. 대부분은 염증성 임파선염으로 양성인 경우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악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아 임파선염의 증상 어떻게 나타날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임파선을 많이 듣긴 했는데요. 임파선의 역할이 뭔가요?
1: 네, 우리 몸속에는 여러 장기들에서 스며나오는 체액이 있는데 네. 이거를 림프라고 합니다. 네. 이 림프액이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다시 혈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 림프관을 따라서 전신에 콩알 같은 모양으로 분포해 있는 조직이 바로 그 임파선, 림프절이라고 하고요. 네. 이 임파선은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선은 임프액 속에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물질을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필터 아니면 청소국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임파선이 부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만져지지 않다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부풀어 오르고 만져지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임파선 안으로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네. 면역 세포들이 활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임파선 구조가 팽창을 하면서 임파선 네.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네. 주로 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결핵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원래 크기로 줄어들거나 안 만져지게 되는데 일부는 네. 몇 달 이상 동안 만져지기도 합니다. 네.
0: 멍울을 누르면 통증도 생기나요?
1: 네. 통증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원인이 감염성 임파선염일 때는 네. 네, 누르면 아프고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있거나 네. 겉에 피부가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소아 임파선염을 진단받는 경우에 증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목이 아프고 목 주변이 붓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파선이 뭐 전신에 있기는 하지만 네. 특히 소아에서는 이 목 부분에 임파선염이 가장 흔한데요. 네. 이게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랑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목 주변에 임파선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기와 함께 경부 임파선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때 열이

0: 불편하고 편도가 붓고 침 삼킬 때 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목이나 귀 뒤에서 콩알처럼 만져지는 멍울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네. 이럴 때 대부분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며칠 기다리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감기와 동반된 경우이고 네. 독감이나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같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럼 소아 임파선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염증성 임파선염은요, 치료를 하면 금방 회복이 되나요?
0: 네, 아마 그 반응성 임파선염을 말씀하시는 걸 것 같고요. 네. 이런 반응성 임파선은 거의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소염제 같은 것으로 증상 조절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렇게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럼 치료 후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임파선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고요.
1: 네.
0: 말씀대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1: 네.
0: 결핵이나 뭐 기생충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치료에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다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오래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따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경우에는 좀 부은 게 가라앉고 그러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세균 감염일 때는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가 처방이 되고 결핵성 임파선염일 때는요,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맞춰서 결핵성일 때는 항결핵제, 결핵약을 먹게 되고요.
1: 네.
0: 기생충 같은 다른 것이 원인이라면 뭐 기생충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나요?
0: 네, 항결핵제 같은 경우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최소한 뭐 6개월에서 9개월 혹은 뭐 1년 이상도 복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그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사실은 꽤 큰 편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약 자체의 뭐 부작용도 사실 알려진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기는 하지만 소아에서는 또 은근히 결핵제에 대한 그 부작용이 성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네, 복용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네. 세균 감염일 때는 이제 항생제가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세균 감염이 원인일 때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항생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항생제 자체에 대한 일단 부담도 많이 느끼시기는 하지만
1: 네.
0: 사실 세균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라면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균 중에서는 고름을 잘 만드는 종류도 있는데
1: 네.
0: 이러한 균들은 치료가 잘 안 되면 임파선에 농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크기가 뭐 굉장히 크다거나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1: 네.
0: 이런 경우는 주사로 직접 고름을 빼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사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치료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약으로 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앞서 반응성 임파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0: 네, 반응성 임파선은 주로 감기 같은 이런 감염에 대해서 임파선 일시적으로 반응을 해서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은 몇 주 내로 가라앉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보통 크기가 작고 부드럽고 잘 움직이고 눌렀을 때도 통증이 없는 그런 임파선이 이제 신체 검진에서 만져지게 되는데요.
1: 네.
0: 다만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크기가 뭐 점점 커진다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열이 이유 없이 오래 간다거나 하는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있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거는 감기가 오면 흔하게 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원인이 다른 임파선염에서 증상은 모두 같은가요? 목뿐 아니라 뭐 귀, 코, 치아까지도 증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증상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목 임파선은 감기나 편도염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귀에 염증이 있으면 귀 주변에 임파선이 붙고 치아나 잇몸 염증이 있으면 턱 아래 임파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은 해당 부위 감염을 반영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장기의 증상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양성이 아니라 악성인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열이 계속되거나 뭐 체중이 빠질 수 있고 이런 전신 증상이 동반이 되면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악성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커지는 원인 중에 드물지만 혈액암이나 악성 종양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임파선을 만졌을 때 좀 더 크기가 크고 단단하고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중 감소라든지 원인이 없이 오래되는 열이 있다든지 유독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야간 발한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이 되면 악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악성이 의심될 때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도 있겠네요?
0: 네. 악성이 의심된다면 우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해서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일부 조직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임파선 아예 절제해서 검사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직 검사를 해보는 방법과 함께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PET-CT와 같은 검사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뭐 혈액암이나 악성 종양 말씀하셨지만요. 아이들에게도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0: 아이들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종종 있기는 하고요. 사실 50대 이상 분들에서 조금 더 이런 단단하고 조금 다른 전신 증상이 있는 임파선이 만져질 때 좀 더 악성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악성으로 진단되면 암인 거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건가요? 혈액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0: 사실 뭐 대부분의 혈액암이 이제 임파선이 커지는 것이 동반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뭐 주변 장기에 이제 종양이 있을 때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이럴 때도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발 장기에 어떤 암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1: 치료는 성인의 암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소아의 암 같은 경우는 사실 고형 장기 암보다는 혈액암, 예를 들면 백혈병이라든지 뭐 림프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각각 맞는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소화기 임파선염은 대부분 단기간의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일단 초음파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0: 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반응성이나 감염성 임파선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양성 소견이고 1, 2주 내로 증상이 좋아진다면 경과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1: 네. 만져지는 멍울도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 걸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반응성 임파선처럼 작고 부드럽고 잘 움직이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성일 경우에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단단하고 이제 안 움직이거나 오래된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따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뭐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0: 사실 반응성 임파선의 경우도 그냥 둬도 사실 말랑말랑하고 모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게 만져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임파선 조직 자체가 이미 팽창을 해서

0: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약을 바꾸거나 이러진 않나요?
0: 네, 그래서 반응성 임파선은 사실 그대로 두면 사실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크면서 저절로 작아지는데 그 기간 자체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성장하면서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임파선 조직이 작아지는 거를 기다려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소아의 경우에는 몇 년씩 그렇게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0: 네. 이게 사실 소아들은 감기가 사실 뭐 몇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1, 2주 간격으로 감기가 계속 걸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임파선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도 임파선은 뭐 매일 보시는 건 아닐 거라서 사실 이게 감기가 걸리고 회복되면서 조금 줄어들다가 새로 감기가 걸리면 사실 또 새로 커진 건 이제 그런 상태인데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커져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약의 내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0: 네. 사실 임파선염은 대부분이 염증이 이제 반응성으로 염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소염제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소염제의 경우는 사실 뭐 내성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항생제의 경우는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임파선염이 세균성 임파선염인 경우에만 항생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뭐 세균성 감염이 많은 만큼 개인 위생이라든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방을 위한 방법 짚어주시죠.
0: 네. 그래서 임파선염 자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인이 되는 감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위생을 잘 지키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또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서 치아나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에게서 목에 멍울이 커지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보시고 이것이 반응성으로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것인지 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부모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에 멍울을 좀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너무 오래 가거나 아이가 다른 전신 증상, 예를 들어서 뭐 이유 없이 정말로 살이 잘 안 찌거나 살이 오히려 빠진다. 아니면 잘 때 유독 우리 아이가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과 함께 임파선이 커진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통해서 이게 반응성인지 꼭 뭐 검사가 조직 검사라든지 그런 다른 검사가 필요할지 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아 임파선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기로 고생할 때마다 목부터 붓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그럴 때 편도가 부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편도염으로 인한 증상과 위험은 감기와 비교할 때 어떨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편도염과 편도선염은 같은 의미인가요?
1: 네, 거의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0: 네.
1: 둘의 차이는 크진 않고, 만약에 굳이 정확한 용어를 따진다면 우리가 편도가 조금 더 정확한 용어고, 편도염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와 편도선, 이제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내분비 기관에 많이 이제 샘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 기관이 아니고 이제 림프 조직이기 때문에 편도선이라는 건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좀 1내지 3cm 정도의 작은 모양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또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는 없겠고, 뭐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편도하게 되면 이제 납작한 복숭아 또는 이제 아몬드라는 뜻이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평평한 타원형 모양처럼, 또 크기도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이제 아몬드 크기 뭐 1내지 3cm 정도 되는 기관을 우리가 이제 편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우리 편도는 이제 우리 목구멍에서 크게 이제 거울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양쪽에 구개 편도가 이제 있지만은, 또 이제 거울로 잘 안 보이는 위쪽에는 이제 코 뒤쪽에 인두 편도, 또 혀 뒤쪽에 있는 살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편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네, 이제 편도는 이제 우리가 목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입과

0: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항원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이러한 외부에서 침입하는 균에 대해 대항하는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조직에 다 이렇게 면역 기능이 있지만 특히 이러한 편도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면역을 항원을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로 따지게 되면 군 기지와 같은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편도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이제 편도고 편도염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빨갛게 붓고 또 전신적으로는 열이 나고 목이 실제로 많이 아프고 이러한 증상들이 편도염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감기보다 더 아프다는 말도 하고요. 또 감기만 걸렸다면 편도부터 붓고 목이 따끔거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보통 상기도 감염, 그래서 뭐 상기도 하게 되면 코라든지 이제 목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전반적인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을 이제 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편도염도 감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편도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러한 편도에 있는 림프 조직에 염증이 이제 집중돼서 나타나고 단순히 이제 염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염증 반응이 사실은 이제 더 크게 나타나는 감염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어떤 국소적인 증상, 목이 아프다. 특히 이제 우리 목은 여러 가지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물과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특히 뭐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러한 또 부위 흔하게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잘 못 먹고 또 물을 또 안 드시게 되면 또 탈수가 잘 오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이 면역 기관도 함께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어릴 때 3세에서 10살 사이에 가장 이제 우리가 면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가장 편도가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서 점점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면역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항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서는 이제 편도와 같은 면역 기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이제 좀 이런 편도의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편도염의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편도에 이제 염증을 이제 잘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편도는 이제 거울로 보시면 이제 목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미세한 주름 같은 틈새도 있고 울퉁불퉁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음식물 뭐 이런 것들이 잘 끼기 쉬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면역 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원들을 잘 포획해서 염증 학습, 면역 학습을 하는 데 이로운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잘 서식하기 쉬운 구조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제 감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국소적인 통증, 붓고 아프고 하는 증상과 또 이제 열이 나고 이제 두통이나 몸살이 생기는 또 이제 전신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편도염이 이제 다양한 원인인데 이 원인이 과연 그러면은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그리고 바이러스라면 어떤 바이러스인지 또 우리 세균이라면 어떤 세균인지 임상적으로 이제 구별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뭐 목이 너무 아프고 또 열이 나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비슷한 인후통과 또 전신증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써야 되지만 바이러스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은 이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진 않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찰 소견과 또 치료법에서 또 편도염에서 구별이 또 쉽지 않다는 점이 또 치료에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급성과 만성으로도 구분하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급성 편도염 하게 되면 이제 흔하게 이제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생기는 염증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급성 편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만성 편도염은 조금 더 오래 이러한 편도염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요 공통 기전은 아무래도 이제 편도 점막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자극, 그러니까 감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편도에 염증이 장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주로 면역 세포가 모여 있는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림파선에 생기는 뭐 악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또 목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만성적인 편도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손상, 특히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도 만성 편도염의 이제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 이러한 담배 연기는 이제 우리 점막의 섬모 기능, 청소 기능을 억제시키게 되고 또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또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기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러한 편도를 자극하는 것 중에는 이제 또 강한 위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후부까지 또 역류가 돼서 인후 손상 또 아니면 후두부 목소리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러한 인두점막의 위산에 의한 손상 같은 것들도 만성 편도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밖에도 이제 목소리를 이제 너무 음성 남용 크게 자주 쓰시는 경우에도 점막 마찰이나 국소 손상이 증가되면서 만성 편도염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흡연이나 위산 뭐 이런 지속적인 자극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만성 편도염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급성 편도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도 만성으로 될 수 있을까요?
0: 네, 대부분은 이제 급성 편도염이 잘 치료가 되고 잘 낫게 되면은 만성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염증이 이제 반복되거나 또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편도 표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틈들이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제 세균 찌꺼기나 뭐 음식물들이 좀 남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적절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제 편도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 이제 연쇄상 구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이제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균이 계속 상주하면서 자주 재발을 일으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모든 편도염이 원인이 연쇄

0: 예상 구류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의사가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한 경우에는 끝까지 잘 드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편도염이 아이들에게 이제 자주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면역 기관이 항상 한창 발달할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도가 이제 크게 되고 또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 때는 그 기도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기도가 좀 많이 쉽게 이제 좁아질 수가 있어서 네. 만약에 소아에서 이제 편도 비대가 이제 상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상기도 폐쇄가 좀 심해서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코골이라든지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1: 네.
0: 만약에 이제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막히면 아무래도 이제 깊은 잠에 방해가 되겠고 이렇게 깊은 수면이 잘 안 되면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1: 네.
0: 성장이라든지 또 낮 시간에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낮에 뭐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회성을 습득한다든지
1: 네.
0: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낮 시간 활동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키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능력 저하를 네. 또 일으킬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이제 어릴 때 이제 키도 자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얼굴뼈도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편도가 많이 비대해서 코로 숨쉬기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구강호흡 입을 많이 벌리고 지내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안면 골격 성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네. 편도염의 치료가 궁금한데요. 약물이 우선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급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1: 네.
0: 이제 목이 좀 아프더라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만약 물을 못 먹는 경우에는 수액을 또 맞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또 충분한 휴식
1: 네.
0: 그리고 적절한 해열 진통제나 또 소염 진통제 사용 같은 것들이 약물 치료로 필요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좀 보존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수분이나 통증 조절이 또 초기 치료에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원인이 이제 세균성으로 이제 강하게 의심이 되면 또 아니면 실제로 세균이 확인되면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단순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쓰면서 외래로 통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염증이 편도 주변에 염부 조직까지 이제 퍼지는 경우에 이제 염증이 심하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작은 고름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대칭적으로 한쪽 목이 너무 부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도주의 농양 같은 걸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정맥으로 주사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고름이 많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로 째서 이러한 고름을 배농시키는 치료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농이 찼는지는 이제 겉으로 봐서 이제 의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CT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단면 촬영에서 농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편도염이 너무 심하고 또 목이 비대칭적으로 많이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 특히 이제 CT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편도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요. 특히 아이들은 편도염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의 편도염 수술은 몇 살 이후부터 가능할까요?
0: 네. 어떤 정확한 절대 기준 나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1: 네.
0: 보통 아무래도 3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수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0: 심한 염증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경우에는 네. 전문의 판단 아래에서 수술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3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제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 네. 편도염으로 수술이 일반적이진 않을 텐데요.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편도염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증상 악화를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을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안 걸리면 제일 좋겠지만 예. 100% 막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가급적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점막 방어, 점막에 우리가 보호막을 유지하는 생활, 특히 이제 건조한 것을 좀 피한다든지 네. 또 이제 위생 습관, 손위생, 구강위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과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노출을 좀 줄인다든지 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가급적 피하거나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뭐 100% 차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들어오는 항원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어른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흡연 습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을 있다면 그것들 함께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반복되는 인후의 통증이나 편도염을 이제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제 특히 이제 편도주의 농량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고 한쪽이 너무 많이 심하게 붓는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진찰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전반적인 또 이제 뭐 면역력을 우리가 충분히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또 이제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편도염의 증상과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허밍 어반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2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동해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부산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 남부 앞바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기개홍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밤에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5mm 미만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남 북서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소나기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산간지역은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호남과 충북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기압골에 영향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입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월요일은 전국이 밤에 흐려지겠고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동지방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지방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화요일 비가 내린 이후 다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막대가 밤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파주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막대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춘천 25도, 대관령 15도, 강릉은 20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막대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막대가 저녁에 흐려지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27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창원 23도, 부산 22도, 울산 21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리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20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15.1도, 습도 73%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6.3 지방선거 격전지 KBS 여론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대구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늘부터 6일간 실시합니다. 사업부 간 성과급 액수 차이가 커 사내 갈등도 감지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해 파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앞서 풀려난 한국인 두 명은 오늘 오전 귀국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본투표에 앞서서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 서울의 여론조사 결과를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내일이 투표라면 누구를 뽑을지부터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45%, 국민의힘 오세훈 34%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1%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세 차례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모두 1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 지지율은 서울의 민주당 지지와 큰 차이가 없었고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두 후보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졌지만 지난 조사 때보단 차이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여전히 20% 안팎으로 나타나 투표율과 부동층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수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는 양상인데 중도층에선 정 후보 50%, 오 후보 27%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40에서 50대에서 정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북동과 남서권에서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마포, 용산 등 북서권과 강남 3구가 있는 남동권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난 조사 이후 GTX공사 현장 철근 누락 문제가 서울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후보 선택에 안전 관련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답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이번엔 여야가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를 지역으로 꼽는 곳이죠. 영남권으로 가봅니다. 부산 대구시장과 경남지사 선거 전 현재 판세를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부산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45%, 국민의힘 박형준 34%로 전 후보가 1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등의 응답이 두 후보 간 격차보다 컸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도 격차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5주째 대체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간 부동층은 다소 줄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김부겸 40, 추경호 39%로 조사됐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 응답도 20%에 달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39대 41로 지지율과 달랐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해보니 김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사이 추 후보가 격차를 좁혀가는 추세입니다. 경남지사 선거전도 김경수 40, 박완수 35,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조사 때인 김 후보가 10%포인트, 오차범위 박 우세였는데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앞세우는 내란청산, 특검법 논란 영향도 경남에서 물었는데 내란청산은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앞섰고 특검법 논란 영향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부지원론과 견제론을 두고는 대구에선 견제론이, 부산 경남에선 지원론이 앞섰습니다. 내란청산과 특검법 논란이 본격적으로 부딪힌 이후 부산과 대구에선 정부 견제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일부터 나흘에서 닷새간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네, 이어서 이번 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지사 그리고 중원 충남과 대전 세종광역단체장 선거 전 판세도 살펴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 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며 격전지 중 한 곳이 된 전북. 차기 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39, 무소속 김관영 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기준으론 인물을 꼽은 응답이 68%로 정당이란 응답 29%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7%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남도지사로는 민주당 박수현 41%, 국민의힘 김태흠 37%,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한 달 전보다 김 후보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1%포인트던 격차가 4%포인트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다만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선 박수현 47, 김태흠 40%로 오차범위 바뀌었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박수현 44, 김태흠 30%로 나타나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대전에선 민주당 허태정 후보 46,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32%로 허 후보가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더 커졌고 지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격차 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우 51, 국민의힘 최민호 26, 개혁신당 하원이 2%로 조 후보가 최 후보를 2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는 KBS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4일간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충남 대전 세종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일부터 닷새간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0: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움직임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북과 강원으로 갑니다. GTX 철근 누락 의혹 TF 첫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갑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북 청주에서 이틀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연이틀 충청을 누비며 중원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후엔 강원을 찾아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동해안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하루 10곳 가까운 유세 현장을 누비며 내란 청산과 유능한 지방정부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경기 성남에선 대통령과 호흡 맞출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5: 충남에선 지역 발전 여당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법도 예산도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아야.
5: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출발해 강남에 집중했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은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제 참석으로 안전을 강조한 뒤 강북 지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9: 성동구의 성과
7: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펼쳐서 살기 좋은 서울.
5: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를 띄운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 남부와 울산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보수 결집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호소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공식 선거운동 2일차.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로 향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안양과 수

0: 의원, 안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같은 시각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울산을 방문해 보수 결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어제 캐스팅부터 충청을 찾아 가는 곳마다 정부 여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1: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2: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1: 다를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0: 우연히 민주당 지도부와 마주쳤을 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3: 빨리 잡아볼게. 예.
0: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사과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 표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실망도 많이 드렸습니다.
2: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4: 바로 세워 주십시오. 견제와 균형.
0: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유세를 시작해 당국을 돌며 부동산 이슈에 주력했습니다.
5: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서울 마포와 동작구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7: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 지시를 내렸습니다.
8: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2: 강유정 청와대 엄정한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7: 장마철을 앞두고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피란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GTX 이슈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부실 시공이라며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 안전을 어떻게 하면 챙길 건지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심만 있었으면 어떻게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민 불안을 증폭시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맞받았습니다.
5: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2: 오세훈 국민의힘
5: 눈을 가리려는
2: 후보입니다.
5: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서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겨냥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야당 후보를 흔들기 위한 관권 선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의도적으로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0: 삼성전자 노사가 각자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키면서도 타협점을 찾아가며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으로 사업 성과라는 지표를 내세웠고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6일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11: 반도체 부문 성과급의 기준을 보면 사업 성과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는 노사 합의로 정한다는데 양측은 영업이익을 기준 산짜는데 합의한 거로 전해집니다.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데 논란이 있던 상황.
12: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1: 주주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13: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유보 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충실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책임 피할 수 없다.
11: 영업이익이라고 못 박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간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성과급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의 1만 즉시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2년까지 팔 수 없도록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노사 모두 중장기 기업 가치 개선에 노력한다는 명분을 챙긴 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당수는 보상과 자사주를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오너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경쟁해서 성과 많이 올려서 주식 가격 올려서 그거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눈다. 그거를 강조한 거죠.
11: 지급 조건도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10년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할 때만 지급하기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도 관심 갖고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 펀드의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펀드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앞으로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대형 정책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돈으로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요.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올해 그 첫 단계로 약 6천억 원의 규모의 공모가 시작되고요. 혹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총 투자금의 20%까지는 정부가 우선 보전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전체 물량의 20%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잘 고려하실 게 있습니다. 이 펀드는 가입하실 때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5년간 돈이 묶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때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먼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죠. 앞으로 2, 3년 안에 써야 될 결혼자금, 전세금 이런 돈을 넣어서는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5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를 같이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늘 푸른 지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이른 여름 과일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 저희가 모아서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5월에도 이제 덥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이 마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과일들이 7월, 8월 여름에 나오던 그런 과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5월에도 먹게 됐는지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5월인데 아직도 수박, 뭐 참외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봄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려고 한다고요?
3: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형마트에 갔는데 네. 수박을 산더미처럼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지금 여름인가 싶었는데 네. 사실 여름이 아니고 예, 그때가 이제 4월 말이었습니다. 네, 이런 그 4월, 5월에 나오는 수박을 봄 수박 혹은 이제 프리미엄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3월부터 6월 사이에 나오는 그런 수박이 이 전체 수박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그 수박을 생산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 기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촉성 재배, 그다음에 반촉성 재배, 그다음에 노지 재배가 있습니다. 네. 촉성 재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네. 이제 빨리 생장을 시켜가지고 과일을 출하시키는 걸 촉성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재배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촉성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기른 수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근데 촉성 재배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촉성 재배하고 반촉성 재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촉성 재배는 지난해 11월 하순이나 12월에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올해 3, 4월에 출하하는 게 이제 촉성 재배로 나온 수박이고 네. 반촉성 재배는 그보다 조금 따뜻할 때 그러니까 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파종을 한 다음에 4월 말부터 해서 5월, 6월 장마 전까지 출하하는 게 이제 반촉성 재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5월이나 6월 마트에서 저희 장마 전에 먹는 수박은 대부분 반촉성 재배에서 나오는 수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노지 재배를 한 수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그냥 야외에서 직접 덩굴을 타고 만들어진 수박인데 이 수박은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7월부터 8월 그리고 9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이게 네. 노지 재배가 전통적인 수박 재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근데 이게 반촉성 재배가 훨씬 더 양이 많다고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촉성 재배 반촉성 재배 합쳐 가지고 생산량이 한 70% 80%를 차지하고요. 노지 재배는 2,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수박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몰랐는데. 근데 이게 한겨울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수박이라는 게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농가들이 재배를 했었고 그리고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동아일보가 지난 5월 9일에 이 수박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북 고창에서 20년간 수박 농사를 지어온 한 농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7년 전까지만 해도 봄수박은 마진이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조금 일찍 수박을 자기가 심어보려고 했는데 밤에는 모종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줘야 되고 또 추울 때는 온풍기까지 틀어줘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도 다 얼어 죽었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남아서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상황이 좋아졌다는 거죠.
1: 예전에는 마진이 안 남았다.
3: 예,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찍 수박 농사를 짓는 것도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좋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지 재배는 여름철 폭우나 뭐 폭염, 병충해 이런 피해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달지가 않아요. 수박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마가 길면 수박 먹으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로 이제 2월, 3월 이때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1: 예전보다.
3: 예,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봄수박은 가격이 높으니까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게 됐고요.
1: 네. 근데 이제 수박은 좀 더워져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3: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더워야 맛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기는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수박에는 적산 온도 1000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꽃이 수정된 다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일평균 기온의 합이 10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 1000도를 약간 머금어야 된다 약간 예,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3: 매일 평균 기온이 25도라고 하면 40일 지나야 1000도가 되는 거죠. 그때 가장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에 너무 갑자기 뜨거워진다. 네. 그럼 오히려 당도가 빠져요.
1: 그렇군요.
3: 예, 일본의 연애생리학자 가노 야스타카라는 과학자가 2004년에 이제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수박을 가지고 저온에서도 키워보고 고온에서도 키워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키워봤는데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수박에 있는 수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당이라고 하는데 네. 자당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1: 달콤한 당 성분인 거죠?
3: 자당 성분이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 더우면은 훨씬 더 달아진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너무 갑자기 높아지면 오히려 달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연구 결과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 초기 생육이 좋으려면 고온도 좋지만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수박이 계속 안에서 더워지면서 세포가

0: 되는 메커니즘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더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1: 수박이 너무 익어서 맛이 없다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박 보면 통통통 두들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리가 좋아야 이게 맛있다.
1: 그럼 굳이 사실 뭐 어떤 소리가 좋은 수박인지 아직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0: 네, 이게 뭐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맛있는 수박을 북수박이라고 하거든요. 아. 통통통통 두드렸을 때 북소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북수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왜 북소리가 나냐 하면은 수박을 딱 갈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갛기도 하지만 중간에 조금 빈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빈틈이 어느 정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약간 있어야 통통통 북소리가 난다.
1: 근데 그거 맨날 파는
0: 하거든요.
1: 상인분들이나 아시지. 진짜 1년에 한두 번 사먹는 저희 같은 사람이 두드려봐요. 이게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무튼.
0: 예. 네. 그리고 또 피수박이 있습니다. 예. 피수박. 피수박은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 통통통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퍽퍽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피수박이라는 건데 네. 예,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딱 잘라보면 너무 빨간 수박이 있어요. 마치 색깔이 피와 같다 해가지고 아. 피수박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 8월 폭염기에 너무 더우면은 그 수박 과육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네. 아예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 빨간색이 되는 거거든요.
1: 죽어서 빨간색이 된다.
0: 네, 그래서 피수박은 네. 사실 산지에서 출하할 때 가져가지도 않고 또 선별장에서 이제 따로 빼기도 하지만 간혹 아주 섞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통통통 두드려서 퍽퍽퍽 소리가 나는지 잘 보셔서 피수박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1: 피수박과 북수박을 가려내는 방법은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을 테니 참조해 주시고요. 뜨거운 여름날이 좋지만 한 번에 높은 온도는 이 수박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러는 건데 그럼 진짜 더웠다 이럴 때는 진짜 피수박이 많아져서 수박을 먹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겁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더웠을 때는 이런 피수박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일조량이 또 부족해도 수박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초여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금수박이라고 했어요. 수박 한 통에 막 4만 원 넘고 그랬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수박 먹기가 이제 겁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6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너무 줄어서 수박 생육 자체가 좀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다가 7월에 폭염이 막 시작되면서 갑자기 수요가 늘리면서 수박값이 막 뛰었는데요. 2024년에도 좀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4년 그 수박의 주산지인 함안에서 비가 너무 많이 유독 함안에서만 또 많이 왔어요. 비가 네. 너무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조 시간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박값이 폭등하는 그런 금수박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날씨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수박 농민 입장에서는 날씨의 변동성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농민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박 농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봄에는 또 너무 흐리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강수가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많이 쏟아지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단순히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의 변동성 심화 이것이 바로 농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수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 사과라고 볼 수가 있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주산지가 대구였잖아요. 그렇죠. 대구 사과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남부에서 많이 키우고
1: 강원도까지.
0: 있습니다. 예. 예.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해보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이 극대화된 SSP5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2090년대에 국내에서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 인제, 뭐 고성 이런 부분 아주 산간 고산지대만 가능할 거라고 봤고요.
1: 아니 SSP5요?
0: 네.
1: 이건 어디서 만든 시나리오인가?
0: 이거는 이제 IPCC라고 과학자 그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만든 이제 표준화된 시나리오인데 네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우리가 조금 쓸 경우 뭐 거의

0: 안 쓸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많이 쓸 경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SSP5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고 계속 쓸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SSP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간만 남고 배 같은 경우도 2090년대에 그 주산지가 남부에서 중부로 북상을 하고요. 반면에 아열대 가수 면적은 이미 2017년 110헥타르 정도에서 2023년 220헥타르로 이미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는 이미 제주도를 넘어서 남해안에 상륙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천천히 그리고 적당히 익어야 됩니다. 봄 수박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싸질 수도 있지만 봄 수박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한시적인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무등산 수박이 사라져가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수박, 참외, 사과 이런 것들 우리 다음 세대도 맛있게 좀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중심 세대가 좀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퇴직할 때 이래저래 궁금한 게 많은데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한 다음날 궁금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구직급여, 퇴직금 뭐 등등등등 에 대해서 퇴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번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한 다음 날에는 정말 약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약간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인가 뭔가 책자 같은 걸 내셨다면서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3: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래도 뭘 모르는지 알교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1: 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3: 그리고 도대체 또 이걸 물어보려면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일을 한 지가 20년 좀 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라는 책자를 하나 내봤더니 저는 그냥 숙해서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거를 다 읽어보냐? 다 읽어보진 않고요. 꼭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번에도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도 개정판을 한번 내볼까? 2026년도?
1: 아니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보통?
3: 일단 뭐
1: 일반적으로
3: 뭐 저희는 이제 비매품이라서 이걸 팔지는 않고요. 그냥 뭐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쪽에 지점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이럴 때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미래에서 지점 같은 데 가보면 찾아보실 수 있다. 자 그럼 퇴직한 다음 날 가장 궁금한 건 뭐라고들 하나요?
3: 일단 퇴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재취업입니다.
1: 아 그렇겠네요. 퇴직은 했지만 재취업을 하고 싶다.
3: 지긋지긋한 직장을 떠나서 좋아하다가도 또 막상 소득이 없어지면은
1: 그럼요.
3: 재취업에 대한 궁금증들이 되게 생기고 근데 뭐 재취업 일자리라는 게 또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거 찾기가 일이 마음에 들면 급여가 작고 급여가 또 괜찮으면은 또 들어가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재취업 기간 동안 또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럼요.
3: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구직급여 라는 게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반드시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센터 같은 데 가서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구직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구직금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의 한 60%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한하고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이전에 돈을 많이 받았더라도 상한이 걸려 있군요.
3: 그렇죠. 보통 상한 하한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치 급여 기준으로 68,100원. 그리고 하한도 한 66,480원 정도 되니까
1: 별 차이가 없네요.
3: 거의 뭐 그 사이에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0: 동안 받을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퇴직 당시 나이하고 네. 아니면 그 재직 중에 고용보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느냐에 좀 달라지는데 보통 뭐 50세 미만에 퇴직을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면 120일 정도 치료를 받고요. 난 50세 이상에 퇴직을 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 그러면 네. 270일 정도. 그래서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럼 270일이면은 3구 27이니까 9개월치 정도는 받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요 급여 받으시면서 재취업 준비도 하시고 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9개월이면 그래도 꽤 되는 기간이네요.
0: 그렇죠. 50대 분들 같으면 거의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퇴직자는 누구나 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0: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네. 못 받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퇴직일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구직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은 일단 돼야 됩니다.
1: 18개월 전부가 아니고 네. 그 사이에
0: 180일 이상. 180일. 네. 네. 그 정도 가입해야 되고 보통 보면 이제 뭐 노는 날인가 감안해 보면 7~8개월 정도 냈으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퇴직자한테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일할 의향도 있어야 됩니다. 난 일 안 하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구직급여를 말 그대로 구직급여니까 에이. 주지 않고요. 또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정기적으로 가서 좀 증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1: 퇴직 사유.
0: 네. 어떤 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이거 안 되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다음에 자기한테 기책 사유가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
1: 뭔가 잘못해가지고
0: 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예를 들면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다가 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서 내 의지가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국민연금 보험 또 계속 내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네.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퇴직하게 나면 이제 비용에 대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내야 되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이때는 몇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를 따져봐야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59세까지예요.
1: 만 59세.
0: 네. 그러니까 내가 60세 이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 같으면 의무적으로 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퇴직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 네. 이런 분은 스스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그럼 조금 가입 기간을 더 낼 수도 60세 이후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59세 미만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배우자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적연금 수령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소득이 없다. 이런 분을 우리가 적용 제외자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당신은 소득이 없으니 배우자는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니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의무는 없다. 소위 말해 옛날 전업주부라고 많이 불렀죠. 무소득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면 또 가입 기간이
1: 짧아요.
0: 줄어들기 때문에 네. 나는 그래도 능력이 좀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낼래라고 하시는 분은 공단에다가 가서 이미 가입 신청을 하시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되면 네.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또 하시면 이런 분들은 납부 예외 제도라는 게 있어요.
1: 납부 예외 제도.
0: 그래서 공단에다가 나 소득이 없습니다. 네. 나 납부 예외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안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이제 보험료 안 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연금액은 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납부 예외 신청 안 하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도 그냥 안 내고 버티시는 분 있어요.
1: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 그럼 미납 상태가 됩니다.
1: 아, 그것은 미납이 된다.
0: 미납. 미납 상태가 되면 뭐 안 내는 건 똑같은 거지만 네. 미납 상태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내가 보험료를 안 낸 기간, 미납 기간이 3분의 1을 넘어가면 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납부예외 신청하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미납하면 또 불이익이 뭐가 있냐면 모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서 3년까지는 계속 보험료 내십시오 청구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청구 기한이 3년이에요.
1: 네.
0: 3년 넘어가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50대 후반쯤 돼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가지고 좀 살리고 싶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미납 상태인 것들은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납부 예외 신청한 거는 추후 네. 납부가 가능한데 네. 미납인 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미납은 아까 청구권이 3년 정도만 살아있으니까 3년치까지만 지연이자 내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3년 넘어간 것들은 추후 납부가 안 되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득이 없어서 낼 형편이 안 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고 가고 나중에 또 소득이 생기면 납부 재개하시고 또 능력이 되면 또 안 낸 기간 것들을 추후 납부하시고 해서 좀 납부 기간을 늘려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 아, 예. 납부 예외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이게 국민연금이 뭐 고갈되니 뭐니 이런 얘기 했는데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갈 시기가 늦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0: 그렇죠. 이제 보통 네. 보면 그것도 핑계는 되게 많아요.
1: 네.
0: 뭐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이런 고민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네.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
1: 또
0: 지급될
1: 나오고.
0: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이거 안 좋은 면만 보지 말고
1: 네.
0: 좀 좋은 면도 같이 보면서 내 노후 설계의 기본 소득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받는 동안에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0: 그 전문용어로 실업 크레딧이라고
1: 아.
0: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이제 구직 말씀하셨죠.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 이제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면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을 해줍니다. 4분의 3 국가가 내주고
1: 네.
0: 4분의 1만 이제 자기가 내면 되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인정소득이란 기준은 있는데
1: 네.
0: 상한이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70만 원까지는 국가가 한 4분의 3 지원해 주는 건데 70만 원에 보험료율 한 9.5%를 곱하면 한 66,500원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 금액의 4분의 3은 국가가 내주고
1: 네.
0: 나머지 4분의 1만 자기가 내면 이제 가입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무한정 해 주는 건 아니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생애 근데, 통산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치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구직급여 신청하실 때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실업급여 크레딧 신청하겠냐?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1: 아, 네.
0: 혹시 깜빡하셨으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같은 데 가서 구직급여 종료일 속하는 달 있잖아요.
1: 네.
0: 그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알아야지 챙겨 먹을 수 있군요.
0: 그렇죠. 이게 네. 권리에 잠자는지한테는 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1: 아, 예. 실업 크레딧 꼭 네.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리고 퇴직자 입장에서 또 그만큼 또 약간 부담스러운 게 건강보험료 같은데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게 됩니까?
0: 보통 대다수 퇴직자들은 직장 가입자에서
1: 네.
0: 퇴직하고 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1: 네.
0: 직장 다닐 때는 자기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잖아요.
1: 네.
0: 혹시 이번 달 건보료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1: 잘 모르겠습니다.
0: 관심이 없죠. 직장인도 이미 떼고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1: 그건 알아요. 매년 오른다. 매년 조금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0: 가끔씩 또 떼간다 뭐 이런 것도.
1: 예.
0: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1: 예.
0: 또 안다고 한들 줄일 방법도 별로
1: 그러니까요.
0: 없어서. 근데 직장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건 소득에서 떼고 나오는 거. 그다음에
1: 네.
0: 소득에만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그렇다면서요.
0: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은 그래도 회사가 내주잖아요.
1: 예.
0: 절반만 내가 내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이걸 전부 다 내가 내야 되거든요.
1: 아, 예.
0: 부담스럽죠.
1: 그럼요.
0: 그것보다 제일 큰 부담은 뭐냐면 이걸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1: 아, 그리고 나 집 한 채 딱 있는데 딱 퇴직했어. 그러면은
0: 예.
1: 거기에 대해서 막 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 전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그 금액이 작더라 주머니에서 꺼내내면 커 보이잖아요.
1: 그럼요.
0: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1: 그럼 자녀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이렇게 등록하면 안 되는 겁니까?
0: 1번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안 내는 방법 뭐 없냐?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는 네. 안 내고 네. 보험이 주는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여기서 중앙에는 직장 다니는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1: 네.
0: 자녀가 이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일단 따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나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1: 네.
0: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종합소득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1: 아, 자기가 내야 되는군요.
0: 예, 예. 근데 내가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사업자 등록 내놓으신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1: 네.
0: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소득이 없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 등재를 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부터 없애는 일부터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필요 없는 사업자 등록증은 없애는 것도 좋다.
0: 네.
1: 네. 재산 요건 그러니까 얼마 이상 되면 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있습니까?
0: 소득이 아까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그다음 순서로 재산을 따져보거든요.
1: 근데
0: 재산은 시가 아니고요. 공시가격 아니고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예.
0: 보통 한 시가의 절반 정도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네.
0: 그럼 이제 재산은 어떤 걸 재산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1: 예.
0: 혹시 집에 비행기나 배 같은 거 있으세요?
1: 있으면 좋겠네요.
0: 그것도 포함되겠는데 대부분 없으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0: 금융자산도 해당되냐 했는데 금융자산에 해당 안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1: 네.
0: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데 그게 5억 4천이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1: 5억 4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아야 자녀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네. 피부양자로 등록될 네. 수 있다.
0: 그러니까 소득은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 이하. 만약에 5억 4천을 넘어간다 그러면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9억도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럼 그냥 지역 가입자로
0: 네,
1: 많이
0: 가입자로.
1: 가지신 분이니까 네. 좀 내셔야 된다.
0: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지금처럼
0: 네.
1: 예를 든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까?
0: 퇴직하고 났는데 지역 가입자로 네. 전환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첫 번째 고지서를 딱 받아봤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경우.
1: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네. 내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0: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수준 있잖아요.
1: 네.
0: 그거보다 첫 번째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훨씬 더 많다.
1: 그렇다면서요.
0: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직장에서 급여 명세서상에 내가 냈던 보험료 있잖아요.
1: 예, 예.
0: 그것만큼 그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예. 이제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늘어난 사람한테는
1: 네.
0: 이게 이미 계속 가입 신청 안내장 같은 것도 같이 안내를 해줍니다.
1: 오, 예.
0: 받으셨으면 해당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럼 이거 계속 그렇게 해주냐?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좋겠지만 3년 동안.
1: 아.
0: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만약에 보험료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소득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네. 뭐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 더 이상 안 받겠다 신청하시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고 계속 소득 수준도 높고 재산도 많다라고 하면 3년간은 직장 다닐 때 냈던 만큼 해주니까 그거 신청하시고요. 신청은 첫 번째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으면 거기
1: 네.
0: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1: 예.
0: 그 기한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0: 그렇다고 또 기다렸다 그때까지 하지 말고 일단 아예. 받으신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0: 일단 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은 퇴직하는 날 퇴직금 안 주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있는데 예.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2주.
0: 그러니까 2주 정도 안에 지급을 하고
1: 네.
0: 만약에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1: 네,
0: 그게 한 20% 연 20% 정도
1: 연 20%요?
0: 그러니까 뭐 안 받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0: 드는데. 근데 보통 그래서 2주 안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회사랑 퇴직자가 좀 협의를 해서 이제 기한을 좀 연장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네. 보통 이제 2주 안에는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퇴직하기 네. 전에 인사팀 직원이나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배님이 퇴직금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네.

0: 라고 그렇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세금을 떼긴 합니다. 언제 떼냐 그러면 퇴직금을 연금저축 IRP 계좌에 넣고 그것을 인출하는 시기.
1: 인출하는 시기에.
0: 인출할 때 됩니다. 만약에 늦자마자 훅 빼버리면 네. 똑같이 퇴직소득세 내니까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1: 네.
0: 라고 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냐면 연금 계좌에 돈 넣고 나서 55세 이후에.
1: 만 55세 이후에.
0: 그러니까 내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넣고 바로 연금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이라도 연금 받으면 혜택이 네. 있겠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냐라고 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작게는 30%, 많게는 한 50% 정도 감면을 해 주는데 네. 어떻게 감면해 주냐. 내가 네. 피디님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한 3억을 받는다고 쳐요.
1: 와, 예.
0: 고생이니까 막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 예.
0: 그러면 퇴직소득세율로 계산해보면 3억에 3천만 원이면 한 10% 정도 세율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일시금으로 받으면 3천만 원 빼고 2억 7천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실 거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으면 2억 7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억 원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1: 네. 네.
0: 이제 연금을 수령하겠다. 3억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한 해에 1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냐 그러면 30년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럼 세금을 어떻게 떼냐.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1: 네.
0: 퇴직소득세율의 70%. 그러니까 10%였으면 한 7% 정도
1: 네.
0: 세금을 적용을 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1: 네.
0: 퇴직소득세율의 60%, 그러니까 6% 세율을 적용하고요. 21년 차 이후에는 50%, 그러니까 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점점점 세율이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0: 좀 길게 수령하라고 뒤로 수령할수록 네. 세금을 좀 많이 낮춰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게 수령하는 게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근데 이게 퇴직금을 일시로 이렇게 수령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시금 수령했을 때 그걸 약간 되돌릴 수는 없습니까?
0: 보통 이제 목돈이 딱 눈에 보이면
1: 예.
0: 주머니 먼저 넣고 싶어가지고 일시금 수령하신 분도 꽤 많으신데
1: 예.
0: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 있어요. 어차피 예. 받아가지고 이거 생활비 쓸 건데.
1: 예.
0: 근데 옆에 친구들 봤더니 오 세금 적게 내고 있으면 예. 또 부러울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60일입니다.
1: 응.
0: 퇴직일이 아니고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를 찾아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다가 자기가 받은 퇴직금 있죠.
1: 네.
0: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1: 그러면
0: 퇴직소득세 이미 뗐잖아요.
1: 네.
0: 그 퇴직소득세 뗀 거를 이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돈을 받아다가
1: 환급을
0: 그 계좌에다가 넣어줍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0: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연금 수령하는 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 네.
0: 또 물어보시는 게 좀 썼는데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 일부만 넣으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그 비율 계산해가지고 아. 그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는 그냥 나 60일 이내에 내가
1: 네.
0: 이거 행동했던 거를 번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때 필요한 게 퇴직금 받을 때는 이제 내 퇴직소득세 얼마 뗐습니다 하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걸 주거든요.
1: 네.
0: 그거 가지고 있으시면.
1: 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거기 보면 내가 퇴직금이라는 거 증명은 해줘야 되잖아요. 세금도
1: 네.
0: 얼마 냈다라는 거. 그
1: 네.
0: 서류랑 그걸 이제 금융회사에 갖다 제출하시면 이제 그거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1: 연금 그렇게 개시한 다음에도 계속 IRP나 이쪽에 저축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0: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IRP 계좌 많이
1: 예.
0: 가입하시거든요.
1: 예.
0: 그럼 세액공제 받고 그거는 이제 55세 이후에 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소득 같은 게나 사업소득 있으실 수
1: 네.
0: 있잖아요. 그런
1: 네.
0: 분들은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또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물어보시는 게 야 연금 이미 개시했는데 그 계좌에다가 돈 계속 넣으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 안 됩니다.
1: 아.
0: 그 계좌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되냐 아니고요. 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1: 됩니다. 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0: 그러면 네. 새로운 계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납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 네.
0: 이제 IRP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한 금융회사 원래는 하나밖에 못 만들거든요.
1: 네.
0: 근데 연금을 개시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뭐도 가능하냐면 연금은 이쪽 통장에서 받고 이쪽 통장은 적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1: 그래서 세액공제도 받고.
0: 네. 아니고 또 연금도 수령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분은 연금이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또 집어넣는 경우들도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하죠.
1: 그렇군요. 네.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잘 활용해가지고 네. 네. 내 노후를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네.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퇴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김동혁 상무님께서 쭉 답변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혁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금요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담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다를 뜻하는 여덟 음절로 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앞길이 구만리 같답니다. 이 속담에서 앞길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뜻하고 앞길이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떠납시다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길의 기본 의미는 집이나 마을의 앞에 있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앞길을 깨끗이 쓸었다처럼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길의 반대말은 뒷길이죠. 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나 앞길이 막막하다와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장차 살아갈 길 또는 그 날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 앞날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관용구 앞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나온 구만리는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흐려지겠지만 종일 맑은 날씨 유지하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일사량이 좀 증가하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이 20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풍의 영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개가 강원 산지 쪽에 짙게 껴 있습니다.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에 의해서 강원 산지의 안개가 짙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남 지역에서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내일도 일부 경남권과 동해안, 제주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현재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도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대구 23도 등 17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3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2.32% 하락한 배럴당 102.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1.94% 떨어진 96.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관련 소식을 주시하며 장중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X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폴란드 새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지했던 나프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과 그와의 관계에 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언이 앞서 연기됐던 미군 4천 명의 폴란드 배치를 재개한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 콩고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인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인도 정부는 현지 시간 21일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정상회의 연기 사실을 알렸고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대륙 전체에서 우려가 커지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해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제 태국에서 출발한 김하현 씨가 탄 비행기는 오늘 오전 6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도 함께 귀국했습니다. 김하현 씨와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튀르키예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증시 활황 등으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 형편지수는 9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에 나섭니다. 테슬라는 X 공식 계정을 통해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서비스 국가 가운데 중국이 추가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FSD를 쓸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 이어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9개 대도시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와 작업자 등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 긴급 채용에 나섰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약 15조 원을 투자하며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AMD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만 전역에 첨단 제조 역량 강화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현지 시간 21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엿새간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가자지구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각각 충북과 강원, 경기 남부와 울산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를 인터뷰하고요. 정치와이에선 6.3 선거 격전지 현황과 GTX 철근 누락권 등 선거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금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전현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데 KBS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맞춰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를 했죠. 먼저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2: 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4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포인트로 정원우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 이하에 머물렀고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19%로 집계됐습니다.
0: 네. 다음 주요 격전지 중에 부산 그리고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2: 네. 부산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4%를 기록했습니다. 11%포인트 격차로 전재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대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 양상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39%를 얻어 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부동층이 20%에 달해 이들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 네, 충청권, 전북 그리고 경남 민심 흐름은 어땠는지 조사 결과와 함께 좀 전해주시죠.
2: 네, 충남과 전북, 경남에서도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충남지사 조사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4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안 경합이었습니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갔는데요. 대전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6%, 국민의힘 이장 후보가 32%였고 세종은 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51%,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26%로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했습니다. 전북과 경남지사 선거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전북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39%,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3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경남지사 역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0%,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3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북의 경우 KBS가 M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지역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씩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0: 자, 다음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우려했던 총파업은 피했는데 오늘부터 이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찬반 투표를 했죠.
2: 네, 맞습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엿새 동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부분의 사업 성과 12%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성과 지표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데 영업이익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 성과금 OPI로 1.5%를 주게 되고요. 나머지 10.5%는 특별경영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되 상한선 없이 매각 제한이 걸려있는 자사주로 주게 됩니다. 이 합의는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0: 네.
2: 단 조건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0: 반응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1: 국제 유가 흐름도 지금 큰 관심사인데 지금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0: 예, WTI 유가가 하루 만에 1%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7.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유가가 103달러 부근에서 96달러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협상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지금 시장에서 유가 흐름이 금리라든가 또 증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의 주식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위험자산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구간에서의 지수의 방향성을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가 같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한 10%대 중반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구간에서 실질금리만 오르는 경우에는 한 자릿수 중반대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현재는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유가의 상승이 실질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유가만 하락한다고 하면 실질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오고 주식시장의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실질금리가 고점 대비 11bp 하락을 하면서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채권시장은 오늘 어떤 점을 보였을까요?
0: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하락과 함께 채권시장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bp 하락하면서 4.55%, 영국 10년물 금리가 2bp 하락한 4.97%, 독일 10년물 금리는 3.1% 수준에서 보합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글로벌하게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 네. 최근 경제 지표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0: 예, 미국 제조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제조업 활동이 최근 4년 이내 가장 큰 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를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문을 늘린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현재 금리 환경에 대해서 경고를 해놨다고요?
0: 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저축 과잉 시대에서 저축 부족 시대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가 단연 이내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발언이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 미국 기업 관련해서 또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0: 예, 미국 정부가 IBM에 10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양자 컴퓨팅 칩 생산용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 이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양자 컴퓨팅을 육성하려는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AI를 넘어서서 양자 컴퓨팅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픽이 AI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버 칩 임대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이제는 단순히 모델 개발이 아니라 컴퓨팅 자원 확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AI 기업들이 서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 급등했습니다.
0: 네, 어제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606.64포인트가 오른 781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하루에 490포인트를 상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에 11.95% 상승이 최대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의 상승은 역대 6번째였습니다. 이 8.42%의 오름세였으니까요.
1: 네.
0: 어제 개인과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2조 8천억 넘는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73% 오르면서 1,1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 어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같이 올라갔다는 점이 그것도 크게 올라갔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0: 예, 맞습니다. 보통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0: 코스피와 코스닥 중 한쪽만 강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8% 넘게, 코스닥도 4%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에 강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최근 낙폭이 컸던 AI나 로봇,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 어제 시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어제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거의 쉬지 않고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 보통 급등장이 나와도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오히려 상승할수록 매수세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지금 안 사면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심리를 강하게 느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예, 사실상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급등의 중심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핵심 경쟁력은 반도체라는 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삼성전자와 SK이니스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59만 원 그리고 400만 원으로 높인 것도 있습니다.
0: 예, 노무라 증권이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11,000포인트로 상향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59만 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상향 그리고 정부가 이끄는 시장 지배구조 개선책이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근데 이런 급등이 오히려 시장 과열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0: 예,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하루에 코스피가 8% 넘게 오른다는 건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최근의 공포 그리고 변동성이 극단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상승은 시장의 체력이 갑자기 강해졌다기보다는 과도했던 공포가 급하게 되돌려진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폭등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반대로 역사적인 폭등장이 나와버렸어요. 이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어제 급등을 추세 반전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 자체는 굉장히 강했지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나 환율 안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글로벌 기술주들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다양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시장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0: 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끝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핵심 우량 기업들로 돌아온 하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심리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동한 역사적인 변곡점 같은 하루였습니다.
1: 네, 잠시 후 열리는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0: 코스피 야간 선물이 0.36%로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큰 상승이 오늘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 7,90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영업일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 상태여서요. 오늘 하루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금요일부터 주말에 이르는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네. 오늘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인다고요?
1: 네, 전국을 적신 비가 그친 뒤 오늘부터는 기온이 상승세를 타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이 불어와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6, 전주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속초가 17, 포항이 18도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 아래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인데 네. 월요일까지 갈수록 더워진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은 24도,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는 27도, 대체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30도까지 올라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한낮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좀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0: 예. 자, 이번 연휴 기간에 비 소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네, 일단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이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충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특히 화요일에는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또다시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상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접근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0: 연휴 끝자락부터 흐려져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비가 온다는 소식 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본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영국입니다. 네.
0: 반갑습니다, 후보님. 어제 네. 첫날 0시에 거리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가장 먼저 이제 그날을 시작하는 분들이 거리에 그 여러 생활 쓰레기를 치우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인데요. 그분들을 먼저 만나서 예, 그 애로도 듣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출근하는 우리가 유명한 6411 버스라고 있는데요.
0: 네.
1: 그게 지금 8641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탑승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침 일찍 나가시는 노동자들 또 지하철에서 차량을 이제 먼저 운전을 개시하는 분들 이렇게 계속 만나서 시작했습니다.
0: 예. 후원님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가서 유세를 펼치십니까?
1: 오늘은 이제 구의역 김군 2016년에 그 안전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모식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의도 해야도 유세를 가고요. 또 오늘 그 시민사회단체 초청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그 구호 선단에 탔다가 지금 귀국하시는 우리 활동가가 있는데
0: 네.
1: 기자회견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하루도 바쁜 일정 소화하시게 되는데 사실 네.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대선 네. 후보를 하셨는데 서울시장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냥 간단히 압축하면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압축판이 수도 서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이제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이고 또 지금은 이제 기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0: 예.
1: 서울이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울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계성상에서 보다 지금 이제 너무나 과밀화되고 팽창한 이 서울을

0: 국정도시로 만들자.
1: 네.
0: 그리고 균형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행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1: 예. 사실 우리 정치가 양당, 거대 양당 구조가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제들, 양극화, 불평등, 기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 유권자들이 과연 그 표를 던질 때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께서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보시면서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실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보면 지금 뭐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격돌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정치들이 또는 이 선거를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 양당 구도에 따른 이제 분위기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1: 네네.
0: 실제로 이제 우리 서민들의 삶의 문제가 자꾸만 이제 뒤로 밀려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0: 실제로 이제 이 양당 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들이 실제로 이제 이 시민들의 삶에 착목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KBS가 네. 얼마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네. 사실 그 양당 후보들 외에 나머지 후보들이 1% 네. 이하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네. 지금 앞서 질문 드린 대로 네. 거대 양당 후보들과 경쟁을 했을 때
0: 네.
1: 의미 있는 좀 득표율을 거두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께서 네. 이번 선거에서 후보인 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좀 세우신 목표가 있을까요?
0: 이제 그 후보로 나가는 사람은 이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다 당선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정말로 우리 서민들의 그런 불평등이나 뭐 집값이라든가 생활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꾸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결국 저희들의 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후보님 지금 현재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그 서울시정이 보면 이제 제일 서울이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까지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서울 중심의 개발 그리고 서울 중심의 성장 이런 정책들을 지속해 왔던 이것이 지금 이제 너무나 서울이 과밀화되고 팽창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1: 네.
0: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서로 이제 교체되면서, 여기 이제 서울 권력을 장악해 왔던 건데, 본질적으로 그럼 크게 차이가 있느냐를 돌아보면, 실제로 이제 개발 중심의 그런 정책에서,
1: 네.
0: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예, 예.
0: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분산, 정책 행정기관을 분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일정의 이제 시도가 있기는 했었지만
1: 예예.
0: 이런 것들이 대단히 파편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후보님 소개 영상을 보니까 문구가 네. 같이 살자 서울혁명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 문구에서 담고 네네. 있는 후보님 생각하신 미래 서울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0: 이제 서울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격차나 이런 이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어 왔던 것 아까 제가
1: 네.
0: 지나치게 이제 그 민간 자본 중심의 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 예예. 예.
0: 이제는 서울이 매우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층 간의 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결국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 교통, 의료 이런 부분을 기본 서비스로 만들고 이것을 공공이 이제 책임지도록 하자라는
1: 네.
0: 것을 지금 서울에 이런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를 자꾸만 권유하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1: 그런데
0: 아, 예. 자신이 일을 한 소득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노동권,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모범 사장으로, 사용자로서, 진짜 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 중심의 시정을 펴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자세한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어제 네네. 지금 삼성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0: 맞습니다.
1: 예, 현안이 되고 있는 GTS 삼성역의 철거 누락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네네. 다녀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떻던가요?
0: 예, 이제 그 지하 5층 이제에서 그 그런 이제 누락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 네.
0: 지하가 그렇게 큰 이제 공간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에서 공사를 잘못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1: 네네.
0: 근데 이번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설계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감리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난 그 11월 달에 이미 그 이 사실이 이제 서울시로 보고가 됐는데
1: 네.
0: 4월 달에 이제 이게 공개되기 전까지 그동안 이제 이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채로 뭐 보안 대책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불신을 자초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1: 지금 그 정원호 후보 측의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을 멈춰 세우는 정치다라는 또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고요.
0: 네네.
1: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0: 일단 이제 지금 뭐 철근이 원래 설계에서 대로 되지 않고 철근이 지금 주철근이 빠졌다고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모든 기둥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0: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안전 점검, 전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일단 1차적이고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보안 대책까지 철저히 점검되고 난 뒤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확인하니까 일단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럼 보안 대책을 얼마나 투명하고 완벽하게 하느냐가 지금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1: 예.
0: 이 대책까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1: 네. 사실 네.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완공이 되기를 기다리는 쪽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많을 겁니다.
1: 네네. 그래서 이거 네네네.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후보님은 네네. 일단 보안 대책이 마련이 될 때까지는 일단 공사는 잠시 중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여기가 보면
1: 네.
0: 복합 그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이제 그 되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제 보안 대책이 점검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우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신속하게 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1: 예. 사실 거대 양당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선거 이슈로 급부상을 하니까 이걸 놓고 네. 굉장히 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네. 아, 이걸 선거와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또 시점이기도 한데 후보님 네네. 생각에 이 문제가 이번 네. 서울시장 선거 표심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0: 이제 그 5개월 정도 사실 그 누락 사건에 대해서 이걸 왜 비공개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있잖아요.
1: 네.
0: 이건 아마 이제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뭔가 보안 대책을 내부적으로 하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따질 필요는 있겠죠.
1: 예. 그래서 네네. 또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한 5개월 정도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비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을 해서 뭐 보고 여부 지금 계속 네네.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네네. 좀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씨 후보 측에서는 토론회를 하자라고 또 입장을 내놨는데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법정 토론회 외에는 잡혀있는 게 없거든요. 후보님 맞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아니 필요하면 그 지금 다자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왜 이제 자꾸만 그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1: 네.
0: 그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이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TV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1: 예.
0: 토론을 제안하고 이걸 성사시키면 될 문제인데
1: 네.
0: 사실 이제 양당의 이제 후보들이 취하는 태도가 그 상대방 이제 유력 후보에 대해서만 자꾸만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토론을 기피하는 이제 빌미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예. 있습니다.
1: 예. 사실 이제 토론회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사전투표 직전에 서울시장 토론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네네. 후보님을 포함한 다른 후보님들까지 참여하는 다자 토론회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예예. 토론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 또 의견들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요. 후보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0: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정은호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취하고 있는 이 토론 태도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TV 토론이잖아요.
1: 네.
0: 서로 양쪽에다가 이제 그 공격하면서 사실상은 토론을 서로가 기피하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 예.
0: 토론에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이제 사실 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단히 비민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1: 네.
0: 매우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1: 네.
0: 우리 KBS에서 적극적으로 사자 토론을 원포인트라도 예, 한번 제안하고 시도해보는 거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앞서서 양극화, 과밀화 그리고 성장 중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후보님이 앞서도 강조하신 게 지금 서울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가 됐다. 라는 네네.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큰 게 이제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주거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공약은 어떤 걸까요?
0: 지금 이제 제가 그 쭉 선거 이제 시작되고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1: 네.
0: 주로 이 주거 문제는 이제는 이제 사실 세입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월세. 지나치게 높은 이제 뭐 전세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매우 이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1: 예.
0: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왔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유 중심의 정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자산 정식의 수단이 아니라 살 집, 주거 중심으로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입자 권리를 어떻게 더 주택에 보호할 거냐 하는 방식으로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저희들 한 지금보다는 두 배 이상 20%까지 확대를 매우 신속하게 확대해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월세나 임대료에 대한 그 규제가 우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 주거 문제는 매우 공적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보완을 보조를 해야 된다.
1: 아.
0: 이렇게 이제 지금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 네네.
0: 그 임대료 규제 없이 주거비만 보조를 하면 주거비 보조하는 것만큼 임대료가 올라가 버립니다.
1: 아.
0: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래서 네. 독일이나 이런 이제 유럽에서는
1: 네네.
0: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1: 네.
0: 주거 정책의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네. 같은 서울시 서울 지역만 보면 이게 네. 지금 임대를 또 하시는 분들, 임대 사업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굳이 임대 사업까지 하지 않더라도요. 임대를 네. 통해서 뭐 은퇴 후에 생활비를 또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공공임대가 확대될 경우에 또 네네. 시장에 부담 또는 충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그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기본 조건이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제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이 생활 필수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동자동 쪽파촌에 가봤더니
1: 네.
0: 실제로 1.몇 평에 불과한데 지금 뭐 36만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임대를 임대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임대를 통해서 빈곤을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건 공적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임대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1: 네.
0: 이걸 지나치게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적정하게 그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 생활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님 그 공공 임대를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방안 네.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네. 이제 20%까지 우선은 확대하자라고 이제 할 때 보면 이제 그게 한 34만 호 정도를 더 지어야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이것을 당장 뭐 이렇게 지을 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1: 네네.
0: 하나는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내놓는 매물이 있을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건설을 통해서 이제 임대 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한 이제 2040년까지 좀 길게 내다보고
1: 네.
0: 매년 한 2만 호에서 2만 5천 호 정도를 지어간다라고 생각을 짓거나 아니면 한 절반 정도는 매입 임대로, 절반 정도는 건설 임대로,
1: 네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 예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재원 마련은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제 이게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국비 그다음에 뭐 주택 도시기금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1: 예예.
0: 시비 정도는 한 2조 원 안팎에서 가능할 거로 보이더라고요.
1: 아.
0: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울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전체적으로 51조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 배정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구성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이게 주거 문제, 특히 주거비 문제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산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국비나 주택 도시 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0: 아, 네,
1: 공약 중에 대중교통 무상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공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0: 네네.
1: 공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석유 대란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생활비를 낮추고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부터 먼저 이제 무상교통을 시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동할 자유에 대한 이 생활 기본 필수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어떤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병원비 문제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어린이부터 해서 약자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병원비가 자기 이제 가게에 있어서 정말 고통을 다가오지 않도록 병원비 네. 상한제를 실시하자라는 예. 취지로 단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부모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벌써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스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북 지역에도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이라 크게 신경 쓸 만한 양은 아니겠고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과 충북의 안개도 역시 짙으니까 이 점은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되겠습니다. 지표상 색깔로 표시하자면 온통 선명한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이 26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풍 영향권역인 강릉은 20도 정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등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4도 등 17에서 25도 분포가 되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11에서 1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경남권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치와이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세 분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 이거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2: 챙겨봐야 된다?
0: 네.
2: 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거가 있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영남이나 서울 선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0: 네.
2: 충청도 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개인적 관심이에요. 사실 너무 언론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충남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붙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0: 네.
2: 충청도 쪽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0: 네,
2: 너무
0: 네.
2: 좀 소외된 지역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0: 네, 네.
2: 여기를 좀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신인기 대표님.
1: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여론의 형성 과정이 지금 막 과거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도 매일 보긴 합니다만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생기고 그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방이 있어야 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좀 여론의 시장도 좀 양극화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 투표함을 열기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이번에 아마 최초로 이걸 좀 아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지금은 어디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0: 끝까지 봐야 한다.
1: 그렇습니다.
0: 네. 김기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이슈가 이제 네. 공소시효 특검, 부동산,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봤는데 여기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제 밥을 먹는데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서 다 얘기가 삼성전자 노조 그 파업 관련해서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신문도 그랬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대기업 노조가 어떻게 보면 연대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지극히 이익적인 이기적인 파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N% 성과급의 어떤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10% 하니까 여기가 이제 12% 하고 나머지 뭐 10%, 15%, 30%가 얘기됐는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하청이 성과급 관련해서 파업을 한다고 약간 이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성과급, N성과급 파업. 이게 이제 출구가 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한가 조장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하한가 조장법.
3: 왜냐하면 우리가 파업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 같은 경우도 보면 등락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미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첨예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문제가 됐다는 점이 있고요. 저는 지역적으로는 충청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통상적으로 충청이 비슷하면 인천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이 인천에서 큰 패배를 했던 게 충청이 무너지면서부터 됐는데 저도 놀란 게 충청이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 네. 그 김기용 대변인이 얘기해서 오늘부터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예. 투표를 하죠. 예, 엿새간 이번 잠정 합의안 받아들일까를 놓고 지금 김기용 대변인은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선거에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2: 주목할 만한 이슈였는데 사실은 이제 다 노사 합의를 하고 파업까지 안 가서 이게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잘했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총리 대통령 나서서 긴급조정권 이제 시사하거나 언급도 하고 그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출신으로서 중재도 하고 그래서 강원 전략을 다 당근과 채찍을 잘 써서 이거 잘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0: 네.
2: 그리고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네. 이게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거지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이견이 있는 게 이게 노란봉투법하고 도대체 좀 무슨 상관인지 삼성전자 노조가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하청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노조의 과도한 손배수. 예전에 쌍용차 파업했을 때 이제 조합원들한테 다 막 억대 소송 걸어가지고 자살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노란봉투법하고 연결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3: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개정 전 노조법은 쟁의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근로자의 지위 이런 거 근로조건이거든요. 근데 바뀐 거는 뭐냐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성과급은 원래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베네핏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은 금전 보상이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건 결국 뭐냐면 교섭의 대상일 수도 있고 이게 파업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그런 어떤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1: 근데 저도 저는 김종일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또 찬반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너무나도 불합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타결이 된 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노조도 어마어마한 비판 속에 사실은 본인들의 그 주장을 접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에 대한 일부 좀 배분에 있어서의 좀 참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노란 봉투법 자체까지 그 쟁점화 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전 좀 매우 좀 어렵지 않나. 그 정부가 잘했다는 의견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
0: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긴 한데 저희가 좀 다양한 또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요. 충청도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충북 판세, 충북 충남 판세 어떻게 보세요?
2: 충북은 조금 아직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신용한 후보가 아니라 김영환 후보보다. 네. 충남은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0: 네.
2: 세종은 뭐 민주당이 많이 유리하다고 보고.
0: 예.
2: 그래서 충남 선거가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청도 원래 근데 충청도가 예전부터 보면은 이기는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 어떻게 보면은 대세 편승 뭐 이런 게 있어서 특정 정당이 대승을 할 때 항상 충청은 다 거의 싹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을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고 2018년에 민주당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가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지금 약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래저래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뭐 꽤 접전으로 가는 양상. 그게 뭐 김기영 대변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천 쪽에 특히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거기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판세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예.
0: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제 이제 방송이 됐는데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41%, 김태흠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37%. 그래서 네.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끝까지 이제 열어봐야 아는 상황까지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붙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후죽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특히나 화재 지역구는 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지금 너무 많이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 오히려 응답을 안 하는 비율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여론이라는 게 우리가 그 추세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안 잡히는 여론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뭐 투표율도 변수가 될 것이고 또 그 잡히지 않는 여론이 결국에는 어떤 기준에서 마지막에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충남 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 결과로도 오차 범위로 많이 따라붙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투표일까지 가봐야 결론이 지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뉴스 스피 무례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에서 1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했는데 박수현 43.5, 김태흠 43.9. 그래서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숫자가 김태흠이 더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많이 붙었다 지금.
0: 왜 이렇게 붙었어요?
3: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KBS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어제 발표된 거 3개가 있었거든요.
0: 네네.
3: 근데 다 오차 범위 내 승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은 재보궐이 열립니다. 재보궐이 아산에도 열리지만 충남 부역 공주 청양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박수현 제형이잖아요. 박수현 그렇죠. 후보. 근데 거기가 19대하고 22대는 박수현 후보가 이겼는데 20대 21대는 정진석 전 실장이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 실장이 여튼 백의종군하면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후보가 윤영근 후보가 갔는데 막상 막하거든요. 그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궐이 열리는 곳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기세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무기력하고 일정 부분 위축이 됐는데 막상 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신나는 거고요. 저쪽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2주간이라는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는 2주간 충분히 갈 수 있는 추세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렇지만 지켜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 근데 이게 권한이 자제나 절제 못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재판 관련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청도 분들이 볼 때 아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저는 마음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0: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접전으로 붙게 된 이유를 뭐로 보세요?
2: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 김기흥 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뭐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현역 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나오신 분들이 다 현역입니다. 이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박수현 의원 대변인도 훌륭하신 분이죠. 뭐 충청도에서 오래 활동하셨지만은 글쎄요. 김태흠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뭐 친윤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정권 심판론, 내란 심판의 그 프레임에 좀 덜 이제 뭐 갇히는 것도 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하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뭐 이런 저간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다.
1: 그 저는 뭐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네. 사실은 선거 막판에 그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도 일부 있고 저는 또 본질적인 이유가 집권 여당의 저는 캠페인 실패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관련된 그 국민 배당금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도 사실은 AI 정책으로도 한번 이거는 세게 붙어볼 수 있는데 누구도 총대매지 않고 다 그 이슈에서 물러나면서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인식을 만든다든지 이슈가 좀 실종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왜 그러면 지방선거에 지금 투영이 안 되느냐. 결국 대통령의 얼굴을 지금 집권 여당이 별로 이렇게 홍보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거 캠페인의 저는 약점이라고 보고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수석도 했고 또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의 대변인,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칼라가 왠지 모르게 정청래 대표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다소간의 어떤 지금의 좀 불신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서 좀 마지막에 지금 계속 격차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부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저 어제 지금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셨어요. 예, 어머니가 직접 또 막 하셨더라고요. 단일화 절대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에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올라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정우 정체 그리고 박민식 소폭 하락 그리고 한동훈 상승 이거는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강 2중 구도가 2강 1중으로 지금 재편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여론조사 기관이 다 다른데 박민식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최근에 나온 거에 다 20%예요. 예, 그 정도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20%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더 이상 지금 확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박민식 후보는 굉장히 위기죠. 그리고 박민식 쪽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섭섭한 게 많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 의원들이 계속 단일화 압박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한동훈한테 단일화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최근에 언론들도 보면은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단일화를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요?
2: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3자 구도잖아요. 그런데 양자 가상 대결을 제목으로 크게 뽑아요. 그래서 하정우는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그런데 박민식은 경쟁력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1997년에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 나왔을 때 막판에 이제 이인재를 버리고 보수 언론들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이제 이회창을 화끈하게 밀어줬던 뭐 이런 게 좀 저는 연상이 돼도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의 정치 얘기하면서 얼마 만에 또 배신의 정치인지 삭발하고 지금 절대 안 한다 막 이렇게 지금 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0: 아니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 후보보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더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거둔다면 언론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조금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보도 양이나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 배치나 그거 봤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강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 입장에서는 어제 삭발을 했는데 삭발을 누가 했느냐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구포 시장에서 좌판으로 여섯 자식을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자식의 머리를 깎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결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뭐 어제부로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어제부로 단일화 전 끝났다?
3: 단일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건 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나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워딩을 하면 안 된다고 저 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제가 당 대변인 것 떠나서 제가 그냥 제 3자 관점에서 볼 때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몇몇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떡볶이 드셨나요? 뭐 아 치킨 먹으셨죠? 그것들이 주는 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걸 왜 그렇게 했,

0: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영남 지역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반사 이익을 한동훈 후보가 다 받아갔다라고 보는 게 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하종 후보도 좀 일부 주춤하는 건 맞는데 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 선거 유세 기간이 끝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즈음 가면 그때는 이제 하종우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의 이 여론조사 지지보다는 소폭 더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지금 이제 20%대를 굉장히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저도 유세 기간 끝나고 나면은 박민식 후보는 일부 저도 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밑바닥을 지금 훑고 있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샘플들이 보시면 다 500 샘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밀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어서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결국에는 당선권까지 치고 올라갈 힘은 저는 없지만 결국 보수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이기면서 아마 향후에 또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반은 만들 수 있겠다.
1: 제가 하나 먼저 말할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박형준 후보 시장 후보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계속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박형준 시장 후보가 그 감동란 TV 뭐 거기랑 이제 하고 나서 그쪽 캠프에서 보기에도 지금 정체 상황이고 이게 이제 확장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분들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후보 측과 접촉이 있다 지금.
2: 비공식적으로 취재한 내용입니까 이게요?
1: 아니 취재는 공식인데 이게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박형준과 한동훈이 손을 잡겠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급해졌어요. 박형준 시장이 급해져가지고 후보 캠프가 급해진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동훈 쪽에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지하철로 한 바퀴 돌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이 보수 분열이 여기저기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국힘의 선거를 지금. 예.
2: 네.
3: 이거는 재보궐선거 딱 단일 선거가 아니라 구청장 시장 다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호 2번에 어떤 무게감이 있고요. 무소속 6번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까지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관성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전 대표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2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친절하게 1대1 맞춤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는 지금보다 더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지금 김진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그 전 우리 박형준 후보하고 네. 한동훈 후보의 공조가 과연 이번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지
1: 한번 보시죠. 근데 네. 어쨌든 실무진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할지. 있을 정도로 공식적으로 제안이 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급해졌다 지금
2: 급해졌다.
1: 선거가.
2: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 평택을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유희동 국민의힁 후보하고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 단일화 전망 여기는 조금 더 높게 보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3: 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황교안 후보께서 단일화의 과정을 갈지 아니면 본인이 대승적으로 드랍을 할지 저는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이 맞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조국이 되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나 조국이 혹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저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이제까지 선거 나오셨을 때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저는 그것도 하나 보고요. 네. 저는 역으로 본다면 지금 조국과 김용남 후보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굉장히 뉴스는 많이 가져가지만 그게 서로 간의 상체화가 되고요. 이게 일종의 중도와 그러니까 중도를 떠나서 보수의 어떤 캐파가 있습니다. 비중이.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여론조사에 나오거든요. 역설적으로 저는 이게 스텔스 효과라 지금 부각되지 않은 게 양쪽으로 하여금 1, 2등 싸움이라는 착시 효과를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다자구도가 됐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유희동 후보다.
2: 자, 평택을 선거에서 지금 그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서로가 서로의 상체기를 주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이 평택을 선거를 뭐 어떤 분은 뭐 기괴하다라고 표현한 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재밌는 선거고 흥미로운 선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골라 먹는 재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 내가 원하는 후보를 뽑으려고 가는 선거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자주 보는 장면.

0: 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자구도의 이 흥미로운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거 굉장한 관심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저는 뭐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유권자층이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도 지금 유희동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굉장히 그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반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다. 그러면 결론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냐 이 싸움인데, 결국은 서로 생채기를 많이 냈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일방향적인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평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힘이 쏠리는 건 당연한 그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평택을 지역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재미와 흥미 요소도 있는 것과 동시에 전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마 집권 여당 후보에게는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구조가 저는 발동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이게 여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0: 재미는
1: 네, 진짜 재밌어요. 보는 재미로는 원탑이다. 평택을이 오차 방정식. 근데 일부 이제 김기흥 대변인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기 평택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현지 언론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실제 투표를 하면은 더 나올 거다 지금보다. 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샤이 보수가 아니라 농번기 보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농번기로 바빠서 여기가 도농 복합 지역인데 고덕동 이런 데는 평균 연령이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 있는 데는 평균 연령이 33세예요. 근데 여기에 나머지 지역 팽성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령이 60대가 넘습니다. 평균 연령이. 근데 여기가 지금 과도하게 조금 유희동이 과거에 득표했던 것보다 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그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뛸지는 모르겠고, 거기에다가 저는 황교안 단일화도 매우 높은 확률로 될 거라고 봐요. 황교안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희동 후보의 결단만 있는데 이미 주변에 어떻게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유희동 의원이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미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할 것 같다. 사전 투표에 지금 다음 주 금요일 시작하는데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저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요.
2: 제가 네.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 보수 분들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다자가 됐을 때 하기 싫어요 투표를. 여론조사도 임하기 싫은데 합치자지잖아요. 해볼만하다. 이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볼만하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일화가 1 플러스 1이 2가 되느냐 아니면 1 미만이냐 했을 때 저는 이게 더 3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래서 보수가 단일화가 되면은 호떡집에 불나듯이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확 얘기가 확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김용남 후보는 당에서 한다고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안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재현 후보랑 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김재현 김용남이 될 건지 아니면 세 명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단일화를 할 건지 그게 이제 먼저 버튼은 보수 쪽에서 먼저 눌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연쇄작용으로 지금 그렇지. 갈 거다.
0: 네.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결국 보수 단일화의 그 실익을 놓고도 우리가 판단이 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단일화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민주당의 후보가 김용남 후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평택의 발전을 위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과 또 보수 성향인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 면에서도 뭐 유희동 후보도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김용남 후보가 보수 색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단일화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니냐. 뭐 그런 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고 제가 앞서 여론조사 두 개를 설명을 지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충남 지역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부터 20일까지 충남에 거주하시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박지원 후보 41%, 김태흠 후보 37%로 나왔고요.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는 채널A가 의뢰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고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왔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요. 지금 GTS 부실 시공 이게 쟁점으로는 올라왔는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있죠.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있고 관건 선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오세훈 후보 측의 악재로 작용할 거는 저는 분명히 보고 이제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격차를 좁혀오면서 맹추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그 추격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봅니다.
3: 네. 네. 김기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 은폐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폐 의혹인데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6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토부 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예, 은폐 의혹 자체가 해소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안전 문제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시정 조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근을 덧대는 방식으로 했을 때 기존에 철근을 넣지 않았을 때 아니면 철근을 제대로 넣었을 때보다 더 튼튼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어떻게 됐냐. GTX-A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운행을 했다는 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3: 네. 네. 오늘 시간 때문에 신 대표님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날씨정보입니다. 밤사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따라서 서쪽 지방의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동풍권역인 강릉 20도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 25도, 대구 23도 등 17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서쪽은 예년 기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에는 5mm의 비가, 전남에는 역시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압 경도력이 강한 지역, 즉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여전히 강하겠고요. 인근 해역인 동해와 남해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연휴 기간 날씨 무난하겠지만 일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 27도, 월요일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바람 강한 지역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지역이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한낮에 치솟을 수 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정치,
4: 전격 시사,
1: 뉴스,
4: 전격 시사,
1: 인터뷰,
4: 전격 시사,
1: 주식,
4: 전격 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와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기간 2일차인데 어디서 선거운동을 하시게 되나요?
1: 네, 오늘은 여기 하남은 그 위례 등 신도시가 있고요. 그 원도심인 신장동, 덕풍동이 있는데
0: 네.
1: 이 원도심에서 그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아주 열망인 교산 신도시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열망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0: 네. 어제 출정식도 거기 덕풍시장에서 하셨잖아요.
1: 네네.
0: 네.
1: 아무래도 그 신도시는 제가 간담회를 많이 했고, 여기는 그 조금 더 갖춰진 곳이 있다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래상가가 많이 어렵고 전통시장도 어렵거든요.
0: 네.
1: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좀 더 어려운 부분에 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더 그 만나야 될 분들도 많고 또 땅도 넓고요. 이쪽은.
0: 네.
1: 특히 제가 이 덕풍시장은 그 5일장이 있어서 더욱 애정도 가고 그 강원도 갔고 고향 갖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도심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1: 첫 번째로는 그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일을 하게 해줘야 한다. 윤 어게인은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그 경기지사 후보가 국회의원 하시다 떠난 것에 대한 서운함도 좀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0: 아.
1: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는 그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는 하남이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이광재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남 발전에 만들면 이재명 정부 시절 4년에 하남 발전에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 예. 자, 잠시 후에 선거 이야기 또 질문 많이 드리겠고요.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여서 이번에 어떻게 봉하마을 가시게 됩니까?
1: 아니요. 저는 그 하남에 늦게 온 만큼 그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거 당선 후에 정말 찾아뵙고 정말 펑펑 울고 싶어요.
0: 아.
1: 꼭. 그 열심히 해서 승리로 보답하고 싶어요.
0: 네.
1: 그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제가 이를 악물고 자가지고 입안에 피가 한가득인 적도 많아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은 다 이제 이번 하남에서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여기서 꼭 승리해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찾아가서 진짜 많이 울고 싶어요.
0: 네. 지금 이제 선거에 임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세상, 노무현 정신, 이 선거 때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1: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서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그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더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빈 상가들 장사 안 되는데 악수하러 가는 것 자체도 정말 제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제가 이 만나고 정말 저는 가족처럼 지역구에 있는 분들과 만나고 싶고 그 결국 애정을 갖고 사는 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국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서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뭔가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세상 저는 그런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싶고 이런 하남에서 좀 더 그럴까요? 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 출퇴근 시간 때문에 버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삶을 좀 끝내버리는 자족도시에 좀 더 행복이 싹트는 이런 하남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설렘도 있고 진짜 열심히 만나고 있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0: 네. 그 슬로건이 실력은 이광재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자, 지금 하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1: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잠만 자고 또 출퇴근하는 직업은 괴드타운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집 걱정이 없고 그래서 교산 신도시에 좀 집 걱정 없이 사는 그 집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출퇴근 시간 교육 여기 병원도 없거든요. 큰 병원도. 그 한 1년에 6천 명이 태어나는데 큰 이 산부인과 병원도 별로 없어요. 이 도시에. 그래서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하겠다. 24시간 약국 이런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뭔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행복한 도시. 그래서 녹색 미래 도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델이 될 만한
0: 네.
1: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네. 제가 영혼을 바쳐서.
0: 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교통 문제가 많이 중요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미사 위례선 신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교통 정책은 어떤 걸 어떻게
1: 맞아요. 이게 그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려면 무려 1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신사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감일까지 연장해야 되고 GTX-D를 빨리 이번 한 7, 8월에 확정 지어야 되고 3호선, 9호선도 이게 빨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남시청에 보면 5호선 하나가 있는데 배차 시간이 14분이니까 한 번 놓치면 25분 걸리니까 막 뛰어서 가고 이러거든요.
0: 네.
1: 정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무슨 이거 숯도 국물 우르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약이 지금 십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능한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거 확실히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어요. 확실히 제가 이거 해낼 겁니다. 이거는.
0: 네. 10년 동안 같은 공약이 계속됐는데도 개선된 건 없었다. 실현된 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게 무슨 속도 국물 우려먹는 거냐고 선거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 하남에 큰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 정치인이 있어요. 이번에 5차 철도망 계획에 전국으로 신청한 게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을 그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있을 때 청와대 생활하고 정부 생활을 해본 저 이광재가 이번에 되면 4선 국회의원이 되는데
0: 네.
1: 저도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이 불신의 정치를 끝내보고 싶은 이 정치개혁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0: 네.
1: 또 제가 하남에 온 이상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교통공약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또 사실 건설 때까지 착공은 물론이고 건설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추미애 후보라든가 하남시장 후보하고 함께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많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 아무래도 그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예산이나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임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정부와 도지사와 결국 시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하게 좀 생각한 것은 이광재 혼자만의 힘으로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남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함께 모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린벨트 해결하시는 분, 교육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남의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고 이거를 선거가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확실하게 아주 끝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이제 말로만 하는 이런 지긋지긋한 정치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0: 그 협력 의원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하신 거군요.
1: 네. 지난번에 그 하남시제 개소식 때 31명이 국회에 오셨는데 46명의 협력 의원단이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교육 간담회 하는데 교육위원장이나 뭐 교통 간담회 하는데 그 국토교통위원장 다 그 지역 주민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남의 현실을 아시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이 정치 부재의 상황 그냥 똑같은 거 울고 먹는 이런 정치를 완전히 끝내는 게 난 또 하나의 여의도 정치를 깨버리는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이게 이 하남을 대한민국의 정치 학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네.
1: 일해야 된다. 정치는 일하는 곳이.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0: 네. 교육 인프라 공약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교육 인프라는 한쪽에는 위례 감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 건너가면은 송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이라고 위례는 학생 수가 넘쳐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생활경으로 통합해가지고 이 교육의 문제를 한편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그레이트 마인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와야 세상이 저는 평등한 세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것을 이거를 빨리 하남에 그 유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더 쉽게 이 상하수도 물 쓰듯이 뭐

0: 왜냐하면 최고의 지식을 공급받고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제 새로 짓는 데는 수영장도 있고 일하는 곳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써가지고 이거 자체가 행복 플랫폼이 되는 그런 것을 반드시 이뤄보고 싶습니다.
1: 네.
0: 공약에 저는 교육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1: 네. 그 AI 교육 인프라 보편화라는 공약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0: 우리가 디지털 월세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클로드도 쓰고 챗GPT도 쓰고 퍼블리시티 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아빠, 엄마, 애들 둘 쓰면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거를 다 개별로 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경로당. 이런 데다가 저는 이거를 집단으로 계약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저는 AI의 기본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만약 국회에 된다면 EBS에 그 3천억을 줘가지고 EBS가 이제 더 이상 학습지 장사 안 하고 거기에 있는 22만 건의 컨텐츠를 AI로 공부해가지고 누구나 다 EBS에 접속하게 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아이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이 길을 저는 확실하게 열고 싶어요. 이제 한 부잣집 아이들만 점점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뭐냐면 또 좋은 직장을 얻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하남시에서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EBS라는 틀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1: 예. 이런 공약들을 갖고 있으시고 또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장의 민심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0: 현장의 민심은 저에 대해서는 일을 잘할 것 같다. 하남시가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도시인데
1: 네네.
0: 청와대와 도지사와 국회의원 3선인데 이번에 4선이 되니까 이광재를 잘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쓰면은 하남시가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계시고요.
1: 네.
0: 또 한편은 저한테 이런 말씀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잘 우리랑 같이 살자 이런 분들 많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각오를 했어요. 이 하나에 보면 검단산이 있는데요. 팔당댐 옆에. 거기 보면은 근대화의 상징인 유길준 선생의 묘도 있고 정정 회장의 묘도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이병철 정정 회장이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인으로서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게 있는데
1: 예예.
0: 저는 하남시를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대표 도시로 이것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 그 기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이 하남에 여기를 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고향이고 여기서 제 뼈를 묻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첫 유세할 때 큰 절로 인사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1: 아.
0: 제가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하고 하남을 땀으로 적시고 여기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1: 네. 지난 선거 때 사실 굉장히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초박빙 승부가 재현되지 않고 좀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 생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주 그 어려운 지역입니다.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건데
1: 네.
0: 아 이번에는 그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그 민주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윤어게인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좀 건강한 보수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요. 주십사. 왜 그러냐면 국민의 힘이 건전한 보수가 되고 그래야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의 힘에서 퇴출당해야 그래야 지긋지긋한 싸움판이 사라질 수 있고 그래야 민주당도 더 민생 중심으로 더 변하고 그래야 나라가 앞으로 좀 평안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사실 다른 그 14개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면 최근에 경합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0: 네.
1: 지금 저희 KBS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0: 네.
1: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차범위 내에 접전 또 어떤 여론조사는 또 상대 후보

0: 후보가 뒤집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물론 다 대부분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추이는 왜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민주당이 보다 좀 민생 중심의 이슈로 그런 현장의 모습을 많이 그 정책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다만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보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구에 네 번째 나가시는 거잖아요. 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0: 네.
1: 결국은 국민은 경제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대구의 경제가 정말 좋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고 지금 대구의 경제가 어렵다면 새로운 도약이 한번 필요하다면 김부겸 선배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온건 합리주의자인 김부겸 선배도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또 민주당도 또 진화하고
0: 예.
1: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가 윤어게인을 퇴출시켜야 국민의힘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정치판에 싸우는 모습을 극복하지 않을까. 이제는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정말 내란을 끝내고 제발 좀 일하는 나라, 국민을 살리는 나라,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하는 그런 정치가 탄생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교통 관련한 그 내용이 있기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한안 같은 경우도 GTX-D 노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거를 지금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1: 그렇습니다.
0: 서울 삼성역에서 GTX-A 구간에 그 철근 누락건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합동 점검단까지 지금 꾸려가지고 다시
1: 네.
0: 현장을 점검을 하겠다라는
1: 네.
0: 것까지 나왔어요.
1: 네.
0: 이걸 보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게 선거 기간이 시작된 것과 맞물려서 이걸 또 너무 선거 장점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분분한데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글쎄 그러면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안전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 95년도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타워링이라는 영화에 그 철근 빼먹어가지고 그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에 더구나 삼성역이라는 데서 철근을 빼먹는 일이 생기는 건 이거는 어떤 경우도 전 지휘관을 막론하고 이건 어떤 책임도 전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자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그건 간접살인이라고 봐야죠. 아니 직접살인이라고 봐야죠.
0: 네. 그러면 지금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일단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보안책을 정확히 마련해서 그다음에 공기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저는 그렇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안전 문제는 한 번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건 수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거를 다시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진단을 빨리 하고 뭐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 장점이지만은 정확히 길게 해야만 안전하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빨리보다는 안전하고 안심하게 사는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0: 네.
1: 그래야 신뢰 사회가 생기고 신뢰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후보님 지금 그 역사 조롱 논란이 일고 있는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 네.
0: 지금 사실 전남 광주 시민사회도 행동에 옮겼고 또 광주시에서도 지금 행사 경품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이 이거는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 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벅스 그리고 신세계그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정용진 회장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도 몇 번 이런 그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조금 이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저는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면 처벌받는 법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에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 국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저는 법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이 아주 존엄한 눈길로 현재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을 좀 지켜보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지금은 정영진 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0: 네.
1: 그리고 국민들의 우리 한번 얼마나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한번 역량을 지켜보고 저도 제 할 일을 노력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0: 네. 지금 전반기 국회에서 결국 개헌은 다뤄지지 못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 5.18 정신, 뭐 부마항쟁 등등을 또 담는 개헌안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또 22대 후반기 국회가 다시 열리고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개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5.18 땡크데이가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5.18 문제나 부마 민주화 문제 우리가 개헌을 하긴 해야 합니다.
0: 네.
1: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안정적으로 견제받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도 또한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0: 네.
1: 항상 뭐냐면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는 개헌한다고 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개헌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헌을 하겠다는 정부가 나선 이상 우리가 야당도 개헌의 물결에 동참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개헌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연성 개헌 헌법이라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와 나싱이라는 이런 정치를 끝내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헌을 해나가는 연성 개헌 헌법 합의되는 만큼
0: 네네.
1: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예. 선거운동 시작 전에 사실은 그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 공통공약 원패스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남도 포함해서 서울과 다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도 사실 그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1: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필요한 게 생활권역 통합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이 서울에서 인구가 주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한다면 경기도로 간 거예요.
0: 네.
1: 근데 경기도가 배드타운이니까 출퇴근하러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례라는 위례감이라는 신도시 보면은 이게 경기도 버스니까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울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0: 네네네.
1: 길 하나 건너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군을 갈 수가 없어요. 길 하나 건너면 복지센터나 수영장을 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0: 네.
1: 택시 요금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주의적인 편의적인 생각이고
0: 네.
1: 고향도 마찬가지잖아요.
0: 예.
1: 고향하고 저기 상암동하고 그래서 네. 일종의 그 서울과 붙어 있는 부분에 생활 번역이라는 부분에서 교통, 교육 생활복지시설, 체육센터를 같이 쓸 수 있는
0: 네,
1: 생활권역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남갑의 이광재였습니다.
0: 네, 5월 22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0: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다시 쾌청한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실록의 5월 풍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둔 밝은 마음과 하늘 표정이 닮았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다소 받겠고요. 밤사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인 상황입니다. 지금 구름 많은 곳도 있지만 맑아진 지역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차 맑아지는 추세 되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한 전남 북부 내륙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모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풍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강원 산지의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불과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 호남과 충북의 안개도 여전히 짙은 편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이 더 덥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강릉은 20도에 머물겠지만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주 25도, 대구 23도 등 17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경남권과 동해안,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강해종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취재진에게 나포 당시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며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시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고립된 수많은 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본인과 달리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딸 주혜를 후계자로 일찌감치 준비해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전 의원은 현지 시간 21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초청으로 대담에 나서 후계를 일찍 정하지 않았던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기 세대에서는 모호함을 피하고 딸이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과 동춘동, 연수동 일대 아파트 5곳 1,9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정전으로 동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주민 2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정전은 30여 분 뒤 복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수군의 아파트에 있는 설비 고장으로 연기가 나면서 전기 공급 선로가 차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 25곳에 온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은 총 6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한 뒤 3년간 유지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X에